0: 꿀 같은 소리 하나? 닐리리야! 아자자!
1: 어? 뭐냐? 그만둬!
2: 끝내버리라고!
3: 화이팅!

0: 내려!
1: 잘 내려! 내리지! 야!
0: 두목! 힘내요! 힘내라! 힘내라!
1: 아라리오!
0: 가라!
1: 내려!
0: 내려!
1: 일단 후퇴!
0: 야! 어떡해!
1: 아라리요!
0: 두목! 두목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2: 괜찮아?
1: 이젠...
3: 이제 끝났어.
4: 내 꿈이...
5: 헛된 꿈이었어.
4: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1: 모두 공격! 아라리오! 걸레리오!
0: 걸레리오!
1: 뭐냐? 빨리 들어와!
0: 걸레리오!
1: 어?
0: 됐다!
1: 그럼 바이바이! 에? 왜 이래? 도움이 안 돼. 여긴 금방 폭발할 거야. 모두 안녕.

0: 마법 반응이 있으니 아직 근처에 있어.
1: 응.

0: 버그나
1: 다녀오셨어요?
2: 자, 어?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1: 그게 청소 좀 했어요.
0: 시키지도 않은 청소까지? 착하기도 하지.
1: 착하긴요. 전 포근이 데리고 나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2: 저녁 먹어야 하니까 금방 돌아와.
1: 네.
3: 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
4: 그럴 리가. 카메라 켜봐.
1: 응? 걔들 맞네.
4: 헤? 헐레리오.

0: 말하리오. 말하리오.
1: 밀어붙여라.
2: 비행모드 전환.

0: 같이 가.
1: 뭐야? 아, 무겁다고.
0: 아, 힘 좀 내봐.
1: 바라리요.
0: 처음부터 이렇게 변신하면 되잖아.
1: 시끄러워.
2: 설마 끈질기군.
0: 완벽해. 레디오.
3: 뭔데? 응? 응?

0: 가보자.
1: 알레리야!
2: 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3: 혹시 몰라 미리 마법진을 쳐놓았거든. 넌 여기 못 들어오지.
1: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2: 둘,
1: 가자.

손을 잡아라. 잘 있어요. 일일이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궁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2: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멈춰보세요.

0: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1: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모양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0: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0: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4: 나도 자랑스러워, 준.
5: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6: 언제부터 숨긴 거야?
5: 숨기다니?
6: 심심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5: 그러니까 그건
6: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이 학교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7: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5: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3: 나도
6: 이게 말이 돼? 어떤 사람이 유명해 될 수가 있냐고.
0: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1: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8: 나도 동감이야.
0: 블루컵!
5: 근무 중이야?
8: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0: 와일드가디!
9: 안녕 얘들아.
5: 크레스트!
10: 일찍 왔네?
9: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1: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2: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3: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4: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5: 너도 참 많이 변했어.
13: 멀쎄다.
10: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6: 주대 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0: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5: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9: 이런 발전은 좋네.
13: 발전 좋아하네!
17: 아까부터 애도 아저씨 왜 저러셔?
5: 실은
10: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였던
13: 어디 보셨어요?
18: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0: 자, 여기요.
13: 고맙다.
0: 자, 드릴게요.
9: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0: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9: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13: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0: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9: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20: 레드블리츠,
21: 다음에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13: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22: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23: 사이좋게 좀 지내지.
13: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24: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누가 이길지 내기였대.
23: 내기?
13: 그거 재밌겠는데.
22: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13: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22: 못 고르겠어.
13: 페루루, 너는 어떤가?
10: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13: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10: 준!
0: 페루루,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10: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0: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10: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21: 나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13: 아, 증거있어?
22: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닥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루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3: 그루 어머니만 꼭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니, 내버려두고 간다.
10: 엄마!
22: 응? 뭐야? 무슨 구야?
13: 어쩔 수 없고. 이렇다면 로크러시, 네가 이겼는데?
0: 얘네 뭐하냐?
10: 다들 잘 지내 보이네.
25: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10: 거긴 어때?
0: 다들

0: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1: 헤비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2: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3: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4: 뭐? 벌써?
3: 얼른 돌아가들.
1: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5: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6: 차였다고 돈풀이 하긴.
3: 시커!
7: 뭐, 또 보면 되지.
1: 나중에 봐.
2: 이거 아쉽구만.
8: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0: 다음 주에 봐.
7: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9: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7: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9: 아까 페루르가 한 말.
7: 어?
9: 페루르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10: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조금 비행 중. 발견 지시 보고받아.
11: 설마 메탈카드 봇이야?
12: 이제 막 도피 중인데 또 출동이고.
13: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14: 고마워요.
13: 또 오세요.
11: 뭐지?

0: 말썽 피우지 말랬지, 팬텀호랑!
1: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2: 못 보던 애들인데.
1: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3: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2: 네?
3: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긴 홀드. 여기 메탈카드봇들이 4개 앞으로에서 대치죠.
2: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4: 소풀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5: 여긴 내가 해볼라. 빅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2: 시끄러워. 왜?
5: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2: 알겠어. 내가 인물로 셋업.
6: 무슨 것이?
7: 자자, 난동 피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2: 진정이고 뭐고. 너희는 조용히 있어.
8: 이 엉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건 내가 아니라 전 녀석 아닌가.

0: 메가 엠블럼 괜찮아?
1: 너도 봤지? 그 눈, 웨폰 카드들.
0: 설마 그 녀석들?
2: 엠블라, 헨니가 괜찮니?
3: 리아리 메탈 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공세로 청한다.

0: 이상 멘탈 카드복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1: 시끄러! 나와서 따라자! 블록한!
0: 스타라이징 샷!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네가 친척 집에서 잠깐 맡겼다는 버튼이구나.
1: 맞아. 그리고 잘 봐, 버튼아.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엔 왼쪽으로 빙글빙글.
2: 오, 방향을 알아? 이 녀석 정말 굉장한데?
1: 버튼아, 사랑해.
0: 버튼아, 나도 사랑해.
3: 우와, 나도, 나도. 나도 해주세요.
1: 버튼아, 사랑해.
3: 이리 와, 버튼아. 버튼! 뭐 하는 거야?
2: 너는 마음에 안 드나 본데?
3: 버튼이 너!
4: 초코는 볼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요. 볼이야말로 털에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걸요.

0: 강아지랑 놀러 나온 친구들 보면 엄청 부러웠는데.
1: 버튼이한테 고마워해야겠네.
2: 뭐야? 목줄도 안 하고?
3: 에? 저러면 안 되지.
0: 버튼아, 위험해!
3: 이게 정말 왜 이래?
1: 내가 받았어!
4: 이래도 덤빌 거야?
1: 괜찮네, 우리 시리우스.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안심해.
5: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때려? 어? 이거 엄연히 동물학대야. 알아? 동물학대!
2: 동물학대요?
1: 그래. 우리 아기한테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야.
2: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트라우마요?
1: 트라우마는 저희가 생길 것 같거든요.
3: 맞아요. 그 개가 먼저 우리 버튼이를 물려고 했다고요.
1: 버튼이?
5: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손에서 절대 안 물어.
1: 애초에 저런 애를 뭐가 좋다고 물겠어. 더러워.
3: 더럽다뇨. 못 참아.
5: 못 참으면 뭐?
0: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갑자기 누군가를 물 수 있다고요. 뉴스에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모두 자기들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해요.
5: 시리우스는 다르다고? 우리 애는?
0: 그리고 목줄도 없이 풀어놨죠? 그거 불법이거든요. 처벌 대상이에요.
1: 목줄은 당연히 하고 나왔지. 애기가 갑갑해서 잠깐 풀어놓은 것 뿐이야.
3: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목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1: 아니 그럼 우리 애기가 답답해하는데 어떡해?
5: 말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라도 마음을 알아줘야지. 안 그래? 응.
3: 뭐라고요?
2: 말이 안 통하네.
1: 버튼아, 왜 그래? 버튼아!
5: 여보! 여보, 위험해!
3: 버튼아! 어딨어?
0: 버튼아!
1: 어디로 갔지?
0: 버튼이 말고도 개들이 많은 것 같아.
2: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3: 일단 출동 요청을 할게. 마리 팀장님!
6: 이안아, 무슨 일이니?
3: 공원에 개들이 모두 어딘가로 몰려.

0: 있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1: 그 많은 개들이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이지?
2: 바로 타이탄을 보낼 테니 샅샅이 수색하도록 해라.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차!
1: 이카루스 액션! 대체 어디 있는 호트나 여기 있었구나. 왜 이래 버트나, 이리 와. 호랑이만한 개가 있어!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데? 말도 안 돼! 이게 개라고? 이거 곤란한데? 이런 멍멍아, 미안! 이제 좀 진정해! 이제 좀 얌전해져.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은 버튼이처럼 귀여운 반려견들의 안전 사고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3: 먼저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돼요. 개는 낯선 사람이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서워하니까요.
4: 특히 새끼와 있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자극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2: 맞아. 그럼 이번엔 반려견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5: 아무리 순한 개라도 언제든 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항상 목줄을 해야 하죠.
6: 또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어린이와 함께 타게 된다면 반려견을 안아서 통제하는 게 좋아요.
2: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반려견. 우리 모두 안전하게 키워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새로운 동료는 누구? 뭐야? 로봇이라고?
1: 야, 괜찮아? 저게 뭐야?
2: 어? 로봇 개잖아?
0: 로봇 개라니?
3: 시리우스!
4: 괜찮니? 저거야! 우리 아가! 우리 아가! 무서웠지!
3: 우리 아가! 아빠가 많이 걱정했다고!
5: 오전에 수변공원에서 로봇개에게 세뇌를 당했던 강아지들을 조사해본 결과 최면전파를 사용해 개들을 모으고 있었어.
0: 최면전파라고요? 그럼 버튼이가 사나워졌던 것도...
6: 그래, 로봇개에게 조종을 당했던 거지. 아, 도대체 누구의 짓인지...
5: 이런... 메가시티 5번가에 들깨무리가 나타났어요.
6: 서둘러 들깨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어떡하지? 들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1: 그럼 흩어져서 구조하자. 서둘러.
2: 알았어.
1: 허큘리스 액션.

0: 이 녀석 저리 가. 호이.
1: 들깨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2: 저리 가. 얼른 저리 가라죠.
0: 물러나세요.
1: 자, 걔는 기절했어요. 괜찮으세요?
3: 아유, 다행히 가방만 물었어.
1: 걔가 쫓아올 땐 뒤돌아서 뛰면 사냥 본능을 자극해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걔가 물고 놔주지 않을 때는 힘이 센 어른이 뒤에서 목을 졸라 들어올리면 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는 위험하니까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
4: 네!
3: 아유, 그래. 그래, 고맙네, 파이어 총각.
5: 이 근처에 많이 있다는데?
4: 어? 이안! 어? 저기!
5: 어?
4: 들깨다!
5: 어? 저렇게 소리치면서 달아나면 위험한데?
4: 이안!

아,

0: 고마워하라고.
1: 어, 그래. 잘했어. 타이탄!
2: 이카루스!
3: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덕분에 이제 절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요. 피날레 스트라이크! 널 방해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2: 눈부셔!
3: 무슨! 이 몸이 계신데! 에어로 컨터!
2: 누가 절 방해하는 거죠?
4: 지금 누가 상대하고 있는 거지?
5: 글쎄, 나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 누가 됐든 지금 상황에선 환영이야.
3: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이야! 오호, 제법이군요.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걸렸군요. 라이트닝 네!
1: 이런, 당했어!
6: 일렉트로, 이건 네가 유인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거야.
1: 뭐라고?
6: 아, 이 귀찮은 걸 한 번에 날려버리려 했거든.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우메어!
1: 신을 한다고요?
2: 아이고 무서워라.
1: 얼른 숨어야겠네요.
6: 어디에 숨겠다고?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쇼가 흥미진진해지는군요. 마음에 들어요. 자! 이겼어!
1: 이겼다고?
2: 어, 누군가 우릴 도와줬어.
3: 대체 누구지?
4: 누구긴? 바로 나지, 이 꼬맹아.
3: 꼬맹이? 설마 형이야?
5: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 파이어로봇은 들개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냈지? 그렇다면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2: 소리를 지르거나 뒤로 돌아서 도망치면 오히려 위험해요.
7: 몸을 옆으로 돌리고 먼 곳을 쳐다보며

0: 개가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1: 그래도 달려든다면 옷이나 모자, 가방 등의 물건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던져요.
2: 그러면 개 사냥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따돌릴 수 있거든요.
3: 그래. 그러니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앉아!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0: 무슨 소리고? 잡채 묻혀놓으면 지가 드뭇게 닦고 저거 오빠랑 맨날 첫날 싸워놓고
1: 그거라도 뺏기기 싫어서 그런 에? 거지. 어차피 아빠랑 오빠만을 위한 밥상이었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2: 오빠는 잡채 만들지도 않고 왜 많이 가져가?
0: 니는 오빠야가 더 먹는 게 그래 한구나.
1: 난 최소한 공평하게라도 먹고 싶었어. 근데 다들 나한테 뭐랬어?
0: 저 욕심 많은 거 봐라. 에휴.
1: 나 엄마 반찬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나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 먹는 게 편해.
0: 이뻐해준 건 다 이자 먹고 그런 건 어찌 그리 잘 기억하노? 내 딸내미라고 혼낼 때도 궁뎅이한테 안 때리는 내 쥐는 말로 내를 막 혼으로 뺀다.
3: 자식 키우는지 공은 없고 과만 남는다.
4: 그래 정순 언니, 자식들은 부모 마음 절대 알 수가 없어. 누리 회원님도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부모도 다 처음인데 실수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5: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간단히 미워할 수가 없어서.
6: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거
7: 스티커판 다 채웠구나. 중간에 선물로 안 바꾸고 끝까지 다 채운 학생은 처음 봤어. 넌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가서 5,000원어치 학용품 골라오렴.
8: 언니 나 이거 향기 나는 볼펜.
6: 안 돼.
8: 우와.
6: 3학년 되면 새 공책도 사야 하고 살 거 엄청 많단 말이야. 하나야, 향기 나는 볼펜이 없다고 당장 죽을까?
8: 죽어! 내 마음이 부서져서 죽어!
9: 알았어 언니, 공책은 다 내 맘에 드는 것만 고를 거야.
6: 엄마 오늘 공휴일인데 출근해?
10: 마트가 쉬는 날이 어디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뭔지 백화점이고 마트고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 다들 아주 돈이 썩어 넘치지. 그렇게 정신 빠져서 쓰다간 네 아빠처럼 쫄딱 망하는 거 순간이야. 둘이 응? 너도 정신 단단히 챙기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해, 알았지?
9: 응. 언니 우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 안 오지?
6: 응?
9: 연주가 그러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트리에 양말을 걸어놔야 자기를 반기는 줄 알고 선물을 두고 간대.
6: 언니랑 트리 주우러 갈까? 밖에 누가 조그만 트리 버려놨더라. 좀 더럽긴 한데.
9: 언니 빨리 빨리.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 우와,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생겼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지?
6: 우리 번개문구 가자.
9: 언니야, 카드에서 노래 나와.
6: 반짝이 프리야.
9: 입체 카드 만들기도 있어. 우와, 도로마비도 사자 언니.
11: 안개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12: 퇴근 준비하세요. 4번 버스 캐셔.
13: 전데요 점장님.
12: 잔액이 안 맞아요. 1,000원 비잖아.
13: 언니 찾았대. 돈통 박스 뒤쪽으로 넘어가 있었대. 4번 버스가 자주 그러더라. 언니도 독하다 진짜. 그깟 1,000원 더러워서 내 돈 주고 말지. 얼른 가서 쉬어. 점장이 미안하대.
14: 메리 크리스마스.
10: 돈이 썩어 빠졌니? 엄만 돈 1,000원에 지금까지 온갖 지옥 다 겪고 왔는데 집에 퍼져서 이 난장을 버려? 이 정신 빠진
6: 엄마.
10: 거. 게임, 너도 네 애비처럼 도박에 빠지려고 해?
6: 나 죄송해요.
10: 나 뭐라고.
7: 이걸 바꿔달라고요? 교환권으로 가져간 건데 그냥 두시죠.
15: 크리스마스잖아요.
7: 애들이 스티커 힘들게 모아서 얼마나 신나게 가져가.
5: 상처 준 쪽은 기억 못해요. 주고 나면 손에 안 보이니까. 받은 사람만 손에 든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죠.
0: 사과하모. 가가 받아줄까요?
16: 둘이 회원님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나?
3: 안 받아주면 사과 안 할 끼가. 니는 우찌했었노 쌤이야? 장수가 니 때문에 사춘기 때 막 상담도 다니고 그랬다며.
9: 아니 뭐야 언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사과하고 혼자 방에 있게 가만 내버려 뒀죠. 미워할 만큼 하고 나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사과하고.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참 가여워요. 기회만 되면 부모를 용서하고 싶어 하니까.
10: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뻐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5: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어? 나한텐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귀에 못 박히게 잔소리하더니.
10: 좋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랬던 거.
5: 가요. 너...
17: 야, 고부장! 손이가 왜 잠수탄 건데? 나한테 단련돼서 웬만해선 꼼짝도 안 하는 놈인데? 얼마나 갈궜길래? 밑에 딱 하나 있는 것도 관리 못해서 난린데 본부장 돼서 몇백 명을 어떻게 지휘할래?
5: 면목 없습니다, 사장님.
17: 비서실 일도 아직 손이 손 가는 거 있고 나도 필요하니까 고부장이 책임지고 손이 제자리에 갖다 놔! 도사님 말이 맞아. 이상하게 고부장이랑 둘만 있으면 긴장되는 게 꼭 날 뜯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불쾌하단 말이야. 손이 오면 안전빵으로 부적 몇 개 더 심어둬야. 뭔데 이거? 내가 보낸 건 눈치챘을 거고 지금 사장 매기는 거냐?
5: 사장님께서 주신 거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 알아봤습니다. 제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넘치는 기운은 누르는 훌륭한 부적이라더군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기운 받으라길래.
17: 자넨 잘 몰라. 도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홍수 난다면 나고 코스피 폭락한다 하면 해. 그분이 불난다고 하면 불나는 거야. 도사님 문제로 나 도발하지 마라. 우린 그냥 그분이 주는 데이터를 믿으면 되는 거야.
5: 제 사주를 아시고도 내치지 않으신 건 제 능력이 필요해서 아니십니까? 부족이고 구시고 모두 응하겠습니다. 저를 제 자리에만 둬주십시오.
17: 네 자리? 난 저 살려놔라.
18: 토리씨 가더니 완전 시크해졌는데 간만에 완전체로 놀아보자. 오늘 내가 힙한 데로 모실게.
13: 호텔?
18: 요즘 여기 풀파티 진짜 최고야. 가끔 연예인도 온다. 아, 뭐해 빨리 안 오고.
13: 여긴 카드 할인이랑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데. 네? 우와! 오늘 배추 호텔 라운지 애프터눈티 평일 할인 30%나 된다. 대박! 4시 타임은 아메리카노 두 잔 서비스네.
2: 방금 제 정립이라 그랬나?
19: 서비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 인증하시면 추가 할인 5% 들어가는데 하시겠어요?
13: 할게요. 정가로 하면 우리 주문한 거 10만 원 넘는데 거의 반값밖에 안 나왔어. 할인받은 금액은 따로 적금 통장 만들어 모으면 숫자가 눈으로 보여서 돈 모을 때 더 동기부여가 돼.
20: 적금을 넣어? 네가?
13: 우리 부장님이 알려주셨어. 재테크 지식이 엄청나시거든. 이거 말고도 꿀템 많은데 궁금하면
18: 공유... 소은아, 너 혹시 뭐 투자하다가 망한 적 있냐?
13: 에? 뭔 소리야?
18: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돈 가지고 이러는 게 이상하잖아.
2: 맞아. 눈만 뜨면 쇼핑하러 가던 놈이 변했어 너?
21: 얘들아,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거란다.
2: 뭐래? 돈 모으겠다고 쿠폰 찾는 게 어른이냐?
18: 너처럼 돈 많은 놈이 그러는 거 완전 기만이다.
21: 너네 말이야. 응?

0: 화장실 휴지 36롤짜리 사서 수납장에 꽉 채워본 적 있어? 화장실 휴지통 비우고 비닐 씌워본 적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처리할 줄 알게 되는 거란다.
1: 웃기고 있네. 야, 우리 뭐 집에서 노냐? 부모님 재산 지키느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거든. 옷 자랑할 데 없어서 회사 간다던 주제에 진정한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0: 그게 진짜겠냐? 나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대충 대답한 거지. 너네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냐? 뭔가를 미친 듯이 원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기분. 거래처를 저랑 같이요?
2: 제대하고 2년 놀았으면 엄마 많이 기다려준 것 같은데. 아니 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엄마가 도와주고.
0: 그런 건 아닌데.
3: 유마트랑 재계약했다면서? 아드님까지 합세하면 더 잘 되겠어. 아, 이게 무슨 복이야?
2: 복은 무슨?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시면서. 그래도 내 새끼 살아갈 기반은 만들어놨으니까 부모 숙제는 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둔 거 잘 지키기만 하면 돼.
3: 복은 아드님이 받으셨구만.
0: 나도 알아.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땐 그냥 다 답답하고 흐릿했어.
1: 오, 사업가 데뷔한다고 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0: 내가 뭘 원하는지 단숨에 고를 수 있는 게 옷밖에 없더라.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굳이 집을 나간 건지. 그냥 흐린 안개 밖으로 나가면 뭐라도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다 드디어 만난 거지. 누구보다 선명한 사람을.
2: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0: 모든 게 그렇게 명확한 사람은 처음 봤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하고.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2: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0: 영화는요?
2: 3시간 너무 길어.
0: 여행은?
2: 내 돈 쓰고 모은 곳에?
4: 어떤 질문에도 늘 자신만의 대답이 있는 사람.
0: 부장님은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뭐예요?
2: 크리스마스.
0: 오, 부장님 의외로.
2: 대목이니까. 소은 씨, 마케팅 업무에 뜻이 있었군요.
0: 네? 아, 네. 재밌어 보이긴 했습니다.
2: 소은 씨는 그쪽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4: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2: 어여 잡으시게!
4: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
0: 응? 부장님 최고!
4: 그게 바로 우리 K 부장님이신 거지.
3: 너 설마 우냐?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자, 왔다 왔다. 왔어.
3: 아, 홈스위트 홈.
2: 왜 그러냐?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3: 아유. 아, 진짜로 너무한다.
2: 왜? 택배의 달인, 방방.
4: 부인이가, 或者 상하로, 정답을, 或者 노생.
3: 가서, 아까 그, 대나무 들고 있는 사람 찾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은진 어떻게 하냐?
2: 나 그래도 3대 꽤 쳐.
3: 난 3대 한 60초.

0: 어제 바깥 나왔어.
1: 진짜?
0: 말은 나왔어.
1: 말하기나 남았어?
0: 이렇게?
1: 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만약에 일을 한다면?
0: 서빙.
1: 서빙? 사장님이 괜찮나?
0: 서빙하러 가면 보통 주방으로 보내더라.
1: 아니 준빈이도 이렇게 살짝 재채기할 때 보면 괜찮아. 약간 재채기하는 느낌으로. This just in. It's you. Now are you exclusive? 굿모닝 추.
0: 뭐 하셨어요 아침에?
2: 운동.
1: 근데 궁금한 게 오빠 운동을 하는 게 오빠의 루틴이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빠가 개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빠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0: 다.
2: 이게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일이 잘 되면 나는 무조건 오후에만 시작하는 일이만 잡으려고 해.
1: 나는 내가 오빠처럼 막 매일 막 이렇게 아침에 막 이런 건 아니고 일주일에 3일은 하지.
0: 운동을? 나도 한 1년에 3번?
1: 1년에 3번.
0: 운동을?
1: 1년에 3번.
0: 촬영 같은 거 운동 콘텐츠 이런 거 있으면 가끔 그것 때문에 3번.
2: 아 콘텐츠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아니네.
1: 급. 바로 급. 읽혔는데.
0: 잡혔다. 이거 진짜 빨리 잡혀.
2: 은재야.
1: 네.
2: 아, 물이라도 가져올걸? 우리.
0: 목이 너무 마른데?
1: 나도 미치겠어, 준빈아.
0: 물도 안 주나, 설마?
1: 물도 포함이지. 식비. 모든 식비가 이제 우리가 물도? 벌어서.
0: 물도?
3: 물도 벌어서. 먹는 거라서 사드셔야 돼요.
1: 벌어서 사먹어야 돼. 아. 밥값은 해야 돼가지고 물도 이제는 챙겼어.
2: 어저께 그것 때문에 에이판 때문에 난리야.
1: 해양 심층수 계열은 못 먹는 거야.
0: 아니 근데 프랑스 가도 에이판 비싸더라.
1: 네?
2: 아 그래?
0: 니하.
1: 니하.
0: 굿모닝.
2: 아이고 가자.
1: 오늘이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다.
2: 오, 너무 좋아.
0: 큰일 났다.
2: 근데
0: 오늘 제일 힘든 일인데.
2: 일단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야 돼.
0: 와.
1: 엉덩이 힘 빡 주고.
2: 그렇지.
1: 배때기 힘 빡 주고.
2: 그렇지.
1: 운동한다 생각하고 해야지.
2: 그렇지. 운동한다고 해. 운동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너는. 이게
1: 와, 아침부터 족구 같은 거 하신다.
2: 그런 거 하네. 근데 다 아저씨들이야.
1: 아저씨들 다 우통 벗고 있어.
0: 참 우통 벗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여기. 솔로족보다 더 벗는 것 같아.
1: 난 그냥 코빅 저기 대기실 같아서 좋아.
0: 아 거기 다 벗고 있어?
1: 늘 항상.
0: 아, 빨리 갈아입어야 되니까.
1: 여기 또 느낌이 다르다.
0: 동네가 좀 바뀌었어.
2: 약간 바뀌었어.
1: 여기?
2: 여기? 내려?
1: 여기에서?
0: 저기다.
1: 어?
0: 저분이다. 우리 사진에 본 거.
1: 그래?
2: 어? 여기.
1: 맞아?
0: 니하. 니하.
2: 아, 이 사람한테 그거 음성 들으면 되잖아. 이거.
0: 아니, 이분인 것 같은데. 니 방방 라마? 방방마?
1: 우리 오늘의 선배님들이신 거 아니야?
0: 약간 그런 거 같아.
4: 한 뻥벌레.
0: 한 뻥벌레.

0: 와, 이거 대박인데? 아, 벌 쓰는 거지, 이게, 씨.
1: 난 고빌 것 같아.
2: 아, 이거 배달하는 거구나, 이게.
0: 그러면 일이 들어와야 그대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3: 또이, 요 호로 더 줘. 매 호로 더 줘.
0: 아, 예. 그러면 일을 어떻게 받아요?
3: 뉴데이 어머니 대화도 다 대화. 매주 대화 대화 다들 잘하한.
4: 아, 우리나라 배달하시는 분들처럼
0: 핸드폰 보고 전화가 핸드폰에서 들어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들어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네.
4: 그러면 되는 거야.
0: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꼼당 얼마씩을 받으세요?
3: 예, 20块钱이 보이. 아. 장소 다호로 오늘 이거 3000. 이거 꼼들
2: 3000 위안?
0: 오.
2: 3000 위안에 600만 원인데요.
0: 600만 원?
3: 기스
0: 600만 원?

0: 해봐.
1: 가볼게. 안 되잖아요, 선배.
2: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리 들어오면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바로.
3: 따끔.
1: 짜요.
2: 아예. 야, 오늘 덥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진짜 더워.
1: 진짜 더워.
0: 제가 봐.
1: 아, 여기서, 여기 앉아있어.
3: 아, 여기 대기실이 있네.
1: 그러네.
3: 다 배달 기다리신다.
2: 아, 다 기다려.
1: 여기가 오빠 약간 픽업존 같아.
2: 약간 그런 것 같아.
1: 픽업존. 원래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세요?
4: 뭐야, 오늘도 쏴. 이거 오늘 여기 다들 하면.
3: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4: 원상 5대, 또 샤발라.
3: 어.
2: 그럼 아침부터 5시까지? 와, 길다.
1: 길다, 길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한 건도 못한 적도 있어요?
4: 싸거울 안 돼서 소부센? 내가 전혀 소부센? 시장내 호로 나가 소부센 마.
2: 어, 전화 왔는데?
1: 전화?
2: 어, 지금, 배달 온 거 아니야?
1: 지금 배달 들어온 그러니까. 거 아니야? 야, 핸드폰 잘 보고 있어야겠다.
4: 어. 서. 다 시계라가地方.
2: 어?
4: 서.
1: 어?
2: 아니네, 이거 오류 보니까.
1: 아, 아니다.
3: 뭐예요? 무슨 전화예요?
1: 친구, 아, 친구 전화였구나.
4: 哇，办啥子？都在那边那个位置，施工，施工，
2: 약간 얼굴 얼굴 표정 좀 달라.
4: 又是两位。
1: 이리들어온거같아。
2: 어그런거같아。
3: 그런거어떻게？
2: 어무슨무슨전화했어요？
4: 한10년이됐。나
2: 오케이, 어, 야, 오케이. 저쪽, 아, 그러면 이리 들어온 것 같아요. 저쪽 가야 돼. 어, 저쪽, 저쪽.
3: 가요?
1: 이리 들어왔나 봐. 가보자.
4: 아야.

0: 선배 어디로 가요?
1: 일단 따라가 보자. 이게
2: 얘 원더스.
3: 아, 하우 하우.
0: 전부 배달 오토바이다.
1: 맞아.
0: 여기가 배달의 성지인가 봐요. 배달 오토바이가 진짜 많다.
2: 이거 이런 거 아니겠지?
1: 야, 진짜 이 냉장고라면 큰일 났다, 진짜. 다행이다. 이거를 누르고 한다고 하면 죽었어, 진짜. 아마 진짜 어깨 아플걸? 어. 내 생각에. 처음 해봤으니까.
3: 여기 일본 음식점인가?
1: 어, 아니야.
3: 아니야?
0: 어. 와, 이것도 맛있겠다. 족발인가?
1: 어, 여기, 와, 이거 맛있겠다.
0: 족발이네.
3: 이런 거 다 돈 벌어야 먹을 수 있어요. 어.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해. 밥값 해야 돼, 밥값.
1: 아, 밥값 해야지.
3: 밥값 해야지.
1: 아, 이거 여기 아니야?
3: 여긴가 봐. 니하. 니하.
0: 니하, 빵빵.
1: 아, 이거, 오.
3: 어,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0: 근데 아버지 대나무 안 쓰시나?
1: 아니야, 대나, 쓰겠지, 쓰겠지. 쓰겠지. 아니야, 아니야. 한번 보자, 보자, 보자고.
3: 아. 어. 아, 이거 묶는 것도 기술이다.
1: 그러니까. 어. 30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냥 뭐.
3: 아, 우와, 이쁘다. 너무 포장, 포장을 너무 잘하시는데? 어.
0: 와, 선풍기도 묶으시는데, 그냥?
3: 맨날 오, 하시는 바로. 일이니까.
0: 이걸 들 수 있어요?
4: 이게 두 양냉개다.
0: 우와.
4: 양냉개다.
0: 우와.
1: 아, 이런 식으로.
3: 이런 식으로. 야.
1: 오.
3: 어때?
0: 너무 무겁잖아, 잠깐.
1: 아, 이게 아프긴 아프다.
3: 아파.
1: 오케이. 와, 이게 근데 걷는 것도 사실은 이게
3: 불편하다.
1: 오, 불편해. 빨리 가자고. 이게 힘들어, 힘들어. 아. 와. 생각보다 무겁네.
0: 아니, 선풍기 제대로 안 묶였어, 잠깐만.
3: 아니야, 잘 묶였어. 아니,

0: 떨어졌어 방금.
1: 아니 잡아야 돼. 이렇게 밖으로 잡으면 안 떨어져. 네.
2: 안 떨어지게 여기를 잡으래 줍니다.
0: 아, 팔이 안 나.
1: 팔이, 그렇지.
2: 무게도 무게인데 걸음이 불편해.
1: 아우.
0: 아니 벌리는 거지 이게 씨. 아니 이거 진짜 무거운데.
2: 준비를 바꿔줄게.
0: 괜찮아.
2: 밥값 해야지.
0: 아니야. 신발끈 좀 묶어주겠어?
2: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0: 진짜 오랜만에 누가 신발끈 묶어준다.
2: 됐어.
0: 자연스럽게 공손해진다 사람이.
2: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1: 괜찮아?
0: 안 괜찮아요.
1: 겁내야 돼.
2: 겁내야 돼.
1: 조심.
2: 그냥 가야 돼. 바꿔.
0: 해볼래?
2: 어.
0: 무겁다. 아. 뭐, 어떻게 쓰면. 등신 잡아. 에이, 그, 채트로.
1: 파이팅, 파이팅! 아, 좋다.
2: 아!
1: 그렇지. 조심해야 된다. 떨어진다.
0: 야, 끝에 잡아야 돼, 이거. 네.
1: 어깨 아프지? 얘 먼저 가.
2: 가! 거의 나왔어.
0: 야,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려.
2: 다음 거 너가 해. 오! 여긴가?
1: 아, 여긴 같아.
0: 오! 아, 더워라, 씨.
2: 나 왜 중국 사람들 이러고 다니는지 알았다. 그죠? 왜 이러고 다니는지 알았어.
3: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좀 힘들어요.
0: 누적이 장난 아니야.
3: 네, 근데 어깨가 확실히 우리 안 쓰는 근육이라 아프기 아파요. 여기가. 나는 그나마 스쿼트 같은 거 하니까 이게 그나마 낫지. 근데 둘이는 힘들 거예요.
0: 스쿼트라는 걸 해보질 않아서.
3: 그렇지.
2: 힘만 있어야 된다고.
3: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2: 바로.
0: 세제.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신속 배달. 페이짱 간식!
2: 谢谢! 근데 60 위안인 거지, 이거 한 건당. 세 번만 해도.
3: 아, 그러니까 엄청 돈 벌겠다.
2: 커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3: 와, 이거 대박인데? 아, 진짜 무거운 것 같아.
0: 3, 2, 1. 똥 나올 것 같아요.
3: 아, 이거는 죽겠어.
2: 선배님!
1: 갔다 왔습니다. 이거.
0: 아니, 근데, 우리가 한 거 무거운 편이죠?
4: 강나 친내부들이요.
0: 아, 그 리어카가 있던데,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4: 지수질 배바진, 쓰이고 단체적.

0: 근데 아무래도 이게 리어카 쓰면 이런 계단 오면 또 이게 들고 가야 되는 게 또 힘들. 그냥 바로 가는 게 훨씬 빨리 가는 거라.
1: 리어카는 뭐 뺐다 어땠다 이게 쉽지가
0: 또 힘들지.
1: 지역에 따라서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 배달 문화가.
2: 야 오늘 덥다 진짜. 지금 조심해야 된다 진짜 더워.
1: 진짜 더워. 오빠 물 한 모금 주세요. 준비랑 물 있지?
0: 있어 있어.
3: 물 있어요 어디 있어?
0: 쓰쓰쓰好好好好好 오케이 가자 그러네.
3: 아 여기 있으면은 찾으러 오는구나. 아. 응. 럭키 비키네.
1: 오 꽃집이다 우와, 꽃집.
0: 꽃가게다. 야 조심히 가야 된다 이거는.
1: 이거 섬세해야 돼. 오. 이거는 섬세해야겠다.
0: 근데 이걸 어떻게 묶는 건지 좀 궁금하다.
4: 你们不是要学那个？
1: 이게 신기하다.
0: 그러니까 이게 묶는 기술이 있어. 조금이라도 이게 약간 뭐가 이게 되면 안 되지. 예, 예쁘게 해야 되니까. 그치. 저기 입고 하나. 오.
5: 형님 저 근데 흉기 같아요 들고 계시니까.
3: 지금 여기 주인분 긴장하신 것 같아요 형님.
6: 다 세 명.
0: 그러니까
3: 내려놔야 돼.
0: 너무 가벼운데?
1: 오빠가
0: 너무 가.
1: 아니 나름 무겁던데?

0: 무는 아닌데요, 형님?
1: 오빠 그럼 너무 가면 이렇게 뛰면서 가.
2: 그 아니 꼭지 죽어버려.
3: 이렇게
4: 보시.
1: 잘 봐. 카메라 여기 있다. 우리가 잠깐 들어.
5: 아. 솔직히 죄송합니다.
1: 이게 이렇게 잡고. 선배님 쉬고 있어요.
0: 선배님
1: 쉬고 있어. 선배님들 쉬고 있어. 근데 저 오늘 알바 첫날이에요. 야 뭐라고 몇 층이야?
6: 6층.
1: 6층?
6: 엘리베이터 없대. 아까 그러더라. 이거 세 개를 혼자 어떻게 6층까지 들어가?
7: 아 힘들지.
6: 와 이거 땡볕이니까 힘들다 이게. 더워서. 죄송한데 고객님 혹시 얼마나 남았을까요?
8: 8분 정도.
9: 8분 정도.
6: 8분이요? 아까, 아까 10분이란 것 같은데.
8: 네,
6: 오케이 오케이 행복.
8: 아이 마.
1: 짜요, 짜요.
6: 하우 하우 하우.
1: 하우 하우.
7: 빅밴드 이제 그 뭐 복귀하지?
1: 복귀하죠. 어. 오빠는 막 콘서트 초대받을 것 같은데?
7: 갔다 왔어.
1: 어, 부럽다.
7: 갔다 왔어 이번에. 어 갔다 왔어.
1: 부럽다.
7: 연출이 와 그게
1: 예술이야.
7: 너무 좋아.
1: 어.
7: 나는 코첼 가고 싶은 거 아니고 코첼라 나가고 싶더라.
1: 아니 코첼라 무대 위에서 오빠 뭘 하려나? 아니 오빠 귀지 제거.
7: 네. 대박이야.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까보다 커.
6: 그래도 앉아서 대기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
1: 그럼.
2: 셰셰 니하.
1: 니하.
7: 와 이거 어저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1: 아, 그런 것 같아.
7: 그지?
2: 니하.
7: 아 진짜 올라가자. 파이팅 파이팅.
1: 맞다. 파이팅하자. 파이팅하자.
7: 파이팅 파이팅.
6: 근데 이거 세 개 못 들고 갈만하다.
1: 그래 세 개 들고 6층까지는 못 가지.
7: 엉덩이 힘주고.
1: 힘주고.
2: 아, 스쿼트.
7: 그렇지.
2: 스쿼트.
7: 그렇지.
2: 포시.
1: 오,
2: 조심조심.
1: 내 꼼, 내 꼼. 내 꼼.
9: 여기 주머니 사냥 거의 셰셰.
2: 셰셰.
1: 야.
2: 예쁘게.
1: 예쁘게 빼야 돼. 오빠 예쁜 거 좋아해. 오케이. 좋아, 그럼. 고고라. 오케이. 땡큐!
2: 와,
7: 땀이, 아.
6: 나는 진짜 억울한 게 땀이 안 나요.
7: 그만큼 열심히 한 번도 안 해봤지. 아니, 내가 한번 시켜줄까? 아니, 진짜 땀이 안 나는 거지, 나는 거지. 인간 같은 거는 무조건 땀이 나거든. 제대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1: 삼촌이다, 삼촌.
7: 30분만 줘, 죽어, 그러면.
6: 아버지,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세요, 일?
10: 쓰고, 우르고, 저희 하우스 제이고, 저희 하우스.
6: 아, 이거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1: 15개 들어올 때, 하나 들어올 때.
10: 제이고 할 짜오챈 씨? 제상 15고 부 짜오챈.
1: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잖아?
6: 그러니까 이동이랑 대기가 길다, 이게.
1: 선배님의 방방 인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자는 열심히 할 겁니다. 왜 안 울어요?
6: 아버지.
1: 이 아르바이트의 제일 단점은 배가 너무 고파. 오늘 점심 진짜 맛있게 먹을 듯.
7: 아, 그래 맛있는 거 먹. 야, 근데 얼마 받았어?
1: 방금 거 50. 50이야? 아까 거는 60.
6: 와, 110.
7: 그래도 많이 받았네.
6: 놀면서 같이 먹을까?
1: 배고파.
7: 배고프기 진짜 하네.
1: 배는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죠?
6: 난 좀 흉하다고 생각했거든?
1: 어.
6: 나도 흉한 거 아는데 너무 시원해.
1: 시원해.
6: 네, 너무 시원해.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형님.
7: 그렇겠지?
1: 그렇겠지.
9: 나는 또 회사.
7: 여기 있어, 여기 있어.
9: 나는
11: 아니, 왜 안 앉으세요?
7: 어, 형? 아, 아니네.
10: 뭐는 저리 보고.
7: 아, 여기
10: 저리. 저리.
7: 아니야, 저리 보고.
6: 형님, 좀 앉으세요. 이렇게 안 앉으세요?
10: 스위스 스위디도 거의 또 안 앉으죠.
7: 나도 이게 처지니까 이제 더 배고프게 시작하거든. 아~
6: 저는 일어나면 처져요. 다리가 아파요.
7: 누워 있어야.
6: 지금도 처져. 충격받은 게 뭔 줄 알아?
1: 어.
6: 알바하러 간다는데 아침 운동하고 있어. 알바가 운동이잖아요.
7: 이게 운동이라고 하면 너를 진짜 멀었어.
1: 내가 이걸 해봤는데 둘이 진짜 안 맞아.
10: 但是游泳同时我们要扛起走，你们跟到我路。
7: 큰 거네.
1: 어, 큰 거 들어왔다.
6: 가보자고.
1: 가보자고.
6: 파이팅. 짜요, 짜요.
1: 오, 깊숙이 들어간대. 야, 보통 일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7: 확실히.
10: 네, 시단 5m 지금은 신초.
1: 아, 올라가네.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조심조심.
6: 와, 조심조심. 저걸 또 올라가. 또 있어, 계단이.
1: 어. 아.
7: 야, 근데 뭐 짐 들고 이거 내려와야 된단 말인가?
6: 설마, 아니겠죠?
7: 이거는 죽겠어.
6: 설마.
7: 아이고. 운동에 힘 주고.
6: 예. 스쿼트.
7: 그렇지. 운동에 힘 주고.
6: 똥 날 것 같아요.
1: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있을 것 같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손님이신가? 니하오. 오 마이 갓!
7: 이게 냉장고도?
6: 이사 가는 거예요?
0: 아, 네, 반장. 몇 세? 반장. 아,
7: 이곳에. 이게 기술이 없으면 내려갈 때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 괜찮나?
1: 생활의 달인 이삿짐 센터 달인들 못 봤어? 그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다니까?
7: 와, 이거 대박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 이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들어?
1: 그러니까.
10: 냥가는 것부터 신.
1: 이거 선생님들도 처음 해보신 거 아니야?
7: 그러니까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10: 양난개다.
6: 우와.
7: 아,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10: 그래서 넣은 것도 시. 또 파우당.
6: 이건 좀 난간이다.
10: 이거는 다 가서, 이거 다 갖고. 탈지도 줘라.
6: 아.
10: 쓰고.
1: 갈게.
7: 조심해, 앞에.
1: 어, 앞에 조심해.
7: 이거는 대나무 묶어서 못 가져가겠다.
1: 그러니까. 그치?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계단은 방방을 부를 수밖에 없어.
6: 맞아. 요거는 내가 백이한 불러볼게. 이거 부르는 거더라고, 아까 보니까.
7: 이게 앞에 우리가 밑에는 안 보이거든.
1: 미소 조심.
7: 둘이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을 때 얘기해줘.
1: 네.
7: 계단 있다고 하면.
1: 네.
6: 자, 이제 계단 나와요, 계단.
7: 오케이.
6: 계단.
7: 조심히 내려가야 된다.
6: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7: 오케이. 타이밍 자, 잡아서.
6: 자, 또 계단 있어요. 자, 오케이. 하나, 둘. 근데 이거 평소에 둘이서 하시는 거잖아, 이거.
1: 그렇지. 계단 아. 내려간 중.
6: 하나, 둘. 에. 하나, 둘. 에. 자,
1: 야, 조심해.
6: 이제 가팔라요, 아까보다.
7: 천천히.
6: 자, 이거 돌아야 돼요.
7: 어, 그렇지. 크게 돌아.
1: 그렇지.
7: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6: 할게. 은지야, 빠져.
1: 조금.
7: 어, 알아서 할 테니까.
6: 마지막 계단. 괜찮아.
1: 또 입으시. 오케이.
6: 끝났어, 계단.
1: 계단 내려왔어.
6: 오케이. 하나, 둘, 레이저 하니까 갈만하다.
1: 오케이.
6: 여기 내려달라고 하거든요, 앞에.
1: 여기 내려. 오케이.
6: 손 조심.
1: 손 조심. 오케이. 내린다.
0: 오케이.
1: 발가락 대신.
7: 오케이, 그러면.
1: 냉장고.
6: 가자, 냉장고.
7: 아이고, 이거. 화이팅!
6: 짜요.
7: 화이팅!
1: 짜요. 하이야!
7: 어떻게 두는 건지 한번 보고.
6: 총 무거운데?
1: 네 명이면 오히려 이게 안 맞아서 더 힘들거든.
6: 맞아.
7: 아? 네가 가져오라고. 그거는.
1: 아, 이거 나 이걸 내가 가져오라고.
6: 그것도 무거워?
1: 뭐 가볍진 않지만 괜찮아. 들을 만해. 나 이삿짐 브이로그 많이 봐서 이거 배웠어. 인사팀 브이로그랑 저기 용역 브이로그 많이 봐.
4: 농치 해봐.
6: 아까처럼 목에 거는가 봐요.
1: 짜요!
6: 짜요!
7: 이게 기를 똑같이 기가 내가 조금 키가 크잖아.
1: 어.
7: 그러면 밸런스 좀 안 맞아.
1: 안 맞으니까 더 아프지?
6: 저도.
7: 그지?
6: 저도 어디서 키 큰 사람이 아닌데 여긴 좀 안 맞네요. 키 큰 사람도 힘들었겠다. 와, 목 진짜 아프다 이거.
1: 짜요 짜요.
6: 짜요 짜요.
4: 짜가 물.
7: 짜가 물.
4: 난가 뻔치 김건무씨야.
7: 아우 힘이 좋다네. 이제야.
4: 김건무씨. 김건무 양념. 달라서 나와.
6: 아, 마음에 드셨나봐 우리 선배가.
7: 아 그러니까.
6: 계속 은지 얘기하네.
1: 시시.
7: 계단 잘 안 보이니까 조심해야 돼.
1: 계단.
7: 계단 온다. 하나, 둘.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2: 후, 스.
1: 이, 얼, 삼, 스. 이, 얼, 삼, 스.
6: 자, 또 계단 있어요. 자, 하나, 둘.
2: 이, 얼, 삼, 스. 이, 얼, 삼, 스. 이, 얼, 삼, 스. 이, 얼, 삼, 스. 이, 얼.
7: 마지막, 마지막.
6: 마지막, 라스트. 이, 얼, 삼, 스. 이, 얼, 삼, 스.
4: 오케이.
6: 오케이.
7: 오케이는 영어로 하시네.
6: 오케이, 하오하오, 베이창 하오.
4: 오케이.
6: 오케이. 오케이.
7: 이게 방 이렇게
6: 잡았어.
7: 잡았어.
6: 잡았어. 싱콜라 싱콜라
7: 싱콜라
6: 싱콜라 브라더.
1: 아아 손님.
0: 잡았다.
6: 베이창 베이창.
0: 이 소리 매우 화장되게 좋아 다 싸우라.
6: 많이 주세요.
1: 바로.
6: 세제. 세제.
7: 자 얼마 주시려나?
1: 선배님이 받으시던 대로 받으면 되신데.
7: 그렇지, 그럼.
0: 200.
1: 200 안 돼, 200 안 돼.
0: 잡았어.
1: 지금 흥정한 중인 것 같아요.
11: 이거만 썼잖아요. 아니, 400개 달라 그랬어요.
1: 50 더 준대.
6: 250
4: 했나?
1: 300밖에 안 된대, 300. 아, 됐다. 300으로 됐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어, 나 님시스 그 반점아. 이거 강과할 거예요. 저 집시스.
6: 오.
0: 吃饭.
1: 아,
0: 랑치.
4: 진짜? 수수마.
0: Here.
6: 어, 거. 말아.
0: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7: 자, 가자.
1: 밥도 사주신대.
7: 가자.
1: 가자.
6: 그 건설 일용직 이런 거 하면은 거기는 다 한밭집에서 밥 주잖아.
1: 그렇지. 백반집 같은 데서 밥을 주시지. 정이다, 정. 이런 거 다 정이야. 오늘 같이 일했으니까 같이 밥 먹자.
6: 아, 식대 포함이니까 밥값은 좀 모이는데, 이제 슬슬.
7: 아, 좋다.
6: 그, 아까 흥정해서 300위안 받았거든요. 6만원?
1: 어.
6: 근데 그걸 나눠야 되잖아, 우리가. 그, 우리가 100만 가져가고 200 드린 게 맞겠죠?
1: 그치. 우린 직원이니까, 어쨌든. 아르바이트 생이니까.
7: 드려야지.
12: 이게 우리가 200 받고 선배한테 이게 100 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200 주고 우리가 100 주는 거 딱 좋아한 것 같습니다.
6: 거기서 형님들이 흥정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거기서 한 150에서 200위안 받아냈을 텐데 안 돼. 300. 계속 300 받아내는 모습 보면서 흥정하셨으니까 당연히 받아가셔야죠, 그만큼.
1: 어? 여기를 세팅해 주시는데요?
7: 여긴가? 이거 이제 자키씨가 옛날에 딱
6: 자키자
7: 자키자 했잖아.
1: 쫙쫙쫙쫙쫙.
7: 아 이거 진짜 먼저 알바비 주고 그렇게.
1: 네. 해야지.

0: 200, 여기 200.
1: 어, 하여, 어, 저기 하여 200块钱.
2: 아버지, 저희 100 받아가도 되죠?
3: 아,
1: 200.
3: 우리 주신다고.
2: 맞아요, 부장님.
3: 네,
0: 네가 받아야지, 네가 받아.
2: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총 본돈. 처음에 60 받았고, 아, 두 번째 50 받았고,
0: 지금 260.
2: 100 받았고, 해서 210 받았어요.
0: 210. 210.
2: 오늘 총 번돈. 하루에 4만 원을 목표로 하면은 괜찮아.
3: 또 점심은 오늘은 굳었어.
0: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2: 그러니까 내가 올 때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에.
0: 뭐가 맛있는 걸 사 먹으면 되지.
2: 마지막에 우리 막 거위 이런 거 먹어도 될 것 같아. 그치? 쉐쉐.
3: 와우. 와우. 감자 튀긴 거 아니야? 아, 갑자기.
0: 이게 고기. 무슨 고기? 무슨 고기?
4: 곱창하고 토끼.
1: 매장
0: 토끼? 토끼? 토끼? 토끼가 뭐야?
3: 토끼!
0: 토끼!
3: 토끼!
0: 토끼!
3: 토끼 고기라고?
2: 토끼? 깡충깡충 뛰어서.
3: 우와. 돼지 곱창이랑 토끼?
2: 토끼를 먹어.
3: 나 토끼고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0: 나 토끼고기 채연아 처음 아니, 먹어봐
1: 팔이 떨려
2: 아이 칼 싫어
1: 아 이거 이걸
0: 토끼고기가 안에 잔뼈가 많구나 잔뼈가 좀 있네
1: 마라야?
0: 마라야 아. 토끼고기가 되게 고소하고 부드럽네
1: 좀 목 먹히는 맛이라 닭가슴살이랑 좀 비슷해 아.

0: 아, 나 젓가락질 안 된다. 나만 이랬어요? 나만 힘들어?
1: 운동 안 해서 그래.
0: 자, 한번 꼭 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2: 맛있어요.
3: 이거 맛있어.
0: 얘 1등인데?
3: 근데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
0: 간장제육.
2: 간장제육.
0: 간장제육 맛.
2: 불백, 불백.
0: 어, 불백, 돼지불백. 어, 이거 돼지불백 맛이야.
2: 야채에 버섯도 들어가 있어. 곱창이 어딘지 모르겠어.
3: 여기. 곱창 이거야.
0: 아, 그거였어?
3: 어.
0: 나도 하나만 찍어줄게. 땡큐.
2: 맛있다.
0: 곱창이 맛있다. 아, 이제 익숙하다. 맨밥에 나이라 먹는 게. 한국 가서 이렇게 먹을 것 같아.
4: 이건 요단 엄청 진해 잘 하우츠.
3: 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2: 하우츠.
3: 이거도.
4: 내가 하우츠.
0: 내가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3: 근데 말 안 통한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해도. 근데 말 안 통한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해도. 하나라도 안 들은 거
2: 또 시작이야. 나 이 둘의 통과 제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3: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예요?
1: 총 3만 원 정도래.
0: 3만 원?
3: 이거 3만 원?
0: 와, 와 비싸다.
2: 선배님, 근데 아까 추 오빠 나이 듣고 왜 이렇게 놀라셨어요?
3: 내보다 동생이야.
0: 연세 몇 살이세요?
3: 몇 살?
4: 니 더 달아.
3: 어, 50.
4: 나 웃었어.
2: 웃었어.
4: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0: 제가 40살 같다고요?
1: 네, 네.
0: 제가 40살 같다고요?
1: 네. 어. 아, 컨셉스.
0: 40살이에요? 아, 저는 왜 40살로 봤어요?
1: 뭔 소리를 해, 이거?
2: 그냥 이래, 그냥. 야, 답변이 너무 슬프다. 그냥? 나 왜 40으로 보여야 했더니, 그냥?
1: 뭔 소리를 해, 이거? 거의 40살.
3: 나는 무조건 40이래. 지금 몇 살인지 얘기해줘, 그러면.
0: 저 33살.
1: 40살.
0: 더 놀래세요. 성훈이 형 나이 봐, 더 놀래는 것 같아.
1: 30살.
0: 나 그 정도로 노안은 아닌데.
2: 두 분이 막 절레절레 하시는데?
1: 간피 분해서요.
3: 어쩔 수 없어, 너는.
1: 나 갈 수 없어.
2: 피부가
0: 마흔살.
3: 피부가 썩어서 40이래.
0: 나 피부과에 1,000만 원 썼는데? 잘하네, 이제.
3: 오늘 좋게 일이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시시! 네. 너무 고아이니! 고아이니!
3: 감사합니다.
2: 여자 방방.
3: 아, 예, 감사합니다.
2: 시시, 사진!
1: 아무 샹당동님. 팀내도.
2: 감동!
4: 안 더워.
3: 아유.
2: 시시.
3: 감사합니다.
0: 시시.
1: 부시.
0: 왜 이 잠깐.
3: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쉽네.
1: 你你这样说的中国的话啊非常感谢 아,
0: 형님 인정받았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40이라고 했으니까 미안해서 얘기해.
2: 짜이진. 아.
3: 쉽게 버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아우.
3: 괜찮아?
0: 괜찮아요. 와 진짜 무겁다 이거.
5: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된다.
2: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솔직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그런 걸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0: 재료 넣어서 갑시다.
1: 아우, 정든 숙소를 떠나는구만.
2: 이번에 돈 두 배 내고 큰차 불러서. 와.
3: 그러게, 잘했다.
2: 5천 원에 갈걸 만 원으로 간다.
3: 고생했다.
2: 아니, 2만 원, 2만 원. 배고프다.
3: 너 배고파?
4: 아까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
3: 그러니까 넌 좀 밥을 안 먹어.
4: 그래서 그렇지.
2: 말 알았어.
3: 너 편식하고 운동 안 하고 밥 안 먹고.
4: 터키 고기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약간 맛은 떨어졌어. 입맛이. 그 앞에 뭐 오르신 분이 있는데 이게 안 먹으면 그럴까 봐.
5: 우리 현재 뭐가 돼?
3: 아, 네. 포기팅. 튀겨서 그런 거 같아. 잠깐만요.
2: 왔다 이제.
1: 저건가?
4: 그거야?
1: 아니 그거는 아니지.
2: 아, 저 뒤에.
3: 구르마 아니야?
2: 저거 뒤에.
4: 아, 잘됐다. 나는 그거 한번 타고 싶었었어.
2: 저거요?
6: 짜이친, 최신.
3: 니하오.
2: 와, 차 좋다. 우와, 대박.
3: 이게 2만 원 차라고.
2: 중칭. 정칭 스테이션.
3: 준빈이 허리 괜찮아? 아까 아프다며.
2: 아프긴 한데 뭐. 놀랬나봐. 근육이 하도 안 써가지고. 근육을 써본 적이 없어서. 마우타이가 그 마우타인가?
4: 맞아.
2: 그 비싼 술?
4: 으흠. 거기 가서 호텔을 좀 찾아야 되잖아.
2: 중요한 건 형님. 역 가서 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1시간 걸려요. 그것도 찾아야 돼.

0: 그거 못하고 할 일 아니야?
1: 그걸 우리가 찾아야죠.
2: 우리 완전 피인 것 같아. 준빈, 성훈, 은지 세 명 다 피고 셋 다 성격도 급하고.
3: 그 계획 안 하는 게 더 편해.
1: 그래서 계획 안 하잖아.
3: 맞아.
2: 나도 원래 되게 계획형이었는데 완전 피가 됐어.
0: 근데 일단 걸어서 내려가야 되잖아. 그냥 가면 있는 것 같은데.
4: 그리고 만약에 내일 못 일어나면 그냥 내일
3: 아무것도 안 하고.
1: 이걸로 하면 되겠다. 내 생각엔 숙소 예약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잘 곳이랑 거기 마우타이 광장까지 가는 것도 찾아야 돼. 일단 가야 돼요, 일단. 마우타이까지, 그래서.
0: 마우타이는 가야지.
1: 야, 역 너무 큰 거 아니야?
2: 야, 그냥 장난 아니다.
1: 쉐쉐.
3: 쉐쉐.
1: 살면서 본 역동이 제일 큰 거 같아.
2: 나 공항 같아.
1: 이 뭐야 이게?
3: 그냥 일반 공항보다 훨씬 커 또.
1: 어마무시하다.
3: 몇 시야 우리가?
1: 10분 남았거든요?
3: 10분?
1: 아 배고픈데? 왜 편의점이라도 갈까?
2: 많이 급한 거 아니면 참았다 가서 먹자.
1: 우리 엄마가 달래 듯이 안 해?
2: 사실... 그럼 이따가 우리들의 매점 탐방 가자.
1: 와 열차 엄청 크다.
2: 오 되게 쾌적해 보여. 오빠 뭐였지? 6G?
1: 0607.
2: 0607.
3: 여기야?
2: 어, 여기다.
1: 다리가 조금 뭔가, 같이 앉아서 조금 뭔가.
0: 두 개 다야. 어, 바로 가네.
3: 출발, 와, 출발.
1: 1분 남겨놓고 다 출발, 그냥. 어. 와, 가차 없다, 여기. 오, 진짜 신칸센 감성이야.
3: 어, 그러니까. 느낌이 신칸센이야, 이거. 괜찮은데?
2: 준빈아. 이게 꼴등칸이라 그랬나?
1: 꼴등칸.
2: 꼴등칸이야? 근데 이거 꼴등칸 치고 되게 좋다, 넓고.
1: 난 좀.
4: 저 다리 보이죠?
1: 와, 도시가 아니네, 여긴? 아예?
0: 그런 것 같아.
1: 마을이 되게 다르다, 분위기가. 사진은.

0: 세계 3대 명주 중에 하나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술로 꼽히는 마오타이주. 풍부한 꽃향과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이래.
1: 맛있는 냄새 왜 이렇게 나냐?
0: 준빈이 외전 가고 싶을 때 말해.
1: 지금 혹시 아드님이랑 오셨어요? 쓰레기통이야.
0: 아, 쓰레기통이었어?
1: 어.
0: 아, 주방 장갑을 끼고 계시길래.
1: 저 둘러볼게요, 형님. 오, 있다.
0: 그래, 매점에 어쩜 저렇게 연미복을 입고 계시냐?
1: 그니까. 니하오.
2: 니하오.
1: 어? 비싸다.
2: 얼만데?
1: 10,000원이야, 10,000원.
0: 10,000원?
1: 스파게티 10,000원이야.
0: 근데 우리 오늘 점심밥 아꼈잖아.
1: 근데 여기서 다 쓰는 거지 그럼. 저녁 그만 안 되잖아. 가서 구이조가 밥 먹어야 되는데.
0: 아, 그럼 느낌만 보자. 준빈아 이거 봐봐. 둥둥 계란찜, 고슴도치 컵 누룽지, 채썬 쇠고기. 근데 닭다리 덮밥 세트가 15위안인데? 아? 15위안?
1: 저거 먹을까?
0: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싶어.
3: 지금 메요 먹었나?
1: 없대. 메요래. 메요.
0: 이거 없는데 메뉴를 보여줄까요?
1: 하오. 메뉴. 쇼미.
3: 죄송합니다.
1: 아,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아~
0: 기다려봐. 해바라기 씨, 나 좀 물어볼게. 아!
3: 메요.
0: 아.
1: 콩, 완두콩. 이거.
0: 이거 땅콩.
1: How much?
4: How much?
0: 8위안.
1: 어, 이건 먹어도 된다. How much? 4? 4밖에 안 해? 주스 하나 먹어도 되나?
0: 주스 하나 먹어.
1: 주스.
0: 그거 두 개랑 오빠 녹차 하나 사줘야 돼. 오빠 목마르면 예민해진다고.
1: 그린티.
0: 오케이.
1: 은지 뭐 먹을래?
0: 난 안 먹어. 끝. 아깝잖아.
1: 돈 많이 써. 돈 많아?
0: 먹어도 돼?
1: 응. 돈 많아?
0: 진짜로?
1: 아, 5,000원까지 써도 돼.
0: 그럼 나는 맨 왼쪽.
1: 아니, 과자도 먹으려면 먹어, 이거.
0: 과자는 안 먹어. 아, 됐대.
1: 아우더? 아우더?
0: 시시해.
1: 7,000원. 오씨.
5: 왜?
1: 마라. 마라 육포 드실래?
5: 아. 어우. 마라 오늘 맛있는데?
1: 마라 육포거든?
0: 안 먹을 거야?
1: 아니, 우리 한 입씩 먹었어.
5: 어우, 맵다.
0: 맛있다. 두부피를 겹친 것 같은데? 두부피를 겹쳐서 겉에가 마라가 발라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분들은 식사도 말하고 간식도 말아요? 해바라기 씨 없잖아.
4: 시什么 당신? 你需要什么?
0: 아. 왜? 아. 谢谢. 对不起. 没关系. 없나봐. 진짜 웃긴 거 생각났어. 진짜 해바라기 씨 중독돼가지고 막 혼자 한국에서 그 진짜 중국 사람들처럼 헤어지는 거.

0: 해바라기 싫었나? 이 음료수가 제일 맛있어, 중국에서. 구이 향은 뭐고 구이 저우는 뭐예요?
1: 진짜 찐 마오타이죽 아닌데 그래서 진풍 가품
2: 베르도베라는데
3: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준인데 준이? 여기 아니야? 아, 여기 맞아.
0: 빨리 왔다 생각보다.
4: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것도 괜찮네. 어. 너무 깔끔하고
0: 다행이다.
4: 어, 빨리 가고 싸게 하는 거.
5: 싸기?
4: 싸기꾼. 아, 머리 좋으니까.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머리 써야 되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 어디로 가는 건가?
4: 택시 쪽으로는 이쪽인 것 같고.
3: 버스 막 돼 있던데?
4: 버스?
3: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아까 막 버스 아까 한 명 데려가더라고.
4: 아, 이게 마우타이. 그 70. 마우타이 가는 것 같아, 이게. 버스. 맞는 것 같아.
3: 버스? 버스? 버스도 다르더라. 이게 왜 레어가?
4: 버스에서
3: 무슨 차 타고 가요?
6: 轿车. 我坐的.
3: 승용차.
0: 승용차.
3: 轿车.
0: 아.
3: 싼 거?
0: 220.
3: 210. 200스. 이 아, 박스. 아,
4: 210.
3: 싼 거?
6: 아, 신차.
3: 신청?
0: 어떻게 할래? 탈래 말래?
3: 이백십이면 여기가 호객하는 곳이구나.
0: 어, 난리네.
7: 시원해, 시원해.
3: 아, 이게 뭐냐면.
4: 어, 가네. 아니야,
3: 그냥
4: 아니야,
3: 가는
4: 괜찮아요.
3: 게 아니고. 이게 사람 수 차면 가는 거예요. 오케이, 빈 채로 갑시다. 오케이. 짐을 빈 채로.
8: 빈 채.
9: 네, 수, 젠슨.
4: 젠슨.
9: 어,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될걸.
0: 근데 4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니야?
4: 그러니까.
3: 그치. 근데 한 시간 가니까. 아. 한 시간 치면 딱 괜찮아.
0: 내가 가운데 앉을까?
5: 아니.
0: 내가 가운데 앉는 게 낫나? 어떡해.
5: 아우, 죽겠네.
0: 지금 이게. 괜찮아?
3: 어, 난 괜찮아. 어. 와, 바로 가는 거 되게 좋은 거야, 형님.
5: 좋다, 좋다.
0: 벨트가 없는데 준비나? 여기 벨트가 없어. 나 그리고, 야, 벨트가 문제가 아니라 나 벨트도 없고 지금 여기 침대 시트 왼쪽 아예 그냥 무너져 있어. 만져봐. 손으로 만져봐봐. 알지? 이거 완전 무너져 있어, 지금.
3: 어, 꺼졌네, 아예.
0: 그래서 완전 지금 나 이러고 가야 돼. 짝퉁댕이로 가야 돼, 지금.
3: 이거 의심하는 거 아니야? 너가 꺼뜨린 거 아니지? 아니.
5: 여기서 한 시간. 이거 4만 원이라고.
3: 아니, 3명 4만 원.
5: 3명 4만 원이라고.
3: 그러니까 1인당 만.
5: 그치, 뭐 한.
3: 1인당 13,000원 정도.
5: 아, 우리가 이 친구들이보다 빨리 오면 앞에 탈 수 있었는데, 그치?
0: 그치,
5: 다.
0: 그치,
3: 이게 괜찮아. 카풀의 매력이죠. 아, 대신에 이분들은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린 거야. 이거 내가 기다렸다가 4시간 뒤에 간 적도 있어요.
0: 아우,
3: 그래? 안 차가지고. 그리고 카풀 시스템이 되게 많은 여행지에 있는데 여기만큼 좋은 차 처음 봐 나는.
0: 그래?
5: 그러니까 차는 좋은 거 같아.
3: 차 그러니까, 진짜 좋은 편이야. 에어컨이 나오잖아.
0: 에어컨도 나오고
5: 어,
0: 일단
5: 나와. 에어컨 나와.
3: 에어컨 나오면 일단 에이,
5: 좋은 거야.
0: 왼쪽 궁뎅인가 짝궁뎅인 건 괜찮은 거야?
3: 그거는 기본이지. 어. 원래는 다 꺼져 있거든.
0: 아 진짜? 척추 측만점 오진 않겠다.
4: 호텔에 안 잡았잖아, 아직.
3: 아, 호텔 금방 찾겠죠, 뭐. 거기가 관광지라 숙소 많을 거야, 아마.
4: 아, 그래? 네. 그러면.
3: 아니, 숙소 너가 찾아볼래? 돈 줄게.
0: 어.
3: 6만 원대로 찾아보자. 이게 영어 검색이 안 돼. 그러니까 한자를 찾아도 한자를 검색할 수가 없어. 어렵다, 어려워.
0: 힘들어.
5: 아우 힘드네 이 차.
3: 길이 험하다 이제.
0: 아우 사람 살려. 아우 어지러워.
3: 아. 보지마 보지마. 어지러워.
0: 아니야 안돼 안돼.
3: 아니 토한다.
0: 아니.
3: 죽겠잖아.
0: 마오타이 박물관 맞고 여기가 숙소인데.
3: 헬싱이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0: 직공열.
3: 그리고 낮은 손.
0: 난 베스트 리뷰션으로 했는데.
3: 높은 점 말고 낮은 점. 아,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다. 우리 마오타이 시까지는 한자로 찾았어요.
0: 아니야, 됐다. 새로운 곳이 나왔어.
3: 6만 원.
0: 방이 여기 몇 개인 거지?
3: 한 개.
0: 아니야, 이거 다 달.
4: 이게 세 개.
3: 어, 세 개가 아닌 것 같아요.
4: 세 개 아닌 것 같아?
0: 이정 이건 물어봐도 돼? 방 세 개 맞나요만 위챗에다 물어봐도 돼?
4: 어, 그거 돼?
0: 아니 제작진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는 괜찮아.
3: 되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럼 이미 우리가 찾았어.

0: 호텔로 가자 그러면.
1: 그거로 가자.
2: 오케이.
3: 우리가 예약하는 건 어려우니까 가서 물어봅시다. 당장
1: 그거만 하고.
3: 가격대가 다 저렴한 것 같아.
1: 잘했어 잘했어.
3: 실패했지만 성공한 것 같아.
2: 후회 없어?
3: 현장 호텔 예약이 답이다.
2: 답이다.
1: 왔어.
2: 이제 다 왔나 봐요 오빠. 아니 내가 느낌상 우리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또 숙소에 가거나 뭐 호텔에 가잖아. 우리 전단지 붙어 있잖아. 거기에 양조장 붙어 있을 것 같아. 양조장 붙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마오타이까지 왔는데 양조장에서 일을 안 시킬 리가 없어. 이제는 3일차 4일차 됐는데 딱이지 않아?
1: 근데 양조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
4: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5: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6: 찾았다. 배지비
5: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7: 진짜 맛있네.
4: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5: 배지밀 고단백 두유.
8: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9: 아우 뜨거워. 아우 엄청 뜨겁네. 와 안 뜨거워. 안 뜨거워.
1: 장난 아니다.

0: 진짜 우리 마우타이 도착했다.
1: 도착했다. 마우타이 도착했다. 야. 멋있다. 밤에 와도 멋있는데?
2: 어, 살짝 근데 술 그...
0: 술 냄새?
1: 약간 우리나라 청주 냄새 느낌?
2: 어, 맛도 비슷할걸?
0: 아우, 마우타이 먹고 있다.
2: 와, 마우타이 마시고 있어.
0: 둘이서 이렇게 먹고 있나? 아니.
2: 시음하는 곳이다.
1: 이 도시 자체가 되게 뭔가 주의 도시다, 주. 아.
0: 근데 여기도 느낌이 좋다, 진짜.
2: 테크노 들리네, 테크노. 올드스쿨인데, 여기?
1: 김현정 선생님 오신 거 아니야?
2: 술 먹고 춤추는 곳이다. 와, 단체로 아. 춤춰.
1: 우와. 되게 잘 추셔, 춤을. 우와.
2: 저게 뭐야?
0: 대박이다.
1: 근데 안무를 어떻게 아는 거야?
2: 들어가서 한 번.
1: 들어가서 한 번.
2: 들어가서.
0: 똑같이 해. 이게 하나 옆에 가고 옆에 여기 여기서 하고 앞에 가고 뒤에 가. 뒤에 가고 앞에.
1: 앞에. 앞에.
0: 뒤에 가고 앞에.
1: 앞에. 앞에. 뒤에.
0: 뒤에.
1: 뒤에.
0: 돌고.
1: 돌고.
0: 네, 하나 둘 셋.
1: 돌아.
0: 뛰어라. 그렇지.
1: 엉덩이.
0: 하나 둘.
1: 네. 엉덩. 엉덩. 엉덩. 엉덩.
0: 앞에.
1: 뒤에.
0: 아, 이제 됐다. 너무 간단해.
2: 아, 배고파.
1: 오빠, 여기 식당 한번 보실래요?
0: 어, 여기. 여기서 먹을까?
1: 좋아요.
2: 양면?
1: 양면 있대. 양면 우리 어제 맛있게 먹었던 양면. 아,
0: 여기 다 여기
2: 우리 먹었던 것들.
0: 여기 여기 여기.
2: 여기서 가볍게 그러면
0: 오늘 가볍게
1: 각자 먹자. 먹고 싶은 거 딱 고르세요.
0: 나는 이거 먹을게.
1: 오케이. 이거. 하나. 하나.
2: 이거.
3: 됐어,
1: 앉자.
0: 싸 여기.
2: 여기가 2,000원 한 끼에.
0: 2,000원.
2: 어.
0: 거기 있는 거 그 매춘 거 같아. 그 금세 있잖아. 이게 봐봐. 아.
1: 맥주 한잔 먹을까요?
2: 먼저
0: 어. 아, 미어 가 저거 있네.
2: 맥주 드실래요?
0: 어. 너도 먹을래?
2: 네, 좋소.
0: 괜찮아?
1: 뭐 나왔다.
2: 뭐 나왔다.
1: 양면.
2: 비빔면.
4: 비비비.
2: 아,
0: 알고 있네.
2: 이거.
1: 이게 내 거다. 시시해.
2: 수제비. 여기 좀 야장 느낌이네.

0: 아, 어, 이거 좀 산미가 엄청나다.
1: 뭐야, 그거 뭐야? 어? 아, 그거 네 거였어?
2: 네. 오. 사실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림으로 시킨 거잖아, 우리가.
0: 나는 매운 건지 모르고 시켰어, 이것도.
1: 매운 거 같은데?
2: 이거 그래도. 양면일 거 같은데?
0: 비주얼이 보면은 매운 게 안 들어가 있잖아.
2: 이거 아니, 맛있다.
1: 이거 올 거야, 올 거야, 내 거 올 거야.
2: 당연하지. 맛있지?
0: 어, 맛있다.
2: 너 이거 잘 비볐어?
0: 오, 이거 맛있다. 수제비, 수제비.
2: 먹어봐요, 오빠.
0: 맵다, 이거.
1: 이거 얼마라고 했지, 하나에?
0: 2,000원. 이거 드셔보세요.
1: 어떤 맛이야?
0: 매운.
2: 숟가락 없나?
0: 맵죠?
1: 근데 지역, 맛있는데?
0: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언니. 여기, 여기.
0: 쉐쉐.
1: 아, 쉐쉐.
0: 어, 이거, 이거 안 맵다. 오,
1: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거 먹어봐봐. 이거 맛있다.
2: 맛있어요.
1: 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먹어봐봐. 아, 맛있어. 어, 먹어봐봐. 맛있어.
2: 아, 좋다.
1: 이게 맛있네.
2: 이열치열이다.
1: 어. 그래, 그치?
0: 얘 맛있다. 만두국. 맛있다. 얘가 진짜 좋다.
2: 아니면 만두국 하나 더 시켰어.
1: 어, 그래도 돼. 과일.
0: 이거, 이거.
1: 이거, 이거.
0: 이거 하나 더요. 네.
2: 한국말로 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으시는 거지?

0: 와, 난 왜 이 집은 심지어 안 매운 집인데 나만 매운 걸 골랐을까? 매운 거 저거 잘 먹는 사람들은 안 매운 거 골랐는데 왜 나는 비주얼 보면 내게 제일 안 맵게 생겼단 말이야. 저거요 노란 색깔 면.
1: 그게 뭔지 알아? 센스가 없습니다.
2: 양미엔
3: 김부동
1: 센스가 없습니다.
2: 극
1: 뭐 같이 먹어.
0: 센스가 매요.
2: 다 매요. 오빠는 그런 연락 많이 받겠다. 형님 저 일본인데요 여기 맛집 있어요?
1: 요즘에 너무 많아. 그럼 일단 식당 같은 거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보다는 길거리에서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거기서 들어가자. 그런 게 훨씬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맛이 없으면 그게 또 추억이 되고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2: 잘 먹었다.
0: 잘 먹어. 첫끼 괜찮다.
4: 내일 출근 시간 5시 반인데 사장님이 차를 보내주신대요.
0: 오 대박. 오 대박.
1: 몇 시에 출발해요?
4: 5시쯤? 5시 10분?
2: 5시 10분에 출발?
0: 그래야겠다.
1: 아 그래?
2: 그럼 5시에 만나?
0: 5시 10분에 만나자.
1: 오케이 오케이.
4: 은지 씨는 몇 시에 알람 맞추실 거예요?
2: 저요? 저도 한 5시?
1: 나는 5시 2분.
2: 난 5시.
0: 난 5시 7분.
1: 3부에 나갈 수 있다.
0: 바로.
1: 아 역시.
2: 무조건이지. 만약에 못 일어나면은 서로 무조건 문 두드려서 깨워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
0: 오케이. 이제.
2: 시시.
1: 얼마였어 그 다 해고?
0: 100위안 2만 원. 좀 비싸요.
1: 야, 나 맥주 보고 싶어.
0: 맥주가 비싸.
1: 지금부터 이게 알람을 그 해야 되네.
2: 5시 반만 아니면. 5시 반만 아니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그냥 그렇지. 가는 거야. 해 보는 거야.

0: 고생하셨습니다.
1: 예.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했어, 준빈아. 오빠 고생했어요.
0: 저 좋다, 그래도.
2: 그래, 맞아. 준빈아, 우리 한 배로 탔으니까.
3: 와, 근데 호텔이 좋다.
1: 와, 진짜 좋다. 이거, 와.
3: 야, 이거 좋은데?
2: 우리 잘 구했다. 301, 302, 304.
1: 자,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굿나잇. 바이바이.
2: 짜잔.
1: 내일 봐, 좀, 아, 내일이요. 좀 따봐요.
2: 그냥 눈만 붙이고 와.
1: 눈 붙이고 보자. 오, 좋다. 깔끔하네. 오, 씨. 아쉽다. 이런 데서 하루밖에 못 자다니. 아쉽네요. 그럼 이만 자겠습니다. 피곤해서. 뿅. 좀 잘까?
2: 좀 자, 준빈아.
0: 여기서 뭐다?
1: 20분 걸린대요.
0: 와우.
1: 날이 갈수록 더 가혹해지는 것 같은데. 야. 고층 빌딩이 제일 꿀이었구나.
2: 오, 에어컨 틀어주셨다.
0: 자, 가자.
2: 가자, 가자.
0: 잘 자요.
2: 잘 자요, 네. 잘 자요.
4: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우, 뜨거워! 엄청 뜨겁네!
5: 엄청 커!
2: 발효시키는 작업을 한대요, 우리가.
0: 알바가 첫날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5: 아우, 아우!
0: 아, 뜨거워!
2: 좋아, 좋아! 우정 빌리지.
0: 이야, 예쁘다.
4: 와,
0: 완전 차이가 나.
5: 너무 맛있어!
0: 처음으로 나 관광하는 기분이야.
1: Do you speak English?
6: I'm sorry.
2: 준빈이 형.
0: 아, 방금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너 오고 싶었어, 여기.
2: 이 나라는 사람을 되게 빨리 포기하게
0: 만든다. 방금 어디 갔어요?
7: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8: 우리가 병원이라고

0: 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어떻게 지냈어?
2: 아, 전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나 쟤는 일본 갔다 왔잖아.
2: 안 그래도 나 그거 봤어. 아니, 나 데려갔어야지.
1: 날아가.
2: 거기까진 못 날아요.
1: 근데 너 일본어 할 줄 알아?
2: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곤니치와.
1: 오? 스고이.
2: 오하요 고자이마스.
1: 스고이.
2: 와타시와 돌비데스.
1: 스고이.
2: 일본어 배우는 거예요?
1: 아, 그런가 보다.
2: 아, 그러네.
3: 오하요 고자이마스.
1: 오, 뭐야?
2: 오하요 고자이마스.
1: 이야. 아, 예. 이도스입니다. 이도스 안녕하세요.
2: 일본어도 하셨어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랑 20살을 가르치는 이도 선생님이에요.
2: 이야! 아, 지리! 벌써 잠 온다.
1: 나랑 이도 쌤이랑은 한번 같이 그 영어를 갔다 왔었어.
2: 어!
3: 오늘 좀 진지하게 진짜 한국 지리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 한국 지리?
3: 한국 지리.
2: 아.
1: 역시 한국 지리 1타 강사시잖아요.
3: 1타가 아닌데?
1: 아, 2타예요? 그건 어떻게 나눠요? 안타는 그냥?
3: 안타가 낫겠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지리 안타 선생님으로.
2: 안타 그치? 달려!
3: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지리.
2: 아니요!
3: 시작, 네?
2: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3: 오늘은.
1: 네, 첫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2: 네, 첫사랑.
1: 그렇지.
3: 똘비의 첫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2: 언, 20년 전. 내가 이걸 공개해도 되나? 그때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비둘기가 한 마리 있었어요.
1: 누굽니까?
2: 그건 비밀로 할게요. 방송에 나가니까. 하지만 그 친구 보고 있다면 나 이렇게 성공했다. 넌 고작 길거리에서 뭐 빵초가리나 주워 먹고 있겠지. 선배님 첫사랑 얘기하셔야죠.
1: 아, 내 네, 첫사랑이요?
2: 예.
1: 내 첫사랑은. 언 10년 전.
2: 왜? 안 태어난 거 아니에요?
3: 급소에 있을 때.
2: 10살 아니야?
1: 안에서 깨고 나왔을 때.
3: 아, 깨고 나왔을 때.
1: 내 자신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2: 아.
1: 자, 이도쌤 이제 승리를 얘기해주세요.
2: 네.
3: 아니, 잠깐만. 그러면 첫사랑 얘기를 조금 하고.
1: 오케이!
3: 모태솔로라고 들어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솔로, 싱글인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해요. 연애를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1: 철학적이다.
2: 못한 거지. 모태솔로.
1: 아, 그 모태구나?
2: 응, 모태. 못한 거죠.
3: 어, 똘비, 추론 능력이 대단해요.
2: 예!
1: 시작은 다들 모태솔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3: 우리가 보통 연애를 안 한 사람은 비연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못한 사람을 말 그대로 못해. 솔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럼 선생님은 못해 솔로예요?
3: 맞아요. 쌤은 못해 솔로예요.
2: 아하, 못솔!
3: 솔비 학생부터 연애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2: 전 연애 척척 박사예요.
3: 박사 학위까지 땄어요?
2: 저, 뭐, 셀 수 없어요.
3: 어, 근데 똘비 친구.
2: 네.
3: 혹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정면 말고 살짝 사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까요?
2: 왜요?
3: 선생님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요. 아, 잠깐만.
2: 나 진짜 못 참아.
3: 진짜로?
2: 나 진짜 못 참아.
3: 진짜.

0: 그냥 여기 볼게요. 저 오디오만 써주세요.
1: 아 근데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0: 아 지금 듣고 있어요.
1: 그치 그치.
2: 갔는지부터 시작해 원래.
1: 어 그렇게. 어
2: 그렇게.
1: 어, 좋아요. 우리 펭수는요?
3: 저는 지금 비연애입니다.
1: 그럼 앞으로도 연애할 생각이 딱히 없는 거예요?
3: 아니요. 어? 저는 결혼도 할 건데요.
0: 그 뭐 이상형 있으세요?
3: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어? 눈은 조금 400안이었으면 좋겠어요.
0: 어, 나보다? 나예요?
1: 나야!
0: 아, 저, 죄송한데 사진 봐주세요.
3: 저의 이상형은 바로 저거든요.
1: 그러면 우리 모태솔로란 왜 연애를 못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0: 내가 보기엔 눈이 너무 높아. 쌤도 지금 모태솔로이신 이유가 눈이 높아서가 아닐까요?
1: 저는 0.5초 만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답니다.
2: 오, 빨라!
0: 너무 빠른데?
1: 이제 우리 appearance라고 하죠.
0: 경험?
2: 오, 잘한다.
0: 맞죠? 맞아요?
2: 맞아.
1: 자, 집중해볼게요. appearance는 보통 외형, 외모라고 얘기를 해요.
2: 아.
1: 쌤이 강의실에 있었어요. 강의실에 창문 밖에 지나가는 남성분이 계셨는데
2: 어머.
1: 0.5초 만에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0: 어머나 어떡해.
2: 야 지나가는 것만 보고.
1: 근데 그분께서는 저한테 호감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켄트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쌤이 28살이거든요. 28년간 한 200명 정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0: 아니 어떻게 근데 왜? 왜?
4: 꿀미는 선생님의 입장을 되게 이해하는
0: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2: 지금 패널이냐?
0: 대박.
1: 예 다음 대화 이후 가장 적절한 해석은 자 그래서 지문 있는데요.
2: 저게 뭐야?
3: 정답 1번.
0: 당연히 5번이죠.
2: 무슨 5번이야? 신혼집을 왜 알아봐?
0: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2: 뭐야?
0: 신혼집이요? 이렇게 끝나면 딱이죠.
1: 역시 척척 박사가 맞네요.
2: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1: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건 A와 B는 한 세대가 아니에요.
2: 뭐야?
1: 아, 서로 집이 달라요.
2: 맞아?
1: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이 임장을 왔다가 서로 헤어진 사이인 거죠.
2: 큰일 났네 이거.
0: 그렇지. 와.
1: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
0: 아우 그렇지.
1: 정답입니다.
0: 아! 시원하다.
2: 이거 큰일 났다. 저게 그러면 선생님이랑 똘비가 만한 대로 썸 혹은 뭐 신혼집 뭐 결혼 준비가 되려면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그래도 공부, 복습을 아주 빠삭하게 해서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다 성접했거든요. 그럼 저 뒤에 뭐가 와야 되냐?
1: 네.
2: 바로 연락이 있었어야 돼요. 더. 만약 저러고 나서 잘 들어가셨어요? 아, 오늘 그러면 뭐 저기 바로 주무실 거예요. 다음에 또 언제 노실래요? 또 약속을 또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까?
1: 없었어요.
2: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학생.
1: 네?
2: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자, 조용, 조용!
0: 아니,
2: 조용, 조용!
0: 아니, 이런 상황은 진짜 처음이에요. 어머, 어떡해.
2: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확대 해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시나요?
1: 어, 네, 쫄비쌤 수업 끝나셨어요?
0: 아, 예, 저도 퇴근인데 제 거 사는 김에 이도쌤 것도 사봤어요. 유자차 어떠세요?
1: 허, 유자차요?
0: 네.
1: 어머, 무슨 의미?
2: 저게 뭐야?
0: 아, 뭐 그냥 이게 말 많이 하니까 예, 목 아플까 봐요. 갈게요.
1: 어, 감사합니다.
2: 자, 컷!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1: 썸이죠.
0: 썸인가?
1: 이거는 온장고 안에 있다가 저를 위해 준 거잖아요. 이건 똘비님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2: 유자차가 따스워요.
1: 목이 아팠다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이 정도의 섬세, 디테일을 챙기는 건 썸밖에 없어요.
0: 어, 그럴 수 있겠다. 썸인가 봐요.
2: 자, 우리 일단 이도 학생은 기본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1: 아...
2: 그게 무엇이냐? 우리 똘비 선생님께서는 네. 우리 이도 선생님에게 동료애로서
0: 맞아요, 맞아요.

0: 갈게요.
1: 잠시만요. 동료?
0: 에.
1: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0: 아, 그런가? 아, 어떡해.
2: 상황을 좀 다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다음 상황극은 우산을 안 가져온 이도 선생님에게 지하철역까지 같이 우산을 쓰고 가자고 하는 똘비입니다.
2: 이거 근데 이건 썸인데?
1: 썸이죠.
4: 직장 동료가 비 맞고 내보낼 순 없잖아. 비 맞고 가라고 할 순 없어.
1: 비 맞, 저는 근데... 맞아요, 비를.
0: 아, 그냥 맞으세요?
1: 저는 맞아요.
2: 나는 안 해.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알잖아.
3: 그럼 있는데 나 혼자 쓰고 가는 것도 너무 사리가 없어 보여.
2: 그럼 이거 만약에. 아, 오케이. 레이! 아시아!
1: 아, 비가 오네. 많이 오는데.
0: 아, 역시나 비가 오네. 아. 어?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수업 끝나셨나봐요.
0: 아, 네. 왜 근데 안 가시고?
5: 비가 좀 와가지고 좀 이따 가려고요. 먼저 들어가세요.
0: 아, 혹시 우산 없으세요?
5: 없는데.
0: 아, 뭐 같이 가실래요? 아, 역까지만.
5: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아, 써요.
5: 아니요, 괜찮아요.
0: 왜요? 그냥 같이 써요.
5: 아니에요. 오케이. 저는 비를 좋아해요.
0: 에?
5: 저는 비를 맞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
2: 아니요,
5: 저거도 할게요.
0: 저래요. 이랬어요.
2: 안 들었어. 자.
0: 뭐야?
2: 지금 무슨 상황이죠?
5: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우산을 쓰는 사이는 사귀는 사이.
0: 에? 아, 그런가?
5: 봐봐요,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2: 자, 누가 그렇게 팔짱을 끼니까. 아니, 잠시만요, 누가 우산.
5: 둘이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간다는 건 둘의 미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0: 에?
2: 우와.
0: 버진 로드요?
2: 이거는 생지양이에요.
0: 이거 헷갈리네, 진짜.
2: 만약에 이거를 갈게요. 우산 없으세요? 왜 안 가져왔대? 자, 이러면 저 같으면은 진짜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0: 맞아, 그럴 것 같아요.
2: 왜냐면 적어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호의잖아요.
0: 네.
2: 그리고 사회생활이랄까요?
1: 입김을 공유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2: 일종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도 같이 공유하고 있네. 우리는 같이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0: 네.
2: 이것이 확대 해석이라는 건데, 이것이 확대 해석.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라는 거예요.
1: 맞네요.
2: 아시겠죠?
0: 아니, 근데 그 어쨌든간 선배님 말씀대로라면 모태솔로 분들은 어쨌든 모든 걸 연애랑 썸 이런 걸로 뭐 받아들이신다는 거잖아요.
2: 그렇지?
0: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연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쉬운데?
1: 누가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3: 관심 있는 사람과 출근길에 연락한다. 단둘이 밥도 자주 먹었다. 시나 영화도 여러 번 봤다. 매번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2: 무조건 썸이죠.
0: 완전 좋은 신호.
1: 선생님이 바로 이 모태솔로 에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그것만 빼고 다 정답인데 지금?
1: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0: 아니요?
1: 친구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 출근 중 지하철 사람 오지게 많네. 함께 심야 영화도 여러 번 봤다. 왜냐면 심야에 가야 사람이 적거든요. 쾌적하게 볼 수 있다.
0: 아우.
2: 자, 그러면 매번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건요?
1: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2: 잠깐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득이 돼! 아, 이거 안타강사라서 그런가?
1: 오히려 이 모태솔로 A씨의 상황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일 경우 더더욱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선물 들이켰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이고 유력한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0: 상대방의 마음이 100%야. 알겠어, 호감 있는 거. 아, 나 그때 이제 이도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진짜 궁금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2: 좋아요. 자, 갑니다.
1: 와.
2: 맛있는데도 많이 알고 있지만.
1: 아, 진짜요?
2: 사실 여긴 저도 처음이거든요.
1: 아, 맛집 찾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제가 찾아놓은 거 리스트 공유해드릴까요?
0: 감자튀김 모임이야, 뭐.
2: 요즘에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토이스토리라고 있던데 그거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개봉했더라고요.
5: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펭수씨 꼭 보셔야 돼요. 완전 강추. 아,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니까 아직 얘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꼭 가서 보세요. 강추?
0: 아니, 안 봤다고 해야지. 아니, 봤어도 또 봐야지.
2: 아, 정말 맛있었네요.
5: 아,
2: 그죠?
5: 아, 좋아요. 진짜 맛있네요.
2: 그럼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5: 아니요. 아, 제가 할게요.
2: 아니요.
5: 아, 교수님이 찾아주셨으니까.
2: 아니요.
5: 부탁드려요. 이 카드 부탁드립니다.
2: 아,
5: 감사합니다.
2: 아,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5: 네.
6: 펭수는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2: 아, 뭐 어떻게 아쉬워. 나는 안 궁금했잖아.
0: 아니, 쌤, 너무 철벽 치시는 거 아니에요?
5: 아, 무슨 소리예요? 저도 나름대로 플러팅을 오히려 한 건데요?
0: 아니, 어디가요? 나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냥 뭐...
5: 네? 펭수가 먼저 영화에 대해서 주제를 꺼냈잖아요.
1: 네.
5: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좋아한다고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1: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공감을 해줬잖아요.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5: 펭수가 맛집 찾는 게 취미니까 그 취미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서로의 입맛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0: 공유해서 끝나지 말고 여기 한번 나중에 뭐 한번 가보실래요?
2: 아, 같이 가자.
0: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섣불리 제가 애들면은 펭수 곰탕 먹으러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곰탕은 싫은데 라고 하면 갑분싸가 돼요. 그러면 저는
0: 갑분싸 참 싫어하시는구나.
5: 지금 이 사람이 곰탕을 싫어하는 건지 나와 곰탕을 먹으러 가는 게 싫은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몰라요. 결제라는 게 뭡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요.
0: 중요하죠.
5: 그래서 제가 펭수 씨가 드신 것까지 결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
0: 네? 결혼이요?
5: 왜요?
2: 근데 저는 처음에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했을 때 저는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
2: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이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것 뿐이다. 근데 선생님.
5: 네?
2: 너무 배가 고파요. 당 떨어져요.
5: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2: 도비야, 너 지금 수업 되게
0: 끝났어요. 가봐, 가봐.
5: 가! 이제 가세요.
0: 자,
2: 언니가.
5: 아, 얘들아. 아니야, 더 재밌을 사람
0: 없을 거니까.
2: 이거 못 먹을래? 지금 완전 싸고요.
1: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7: 원래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2: 대구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이니까.
5: 저기 청양고추.
2: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다고.
8: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그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강일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자, 아는 분들은요, 제가 국어교사이기보다 EBS에서 우리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23년, 그리고 EBS에서 올해로 벌써 20년째 국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어를 잘 알겠어요. 얼마나 국어 공부 방법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또 학교 밖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학교 안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 학생들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또 내 목표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잔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 얘기를 하면요, 좀 약간 무섭게 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이 뭐예요? 진짜 몰라요. 자기 주도 학습, 자, 스스로 자. 기는요, 자기 기. 주는 주인 주. 도는요, 이끌 도. 학은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뭐를요?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을요. 자, 이 여섯 개의 한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계획은 세워요. 공부 계획 없이 그냥 오늘은 뭐 할까?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기분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생님, 저 그런데 플래너는 쓰는데요? 갖고 와봐. 하면요, 플래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록돼 있어요. 결과물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강을 몇 분 들었네. 오늘 내가 지문을 몇 개 풀었네. 그래서 그 몇 분 공부했는지를 세칠하고 있더라고. 계획이란 것은요,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지. 그 계획은요, 짧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60일이 될 수도 있고 100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계획표가 없으면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아침에 1학년 학생이 선생님 저 계획표 세웠는데요. 갖고 와, 갖고. 딱 보면서 이게 계획표야? 이건 계획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줬거든요. 보통 우리는요, 요일별로 어느 정도 스케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학원을 다녀요. 저는 월수금 2시간씩 다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일별로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제일 먼저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요일별로 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순공 시간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3시간 40분을 내가 공부할 수 있다. 화요일은 예를 들어서 5시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계산을 분 단위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날 무슨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수학이 너무 약해. 그래서 수학은 매일매일 해줘야 돼. 수학은 월화수목금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내가 격일로 월수금. 그다음에 국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거든. 그럼 화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그날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는 그 주제별로 탐구 보고서 쓰거든요. 어떤 날은 일주일 내내 주제 탐구 보고서 일주일 내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주제 탐구 보고서에 일주일을 다 쏟는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안 돼요. 그래서 중요도를 여러분이 따져서 그날 공부할 과목을 일단 적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 계획은 시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부 분량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내가 만약에 국어와 영어를 공부한다면 국어는 내가 어느 분량을 공부할지. 예를 들자면 개념의 나비효과 2강, 화자 씨의 모든 것, 기출 지문 한 세트. 이렇게 쓰고 밑에는 영어 단어 30개, 영어 지문 3개 이런 식으로 분량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분량을 공부할 때몇 분이 걸릴 것 같은지 옆에다가 몇분 혹은 몇 시간 몇 분을 쓰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진짜 영어 단어 30개를 외우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써보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시간과 정말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만 세우라고 해요. 왜냐면 안 맞아요. 내가 예측한 거와. 그래서 계획표를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세고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의 역량을 알게 돼요. 나는 이 정도 분량을 공부하려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공부해야 돼. 라는 어떤 분량이 있을 때, 아, 이건 내가 며칠 동안 몇 시간 몇 분을 들여서 공부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있잖아. 못 지킨 것을 반드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계획을 다 지켰어요. 다 X표, X표. 그 쾌감을 느꼈어. 그랬을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은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되고, 웹툰을 봐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달인이 되는 거, 그게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짜 많아, 얘들아. 강의 의존자. 그쵸? 학원 의존자. 학원을 못 끊어요. 왜? 학원을 끊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일, 월화목금토일. 이렇게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6교시, 7교시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 가고 집 오면 너무 피곤해. 보상으로 휴대폰 조금 봐. 하루 다 가죠. 내 공부할 시간 없죠. 강의와 학원과 수업으로만 공부를 채우면요. 여러분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먹힙니다,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의존만 하는 그런 공부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 보니까 영어 학원을 월수금 2시간씩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똑같은 학원 다니는 거죠. 하루에 2시간? 너무 괜찮아. 학원에서 2시간 공부하고 오는 거. 그러면 2시간을 공부했으면 다녀와서 뭐 해야 되지? 내가 공부한 것만큼의 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울 학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익힐 습. 그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학원 주도 학, 학원 주도 학학학 이러니까 성적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른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 선생님이 너희한테 다 해줄 수 있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못 해주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내가 못 해줘. 그건 네가 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읽는 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너희 대신에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읽겠니?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 공부 시간, 내 순공 시간 확보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정말 9등급제에서는 8등급에서 7등급으로 6등급, 5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5등급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밖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보다 성장 발전하는 거. 그러려면 의존만 하는 수업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공부는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선생님, 제가 학원 수업이나 인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행, 양치기.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5학년도 만났고, 초등 5학년도 만났고, 중학교 2학년도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도 만났어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학습 수준에 맞지 않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공부 기웃기웃거리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거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 없이 풀어내기만 하는 거. 문제 풀고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열정적으로 읽고 이거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려면요. 내가 이 지문과 이 문제를 나한테 가르쳐준 선생님처럼 똑같이 화면에다가 두고 혹은 화이트 보드로 놓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어든 수학 문제든 영어든. 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야. 공부하는 척 하지 마. 이거예요. 선생님이 자습 지도를 하면은 이 녀석들이 공부하는 척을 하고 앉아 있어요.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모면하려고. 공부하는 척 해서 뭐 하려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그 많은 선행을 하면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되는 척. 나도 알아듣는 척. 나도 이만큼 선행 진도 뺀 척. 진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찐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국어에서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어요. 국어도 어휘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고등학생이고 꽤 성적도 좋은 학생이지만 어휘력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 많아요. 선생님이 작년이었어. 작년?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족감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선생님 첫째한테 너 아들 너 자족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족감? 감으로 끝나니까 느낌인 것 같은데 자는 스스로 잔데 족은 발족자인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있잖아.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분 뭐지? 만족. 그랬더니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기분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 돼요. 선생님도 한자 많이 쓸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처음 보는 어휘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른다면 그냥 어떤 처음 보는 어휘를 봤을 때왜 스펠링 되게 긴 영어 단어를 보는 기분? 유추가 안 되는 거야.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자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 쓰지 못해도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읽기, 독서의 경험 너무 중요해요. 저희 수행평가 해야죠. 내신 준비해야죠.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죠. 저희 할거 너무 많아요. 알아. 나 고등학교에서 20년 있었어. 근데 진짜 시간 없다고? 장난해? 휴대폰 갖고 올래? 열어봐. 열어보면요. 여러분 릴스 보는 시간. 그거 SNS 하는 시간. 그 너튜브 보는 시간. 장난 아니에요. 최소 4시간, 6시간 됩니다. 그 시간 줄여. 그 시간 아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독서하자. 글 읽자. 딱 20분.

0: 하루에 20분만 앉아서 읽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서 읽는 거 너무 좋아요. 국어 교과서만을 얘기한 게 아니야.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읽기 너무 중요해. 읽기는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전두엽 발달이 25살에서 27살까지. 선생님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여기 계시면 다 끝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 쇼츠를 볼 때는요, 우리 뇌 발달을 오히려 막아요. 근데 그 20분을, 그 몇 시간을 여러분이 읽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전전두엽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읽는 과정 속에서 뇌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17살 고1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무 부럽다. 17살 너희들의 엄마 뱃속에서 뿅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17년을 한 번 더 살아도 내 나이가 되려면 십몇 년을 더 해야 돼. 얼마나 멋지니? 내가 지금 교사 그만두고 뭔가 다른 꿈, 다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 나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걸? 근데 너희는 너무 멋진 나이다. 너무 반짝이는 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꿈에, 목표에 꼭 맞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꼭 해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1: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2: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3: 안갯길 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법.
4: 너 장롱면을 하며 운전 잘해라. 나 죽기 싫다.
5: 에이, 보통 아니야.
4: 뭐 갑자기 안개가.
3: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의 내 위치를 알립니다.
4: 아니,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3: 안개등 스위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개등을 켭니다.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멈춰야 되나?
3: 도로 제한 속도에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추월 차로보다는 주행 차로를 이용해 운전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방향 전환 등은 하지 않습니다.
4: 너 뭐냐? 장롱 면허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5: 아니면 다친다.
3: 창문을 조금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5: 야, 가자.
4: 야, 같이 가.

저는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뇌과학자가 되는 길을 언제 선택했냐고. 그럴 때면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뇌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길을 과연 선택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언제 선택했지?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의 뇌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뇌를 뭐 연구하고 싶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상하듯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그러니까 박사과정 2년차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제가 있었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뇌가 길을 찾는 법을 연구하셨고 뇌 안에 장소세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던 존 오키프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희 연구소에 찾아왔던 타이밍은 그 교수님도 아직 노벨상을 받지 않았고 저는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한치 앞 길이 보이지 않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서 정말 멋진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학문을 시작하던 입장에 있던 학생 때 나는 이 연구를 할 거야. 이 연구를 하면 업적을 남길 수 있어. 이렇게 나만의 길이 보이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교수님이 바로 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걸어서 생기는 것이고 내가 걷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 뒤에 아 이게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나의 길이야 라고 어떤 학문적인 커리어에서도 그 어떤 직업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원래 공장을 다니면서 비행기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셨던 그 뉴욕에 있던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제대로 대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씩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노벨상까지 받게 된 과학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박사님, 뇌과학자의 길은 언제,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솔직한 답변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매번 열심히 그냥 내 앞에 있는 길을 개척하면서 갔어. 근데 그게 정말 나의 길인지 길이 맞는지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길을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을 드리는 게 아마 가장 솔직한 답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어디 TV나 유튜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가 제 길을 찾은 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하고 생활했던 시간도 있었고 부산 광안리에서 횟집
뒷방에서 그릇 씻고 요리 도와드리면서 먹고 잤던 적도 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3 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 있기 싫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왜 하필 독일이냐?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를 다니면 생활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계속 학비도 나오고 장학금도 나오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를 입학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졸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물학과에 입학했던

동료들이 거의 400명 정도 있는데 마지막에 석사 졸업까지 간 친구는 50명 좀 넘어요. 모든 과목 중에 딱 한 과목만 과락이 돼도 바로 퇴학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번 보고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줘요. 재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들 두세 분이 쫙 앉아서 오픈북 테스트를 구두 면접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못하면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공립대학교에서도 내가 다니던 과는 다시 입학을 못해요. 저는 구두 면접까지 가서 턱걸이로 살아남는 시험을 10개 넘게 경험하면서 진짜 겨우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나 했던 게 뭔가 교수님의 미움을 크게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미움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면접시험 들어가면 이 교수님은 날 미워하니까 떨어뜨리겠지라는 공포심 때문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시험 보는 거를 과제 제출하는 걸 미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제 제출하고 시험 들어가서 통과만 하면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 하나, 딱 한 과목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과목을 못 통과할까봐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수년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그 공포 때문에 미루기를 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거의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의 기간 동안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한국에서 박스로 보내온 라면만 먹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커튼 쳐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을 1년 반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그때 스스로도 충격을 받고 이 과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라고 그냥 세상이 암흑같은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어떤 친구 한 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려서 매일 아침 와서 저보고 뛰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햇볕을 쬐자 이래서 저를 끌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더니 심리상담 치료 받으라고 병원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게 하고 이 동네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전학 가자라고 저랑 같이 다른 도시에 대학교로 아예 적을 옮겨서 새 시작을 하는 길까지 도와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다 소용없이 느껴졌거든요. 그냥 숨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와서 뇌과학자로서 그 당시 방황하던 저에게 뇌를 분석하고 그 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분석해 줄 겁니다.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거의 현재만 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뇌의 상태가 되면 보상 회로의 작용이 줄어들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예상할 때, 예측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이 발동되고 이것은 뇌에서의 뉴클리어스 아큐먼스, 그러니까 측좌 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우울한 뇌는 이 보상 회로의 작동이 점점 저하되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석사 졸업하면 진짜 기쁠 것 같아. 이 상상을 할 때 보상과 관련된 신호인 도파민이 나와야 그래 졸업하자, 그래 과제 제출하자, 그래 석사 졸업하고 어딘가 월급 잘 받는 데 가서 잘 살아보자,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울해진 상태에서는 보상 회로의 저하 도파민 분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대라는 게 사라져요. 예상을 안 합니다. 미래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지면서 미래는 두려운 것, 도망가야 되는 것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울한 뇌는 나는 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내 뇌 안에서는 항상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도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교수님도 날 미워하니까 나를 인생 나락으로 쳐넣는 것 같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나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나는 공포,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신호들만 증폭이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나의 전두엽이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 했던 안 좋은 기억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인데, 우울한 뇌는 이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메커니즘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피하고 항상 안 좋게 돌아가던 생각 회로 안에만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내가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잘 돼, 아무리 말과 논리와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설득하려고 그래도 우울한 뇌는 그 설득이 잘 먹히지 않아요. 반면 나의 뇌를 바로 바꾸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고 움직임입니다. 내가 친구가 끌고 나가서 억지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뛰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뇌는 뛰기 싫은데 반발하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뇌에는 어떤 업데이트 신호가 가냐면 내가 움직이고 있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어, 넘어지면 안 돼, 더 잘 움직여야지, 다치면 안 돼, 이러면서 뇌가 행동 모드, 움직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아까 우울한 뇌가 보였던 모든 특성들이 조금씩 바뀌고 업데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뇌를 토양으로 비유하자면 메말라 있는 땅이 이제 비를 맞고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토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뇌라는 토양을 더 건강하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고 기억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나의 반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운동의 힘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의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매일 아침 뛰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한 것은 내 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줬냐 하면 나는 무기력하지 않은데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뇌가 이 갇혀있던 메말라있던 토양으로부터 햇볕이 들면서 이 생각의 포커스가 좁아져 있던 것이 서서히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불안해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깜깜한 상태에 갇혀있는 뇌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운동이라고, 달리기라고, 아니면 달리기가 어려우면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닝, 운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숨찰 정도로 20분, 30분 정도 뛰잖아요. 그러면은 BDNF라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신경생성인자가 나와요. 뭘 하냐?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경세포는 여러 번 망가지죠. 술 마셔도 망가지고 어디 다쳐도 망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망가지는 세포들이 있고 계속해서 상처 입습니다. 그렇지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손상이 돼도 그것들을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엄청난 기능인데요. 요 신경 가소성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물질은 근육을 쥐어 짤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근력 운동을 20분, 30분 이상씩 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IGF라고 하는 이리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우리 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요. 살다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근데 흥미롭게도 정말 숨찰 때까지 열심히 뛰고 나잖아요. 한 30분 동안 중고강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운동의 효과가 대략 48시간 정도까지 내 뇌 안에서 일종의 불안, 스트레스의 백신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왜 뛰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뛰었다면 그 이후로 다음날까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불안할 일이 있는데 불안을 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0: 막을 수 있는 불안, 스트레스인 백신의 역할 역시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뭐라도 하면 좋고 그 뭐라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 좋고 그 운동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하기 좋은 러닝을. 지금 당장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그 달리기는 여러분의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고 뇌를 바꾸는 것은 행동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과 절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있다면 길은 뛰어야 생긴다. 가야 생긴다, 달려야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잘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미래가 올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었던 자동차. 어디서 태어났던 마지막 생선지는 결국 이것. 바로 폐차장입니다.
1: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0: 보물로 버려질 자동차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물을 찾는 사람들. 뜯고 부숴가면서도 작동하는 부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1: 그 저렴하게는 30%, 거저렴하게는 70%까지도 할인이 될 수가 있죠.
0: 알고 보면 버릴 것 없는 폐차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더울 때 먹으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여름김치. 하루 평균 6톤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김치 공장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매일 밀려드는 재료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2: 더싼 가십니다.
0: 세척 하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3: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저희들.
0: 맛을 위해 손이 많이 가도 국산 재료만 고집해서 만드는 양념.

0: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생예지는 풍미가 다르거든요.
1: 대량 생산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여름 김치. 힘들어도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2: 매워 죽겠어요.
1: 폐차장과 여름 김치 공장.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약 2,660만 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신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차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운행을 마친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를 찾았습니다. 현재 이 폐차장에 모여있는 자동차는 400에서 500여 대. 사고차, 오래된 차 모두 폐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겐 쓸모를 다한 고철이지만 이곳에선 귀하신 몸입니다. 과연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폐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대리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한 4년여 정도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폐차를 할지 아니면 또는 있는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할지 점검을 하는 그게 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쌓여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 모든 차들이 다 폐차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로는 살아있는 차지만 만약 등록증 같은 게 말소됐기 때문에 이제 운행할 수 없는 진짜 폐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작업장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 바이어들이 하는 작업장이에요. 하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다 분업화가 돼 있어서 첫 단계서부터 바퀴를 빼주시는 분, 배터리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엔진오일이라든가 미션오일, 부동객 같은 거를 액상류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각자의 맡은 부분이 따로 있어서요. 단계별로 해체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엔진을 적출해낸 거죠. 심장을 떼는 것들입니다. 해체하고 최종 엔진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다 분해해서 고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깨끗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깨끗한 차 같은 경우 그 자체로 수출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1: 폐차장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폐차를 실은 견인차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 폐차를 가져오는데요. 줄줄이 들어오는 폐차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차 한 대. 고급 외제차입니다.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닐까요?
3: 차가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차가 깨끗해도 일반적으로 폐차야 절차에 들어온 폐차 차량입니다.
4: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예.
3: 그러니까 깨끗하고 싸고 나고 그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차주의 마음입니다. 이게.
1: 폐차장에 왔지만 무작정 부셔버리진 않습니다. 먼저 재사용할 부품을 찾는데요. 그런데
3: 문이 잠겨 있어.
4: 고객님 여기 있어. 보세요.
3: 문이 잠겼습니다, 지금.
4: 문 잠겼다고요? 키는요?
3: 네?
4: 키는?
3: 키는 다 안에 있지.
4: 아, 안에 있다고요?
3: 네.
4: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옮겨요?
3: 아, 폐차잖아요. 폐차면은 이제 얘가 희생을 해야죠.
1: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폐차라 허락됩니다.
3: 창교에서 비상 탈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야, 이것도. 는 부품들이죠, 이것도.
4: 아이고. 네.
3: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유리가루가 세기 때문에.
1: 그럼 폐차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 폐차비랑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차종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SUV들, 그런 이제 중형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 80에서 한 120선 와이 좀 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연식이라든가 형식에 따라 또 이제 130, 140까지 나오는 경우 좀 다양해요, 그게.
1: 이렇게 하루에 폐차하는 차가 약 40대. 이번에 들어온 차는 2010년식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꽤 됐지만 사고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단 폐차장에 들어온 이상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차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떼기인데요.
3: 먼저 제일 들어오면 번호판 먼저 탈 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폐차라는 거 움직일 수 없는 차라는 거로 이제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1: 떼어낸 번호판은 한 대 모아서 곧바로 절단합니다.

0: 주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뒤에 1구는 연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1구는 19년도 12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못해도 7년을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이어가 패턴이 좋고 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거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1: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 하지만 모든 게 다 재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따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2: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을 다 제거해주는 거예요. 냉가스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가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수거하는 겁니다.
1: 이제 엔진 차례입니다.
3: 엔진을 내리기 위한 그 볼트를 이제 탈착하는 작업.
1: 엔진은 구조상 차축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꺼내려면 차축부터 산소 절단기로 잘라내야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작업자만 가능한 고도의 기술. 떼어낸 뒤에도 무게가 상당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4: 70km 정도 나갈 겁니다.
5: 근데 발 다치신 적 없으세요, 혹시?
4: 아, 이거 그래서 항상 안전화를 신고 항상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1: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6: 엔진 들어요.
5: 아, 엔진 내리시는 거예요?
6: 네.
1: 성능이 좋은 엔진은 비싸게 팔리는 폐차장 효자 상품. 그래서 분리부터 보관까지 특별히 더 신경 씁니다.
0: 엔진 받칩니다. 다 전문가들이라 딱 보는 순간 아 무슨 엔진 무슨 엔진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가져가시죠.
1: 특히 중고 엔진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아무리 쌓여 있어도 며칠이면 다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0: 볼트도 좋은 구철이에요.
1: 이래 보여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철이라 고철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엔진까지 분리한 폐차의 다음 행선지는 굴착기 앞.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기엔 위험하고 더딘 작업이라 굴착기가 나섭니다. 먼저 차 지붕부터 깔끔하게 걷어낸 뒤 다음으로 집게가 향한 곳은 차 앞유리. 망설임 없이 깨부셔버립니다. 쓸모없는 좌석을 한 번에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빨 뽑듯 집게로 쏙쏙 빼냅니다. 이야, 백발백중이네요. 이제 남은 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인 전선입니다. 이렇게 빼서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얼핏 보면 쓸모없이 보이지만 의외로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7: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선 빼내고 히터라제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에어컨 에바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빼내고 그거 악수리잖아요.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거기서 반드시 빼야 돼요. 이제
1: 내장재와 부품, 전선까지 하나씩 걷어내고 나니 자동차 본체만 남았습니다. 차체는 차체대로 가치가 있는데요. 고철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 한 대에서 나오는 고철 무게가 약 600에서 700kg. 철강 원료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폐차 한 대가 귀중한 자원인 셈입니다.
0: 저희 최대 목표치가 90% 이상이에요.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죠.
1: 이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 2011년 첫 등록 이후 100만 대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레 폐차장에 들어오는 전기차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차는 21년식 수입 전기차입니다.

0: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높게 나와 결국 폐차를 택하게 됐다는데요. 범퍼를 보니 사고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1: 폐차하려면 일반 차 폐차비 뭐 더 받나요? 덜 받나요?
2: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비슷해요. 그게 특별하게 더 높고 더 낮고 그게 없어요.
0: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리프트에 올려 해체를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이라 전문 인력만 담당하는데요.
2: 배터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 너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0: 전문 작업자라도 만반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3: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배터리 빼다 보면 화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착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절연 장갑 이걸 절연 장갑이에요, 절연 장갑.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까다롭죠, 이제.
0: 화재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감전.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작업 전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1: 아, 안 열리나요?
3: 이래서 전기차가 싫단 말이죠.
2: 앞에 사고가 너무 많이 심해서요.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앞부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파손된 상태예요.
0: 급한 대로 다른 배터리로 임시 전원을 공급해 보기로 하는데요. 방법이 통할까요?
2: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
0: 다행히 한 번에 열리네요. 곧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순조롭게 시동까지 걸립니다.
2: 아, 됐다.
0: 배터리 분리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3: 전력을 차단하는 거. 아무래도 고전압이다 보니까 차가.
4: 아, 전력 차단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0: 전기차의 경우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80% 90%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니 자가 방전기, 방전기가 있기 때문에 방전기로 해서 전기를 빼줘야 돼요.
3: 21% 정도 나왔어요?
2: 아, 21%면 그대로 이제 해체하면 될 것 같네요.
0: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분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2: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0: 약 100개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고 나서야 배터리 보호 케이스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만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흙먼지. 흙으로 샤워하는 것도 일상인데요. 채털기도 전에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2: 메인 배선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1: 요구할 때 좀 위험하겠어요.
2: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아크가 이런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감전을 또 조심해야 되고.
0: 배터리의 고전압 전류를 차량의 주요 장치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메인 배선입니다.
2: 메인 케이블.
0: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배터리 아래에 조심스레 갖다 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2: 다시 한번 또 체킹하고 매뉴얼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했지 하는 예측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0: 설명서 확인 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라도 모델마다 부품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방해물이 사라지자 배터리가 무사히 전기차로부터 분리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배터리.
2: 배터리 팩입니다.
0: 야, 크기가 거의 식탁만 하네요.
2: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셀들이 다 연결돼서 메인 컨트롤러 이쪽으로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0: 내연 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중에서도 인기 수입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약 4,000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0: 두꺼운 금속 캔이 외부 충격과 압력을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
1: 보통 20년씩 이전 거는 보통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해체를 했을 경우.
2: 정부에다가요?
1: 예예. 21년식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배터리 처리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0: 이렇게 분리된 2021년 이후 배터리는 전문 업체에 넘겨지기 전까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2: 아, 이렇죠.
1: 네,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각형은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2: 아, 왜 이렇게 따로 보관해요?
1: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배터리 팩이 화재가 발생 시에는 너무나 큰 화재가 되고 열폭주라고 해서 너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방염 처리 다 돼 있고 불을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온도를 유지해서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죠. 자, 실내 살펴볼게요. 흠집나지 않게 이쪽으로 옮기게요.
2: 아, 이것도 다시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2: 아, 시트는?
1: 보시면 시트는 깨끗하잖아요. 가죽이 해지고 하는데 그것도 없이 깨끗하니까 찾으시는 고객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3: 네. 웬만하면 다 살려드리니까.
0: 인기 수입 전기차는 부품을 주문하면 바다 건너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중고 부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그만큼 귀하다 보니 해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4시간 고생 끝에 마침내 실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1: 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야, 이거는 재활용 가능한 거죠?
1: 그렇죠. 재활용이 가능하고, 아, 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모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저게 다.
2: 아, 이제 멀쩡하다. 얘를 다 테스트했는데.
1: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2: 엄청 싸요.
1: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수고하세요. 아, 너무 힘들어. 네. 우리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에 하자고요. 네. 나오세요 빨리. 아, 너무 더워. 수고했습니다.
3: 아, 목 아파요.
1: 5, 6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죠.
2: 그럼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 대에 전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2: 전기차. 예.
1: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0: 잠시 실내에서 몸을 식히기로 하는 작업자들.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이 더 당기는데요.
2: 어, 후배 먼저 주시네요.
1: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박재현이.
0: 일한 직후라 물이 꿀맛입니다.
1: 시원합니다.
2: 주무세요?
1: 예, 많은 차종을 구해받지 않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뜯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남자들은 아마 또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해봤어도 아,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공부해서 언제든지 탐구하고 연구해야 좀 더 심화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예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부수고 떼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는.
0: 폐차라고 꼭 최신차의 부품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이 트럭들은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군요.
1: 바이어들이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폐차돼서 필요가 없는 차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우리 중고차의 인기는 높다 못해 뜨거울 정도인데요. 싸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매년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4: 파키스탄인데 차 사러 왔습니다.
2: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4: 엔진 있잖아요. 엔진 D4BB 파키스탄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차 오래되는 거 새로 나온 것보다는 오래되는 거 엔진이가 좋아요.
0: 외국인 중개상이 폐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품을 분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앞부분만 댕강 자릅니다. 실수로 잘못 잘라낸 건가요?
2: 사람을 다 짜서 그 잘라내요?
1: 엔진과 사람이 타는 부분, 그 앞부분은 따로 있어서 앞부분 먼저 제거 후에 먼저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빼낼 겁니다.
0: 분리된 트럭 앞부분도 외국인 중개상에게는 소중한 자원. 손상되지 않게 조심조심 가져갑니다.
1: 오래된 차다 보니까 신부품, 새 부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려서 쓰는 거죠.
0: 차 일부분을 통째로 가져가면 부품을 각각 가져가는 것보다 분실 위험이 훨씬 적다는군요.
1: 중동 쪽, 그쪽도 많이 있고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가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이제는 솔직히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일본 차보다는 우리나라 차가 더 좋다고. 그래서 약간은 좀 뿌듯한 기운도 있습니다.
0: 며칠 후 폐차장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5: 헤드라이트 좀 잡았습니다.
1: 연식이 어떻게 될까요?
5: 네, 이제 13년식 노화돼가지고 타이어 뭐야 헤드라이트 자체가 좀 뿌예요, 뿌예. 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인들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예. 얼마나 저렴한데요?
5: 3분지 1도 안 되죠.
1: 2층 창고요. 13년식 운전석 HID 거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0: 폐차장 건물에 자리한 부품 창고. 모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6: 99,000개 하시면.
0: 이 중 전조등과 사이드 미러는 특히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오래돼 단종된 차량 부품은 폐차장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7: 운전석과 전조등 재고 있습니다.
0: 부품의 경우 작은 고장도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합니다.
2: 다 일일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6: 그렇죠.
1: 우리 인프라 거니까 네. 확인 한번 보세요. 물건이 맞는지.
6: 맞아요. 밖에 가서 장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7: 네, 잘 사용하세요.
6: 네. 고맙습니다. 네.
1: 여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 좀 우리도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0: 무더위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김치. 그 맛을 위해 더위도 잊은 채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어지는 대형 트럭 행렬. 전국에서 김치 재료를 싣고 온 곳인데요. 탑을 쌓을 만큼 가져온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8: 해남에서 왔어요. 절임배추 한 4톤 싣고 왔어요.
0: 맛을 좌우하는 재료이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공수해 오는데요.
9: 제주산 무예요. 오늘 이제 들어온 물량은 한 4톤 정도 입고가 됐고요.
0: 제철 맞은 재료도 있습니다.
10: 충남 예산에서 왔고요. 알타리 800kg하고 열무 700kg 왔습니다.
0: 이곳에서 만드는 김치 종류는 약 14가지, 양으로는 6톤입니다.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드느라 직원들은 날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고군분투 중인데요.
1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치 공장에서 양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트 업무를 하고 있는 임한순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알타리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3단계에 맞춰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절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 거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싱싱하고 아주 절임도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네, 여기는요, 지금 보쌈 라인이라 해서 보쌈 김치를 버무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양념은 멸치 생젯을 비롯해서 새우젓, 양파 12가지 정도 종류의 양념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0: 오늘 첫 작업은 여름 대표 김치인 열무 물김치. 주재료인 열무 700kg은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예산에서 수확한 뒤 전처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12: 열무입니다. 보시면 배가 엄청 단단한지 또 확인을 하는 거고요.
0: 확실히 단단해 보이네요.
13: 이렇게 단단해야지 잘 절여져요.
0: 상태 확인.

0: 끓인이 끝난 열무를 김치로 만들려면 절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내산 천일염을 물에 녹여 염수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염도 맞추기입니다.
1: 저희가 지금 8도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0: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열무김치. 절이는 것에 따라 김치 맛이 결정되기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2: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절이는 작업을 직접 합니다.
0: 이때 물을 채워놓은 커다란 통을 열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700kg을 골고루 절이기 위한 방법이라는군요.
1: 1시간 반 정도 절이고 있습니다.
0: 그 사이 양념실에서는 열무 물김치 양념 준비가 한창입니다.
3: 국물 내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4: 김치에 육수를 첨가해야 맛이 더 감칠맛이 나죠.
0: 일반 열무 김치와 다르게 국물이 있는 김치라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건데요. 번거롭지만 맛을 위해 매일 육수를 일일이 끓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맛을 책임져줄 재료에 손맛도 더합니다.
4: 가정식에서 김장할 때 끓이는 육수하고 똑같이 맛을 내고 있어요.
0: 오직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육수. 단맛은 배, 사과 같은 과일을 넣어 자연의 맛을 살립니다.
4: 단맛도 좀 약간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5: 네.
4: 그래서 이런 걸 첨가하고 있어요.
5: 아, 어디에요?
4: 육수물이에요.
0: 모든 재료를 육수통에 넣고 끓이기 직전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바로 비린내를 제거할 소주인데요. 모든 재료를 넣고 1시간 30분간 센 불에서 팔팔 끓여줍니다.
4: 피야, 빨리 육수 건져라.
0: 뜨거운 육수통에서 김이 펄펄 나는 건더기를 건져내는 작업자. 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공들여 진하게 우러난 육수. 하지만 채 식히기 전에 다음 작업이 기다립니다.
4: 아, 양념 제조하는 것입니다.
6: 메시.
0: 김치 양념의 핵심 재료는 바로 직접 담근 매실청. 새콤달콤함이 입맛을 돋우는 비법이라는군요. 감칠맛을 위해 넣는 재료도 있습니다.
6: 멸치 액젓.
0: 멸치 액젓을 시작으로 새우젓과 생멸치 젓까지 젓갈 삼총사가 들어가는데요.
4: 전라도 김치에는 젓갈이잖아요. 특이한 젓갈의 향을 내기 위해서는 생멸치젓이 또 들어가요. 생멸치는 맛이 완전히 풍미가 다르거든요.
0: 젓갈 삼총사를 파, 양파, 생강 등 채소와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톡 쏘는 매운맛을 지닌 청양고추도 더해주는데요.
4: 칼칼한 맛도 내고 청양고추를 하면 좀 매운맛이 나니까 김치가 더 맛있어요.
0: 김치 매운맛의 조연이 청양고추라면 주연은 단연 고춧가루. 모든 재료가 배합기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자 비로소 우리가 아는 김치 양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발효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이색 재료를 넣는데요.
4: 보리밥. 밥은 삭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5: 삭히는 역할?
4: 네. 유산균도 발효하고. 서울식은 밥은 안 넣는데 전라도 여기 김치는 밥을 첨가하잖아요.
0: 양념 색깔만 봐도 맛깔스럽네요. 드디어 열무 물김치를 담글 시간입니다. 먼저 아삭하게 잘 절여진 열무를 통에 넣고 이제 양념 차례인가 했더니 다른 걸 먼저 넣네요.
4: 육수요.
5: 아, 아까 만들었던 육수요?
4: 네네.
0: 육수를 다 넣자마자 등장하는 건 채. 아하, 열무에 양념을 바로 넣지 않고 한번 걸러내려는 용도였군요.
5: 걸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4: 이게 물김치인데 이런 거칠거칠한 그러니까 있으면 깔끔한 맛이 없잖아요.
5: 아, 그러네, 그러네.
4: 네, 그래서 국물 맛만 내게 하고 이거기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7: 네, 맛을 두 배로 내기 위해서.
0: 완성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채썬 당근, 양파, 무를 고명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여러 작업자의 손길과 정성으로 완성한

0: 열무 물김치.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1: 이러면 이제 끝. 이게 이제 삭히면서 무의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게 맛있어 보이죠?
2: 네.
1: 여기 이제 국수만 말면 됩니다.
2: 아, 국수.
1: 열무 물김치.
2: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1: 네.
2: 국수만 삶아갖고.
1: 국수 한 사발. 후루룩.
0: 한 젓가락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온다는군요. 잠시 후 쉬지 않고 다음 김치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지금부터는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1: 김치 부쌈하려고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산더미같이 쌓인 무껍질을 사람이 일일이 벗겨내야 하는데요, 4톤 정도 작업을 해야 하니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1: 1,000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 숙련된 작업자 5명이 매달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색깔을 하니까 진짜 가볍고 쉽게 보는데,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닦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대추보다 이 무 작업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10년 했어요.
2: 아, 10년 정도 됐어요.
0: 담당 PD도 무 손질에 나서 봅니다.
2: 네. 자, 준비 시작.
0: 시작과 동시에 무 손질에 들어가는 담당 PD와 작업자. 그런데 작업자가 순식간에 앞서 나갑니다. 매의 눈으로 빈틈없이 무껍질을 벗겨나가더니 금세 승부의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1: 완벽.
2: 아, 완벽이요?
1: 완벽.
0: 담당 PD, 김치 공장에서는 일 못하겠네요. 네?
1: 처음하신 분치고는 네. 굉장히 잘 깎으시는 거예요.
0: 껍질을 벗겨낸 무 1,000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이 과정만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무를 천일염으로 하루 절이면 간이 배면서 수분이 빠져 꼬들꼬들한 식감이 됩니다. 여기에 물엿을 더해주는데요.
3: 각질 맛을 조금 더 살리고 윤기 있게 해서
0: 이제 절인 무를 양념에 버무릴 차례입니다. 작업자의 손길로 1톤의 무를 버무리는데 이 작업이 1시간 30분 동안 쉼 없이 이어집니다. 같은 시간, 구내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4: 아, 여러분 직원분들 너무 더워서 보양식으로 열무국수하고요, 보쌈.
0: 더운 여름날 쉴 새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특산 메뉴가 준비됐습니다. 맛있는 보쌈 고기는 직원들 체력 보충용으로도 최고의 메뉴인데요. 김치 공장이다 보니 가장 후한 것이 김치 인심. 무채 보쌈 김치는 물론 열무 물김치로 만든 시원한 국수까지. 식사 때마다 김치는 섭섭하지 않게 먹는다는군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5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 하루 중에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오전 내내 힘을 쏟은지라 밥이 꿀맛인데요.
5: 일하고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맛있어요.
0: 잠시나마 보쌈과 열무국수를 먹으며 피로를 달래봅니다.
1: 맛있어요. 다 단맛은 덜하고 더 감칠맛이 있어요.
0: 직접 만들어 더 맛있다는 김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져주는 동시에 오후에 있을 작업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6: 여름에 힘 부끈부끈 섰네요.
0: 시원한 열무 국수 한 그릇에 잠시 더위도 있습니다.
1: 개운하고 여름철에 별미인데 맛있어요. 새콤하네요.
0: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공장에 도착한 트럭 한 대. 이번엔 뭘 싣고 왔을까요?
7: 네, 이번엔
8: 덧산 갓입니다. 1톤이요.
0: 이 많은 갓으로 만들 건 갓김치입니다. 여름에 먹으면 열반찬 부럽지 않지만 만드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다고 하는데요.
7: 소금물에 담궈놓고
3: 내일 건질 때 되면은 날씨가 더운 날에는 네. 눈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은 화생방 하는 것처럼 네.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지금 이게.
2: 그 정도예요?
3: 예, 눈물이 펑펑 납니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되나.
0: 갓 1톤은 커다란 수조에 넣고 염도 8%에 맞춘 염수에 밤새 절여줍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갓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잘 절여진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김치 공장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척할수록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3: 피부의 독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0: 세척을 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퍼지는 매운 내. 인정사정 없이 들어온 갓의 매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작업자들. 급기야 세척 작업을 중단하고 선풍기 앞에 섭니다. 결국 눈물을 보이네요.
5: 눈매면 쓰고 갈래?
1: 그렇잖아요.
0: 이쯤 되니 방독면까지 등장했습니다.
5: 지금은 이제 물량이 적어서 가스가 좀 덜 나오는데 물량 많은 때는 엄청 힘들고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방독면을 다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2: 근데 많이 따갑긴 따갑더라고요.
5: 예, 많이 따갑고.
0: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순 없는 일. 갓의 매운 내를 참아가며 가까스로 세척을 마칩니다. 이제 양념을 넣을 차례. 관을 연결해주면 버무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기 김치 중 하나이다 보니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도 생겼다는군요.
1: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 번 해줘야 네. 이게 골고루 잘 배합이 되고 흡수가 되니까.
0: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려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갓에서 또다시 매운내가 올라옵니다.
1: 매워 죽겠어요.
0: 갓김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고난의 연속인데요.
4: 아침에 이쁘게 하고 오는데 네. 갓 비비고 나면 네. 말 그대로 엉망진창.
1: 근데 이 세상에 쉬운 돈벌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네. 용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0: 일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과 자부심도 크답니다.
5: 일주일 정도 이게 숙성해가지고 익혀서 먹는 게 참 맛있습니다.
0: 작업자들이 정성과 노력을 쏟아 완성된 갓김치. 그 맛이 궁금합니다.
5: 저 여수 돌산갓이 네. 너무 맛있고 엄청 맵습니다, 지금.
2: 아, 맵다고요?
5: 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리합시다.
0: 어느새 작업이 끝나가는데요. 매일 김치와 씨름하다 보니 이 시간이 되면 온몸이 양념 투성입니다.
1: 냄새 배기죠. 퇴근하면은 네. 몸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
0: 음식을 다루는 곳이라 만드는 것만큼 청소도 꼼꼼하게 신경 씁니다.
4: 꼼꼼해서라 꼼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힘들어요.
0: 마침내 길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4: 온몸이 뻐근하죠. 특정 짓을 할 수 없어. 온몸이 다 뻐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나를 위해, 회사를 위해, 생각함을 위해.
1: 책임감. 제일 맡은 바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지금 매운 물 김치 양념 제조하고 있어요.
8: 상담할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방문 상담할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4: 저 부자 아니에요.
15: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6: 네?
1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6: 와.
1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6: 어떻게?
1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0: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 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1: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 웜.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파스타 소스 하나에도 망설여질 때 라인나우 라이첸조이 저당 파스타 소스. 당분 50% 다운. 이제 파스타 소스도 라이트하게.
9: 라이트 앤 조이 오뚜기.
10: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은 믹스. 강렬함은 맥스.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오늘따라 얼박사. 한 캔 더.
11: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을 믹스.
10: 강렬함은 맥스.
11: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오늘따라 얼박사. 얼박사 한 캔 더.
12: 그럴 때 있잖아. 그냥 막 끝까지 달리고 싶을 때. 고기 끝까지. All meat. 더욱 끝까지 간다. 육향의 진한 풍미가.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13: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X가 0보다.
14: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더 오래 편안하게.
15: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전기차도 내연차도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16: And where did you get this?
17: I pulled it out of a fence.

50 persons! 50 persons on here! 50 persons! On here!

0: 당신!
1: 루카!
2: Bring him.

strongly with you.

smell. What? Oh. Oh, this one's a prize fight. Yuri. Wait a minute.

Тоня? Тоня! Саша! Тоня! Тоня! Тоня! Эй!

0: Lord, what happiness. They say you're alive. Someone saw you near the town. I take it you've gone to Varikino, so I'm going there myself with Katya. But just in case, I've left a little food, boiled potatoes mostly. Put the lid back on the pan or the rats will get it. I'm mad with joy.
1: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슴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슴.
2: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One, two, three.

0: This isn't me, Yuri.
1: Yes, it is.
0: No. It's you. Lara.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0: 올여름 EBS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현지인의 삶으로 뛰어드는 지구 한 바퀴 진짜 세계여행, 세계 테마기행, 새로운 여정으로 만나는 우리 땅, 우리 마을 이야기. 한국기행. 삼 지역의 삶과 문화를 통째로 파고든다. 고향민국. 여행은 역시 EBS.

0: 진짜 헤드라이너 같았어.
1: 완전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2: 와, 같이 즐기고 계시는구나.
3: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4: 2016 5월의 헬로루키가 이제 곧 발표됩니다.

반갑습니다. 히카지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가 그 헬로루키 영상, 쿠카스텐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밴드 음악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밴드 음악만 듣고 있는데,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계속 키워왔는데, 또 운 좋게 여기까지 오게 돼가지고 꼭 되고 싶습니다. 15년의 꿈입니다. 헬로루키에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0: 잘 나와요? 영상이 뭐예요?
1: 한스 같은 경우에는 재즈를 일단 주 종목으로 하고 있고 저희 다 연주에 굶주려 있어가지고
2: 지금까지 뭐 공연을 하고 연주를 했을 때는 소규모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3: 아, 스테이지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올라왔는데 한스 분들이 저를 약간 어서 오십시오 정원 씨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근데 경연이란 말이죠. 경연이란 특성이 좀 있는데 그 강점을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1: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믿고 조금 더 정서적이고 서정적인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뛰셨으니까 저희 음악은 눈을 감거나 아니면 차분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날것 이런 느낌. 네.
1: 사회라는 야생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현지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벌써부터 스타일링이 좀 돼 있네요. 팬이 충분하게 생길 수 있는.
1: 아, 저 때는 돈을 많이 들였고요. 네. 이번엔 돈이 없어가지고. 네.
3: 저 때 다 들여서 이번에 좀 품이 부족하더라고요.
1: 진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도 연습을 많이 하고.
4: 아마 오늘도 장비 저희가 제일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1: 총기분에 처음 몇 초 안에 타다다닥 하고 다시 타다다닥 쳤고. 저희 뭐 지금은 1분 안에 가능합니다.
4: 저는 딱 10%만 우리 팬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300명이니까 30명만.
1: 사이키 달리기의 정점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5: 갈까요?

0: 그게 1등입니다.
1: 터뜨려야 될 어떤 시점이. 아니,
2: 그걸 네. 너무 정제됐다고 표현하면 그 장르는 좀 억울하지. 나도 한 팀을 꼭 발견하는 팀을 뽑고 싶은 마음이 있고.
3: 소신 발언하면 저는 오히려 상업적으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생각하고.
4: 저 불만 네. 있어요. 말분 진짜 음원같이 잘해요.
1: 아, 그런.
2: 근데 뭐 너무 압도적이잖아.
1: 이번에는
2: 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오늘 이 자리에서 선정된 두 팀은 헬로루키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요. 연말 결선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 발표해볼까요?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저의 최고의 팀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0: 연주 다 끝내시고 나서 아 좀 되겠다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좀?
1: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방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겠다.
0: 그러면 옆쪽에서 조금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팀도 발표해 보겠습니다. 2016 5월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녹이녹입니다.

0: 어떠셨어요? 자, 일단 어떤 분이 하실래요? 아유, 뭐 기분 좋죠.
1: 치겠습니다. 하나, 둘.
2: 이달의 선수 축하드립니다.
3: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머머.
2: 이번 어떠세요?
4: 기쁜 당황. 네. 두 분 못 할 것 같아.
5: 와, 헬로. 재밌게 놀 준비가 됐습니다.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같이 한 소절 뽑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이니까.

0: 다들 너무 잘하는데 거기 계속 앉아 있으려니까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이길 생각으로 무대를 해야 되나? 감정 정리가 안 돼가지고. 리허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앞에 하모니카랑 그 원래 옷장블루스 곡도 없었는데 즉석에서 같이 해가지고.
1: 네, 그거 하기로 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2: 고요하지만 뿌리 깊은 음악, 산만한 시선의 무대입니다.
3: 노래하자.

0: 저희가 원래 옷장 블루스를 예정이 없던 계획이었는데 그걸 둘이서 물이 맞다고 생각하다 옷장 블루스 하자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해서 좋았고 네, 서로 이렇게 또 교감하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서 15분 전으로 돌아가도 이거보다 완벽한 무대 못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
1: 네, 해놓을 것 같아요?
2: 아니, 될 것 같다고 했다가 안 되면 두 번 상처받아야 되는데.
0: 네.
3: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0: 되면
3: 죽을 듯이 하면 또 되면
0: 기분이 좋죠.
3: 오늘 좋죠.
4: 우리는 헬로루키다. 포크로 이만큼 헬로 할 수 있었던가?
5: 헬로 한번 해보란다 세상에.
3: 아 세상 안녕.
5: 네.
3: 세상 안녕. 나 산마지선이야. 아.
6: 2016 5월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녹이녹입니다. 축하합니다.

0: 꿈인가? 숨을 못 쉬었어요, 사실.
1: 그 무대 진출하는 앞쪽에 서 있었는데 이제 이 형이 아, 우린 안 될 거야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자 하고 출구 쪽으로 가서 혼자 있더라고요. 쪽에서 이렇게 세 명은 막 됐어 이러고 있는데 저 형은 끝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막 해치고 나와가지고

0: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1: 다행이었던 분이 그런 실수가 있었어도 전혀 긴장을 사실 안 했거든요. 무대에서 그 감정만은 항상 진심이거든요. 무대에서는 음악할 때만큼은 진짜 재밌게 하니까 그게 잘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2: 죄송합니다.

0: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전 사실 아까 이제 6월 거 다시 지원하려고 언제 다시 찍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끊어진 기타 쫄도 함께.
2: 우리는 열심히 하는 루키다.
3: 올해 루키까지 한번 가보자.
4: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녹록하지 않아? 이게 경연이라는 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1: 마지막
5: 녹록하지 않아.

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에 불굴해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2: 아, 매미 소리도 들리고 이거. 와, 진짜 여름이다.
3: 한 150에서 200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4: 너무 좋아. 우리나라 이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의 세계 5대 갯벌.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5: 고마워요.
2: 추워, 추워.
4: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저씨가 뭐.
2: 민혁아! 민혁, 민혁, 민혁!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열치열,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0: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1: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아, 더워.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0: 추워.
2: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0: 올해 우리 고추 대박 나라고 방송사에서 나오셨어.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죽을래 살래?
0: 왜?
1: 아니 시아들 야를 갖고 가야지. 그냥 몸만 덜렁덜렁 가.
0: 그만 가 그만 가 진짜. 내일 진짜 비 한 방울만 묻으면은 어 막 올라오니까
2: 어 많이 바쁘지 말고
0: 쉬자.
1: 왔어. 물 한 잔 먹고
0: 겨울 내내 놀다가 요거 조금 뛰니 숨이 안 차.
3: 맞아.
0: 그러니까 일하고 와서 여기저기 뻑적지근하잖아. 근데 농악 한판 땀 흘리게 딱 하고 나면 몸 풀린다니까. 그러고 자야 돼. 저 부안영 가면 모내기 하다가 농악 치러 갈 시간 되잖아. 한가운데 이한길 놓고 떠나버린대.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가 또 갔구만.
1: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다 할 수 있는 게 그것이니까.
0: 삽질할 때도 농악 가락을 입으로 외면서 삽질을 했었어요. 따궁 따궁 따. 아니면 걸어갈 때 힘들잖아. 밭에서 걸어갈 때 따따따궁 따궁 따궁 따궁.
1: 난 아궁이 불 때문에
0: 부지깽이 가죠.
4: 참깨가 아니고 들깨라고 그랬지?
5: 예, 들깨, 들깨.
4: 들깨는
5: 상토 안 섞어도 돼?
4: 안 섞어도 된다니까. 그냥 뿌려. 하늘이는 고향이 서울이지?
5: 예, 서울이에요.
4: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
5: 여기?
4: 못 보고 왔어?
5: 이게 예, 말하자면 긴디. 아이,
4: 농악?
5: 그렇죠, 농악 보고 왔지.
4: 아이고, 여기야. 농악도 농악. 농악이 좋아서 땅이 좋기는 좋은데.
5: 예.
4: 이거요. 혼자 농사 이놈 질라면 장계를 가, 장계를. 그래도 아유. 말이 있어. 옛날 어른들이 논두룩에서 서서 고기만 끄덕끄덕 해줘도 각시가 농사 짓기가 편하다고.
5: 각시한테 농사 뭐 짓기

0: 시키지.
1: 아니, 뭐 시킨디? 옆에서 같이 응원만 해줘도 훨씬 낫다니까? 좋은 게 만났을 거 아니오.
0: 그런죠.
1: 그나저나 우리 고창농악 사랑해줘서 감사하네. 장가를 가야 잘했다 그지.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장가 가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는 것인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걸 몰라. 빨리 가는 것이.
0: 장가 다들 안 갔어.
1: 내 아들도 안 가고 있으니 내가 욕하는 거지.
2: 야, 너 청소 언제 하냐?
3: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면 인간미 없어. 하! 너희 둘은 고창 사람도 아닌데 고창농악 왜?
2: 그러네.
4: 나 그때 그냥 여기 학교 입학해가지고 그 농악부 딱 들어와서 전수원 갔을 때 그때 딱 고쳤어. 아, 사람들이 치는 게 너무 멋있어.
3: 얼마나 멋있어.
2: 재밌어 보여서.
4: 그리고 그걸로 스트레스도 약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 악기 치면서.
2: 바뀌네?
4: 김진은?
2: 에헤이. 아, 던지지 좀 마봐.
4: 야, 김진, 고창이 싸우지 마.
5: 원진이 뭐라는 거야?
4: 완전. 너네 다 여기 처음 와서 한 거야?
3: 응. 나도 여기 와서 처음 왔어.
5: 나도 여기 와서 처음.
4: 아. 야, 가자, 농악부들.
2: 진짜 급조가.
4: 빨리 와.
6: 옛날에 당숙만 해도 다 그런 거 했어, 이.
7: 뭐?
6: 농악.
7: 응, 다 했지. 그때, 그냥 몇 동네 그냥 합의갖고 그냥.
6: 굳히고.
7: 굳히고.
6: 농악하고.
7: 그때 같이 재미있지. 없어.
6: 엔돌핀이 팍팍 돌아가고, 그랬때는 모든 스트레스가 확확 풀려버려. 그럼. 잡색 놀이라고 있어. 잡색이 노래는 그냥 자기 내 마음대로 막 흔들면서 노는 게, 그게 원래 농악의 꽃이야. 잡색이가.
8: 이따가 다 모여서 전수관에 가서 잡색이 놀이 한번 해보게. 다 와이.
9: 있잖아. 빨리 와. 빨리 와.
4: 빨리 오셔요.
9: 어서 와.
10: 어서 와.
9: 책질 하는 거야?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0: 이게 진짜 만들면서 느꼈는데 그냥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 다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13: 지금 인생 같아. 옷 바꾼 게.
14: 아유, 손 조심해요.
15: 아유, 언니 그것도 성형 가능해. 칠하면은 그거 다 괜찮아요.
13: 어떻게 해도 형수님 오같이 나온 게. 결론은 형수님 오같이 나와.
16: 내가 마음속으로 너를 부르면서 한번 이쁘게 될 거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10: 진짜 닮았다.
11: 아, 닮았다니까. 닮았어.
10: 아, 입이 닮았대, 입이.
11: 아니, 색이 더 좋아요.
10: 입이 닮았어.
11: 입이?
4: 아, 내가 입이. 아, 왜 더 틀렸어? 아니,
11: 몰라.
12: 입술이 잘 만들었네.
14: 이상하지 않아요?
12: 응, 아, 잘 만들었다.
11: 칼질하는 게 있어.
17: 잘 되죠.
13: 제가 이번에 막 진행하느라 탈을 못 만들었잖아요.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아, 내가 만든 탈은 어떤 탈이 나왔을까? 나랑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어떤 탈일까?

0: 예전에는 다 탈을 쓰고 잡색을 연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자아가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탈 그대로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탈로 만드는 게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1: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역할들을 할 건데, 먼저 양반이 저는 3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양반 2명은 좀 약하고, 양반 탈 만드신 분.
2: 양반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3: 맞아, 그런 것 같아. 비슷해.
1: 창봉. 양반 얼른 오시오.
4: 이리 세, 이리 세.

0: 아이고.
1: 엎어져야 돼.
0: 아이고.
2: 저희가 그 도둑제비 굿에 그 내용이 있는 거를 잘라서 지금 잡생놀이에 넣었거든요. 오늘 그 막대기가 똥꼬를 안 찔러서 좀 리얼하게 잘 못했는데 원래 저 잘 듭니다.
0: 마지막 이제 엉덩이가 완전 올려야 돼, 올려야 돼. 그렇지, 딱 살아라! 안구가 안 더 신났다! 신났다!

뭐좀 저렇게 신명나게 잘 할까. 근데 그거는 어른들의 그 오래된 몸짓을 보고 따라하고 그게 어우러져서 더 신명이 나지 않는가. 책임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변하더니 내가 우리 면에 가서 해보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면 동학단들이 변하고 있더라.

0: 함께 합이 잘 맞아서 달아 올려져서 그게 잘 맺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그 즐거운 지점입니다. 내 마음도 네 마음과 같겠지, 네 마음도 내 마음과 같겠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1: 신발 어디 갔냐?
2: 신발 아래쪽 차려봐.
3: 오늘 새로 만들었대.
1: 약간 기장으로 가자.
0: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4: 끈이 이쪽으로 가야 돼. 어깨가.
0: 이렇게?
4: 어.
0: 이렇게?
4: 이렇게 가야지. 어.
0: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빨리 알려줘봐.
4: 너 왜 이렇게 못하냐?
0: 뭐라 했냐?
4: 어?
0: 뭐라 했냐?
4: 왜 이렇게 못하냐? 작년에 안 했냐?
0: 너가 못 알려줬잖아.
4: 작년에 내가 몰랐으니까 못 알려줬지.
5: 하나, 둘, 셋,
4: 넷.
5: 높게, 높게, 높게. 더, 그렇지. 셋, 넷. 더, 더 뻗어. 위로, 위로. 더 올라와야지. 다단, 다다다, 시작! 한번 다시 해볼 건데, 뭘 할 거냐 하면, 쉼새 해주는 거예요, 쉼새. 쉼새라 그러잖아? 그럼 옛날 거 생각하면서,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게 내지를 수 있는 소리면 돼요. 야, 너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
6: 없어.
5: 없어? 야, 저, 어? 야르? 야르가 누구냐, 근데? 야르가 누구야? 자, 가자, 가봐. 자.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야. 어? 자, 너희도 봐.
7: 펌프! 간다! 그렇지! 이거! 아! 잘한다! 지금! 발소! 아! 그렇지! 잘하고 있어!

0: 수고하셨습니다.
1: 와, 수고하셨습니다.
2: 자, 악기. 자, 순서대로 악기 집어넣고요. 천천히 정리 된 다음에 반씩 가져갑시다. 자, 악기 천천히 가져가겠습니다.
3: 그게 마지막 순간에 막 다 이렇게 너무 신명 상태를 겪고 나서 몸은 다 지쳤는데 뭔가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이 이렇게 어떤 농악적인 것들로 풀어질 때 그런 희열들은 있었죠. 예, 네, 그러한 기억들이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이.
4: 의사 내 거. 의사 내 거.
1: 피 내리는 호남선.
5: 나와.
4: 양시롱?
6: 에어컨비 네가 내냐? 이놈아 에어컨비 네가 내.
1: 나와. 나 3학년이야.
4: 잠깐만.
1: 내 결제 얘들아 버린 청년들의 노래.
6: 안 된다, 안 돼.
7: 진짜
8: 여기다가 돌아가면서 자, 학교 명하고 이름하고 한번 써볼래요? 어머, 아프지?
5: 지금.
8: 아, 참아야 돼. 이러. 너무 아프면 어떡해?
5: 참아야 돼.
8: 옳지. 머리 묶어줄까?
5: 아, 저 공부했어요.
8: 어. 네, 자, 이번에 할 거는 오금 연습 엄청 많이 할 거야. 자, 그대로 해서 거울 보세요. 거울 봐. 다 바, 자기 얼굴 보여, 안 보여?
5: 보여요.
8: 어, 여기 어디냐면, 자, 아름다운 내 다리 좀 봐. 오른, 왼발, 왼쪽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한번 해보자. 시작. 어, 내려! 내려! 옳지! 뭐 기어다닐 거야. 그 정도는 아니고. 자, 내려. 어, 내려봐! 자, 농악은 악도 있지만 일단은 춤이거든요. 춤과 악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악만 살리면 그냥 걸어가요. 음악만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춤도 있기 때문에 춤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이제 오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거기! 우리 지민형이 농악 인생이 7년인데 어? 잘 1년, 돌아야지.
5: 1년, 1년.
9: 어, 꽹과리는 참 때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 3살부터인가 꽹과리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꽹과리 할 때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확 풀려요.
11: 근데 여러 명이서 합을 맞추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기분이 편해요.
8: 고창의 아이들이 전수관을 다 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0: 따라오세요.
1: 나는 5학년이면 최고 귀염이.
2: 나는 3학년이면 최고 깜찍이.
3: 끔찍이 아니고.
0: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치고 그 다음 우리 깽가리 3명 돌아가면서 상세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알았지? 할 수 있지?
4: 아니요.
0: 선생님보다 빨라지면 돼? 안 돼?
4: 안 돼요.
0: 선생님 보고 빨라져야 돼. 알았지?
4: 네.

0: 갱갱갱갱 요거로 넘어갔을 때 너무 빨리 급해지지 말, 빨라지지 말고 조금 천천히. 알지?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둘째 마당 해볼 거야. 알았죠? 자, 좀 쉬어.
1: 아, 놀자.

0: 야, 그거 봤어? 예능 나온 거?
1: 나는 근데 그 첫 번째로 신여자, 두 번째로는 경민이 좋아해. 아, 근데 나 새로운 거 배우고 싶은데, 근데. 레알로.
0: 근데 엄마가 농학공연 보면서 왠지 너도 장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장구가 예쁘다고 했거든.
1: 그래?
0: 응. 겨울방학 동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1: 게을렀지. 연습 더 해야 될것 같아,
0: 응, 맞아.
1: 농학을 1학년 때 처음 봤는데요.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 중간에 장단 중에 흥겨운 부분이 있어서 살짝 기분이 좋아서 그거에 집중하게 된다.

0: 하는 금액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1: 안 그래도 택도 기존에 있으시던 게 주장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70만 원은 가입 불가지만은 200만 원짜리 하나도 안 되죠.
3: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3: 한 주먹씩 나눠 먹으라고. 아니, 직원들 한 주먹씩 갖고 가서 저녁에 쌈싸 먹으라고.
2: 아, 좋지요.
3: 맛있어.
2: 네,
3: 오늘 이따가 반찬, 한 주먹씩 갖고 가세요.
2: 오늘 반찬 해결했네.
4: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어서오세요.
2: 어서오세요. 아니, 어제 청보리밭에서 구단판 크게 하셨다던데. 농학당에서 몇 분 가셨대요? 네 분.
4: 그래서 저는 꼬리에서 소고 갖고 열심히 잘 흔들었어.
2: 소고 하셨어요?
4: 소고 갖고 흔들었지.
2: 예, 소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꼬리.
4: 몰라, 열심히 나한테 대고 아무튼 카메라가 많이 탔는데 얼마나 나왔는가 몰라.
2: 아이고, 잘하셨어요.
3: 그렇게 너무 밝히면 안 찍어줘.
4: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언니 말로 끝판에는 맨날 카메라가 나한테만 왔어.
3: 안 나올 거야, 아마.
5: 어저께 했던 거?
2: 예.
5: 개뿔 하나도 안 맞아.
3: 나 수박 들어가야 돼.
6: 아이고. 나도 바빠.
3: 오늘 시간 좋았어요.
6: 나도 바빠.
3: 네,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4: 저는 하우스 문 닫으러 가야 했었어요. 4시 됐으니까. 4시 되면 하우스 문 닫아야 돼요.
5: 나도 가야 돼요.
2: 이따가 농학 수업에서 만나요.

0: 다들 장국금 묶으시게요. 저 아드님은 엄마 묶는 거 좀 도와주시게요.
1: 어떻게 묶어야 돼?
2: 그대로 묶어버려요. 이거 채 잡아봐요.

0: 좋다.
1: 네, 좋습니다.
0: 자, 여러분의 자리.
1: 풍류가 맛이 안 나. 어떡하지? 어떡해요? 또 수줍게 웃으시는 또.
2: 선생님, 저는 그거.
3: 보는 게 아직 안
2: 연풍대가 안 돼가지고, 진짜.
1: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팽팽 돌아버리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2: 아이도 조금 도는 법이 이렇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1: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장구 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조금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2: 왜?
3: 통통.
2: 봤어?
3: 떡통.
2: 어지러워. 아 진짜.
4: 그냥 머리가 이 양반을 계속.

0: 보면서 돌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1: 나봐. 보고 돌아봐.
2: 하나.
1: 둘.
0: 땅을 보면 어지러워서 안 돼.
2: 어지러워.
0: 예.
2: 하나.
1: 아, 이제 그쪽으로 돌 땐 저쪽 봐야지. 나보고.
0: 쉽게 말하면, 이 뒷구마리가 약간 들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2: 일, 오, 좀 되네?
1: 돼요, 이제?
2: 조금 진짜 5금 연설을 집에서.
1: 아, 물 먹고. 가지고
0: 쉽게. 물 먹고 가야 돼, 물 먹고.
2: 미치겠네, 미치겠어.
3: 아이,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0: 마누라는 무엇이다?
1: 하늘.
0: 하늘이지.
1: 예.
0: 그렇지.
1: 옛날에는 땅이었는데.
0: 옛날 땅이었는데, 그 옛날 멍청한 사람들이 헌소리요.
1: 지금은 하늘입니다. 예.
0: 네. 잘 하십니다.
1: 긴 세월 그냥 욕받죠. 낮에는 이러고, 밤에는 가서 연습하고, 일 안 끝나도 도망가고.
0: 믿을만한 게 도망가지. 앞으로도 한 10년만 더 쳤으면 쓰겠는데.
1: 이제 은퇴를 해야지.
0: 은퇴? 이거는 은퇴가 없어요. 농사도 은퇴가 없고, 이것도 은퇴가 없듯이 은퇴가 없어.
1: 아, 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0: 암만?
1: 건강이 허락해 주는 것까지는.
0: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2: 사방님, 오늘도 나 천통학교 갔다 올게.
3: 움직이는 게 느껴지면서 얘가 오금을 가야 돼. 하나, 둘. 하나, 더 깊게. 셋, 넷. 오금이 더 깊어야 돼. 하나, 그렇지. 응. 그러면서 얘가 부포가 살짝 옆으로 갈 때 움직이는가. 이걸 느껴야 돼. 하나, 둘, 셋, 넷. 요런, 어. 자기 봐야 돼요. 예. 네. 톡 치고, 둘.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쳐야 되는지를 앞으로 뒤로 넘기고 앞으로 쳐야 되는지 그 박자 감을 잡아보세요. 똑같아. 발 걷는 거랑 오금이나. 하나, 둘, 셋, 넷. 오금이 일정해야 돼. 둘,
4: 밥 먹고
3: 셋. 친다고 오금을 안 하면 안 되고 오금이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거든. 내 거울 봐. 거울 봐. 네. 거울 봐. 오금.
0: 선배,
3: 그렇지.
0: 어, 양팔 다리 아파 보여? 내일 일 못 오겠는데 이렇게 아프고. 둘.
3: 셋, 거울 보면서 셋, 넷.
2: 하나,
4: 인공관절 다 껴야 돼.
3: 오케이, 오케이. 하시고!

0: 오케이.
1: 셔터 할까요?
2: 네.
1: 네, 셔터 하겠습니다. 막 땀나네.
3: 쌤이 우리 심정을 알랑 몰라, 내 심정을.
1: 난 몰라.
3: 나도 자르고 자꾸 죽었는데, 네. 안 돼. 이거 7번만 하면 다리가 퇴근하려고 몸이 놔주고 그래.
1: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3: 그게 나 그걸로 만족한단 게, 네. 선생님 말로.
1: 아, 쌤 말로. 이렇게 하면 장족의 발전을 했다니까.
3: 그래요?
4: 쓰는 게 안 해서.
3: 자, 맛있는 것은 아니고,
5: 와, 관장님 지금 준비해
3: 주세요. 자, 여기 일회용 장갑도 있습니다. 참고치로 깽가리 만지고 또 먹는다 아까 일회용 장갑도 가봤습니다. 누나 쓰세요.
1: 식혜도 있어, 식혜, 식혜.
3: 난 똑같이 주셔야지, 어떻게. 새들이 기가 막히게 우리 먹기 이렇게 좋을 때 따먹어요. 안 익으면 안 따먹어요, 그것을 또.
6: 그 새가 내일 따야 돼.

0: 뭐 그날 밤에 먹다니까 새가
1: 못 살겠다.
0: 귀신이요. 산짐승들이 도가 텄어. 한해 우리 복숭아를 심어놓고 복숭아가 너무 잘 열. 꽃처럼 피었어. 빨갛게. 멧돼지가 말이야 밤에
1: 이미 다 먹었어.
0: 이거 막대기 하나 남겨놓고 360도로 딱 제껴가지고 복숭아 다 먹고 갔어. 이거 말뚝 하나 놔뒀어. 어, 나무를 말뚝 하나 남겨놨어.
2: 죽었다. 멧돼지가 19대로 왔구만.
0: 그건 나는 모르지. 모르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3: 3대라서 그러니.
4: 제 가족은 그냥 먹으면 없습니다. 네.
2: 아이고 하면서도 부포 딱 드러매고 견갈이 딱 들면 언제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린 분이셨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하는데 그 힘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5: 이제 내가 70인데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몸이 허락하는 한은 뛰고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장구 소리가 나면 그래도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주고 해야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하게.

0: 갑자기 비에 너무 많이 오는데?
1: 어, 잠깐만.
2: 여기 들어와.
3: 다녀오세요.
4: 다 피하세요, 대피.
2: 근데 진짜 갑자기 비가 훅 오네, 이게.
1: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
3: 아유, 웃긴 게 하늘이 맑은데.
1: 맞아, 하늘 맑은데 비가 와.
5: 여우비네, 여우비.
3: 어이없어.
2: 습하고 덥고.
1: 야, 오늘 연습하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 아니고?
0: 놀러 가는 거 아니야?
6: 아, 놀러 가는 거야.
1: 연습해야지.
3: 가서 판 빡세게 돌리자.
1: 그래. 야, 이번에 꽃대림 가가지고 너네 다 참여할 거지?
7: 네, 네 그럼요.
0: 이번에 진짜 재밌을 것 같아.
8: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꿀잼이에요.
1: 다 돼? 체력?
3: 예?
1: 한 시간 걸을 수 있어? 너네 악기 메고?
3: 애들 이제 다 굴립시다.
1: 그치, 굴려야지 이제.
0: 여기 봐줘요.
6: 많이 찍으세요.
0: 하나, 둘, 셋. 좋았어. 굿. 버스 오는 거 아니야?
6: 네, 버스 온다.
9: 버스 온다.
6: 버스 온다.
2: 야, 야, 좀 나와라.
6: 버스 카드 찍어줄 사람.
1: 버스 카드?
3: 버스 카드는 대표가 찍읍시다.
1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8: 바다 왜 가는 거예요, 여행?
1: 바다로 가야 시원하잖아.
8: 오.
0: 좋아.
1: 너 준비물 다 챙겨왔지?
8: 아, 당연하죠.
1: 뭔데? 하늘이가 입어봐.
8: 반바지.
1: 반바지.
8: 악기.
1: 야, 챙겼고.
8: 양심.
1: 나 가랄비 옷 다 있지? 진짜, 나 진짜 던진다잉.
6: 형, 저 세 번이나 하고.
1: 진짜지?
6: 바지는 한 번이야, 바지는 한 번.
1: 너 세 번이야, 그럼.
6: 아, 바지는 한 번.

0: 더워! 아, 더워!
1: 징징대지 마!
2: 아, 근데 바다라 시원하다.
0: 아, 더워!
3: 아니, 바람은 시원한데.
1: 아니, 야, 바람은 진짜 시원해.
4: 어, 햇빛만 온다 그러는데.
1: 에이, 그래, 야, 이 정도면은, 어, 간사해야지.
5: 집, 차, 땅, 차.
3: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속 안으로 조여져서, 막, 이렇게 어깨 막 부딪힐 정도로. 어?
5: 이렇게?
3: 아니, 딱 치지 말고. 이렇게 꽉 붙어도 되는데
0: 이렇게?
3: 그래서
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6: 이렇게?
0: 이렇게?
6: 이렇게?
3: 이거 학폭 아니야?
6: 아니야.
3: 어, 쳐봐. 아니 악기를 못 치게 하면 어때? 아니 쪼이는데 아니 하늘이 막 이렇게 진짜 어깨로 막 치면 아 먹지로 치지 말고
0: 왜? 야, 똑바로 알려줘야지.
3: 이거 말고 딴 데 해볼까요?
0: Let's go!

0: 아, 더워.
1: 완벽했어.
2: 하면 힘든가. 아, 수고하셨어, 여러분들.
0: 야, 근데 이 날씨에 미투리 신고 안 힘드냐?
3: 안 힘든데요? 깔창했어서 괜찮아요.
0: 아, 그래?
4: 사람들하고 놀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알면은 더 굳이 진심으로 와닿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5: 이번에 꽃대림 마지막에 길놀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못해도 4,500명 정도는 오는데 그때 저희도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좀 더 멋있고 잘해서 보이는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여자들 핸드백, 또 남자나 여자들이 위에다 입는 가죽 잠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 있으면은 그걸 좀 필요하게 이용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텔레비나 쳐다보고 있고 누웠다 일어났다 하다 보니까 좀 저기 하길래 스스로 이렇고도 만들어보고 저렇고도 만들어봐가지고 사용을 해본 거죠. 옛날에 그 도리깨라고 윤주리 나무, 그거 상당히 강한 나무예요. 이 장구 고동이나 꽹과리 고동을 그거로 만들고 있어요.
1: 색깔이 이쁘지?
0: 동백나무 씨? 멋을 내는 거지. 아마 지금 이렇고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학생들 고창에 오면은 해주려고 밥 먹고 있습니다. 내가 땅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0: 저는 이번 여름 전수는 기본기를 많이 다지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1: 저희는 이제 전수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2: 나도 이런 거 살짝 틀려, 언니. 됐어? 됐어?

0: 지금 몇 시야? 우리 딱 12시까지만 힘내서 하고 바로 씻으러 가자.
1: 고맙습니다.
2: 좋아요.
0: 화이팅! 고모조 화이팅!
1: 영풍부터 맞추나요?
0: 네, 영풍 돌아보겠습니다.
1: 아, 좀 힘들지만 재밌다. 짠. 멍이 들어서 좋다. 우와, 오늘 잘 찍어주셔야 돼요.
3: 멍이 든 이유가 뭐예요?
4: 장구를 잘못
1: 오늘 하루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5: 나 입추었어. 아니요.
4: 반짝이톱. 인정합니다. 오늘의 연습은 즐거움?
6: 학생은 한 분 한 분 싹 드리면 좋은데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하자가 있을 때 버리지 말고 에이스를 받으세요. 내가 있는 한은 해드릴게요.
7: 감사합니다.
6: 장구채를 맞췄어요. 두 번째.
7: 오늘은 먹어봐도 괜찮아요? 저 구채 가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잘 써요. 잘 써요.
1: 얼씨구!

0: 사람들이랑 눈 마주칠 때 이렇게 웃음이 나고 또 함께 악기를 치면서 뭔가 공명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굉장히 행복하고
1: 기분이 너무 좋고 예쁜 판꽃을 만들어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판꽃을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번 더 뛰고 싶어요.
2: 다들 그렇게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같이 판꽃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3: 전라도는 정구역!
4: 아,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갔어. 좀 더 있고 싶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5: 어떤 확신이요?
4: 내년에도 뭔가 전서 올 것 같은 느낌?
5: 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고
6: 좀 부정하게 정신을 좀 마음에 잘 담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음력 7월 7석쯤 되면 벚꽃이 피는데, 그러면은 마을 분들이 예전에, 논에는 못 들어가고, 마을 분들이 그날쯤은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또 하루를 또 즐겁게 또 이렇게, 놀았다는 게 꽃대는 굿인데, 고창을 중심으로 한 이 인근에만 있는 굿이었다고 해요.
1: 안 돼! 안 돼! 네. 야, 비 안 와! 안 와! 안 온다!
2: 아니, 기상청에서 온다고 하는데, 뭐가 안
1: 있어요? 야, 지금.
3: 예보가 있어요. 이게 그 시간대에 지금. 아니야. 비가 와요.
1: 비 안 와.
2: 아니, 와요니까요. 기상청에서. 야,
1: 이렇게 맑은데 뭐 비가 와.
4: 비 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1: 아니, 자. 뭐, 비가 뭐 안 오겠는데, 온다고 쳐도 우리 꽃대림 굿은 해야 돼. 준비해서.
3: 네,
4: 렛츠고. 네, 비 맞고 하는 걸로.
1: 야, 우리, 야, 비 맞고 치는 굿이 더 재밌어. 아니, 사람들 다 이렇게 모여졌는데, 야, 꽃

0: 땜 굳히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해.
1: 그 하고 싶어 할까요?
2: 언니 끝나기도 왔네.
3: 귀여운다고. 야, 귀여워. 이 정도 그냥 괜찮아.
4: 갖고 가도 돼.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3: 잼민이라는 말.
4: 어머. 저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5: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6: 근데 안경 제니?
5: 제니?
6: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7: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8: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쩌시잖아.
7: 난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9: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10: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더래요.
11: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1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3: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3: 후원문의 080-961-9595.
1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3: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4: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1: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아세요? 간편하게 쓰,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2: 전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방기술은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무대가 깊은 바다 밑이든 황홀한 지상이든 혹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든 말이죠. 오늘날의 무기체계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강력한 파괴력, 미래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방어 임무만을 위해 보완된 무기체계도 있죠. 이들은 국가를 지키는 요새이자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전쟁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언제나 한쪽은 공격을 하고 다른 한쪽은 방어를 하는 창과 방패의 역학관계가 존재해왔죠. 방어하는 입장에선 자신을 지켜낼 확실한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지상 병력을 방어하는 임무든
4: 제블린 체계의 진가는 보병 한 명이 운용하여 적 장갑 전투 차량에 대항할 수 있는 경량화된 무기란 점에 있습니다.
2: 공중 항습을 격퇴하는 임무든
5: 공중 위협과 그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 사이에서 위협의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대응 수단 역시 다양해졌죠.
2: 혹은 해상에서 전력을 투사하는 임무든
6: 군함이란 일반적인 전쟁 무기가 아니라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함, 특히 항공모함의 함장은 단순한 군 지휘관이 아니라 그 도시를 이끄는 시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3: 공격을 버텨내고 전력을 재정비해 다시 반격에 나서기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방어체계인 셈입니다.
2: 방어를 위한 요새는 과거의 유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대에도 여전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다만 오늘날에 지상이 아닌 해상에 존재합니다. 바로 항공모함이죠. 4층 방어망을 갖춘 항공모함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에 가깝습니다.
7: 과거의 항공모함이 열기구 등을 띄워 적의 동태를 살피는 단순한 정보 수집 및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면 오늘날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항공기를 띄워 직접적인 군사 위협까지 가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진화했죠.
6: 이것은

0: 설계로 평가받고 있죠. 길이 333m, 만재 배수량 10만 톤에 달하는 이 해상 요새는 지금까지 구안된 군함 중 가장 거대하고 정교합니다. 총 10척이 건조될 이 초대형 항모의 초도함인 USS 제럴드 R 포드함을 2017년에 취역했습니다. 기존 니미츠급 항모를 대체할 예정이죠. 포드함의 다양한 함재기들은 지상군 항공 지원부터 목표물 타격, 인도적 구호활동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1: 니미츠급이나 최신형 제럴드 R 포드급과 같은 현대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들은 거대한 주력함입니다. 함재기 등을 포함한 만재 배수량이 10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약 64대의 항공기와 5,000명의 승조원, 그리고 수십만 킬로그램의 항공유를 포함한 수치죠.
0: 해상 요새로서 포드함의 제1 방어선은 탑재된 항공전력입니다. 여기엔 F-35C, FA-18 슈퍼호넷과 같은 전투기, 포카이와 같은 조기 경보기, 그리고 헬리콥터와 무인기까지 포함되죠. 그 다음 방어선은 항공모함을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호위함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드함 자체도 세 가지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는데, 대량형 시스페로우 함대공 미사일, 대함미사일 방어용 램, 그리고 분당 4,500발의 철갑탄을 발사하는 마크15 팔랑스 근접 방어무기체계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은 전장에서 중요한 주력함이 더 이상 전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전력은 가장 강력한 함포보다도 훨씬 먼 거리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었죠. 그 이후로 투박했던 군함들은 크기와 작전 능력 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의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기계로 거듭났습니다. 노후화된 니미츠 항모들은 대체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죠. 초도함은 1975년에, 마지막 함정은 2009년에 취역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한 거의 모든 분쟁에 투입됐습니다.
2: 니미츠급은 대단히 성공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압도적인 크기와 화력, 탑재 능력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냉전 후반기에 폭넓은 작전 수요를 충족하는 강력한 해법이 됐습니다. 이후 탈냉전 시대의 작전 환경에서도 원정 임무야말로 니미츠급 항모가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가 된 거죠.
0: 언뜻 보기에 제럴드 R 포드급은 니미츠급과 비슷해 보입니다. 선체 크기 자체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13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함이 더 효율적이고 위협적인 이유는 숨겨진 기술의 차이에 있습니다.
3: 니미츠급의 한계 중 하나는 바로 발전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형 항모, 즉 포드급을 개발하면서 니미츠급을 운용하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죠. 그중 하나가 향상된 전력 생산 능력인데, 앞으로 탑재할 다양한 장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죠.
0: 포드급은 더 넓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하며 우수한 방어무기와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했죠. 또한 스텔스 성능도 향상됐으며 고도의 자동화를 통해 필요 승조원 수를 수백 명이나 줄였습니다. 하부 갑판에서 함재기와 무기를 끌어올리는 승강기는 기존 4대에서 3대로 줄었지만 위치가 최적화되고 속도가 빨라졌으며 케이블 대신 전자기 방식으로 구동되죠. 마찬가지로 함재기를 쏘아올리는 사출기 역시 증기 방식이 아닌 이멀스라 불리는 전자기식 발진 시스템입니다.
3: 덕분에 함재기를 빠르게 이륙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출격을 소화할 수 있게 됐죠. 덜컹거리던 증기 사출 방식보다 훨씬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기상 조건이나 항공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니미츠급이 하루 120회의 출격 횟수를 기록한다면 포드급은 최대 160회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0: 것으로 알려져 있죠.
1: 이런 신형 시스템들은 유지 비용도 한결 적게 듭니다. 건조사인 헌팅턴 잉걸스에 따르면 이렇게 절감된 유지비에다 항모 여러 척을 동시에 건조하며 얻는 비용 절감까지 더해지면 함선 한 척당 무려 4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죠. 게다가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연료 재보급을 위해 정박할 필요 없이 최대 25년 동안 항해할 수 있습니다.
2: 원자력은 항공모함의 거의 무제한적인 항속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료 재보급이 필요 없지만 그 안에 탑재된 다른 모든 것들은 보급이 필요하겠죠. 항공기엔 항공유가 필요하고 승조원들에겐 식량과 각종 물자가 필요하니까요.
1: 코드급엔 니미츠급보다 3배 더 강력한 A1B 원자로 2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로들은 4개의 추진기에 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항모 전체를 가동하는 전력도 생산하죠. 사실 이 원자로들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같은 미래 기술 도입을 대비 현재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죠. 하지만 이런 미국을 예의주시하며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해군을 자랑하며 보유한 함정과 잠수함 수는 오히려 미국을 앞서고 있죠. 하지만 대형포나 특히 항공모함 전력에서는 미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항모는 세 척뿐이죠. 그중 첫 번째인 야오닝 함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본래 구소련의 군함으로 건조가 시작됐고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반쯤 완성된 상태였죠. 이후 8년간 방치됐다가 카지노로 개조하려던 한 중국인 사업가에게 매각됐습니다. 2001년 이 함정은 결국 중국 정부에 재매각됐죠. 애초에 카지노 사업은 군함을 사들이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짙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남은 건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 배를 야오닝함으로 명명했죠. 야오닝함은 주로 훈련용으로 운영되지만 확실히 실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초의 자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의 설계 기반이 됐죠. 산둥함은 2019년에 취역했습니다. 중국은 이 함정의 세부 재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미 해군 정보국은 만재 배수량을 6만 6천 톤, 길이는 315m로 야오닝함보다 약간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0: 두 번째 실전 배치 항공모함인 산둥함의 전략적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산둥함은 중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으며 첫 항모를 운용하며 얻은 경험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타국에서 사들인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으로 설계 및 개량할 수 있는 소수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뜻이니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죠.
1: 미 해군의 항모와 달리 두 함정엔 사출기가 없습니다. 대신 함수에 설치된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항공기를 이륙시킵니다. 이러한 설계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째, 미 항모가 운용하는 호크아이와 같은 프로펠러 추진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죠. 둘째,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라도 연료와 무장 탑재량이 제한된 상태로만 이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둥함은 야오닝함보다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위상 배열 레이더와 근접 방어 무기 체계 및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고 31노트의 속도로 순항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모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열세입니다. 원자력 추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 엿새 만에 재급유가 필요하고 탑재 가능한 항공기 역시 26대로 코드급의 절반 수준이죠. 하지만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2022년에 진수된 푸젠함은 중국에서 건조됐을 뿐만 아니라 설계부터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죠. 코드급과 마찬가지로

0: 3기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했으며 50에서 6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푸제남은 산둥암보다 배수량이 만 톤 정도 더 나가며 항속거리를 늘리고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한 함재기를 발진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죠.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전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체급의 항공모함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 전력에 있어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0: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은 거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탑재할 항공기를 확보하고 이를 운용할 승조원을 양성하며 이들을 보유할 함정까지 구축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죠. 항공모함이 놀라운 방어 능력을 갖춘 강력한 존재이긴 하지만 때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층 방어 체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전투와 구축함이 등장하죠. 20세기 초 전함까지 침몰시킬 수 있는 어뢰전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빠르고 기동성 좋은 호위함이 개발됐고 이 함정은 어뢰전 구축함이라 불리다가 곧 줄여서 구축함이 됐죠. 오늘날의 구축함은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순양한 만큼 커진 경우도 많고 호위 임무는 물론 단독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죠.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함정이 바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입니다.

0: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은 71척에 달하는 알레이 버크급이죠. 길이 155m의 이 거대한 함정은 포드급 항공모함에 필적하는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빈틈없는 중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1991년 처음 취역한 이래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거치며 수명을 늘려왔고 지금도 계속 건조되고 있죠. 실제로 알레이 버크급은 미 해군 수상함 중 가장 오랜 기간 생산되고 있는 함정이며 미 해군의 주축 전력이자 의심할 여지 없는 최정예 전투함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구축함은 크기가 커지고 형태도 변화하기 시작했죠. 미 해군이 1970년대에 개발한 알레이 버크 플라이트 3 구축함은 대공전과 대함전, 그리고 대잠전까지 균형 있게 수행하도록 설계된 함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항공모함은 관영포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이는 곧 최우선 표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공모함은 항모를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중무장 보위 함대와 함께 기동하며 이를 항공모함 전대, 항모 타격단이라 부르죠. 구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항공모함 한 척, 순양함 두 척, 구축함 또는 보위함 세 척, 그리고 군수 지원함 한 척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최소 한 척 이상의 고속 공격 잠수함이 추가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죠.
1: 주변을 호위하는 전함들과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완벽한 조합이 완성되는 거죠.
2: 이는 항공모함이 상당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미사일이나 잠수함 등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공모함은 함께 전개되는 항모타격단의 어모를 받게 되는 거죠.
0: 이들은 함께 항공모함을 위한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는 광범위한 레이더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 먼 거리에서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와 함선까지 포착할 수 있죠. 구축함과 호위함 역시 첨단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잠수함과 함께 소나 및 자기 센서를 활용 적 잠수함을 탐지합니다. 특히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탐지 및 방어 임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2: 구축함의 핵심 임무는 항공모함을 엄호하고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며

0: 이를 위해 대규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약 96개에 달하는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 항공모함을 공격하려는 어떠한 공중 또는 미사일 위협도 무력화할 수 있는 화력을 자랑하죠.
1: 알레이버크급의 심장부는 이지스 무기체계입니다. 이 중앙집중식 자동전투통제체계는 소나,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의 탐지 센서와 지휘통제소, 그리고 다양한 무기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죠.
0: 이지스 전투체계는 세계 최고의 전투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다른 체계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축함 자체의 방어는 물론 항모 전단 전체를 방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1: 게다가 전단 자체가 움직인다는 사실 또한 방어수단이 되죠.
0: 예를 들어 미 해군의 항모타격단이 잠수함이나 순양함 및 구축함 없이 단독으로 전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층 방어체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기동 중인 함정에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명중시켜야 하는 난관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매우 복잡한 작전이라 할 수 있죠.
1: 또한 혹시라도 모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SM-3와 SM-6 요격미사일을 개발했고 이지스 시스템 또한 탄도미사일 대응에 특화된 형태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구축함과 같은 함정들이 자신과 항모를 방어하는 주된 수단은 함포가 아닌 미사일인 거죠. 이는 공격용 미사일을 개발하는 측, 이를 요격할 미사일을 개발하는 측 간의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촉발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공수의 역학관계는 해군 전력에만 한되지 않죠. 육군 역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 방공체계는 늘 전쟁사에서 핵심 방어선이었지만 그 자체로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도 하죠.
0: 2차 대전 당시 연합군 폭격기 편대는 하늘을 치명적인 파편으로 뒤덮었던 악명 높은 독일군의 88mm 대공포와 맞서야 했습니다.
2: 폭격기에 직접 명중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근처에서 폭발하기만 하면 뜨겁게 달아오른 금속 파편들이 기체 곳곳을 파고들며 장비를 망가뜨리고 승무원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곤 했으니까요.
0: 항공체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습니다. 이젠 하늘 전체에 파편을 흩뿌리는 대신 정밀 유도미사일 한 발로 표적을 정확히 꿰뚫는 시대가 됐죠.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했으며 더 많은 나라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체계마다 정교함과 비용, 성능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죠. 위협을 포착하는 레이더, 상황을 판단하는 통제소, 그리고 격투하는 요격 미사일,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1: 자국의 영공둘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새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과 비슷하죠.
0: 비정규 무기에 대항해 비교적 좁은 지역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입니다. 아이언 돔 포대 하나는 3기에서 4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며 각 발사대에는 20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되죠. 지금까지 이 포대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1: 오랫동안 주변국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니 여러 겹으로 방어선을 쌓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 전략을 택하게 된 거죠.
0: 출발점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헤즈볼라 무장 세력의 로켓 공격에 수십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사망했던 때였죠.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확실한 방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0: 그래서 자국의 방산업체인 라파엘에 해결책을 개발해달라고 의뢰했죠. 이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지원까지 받은 라파엘은 아이언돔을 완성합니다. 이 책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영토의 하마스가 운용하는 로켓, 단거리 미사일, 포탄, 박격포 및 무인기를 요격하도록 특화 설계됐죠. 아이언돔은 2011년 실전에 배치된 이래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1: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책임이 입증됐죠. 위협 요격 성공률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 전역에 다양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0: 아이언돔 포대 하나는 날씨와 상관없이 약 15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방어할 수 있는데 여기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있죠. 첫 번째는 레이더입니다. 영공을 지나는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며 무려 1,100개에 달하는 표적을 한꺼번에 추적해내죠. 레이더가 날아오는 로켓을 탐지하면 표적 재원을 포대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통제소로 전송합니다. 통제소는 로켓의 궤적을 분석해 목표물 타격 여부를 판단하죠.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사일 낭비를 막기 위해 요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켓이 도심을 향하고 있다면 통제소는 포대 내에 발사대 중 하나에 요격 명령을 하달하죠. 통제소엔 운용 요원이 상주하지만 포대의 대응 과정 대부분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1: 아이언돔의 진짜 강점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 날아오는 표적까지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로켓이 발사됐다면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매 순간 고민하고 판단할 여유 자체가 없으니까요. 다만 결정적인 순간만큼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0: 각 발사대에 5만 달러에 달하는 하미르 미사일 20발이 탑재되죠. 길이 3미터의 이 미사일은 약 70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지며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하미르 미사일은 포대의 통제소에 의해 표적으로 유도되지만 미사일 자체에도 전자광학 센서가 내장돼 있죠. 표적이 반경 1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하편 폭발형 탄두가 기폭돼 로켓을 즉시 산산조각냅니다. 아이언돔의 주 목적은 다량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밀집 지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반면 이보다 훨씬 정교하고 값비싼 체계도 있습니다. 바로 레이시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죠. 표적 요격을 위한 위상배열 추적 레이더, 줄여서 패트리어트는 미 육군의 핵심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가격면에선 아이언돔과 대척점에 있죠.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의 가격은 약 10억 달러로 아이언돔 포대의 10배에 달합니다. 패트리어트의 기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 1991년 1차 걸프전 때였죠.
2: 걸프전 당시의 패트리어트 체계는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됐습니다. 문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100% 다 막아내진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산산조각난 미사일 파편들이 민가에 쏟아져 내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니까요.
0: 당시엔 논란이 많았지만 그때와 지금의 패트리어트는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초창기 패트리어트는 사실 방공체계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후 패트리어트를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나 지상으로 떨어지며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훨씬 더 정교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0: 패트리어트 포대는 아이언돔보다 훨씬 복잡하죠. 레이더, 통제소, 발전장비, 안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8개로 구성되는 발사대까지 총 5개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대규모 체계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 각 부대가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대신 대대 지휘소 및 상급 지휘 체계와도 지속적으로 통신을 유지할 수 있죠. 이는 패트리어트가 전장의 다른 사선들과 연동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레이더는 정교한 위상 배열 레이더로 장치 자체를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레이더 빔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죠. 수십만 개의 안테나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배치돼 있고 컴퓨터가 마이크로초 단위로 탐지할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런 방식 덕분에 130km 밖에서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죠. 이처럼 오래되고 정교한 무기 체계가 의뢰 그렇듯 패트리어트 역시 여러 차례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쳤습니다. 여기엔 미사일 자체의 개량도 포함되죠. 첫 번째 미사일 개량은 1980년대 중반 패트리어트 성능 개선의 약자인 핵1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의 패트리어트 포대는 1997년에 도입된 핵2와 핵3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가 많죠. 5m가 넘는 대형 미사일인 핵2는 레이더 유도를 받아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향해 날아가며 파편 폭발형 탄두를 기폭시켜 접근하는 표적의 경로에 파편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핵3는 직접 타격형 미사일로 표적에 정확히 명중해야만 폭발하죠. 그만큼 작은 탄두로도 충분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미사일 자체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사대 하나에 핵2는 4기밖에 실을 수 없지만 핵3는 16기까지 실을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기동성이 요구되므로 전방부에 180개의 소형 추력기를 장착해 방향을 제어합니다. 패트리어트 체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8개 동맹국에서 운영 중이죠.
1: 패트리어트 방공체계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 체계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이런 유형의 위협에 맞설 방어수단이 전혀 없었으며, 러시아는 막대한 양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죠.
0: 패트리어트는 여전히 미국의 전술미사일 방어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연간 약 $8,500를 국방비로 쏟아붓는 나라가 만들어낸 최고급 무기죠. 하지만 좋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드는데 반드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죠. 레이시오는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으로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나삼스는 순항미사일보다는 항공기 요격에 특화되어 있으며 패트리어트보다 작고 저렴한 시스템이죠. 결정적 특징은 시스템 통합과 데이터 융합입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미사일 기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설계됐죠. 노르웨이 공군은 1980년대에 나삼스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미국에서 패트리어트가 그랬던 것처럼 공군기지를 방어하던 노후화된 나이키 허큘리스 포대를 배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이 체계는 1990년대 중반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2006년엔 개량형인 나삼스2가 도입됐으며 2019년부터는 나삼스3가 운용되고 있죠. 포대는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며 지휘소, 레이더, 수동형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됩니다.
1: 나삼스는 주로 드론과 항공기, 헬리콥터 및 순항미사일 같은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설계된 방공체계죠. 위협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평탄하게 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기하학적 특성과 속도의 차이가 나삼스와 패트리어트의 설계와 운용 방식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0: 나삼스가 주로 사용하는 미사일은 전투기에도 장착되는 레이시온의 암람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미사일을 활용함으로써 비용 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죠.

0: 암람은 마하 4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50km 이상의 사거리를 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거리를 늘린 암람과 또 다른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미사일들을 나삼스에 적용하는데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나삼스 포대는 이 미사일들을 모두 갖춰두고 있다가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죠. 지금까지 10여 개국 이상이 나삼스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워싱턴 DC 주변에 배치돼 백악관과 같은 핵심 시설을 위한 방패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패트리엇, 나삼스와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는 지상 병력에게 필수적인 방호력을 제공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군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장에는 보병이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한없이 취약하죠.
1: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무게 중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확실히 깨달았죠. 바로 전쟁을 지속하려는 미국민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막대한 사상자 수로 인해 치명적으로 흔들렸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됩니다. 더군다나 그 속도는 훨씬 빨라졌죠. 그래서 연합군은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해 병력 보호 수준을 끌어올렸고 조금씩 이어지던 인명 손실을 극적으로 줄여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즉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중심을 지켜내는 일이었죠.
0: 보병에게 기동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시켜주면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는 과제입니다. 최근 등장한 한 차량은 차체 하부에서 폭발하는 폭발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도록 특별히 설계됐죠. 방호 전술 차량, M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4년 미국에서 개발한 후버죠. 실전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자 M랩 프로그램을 통해 4천여 대가 생산됐습니다. 승무원 2명이 탑승하고 추가로 4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파생형 차량에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장착돼 있죠. M랩은 특정한 전쟁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2003년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죠.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라크군을 격파하고 국가 통제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군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군사 훈련을 받은 수천 명의 남성들이 불만을 품은 채 거리로 나앉게 됐죠. 진짜 전쟁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벌어진 전쟁은 곧 비대칭전으로 흘러갔죠. 서방연합군은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위협은 급조 폭발물 IED였죠. 이 수제 폭탄은 도보 병력뿐 아니라 가장 튼튼하게 무장한 차량이 아니라면 탑승자 누구든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2: M랩이 배치되기 전 군은 랜드로버와 같은 경량 차량 등을 운용했는데 이는 급조 폭발물을 방어하기엔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했죠.
1: 이라크 전 미군 전사자 5천여 명 중 절반 이상이 IED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상자 발생에 미 육군은 서둘러 교리를 수정하고 장갑차의 방호력을 신속하게 강화해야만 했죠.
0: 통상적인 무기 도입 과정은 길고 까다롭기 마련이지만 M랩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당시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며 여러 제조사에 전술 차량 개발을 요청했죠. 가장 먼저 생산된 것이 후거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

0: 한 곳에 계약을 몰아주지 않고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을 만든 업체라면 누구든 최대한 빠르게 M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했죠. 시간이 지나며 공급에 대한 투자는 한층 더 확대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M랩 프로그램을 통해 12,000대가 넘는 차량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됐죠. 설계 원형은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대가 앙골라 및 나미비아 작전을 위해 개발한 차량들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소화기 대응은 물론 로켓 추진 유탄까지도 막아내죠. 하지만 진짜 특징은 IED에 대한 방어력에 있습니다.
1: 엠랩의 차체는 대개 V자형 하부 구조를 갖고 있죠. 이는 차체 아래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그 폭발력을 차량 중심선 바깥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차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파편에 대한 방어력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0: 폭발로 인해 심하게 파손되는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탑승자들이 대부분 생존한다는 점이죠.
2: 다른 차량이었다면 큰 부상을 입었을 도로변 폭탄 공격에서도 걸어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0: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면서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됐죠. 그러다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자 가능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장비 지원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여분으로 갖고 있던 것이 바로 M랩이었고 수백 대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졌습니다. M랩은 최전선 바로 후방에서 병력을 이동시키는 데 큰 몫을 하며 전력을 보충해 나갔죠. 폭격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했고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가 포위되거나 폭격을 당했을 때는 물자를 운반하고 부상병을 후송하는 임무에도 활용됐습니다.
0: M랩은 도로 위에서 병력을 보호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실질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보병 스스로도 방어가 가능해야 하죠. 그리고 압도적인 기갑 전력에 맞서려면 때론 선제 공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전차와 보병의 싸움은 늘 기울어진 승부였죠. 물론 2차 대전 이후로도 다양한 대전차 무기가 등장했지만 진정한 균형을 만들어낸 무기는 바로 제블린입니다.
2: 제블린은 미 육군과 나토가 보유한 최고의 전차 킬러죠. 원거리에서 적 전차를 무력화하도록 설계됐는데 운용자가 적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골라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0: 보병이 어깨에 견착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 4km 밖에서도 명중시킬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사 후 망각 방식의 무기란 점입니다. 그래서 사수는 발사 즉시 반격에 대비해 신속히 자리를 이탈할 수 있죠. 제블린은 우크라이나처럼 병력과 전차 수에서 밀리는 군대가 러시아와 같은 압도적인 상대와도 맞설 수 있게 해줍니다. 1996년 현재의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에 의해 개발됐으며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을 포함해 줄곧 미군이 운용해왔죠. 이 체계는 발사장치, 발사관, 그리고 미사일 본체로 구성되며 총 중량은 22.5kg에 불과합니다. 발사장치는 사용이 비교적 간단하며 수동형 적외선 방식으로 유도되죠. 미사일이 발사되면 표적이 내뿜는 열을 자동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사수는 표적을 나고 난 뒤 곧바로 이동하거나 재장전할 수 있습니다. 제블린엔 두 가지 공격 모드가 있죠. 벙커나 건물, 헬기를 공격할 때 쓰는 직사 공격 방식과 전차를 공격할 때 쓰는 탑어택, 즉 상단 공격 방식입니다. 후자는 미사일을 150m 상공까지 띄운 뒤 전차의 얇은

은 상부 장갑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히죠. 러시아는 침공 첫해 전차의 절반 가량을 잃었고 그 손실의 상당 부분은 제블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이 미사일 체계를 성스러운 제블린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제블린 하나면 전차나 무장 헬기, 벙커를 상대하는 일개 보병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쳤지만 30년 전 처음 개발됐을 때와 본질은 동일하죠. 단 한 명의 병사가 지구상 거의 모든 전차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입니다. 공격은 지상, 해상, 공중 그 어디에서든 날아올 수 있죠. 사용되는 무기는 최첨단일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첨단 방어 능력을 개발하고 구축해왔죠. 수십억 달러의 해상 요새, 점점 더 정교해지는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가장 험악한 전장에서도 탑승자를 지켜내는 전술 장갑 차량까지. 이것이 바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요새이자 강력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8: 아, 매미 소리도 들리고 이거. 와, 진짜 여름이다.
9: 한 150에서 200 정도 될 것 같아요.
10: 우리 안에 이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에 세계 5개. 아시아에서도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11: 고마워요.
8: 추워, 추워.
12: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저씨가 뭐.
8: 밀어줘! 밀어, 밀어, 밀어!
13: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이열치열.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14: 올여름 이거 한 걸음 먹고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죠.
15: 아, 완전히 여름 더위야 개설거라. 여름 마셨습니다.
1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7: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7: 후원문의 080-961-9595.
1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8: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아, 더.
6: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7: 롱.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2: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16: 아이고,
15: 세상의 모든.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가르기야!
1: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2: 높은 산들이 이어진 전설의 길. 오토바이로 도전합니다.
0: 오! 야, 앞에 양떼들도 보이시나요?
3: 이 카에티의 풍요로운 들판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흐릅니다. 포도가 익어 와인이 되는 시간, 우유가 숙성되어 치즈가 되는 시간입니다.
0: 우와!
4: Very salty, right?
0: 우와!
2: 만년설이 펼쳐진 그곳으로 무작정 직진!
0: 거창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이제 슬슬 케부스레티 마을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2: 조지아의 치열한 역사의 현장. 대자연이 숨겨둔 중세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3: 왠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이스탄불을 경유해 조지아로 향합니다. 오래전 실크로드를 품었던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곳.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0: 한국인이라면 비자 없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나라. 저렴한 물가로 오래 머물러도 부담 없는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를 찾습니다. 트빌리시는 무려 1500년 동안 수도의 자리를 지켜온 곳인데요.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1: 이번 조지아 여행은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투시티라는 마을로 한번 가볼 건데,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아, 여기가 오토바이 빌리는 곳인데 생각보다 외지에 있네요.
2: How are you?
1: Yeah, I'm good. And you?
2: I'm alright.
1: Yeah.
2: Welcome to Tokyo.
1: Ah, thank you so much.
2: So, what's your plan? With the bike.
1: Actually, I want to go to Tusheti.
2: Tusheti?
1: Yes.
2: The road is closed.
1: Really?
2: Tusheti, yeah. It's still snow there.
1: 아유, 큰일 났는데요.
2: Well, because of your late booking, there's only this one left.
1: Ah, okay.
2: But it should do alright.
1: Alright, wow.
2: It's not very powerful, but it will be enough.
1: Enough.
2: Well, yeah.
1: Thank you so much.
2: If you take it easy.
1: Ah, take it easy.
2: It's not your first time in Georgia?
1: 5 times.
2: Fifth time?
1: Yeah.
2: No, so you're a professional Georgian. Okay.
1: 아, 근데 기가 아저씨께서 그 투시티를 못 간다고 하시네요.
2: We are now in Tbilisi.
1: Okay.
2: So this is Tusheti, it's closed, abandoned. It's a really nice road, but you have to come late.
1: Okay.
2: So you go here now.
1: 아.
2: Right?
1: 지금 저희가 여기 트빌리시에 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투시티거든요. 지금 아저씨께서 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카세수레티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But don't try to fix it yourself. And if there's, for example, a clutch starts to slip or something, there is some noise, stop, call me, and then we find the solution.
1: Okay. Right? Okay, I got it.
2: You bring the bike as you take.
1: Oh, thank you. Okay, okay. All right.
2: Okay. Give me money.
1: 저희가 300 라리는 그 보증금 냈거든요. 이제 나머지 300 라리 드리면 됩니다. Thank you so much.
2: Drive safe. Okay?
1: Yeah, thank you. Yeah.
3: 원래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어요.
1: 네, 제가 2년 동안 유라시아 횡단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0: 저는 20살에 무작정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1: 모로코가 약간 집 안보다 밖이 더 따뜻해.
0: 작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오지와 사막을 주로 다녔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온 청춘. 어느덧 와 10년이 흘렀네요. 오늘은 새로운 오토바이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달려갈 길이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1: 아, 가보자. 와, 옛날에 유라시아 횡단할 때 이 길로도 지나갔었거든요. 아, 오랜만이네.
0: 저는 지금 조지아의 동쪽 고원으로 달려갑니다. 6월이면 눈이 녹아 길이 열린다는 오지로 가려 했는데요. 근데 그게 계획대로 되진 않았죠. 그래도 뭐 일단 달려봅니다.
1: 오! 야, 앞에 양떼들도 보이시나요?
0: 아니, 이게 도로 한복판. 양떼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남부 국경지대에서 겨울을 보낸 양떼들이 이맘때면 북쪽 고산지대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 여기가 그 길목인가 봅니다.

0: 어디서 주무세요?
1: 사디즈네프터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각성 그냥 그사시. 뒤에서
2: 북쪽으로 향하시는 거군요.
3: 이동하며 양을 치는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2: 지금 이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이 겨울이 되면은 이제 눈이랑 쌓이고 풀들이 안 자라니까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풀을 다 뜯어 먹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북쪽에도 이제 풀이 자라니까 이제 가서 이제 풀이랑 뜯어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3: 먹이를 찾아 고산지대로 향하는 양들. 1년에 두 번 걸어야 하는 생존의 통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코카서스 산맥의 능선을 따라 아주 험준한 길을 오르게 되겠죠. 행운의 양떼들을 보내고 조지아의 북쪽으로 향하는 길. 와인의 고장 카이티에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 넓은 평원이 펼쳐진 카이티는 양들에겐 겨울 목초지가 되어주고 인간에겐 오래된 신의 선물, 와인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2: 아, 여기군요. 야, 가마를 줘봐. 가마를 줘봐.
3: 청결을 위해 방문 전 위생복은 필수랍니다. 치즈는 종류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프레스 치즈는 원유를 발효시킨 후 응고되길 기다립니다.
2: 오, 갑자기 확실히 문제였어.
3: 응고된 덩어리를 잘게 잘라 유청을 배출시키는데요. 여러 번 반복하는 건 수분 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파프리카 가루를 뿌리는데요. 파프리카의 매운 성분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준답니다. 이제 소금을 넣어 수분 함량과 산도를 조절해 주죠.
2: Can I try?
4: Yeah, sure.
2: Ah,
4: like this is for you.
2: Ah, like this? 아니 이게 파프리카를 넣어서 그런지 약간 매운 맛이 납니다. 근데 이 치즈가 진짜 부드러워요. 와, 약간 순두부 같은 느낌도 납니다. 오, 부드러운 순두부.
3: 몽글몽글한 덩어리는 프레스 치즈의 가장 중요한 과정, 압착 단계로 들어갑니다. 압력의 강도에 따라 최종 수분 함량과 질감이 결정된답니다. 이거 왠지 두부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0: 지하도 있는데요?
1: 오. 우와. 와, 발효시킨 이 치즈의 향기가 확 나네요. 와.
2: Yeah, so this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room in our factory. Okay. This is the last stage of the aging cheese.
1: Okay.
2: So ჩვენ ახლა მაღლარაც ნახეთ, ყველს რასაც ვაკეთებდით. ეს არის შემდეგი პროცესი, როდესაც ჩვენ მექანიკური პრესკუში მოვაქცევთ.
3: 치즈의 풍미를 좌우하는 건 숙성고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세심한 관리입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수년 동안 숙성시키는 카이티의 치즈들.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1: 와, all of them is cheese, right?
2: Yeah, everything is cheese. Yeah.
1: 와,
2: only this one not cheese.
3: 치즈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2: So here is my favorite ones. For okay. example, this one smoked sulguni chopped. Mm-hmm. This one also smoked sulguni, and this one is smoked sulguni roll with Barbarian ham.
1: 기오리기가 제일 좋아한다는 치즈입니다.
2: 아, this is very specific taste, right?
1: 아, really? 와, 이 안에 치즈 안에 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햄의 고소함이랑 그리고 또 치즈의 깊은 맛, 와, 확 느껴지네요.
2: And this is sulguni with boiling in the and aging in Sapphire with red wine.
1: Red wine cheese.
2: Yes.
1: 아, 레드 와인으로 숙성시킨 치즈.
2: I'm Colton Dakaushire. Bitari is a legend. Sapphire with sulgutan Dakaushire. Bit. Rosa Chuan Tina Preps are conda samatsiro meurneoba. ალაგებდნენ ქვევრებში და ერთხელაც უცა ჩაალაგეს ქვევრში და ამოიღეს გასინჯეს ძალიან მაგარი გემოვნებით გამოირჩეოდა და ხშია სყველა კი და ჩვენ ეს ტრადიცია შევინარჩუნეთ და ვცდილობთ რომ ჩვენ მომავალთაობასაც გადავცეთ ეს ამ ყველის ტრადიცია.
3: 조지아에서 치즈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식탁 중심에는 늘 치즈가 놓였죠. 와인과 함께 치즈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멈춰버린 시간대. 사실 제가 술을 한 잔도 못합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취해 진짜 취하고 말았네요. 한국을 좋아하는 가이드 안나 씨도 가요 한 소절 흥얼흥얼하네요.

0: 어느새 긴장이 풀렸는지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해발 고도는 점점 높아지고 길도 험해집니다.
1: 자, 와, 이제 본격적으로 비포장도로 시작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포장도로구나. 숙소까지는 40km 정도 남았어요.
0: 시원한 바람을 마주하며 달려가는 길. 저 멀리 설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프카스 산맥 동쪽에 있는 차우키 산인데요. 6월부터 등반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트레킹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2: Hello, hello. How are you? Today, you gonna go to trekking?
3: Yeah.
2: Alright.

0: You too?
1: Yeah.
0: First time here?
1: Yeah, this is the first time.
0: We're very lucky about the weather because it's often cloudy and you can see the
1: picture. Ah, right. See you on the top.
2: Yes. All right.
1: Thank you.
2: Bye
1: bye.
0: Thank you.
2: Have a nice
1: day. Yeah, you too. You guys too. 이제 저는 아부델라우리라는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세 가지의 호수가 있다고 해요. 그린, 블루, 그리고 화이트. 이 세 가지의 호수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저쪽 트레킹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아, 웅장한 이 자연이 저희를 맞이해주네요.
3: 현지 가이드인 잘리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호기롭게 트레킹에 도전합니다. 해발 고도 2600m에 자리한 호수를 찾아가는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풍경입니다. 초원과 설산이 동시에 존재하고 노란 야생화들이 피어있는 길. 오직 이 계절에만 허락된 선물입니다.
1: 얼마나 차가울까? 제가 수온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3: 기온이 오르면서 눈과 얼음이 녹아 흘러내립니다. 와, 과연 얼마나 차가울까요?
1: 우와! 와!
0: 차가워.
1: 아, 마셔도 돼요. 아! 잘리 아저씨께서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오, 물맛 좋네요. 와. 오, very cool, very cool. 오, 고고고, 큰일 났다. 오, 지나가 지질라나? 오, 잠깐만요. 우와. 아, 지금 보시면은 다리가 기울어져 있어요. 오, 잠깐만. 우와, 잠깐만. 우와.
3: 다행히 저만 겁먹은 게 아니었네요.
1: 오, 조심하세요. 와.
4: 하이 자우키스트. 하이 스마가리. 사메팀 쩔왈리. 사메팀.
1: 와.
4: 사슈알로 시마글레아리스. 어떻게 탔다면 어떻게 탔어? 색사삼도 어떻게 탔어? 비다삼. 아서럼 남들이. 세트 가르기 아드길리야 그래서 조차하기 알피니스트 데뷔 사워지쇼트
1: 그럼 잘리 아저씨도 저기 올라가 보셨어요?
4: 3회 뒤에 쪼로 왔어요.
1: 이게 올라가 산을 올라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산을 오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4: 가르기 쉐이커 모토시클레트 기뻐 라또 기뻐 쉐이셰니 호비가 왜 재미 호비가
1: 맞습니다. 아 끼끼 아 그렇지.
3: 높은 산이 많아서일까요? 조지아 분들이 산을 잘 탄다고 합니다. 30살인 제가 따라잡기 힘들었죠.
1: 숨이 조금씩 차기 시작합니다. 저 능선을 한 번 더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인 것 같은데. 가만히 줘봐. 아. Hey, how are you? Yeah, I'm good too. Where are you from?
5: Germany.
1: And
5: you?
1: South Korea. Yes, nice to meet you.
5: We are from Germany, but we travel around the world.
1: Really?
5: 16 years.
1: 16 years?
5: 16 yes. years. 2 years in Africa, 5 years in South America.
6: And they want to ask you the one advice you would like to give us. How we should live?
5: Very, very simple.
1: Yeah. Oh, yes.
5: Be courageous and start traveling.
1: Yeah.
5: The first
7: Don't hesitate.
5: The first step is the most difficult. Simply start. Yeah. Too many people dream about traveling. They talk about,
7: yeah.
5: We want to travel, and they wait, and they hesitate, and they plan, and they got older and older, and
7: yes.
5: They never start traveling, and eventually they die.
1: Thank you so much.

0: 제가 지금 여행 10년 차인데 제가 첫 여행 그 버스에 탔던 그 기억이 아직 나요. 그때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아, 내가 이제 세계 여행을 시작하는구나. 그냥 뭔가 제 꿈을 제가 버스에서 울었던 이유는 그때 이제 제 꿈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1: 대학 입시 떨어지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제 삶이 되었죠. 샤오키산이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초원이 줄어들고 눈 쌓인 곳은 많아졌는데요.
0: 이제 여기서부터는 눈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우와.
1: 산에 오를수록 계절이 거꾸로 흐르는 느낌입니다. 바람 소리도 매서워졌고 손발도 꽁꽁. 하지만 그 길을 지나니 날카롭게 솟은 봉우리들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0: 와, 가르게 가르게야.
2: 사림 좋아하는 그린.
0: 그린. 아, 여기가 그린 호수라고 합니다. 아,
1: 드디어 찾았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이 숨겨둔 세 가지 색 호수 중 첫 번째 그린 호수입니다. 눈과 얼음이 녹지 않아 녹색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2: 아,
0: 저기서 한번 할까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는 왜 녹색이에요? 색깔이?
1: 세 호수 다 샤오키 빙하가 만들어낸 산물이랍니다. 바로 옆에는 파란 호수가 있는데요. 퇴적물의 양과 농도에 따라 녹색과 파란색으로 갈리는 거죠. 마지막 흰색 호수를 찾아가는 길.
0: 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1: 아, 젊은 혈기의 마지막 코스도 가보고 싶었는데요.
0: 이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한가요? 맞습니다.
1: 욕심은 금물.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다가가는 지혜를 잘리 아저씨에게 배웠습니다. 두 가지 호수를 본 것도 사실 뭐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0: 여름 설산의 기억을 품고 오늘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케부스레티로 향합니다. 저는 다시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합니다. 저기 개울 건너 소들이 보이는데요. 와, 한 폭의 그림처럼 여유롭게 풀을 뜯는 소들.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걸까요?
1: 송아지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저기 있고 혼자 못 건너갔니 너 설마?
0: 건너편으로 보내줄 방법도 마땅치 않고.
1: 미안하다.

0: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1: 우와, 닭들까지 오르르. 이 근처에 농장이 있는가 봅니다.
0: 비 온다. 아, 마치 목말랐는데 잘 냈습니다. 빗물 좀 받아 먹어야지.
1: 아, 말이 씨가 됐나요?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아,
0: 지금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비를 좀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우비를 챙겨 입었는데요. 아, 이거 얼마 나올까요? 흙길도 걱정이 됩니다.
0: 비가 계속 오기 시작해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1: 앞서간 제작진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다가가 보니 다른 차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크게 망가졌는데요. 아,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0: 지금 여기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전화도 안 터져요. 그래서 지금 전화 되는 곳까지 가서 전화를 하고 이제 도움 요청을 하고 이제 도와주실 것 같아요.
1: 이분들도 여행을 온 분들인데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0: 자,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서로 안전을 기원하며 다시 길을 떠납니다. 제가 지금 달리는 곳은 1970년대 만들어진 도로인데요. 정상까지 이어진 전 구간이 비포장 도로입니다. 자갈길에 경사도 심해서 차는 물론 오토바이도 쉽지 않은 길이죠.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 상황.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케부스레티로 가려면 이 고갯길이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 끝을 알 수 없는 길. 그래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청춘이니까요.
0: 손이 열 것 같습니다.
1: 너무 추운데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0: 여기는 해발 2600m 정도 되고요. 제가 입이 얼었습니다. 우와, 비말 너무 잔뜩 많았어요. 이제 이 고개를 넘으면 케부스레티가 나와요.
1: 케부스레티는 카즈베기와 투셰티 사이 조지아 북부에 자리한 지역입니다. 가는 길이 험준해 여행자들 사이에선 고생길로 통하죠. 설산의 길이 열리는 초여름. 아, 가고는 했지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든 여정입니다.
0: 케부스레티 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네요. 제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1: 잠시 비라도 피해야겠습니다.
0: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비 좀 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춥고 지금 너무 추워요. 지금 너무 추워.
3: 가만히
4: 좀 봐.
0: 아, 이거 뒤집어 들어가.

0: 저기 태극기가 보이는데요? 어? 와, 어이구 단체로 오신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네요.
1: 식지가? 아, 차이?
2: 어? 차 드실래요?
0: 어, 그럼 아, 네, 그러면 차이
1: 아, 어떻게 일러 부르면 차이?
0: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3: 아, 이게 차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 에이, 너무 충분합니다. 와, 이름 너무너무 충분해요. 근데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 메시드 시즌이 아리세요. 에사리스 촌 젤리 사클이라 차리스. 아이 비롬 사클이 퀴트라 차리스 나시. 옥톰브리스 추월이 추회밤데 무샤옵스 다플로비 팀대로 메리 아코리에 타사시 아리스 시마글에 슈 엘렉트로 에너기야. 다 알리츠 미세세 곱스.
3: 근데 저기 뒤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4: 에세니 트위니 트라디치오니 사모시 아리스 에스. 아. 라츠 시모치니 아리스 트위니 베비아스간 카테고리.
3: 이 전통의 그냥 박물관인데 박물관.
5: 의상부터 작은 집기까지 전통을 아끼고 이어가는 주인장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3: 우와.
4: 감옥이잖아요.
3: 이 향.
4: 하이리.
3: 우와. 차 마시는 동안 지금 날이 확 깼습니다 지금. 이런 풍경이었구나.
5: 아깐 빗속을 달리면서 힘들다는 생각만 했죠.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른 봉우리들이 이렇게 멋질 줄이야.
3: 어머니 저 사진 좀 한 장 찍어주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와.
5: 제 인생샷으로 저장.
3: 어머니, 이 자연을 이제 매일 보시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은 걸요. 그러면 지금 한 여름이잖아요.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이고 너무 귀엽다 어떡해.
5: 녀석도 심심했는지 저를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3: 와, 여기가 양궁. 와. 거울은 여기 안에 숨어있겠죠?
5: 고산지대에서 채밀이 가능한 기간은 여름 두세 달 남짓. 혹독한 기후를 견딘 만큼 꿀향이 진하고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3: 지금 이 밭을 가꾸어 놓았는데 이 여기는 무슨 용도로 이렇게 밭을 가꾸신 거예요?
4: 카르토필스테서 감자
3: 카르토. 아.
4: 아구얀트빌라다 구얀트서트콜다.
5: 감자와 채소 등 필요한 식재료도 직접 재배하시는데요. 올해는 날씨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답니다.
4: 짐에 젤스만 가서 짐이 좀 타리고 디디 돌리모이다 아빠를 일치 즉이 속았다 짐이 아리스면 샬시 치웨비 미니스 트라메티 미니스 포트메티 시야호 주다트 각티 마신 웨트 패스만 다 오래
3: 다시
4: 좀 프레스 내로 모베티 약 어떻게 해서 토트메티 시오 토르메티 여자 히츠 호르다 에클라 오리에다 미안해요.

0: 여인제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아주머니의 마음이 딱 저 산을 닮았네요.
1: 아이고, 비디 모델로 봐.
2: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 가보겠습니다. 라콤디스 니디마들로바.

0: 자, 기운 충전하고 활짝 깨인 하늘 아래를 달립니다.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한참을 달리다 표지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 예전에 이 마을에 전염병이 퍼졌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이 납골당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0: 아나톨이 지하 묘지. 이 자리는 조지아 국경의 관문이자 인근 산악민족이 통하는 교차로였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교차로를 봉쇄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네요.
2: 아나토리 호아엑 다블라 헤오바시 소펠리 다 아카치타 메리 암소펠리 베치메트 사우코리스 볼로스 აქ მოდიოდნენ თვითონ ააშენეს ეს და აქ მოდიოდნენ და ავადმყოფები იჯდნენ და ელოდებოდნენ სიკვდილს და აქ ხვდებოდნენ რომ გადაერჩინათ სოფელი დაავადებისგან.
0: სუბენ 년전 사람들의 유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했던 사람들. 나라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희생에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1: 이제 슬슬 케부스레티 마을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간신히 왔네. 간신히 왔어.
0: 멀고 험준한 길을 지나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전설의 마을 샤틀리입니다. 중세시대에 지어져 오랜 세월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조지아를 지키던 요새였습니다.

0: 방어탑의 수가 무려 60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였던 셈이죠.
1: 확실히 산에 오르는 기분입니다. 이 적들의 침략을 대비를 해서 만든 코시키인데 적들도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0: 방어탑은 나무다리와 계단으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1: 왠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0: 여느 방어탑과 다른 점은 집으로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아래층은 마구간과 창고로, 위층은 주거 공간으로 쓰였답니다. 어깨를 맞댄 돌탑 사이로 올라가니 조지아 국기가 나타납니다.
1: 아,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에 왔습니다.
0: 적이 침입하면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 마을 전체를 하나의 방어벽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사의 공동체가 살았던 역사의 현장이죠.
1: 아, 여긴가 보네요. 아. 와.

0: 벌써 차려 놓으셨네요.
1: 가물조마.
0: 흰깔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2: 흰깔리는 조지아의 전통 만두인데요. 아주머니가 직접 만드셨대요.
0: 마들로바 디디.
1: 아이고, 많이 드셨네.
2: 와. 와, 정말 푸짐하죠?
1: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0: 와, 이 안에 육즙이.
1: 와, 한국의 만두 딱 그 느낌입니다. 대신 포크로 사용하면 안 되고 포크로 찍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2: 잘리 아저씨 입맛에도 딱인가 보네요.
3: 아까 데 베브리 바우셰비 가우다 ეხლა ყავთ ერთი. 이 다음타브레츠 და 스콜라 다이후레바.
0: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곳을 떠난 이유가 있나요?
3: 이게 라가차 폴리티코리 라가차 이고 타비스 드로제 라 და 메레 უკე 셰바르나제 로 მოვიდა. 셰바르나제 사추크랏 다우리가 제빗 코 이가빗 코테제비 로 아리 피누레비. 아예 생각 좀 갖고 올려봐서 셰바르나제 사추크랏 가다사 педагогებს, ექიმს, ამსა ინჟინერს იმეს აი დაემაგრებინა ხალხი.
4: ჯამი თორეს უშეგიჭავა. არაფერი აღარ ფაქჩებოშე.
2: 샤틀리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었던 하루,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을 곳은 이곳, 요새 마을 안에 있는데요.
5: 제 숙소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2: 내부는 현대식으로 꾸며놨네요.
5: 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2: 돌탑이 드러난 벽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와, 꽤나 근사하죠?
0: 그러면 전 씻고 바로 자보도록 할게요.
2: 해발 1400m에 자리한 중세 마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은 여행의 고단함을 잊게 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6: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7: 유쾌, 상쾌,
6: 통쾌! 변비엔 메이킨.
7: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8: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9: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흑해를 품은 항구 도시 바투미.
10: 여기는 흑해의 새벽을 품은 시장 바투미 수산 시장입니다.
2: 평범한 건 사절입니다.
11: 엄청 매끈매끈합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2: 푸른 자연으로 떠납니다.
11: 아니,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별장 같아요.
2: 오. 조지아에선 와인이 필수죠?
11: 아이고.
2: 넉넉한 정을 나누어 마시고 높은 산, 깊은 숲속 전사의 춤을 마주합니다.
11: 아, 어지러워.
2: 여름 설산으로 이어집니다.
0: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일몰이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12: 와, 지금 이제 우박이 떨어집니다.
2: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여행. 자, 떠나볼까요? 다양한 문명이 교차하는 코카서스의 보석, 조지아로 갑니다. 동쪽엔 웅장한 고산지대가, 서쪽엔 바다가 자리에 있는 매혹적인 나라죠. 오늘은 바다의 향기 가득한 서쪽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유럽의 끝이자 아시아의 시작점, 푸른 흑해를 품은 도시 바툼입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해 흑해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터키 국경에서 불과 20km,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에 반해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바툼이. 흑해의 바람은 청춘의 심장도 요동치게 합니다. 작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유라시아 대륙을 달렸습니다.
12: 모로코가 약간 집 안보다 밖이 더 따뜻해.
2: 길 위에서 인생을 배우고 낯선 땅에서 온기를 나누는 여행. 아, 어느덧 10년이 흘렀네요. 조지아는 제게 특별한 나라이자 자주 찾는 단골 여행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이 곳곳에 숨어있죠. 녀석이 절 반겨주네요.
12: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2: 마음껏 예뻐해도 됩니다.
12: 여기 보시면은 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 마크가 있는 이유는 이 강아지들한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줘요. 그걸 예방접종 했다는 딱 표시. 안전하게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13: 안녕.
12: 매우 안전해요? 오오오. 비바님, 오오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일단 처마 밑으로 피하고 봅니다. 사실 바투미는 코카서스 지역 중 비가 가장 많이 자주 내리는 도시입니다. 변덕쟁이 같다고 할까요?
12: 이게 바툼입니다.
2: 아열대 기후인데 사계절 내내 비가 내리고 폭우에 우박까지 떨어지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이거 마치 그냥 제 인생 같습니다. 아니 뭐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잠시 후 비가 멈췄습니다. 자, 얼른 길을 나서볼까요?
14: 아, 아이고, 놀래라.
12: 아, 오랜만에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14: 여기 조지아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싸거든요. 이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은 조지아 전국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를 6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2: 조지아에서 버스 타는 법은 한국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버스 요금에 차이가 좀 있죠.
12: 오, 0.7날이구나.
2: 분명 예전엔 180원 정도였는데, 어이구 두 배 이상 올랐네요.
14: 가버려줘봐, 가버려줘봐.
2: 버스는 올드타운을 지나 항구로 가는 중입니다.
14: 제가 지금 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곳은 수산시장입니다.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좀 볼 생각이에요.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2: 바투미는 거대한 무역항이 자리한 항구 도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였죠.
14: 아,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2: 항구 도시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 바투미 수산시장입니다. 흑해 연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산시장이라고 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이 가득한데요. 몸집이 아주 큰 생선부터

0: 야, 날렵해 보이는 녀석 가지 처음 보는 게 진짜 많았어요. 아, 이건 아주 친숙한 꽃게 발견.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버터.
2: I love you.
1: I love you.
2: Me too.
1: Me too.
2: Thank you.
0: 제 눈길을 사로잡는 생선이 있었는데요.
1: 이거는 뭐예요?
3: Es gambala.
1: Gambala? 한국어로 치면 약간 가자미 느낌인가요?
3: 콜라제 보이치에나 콜라제 피르벨리 테우시야. 제 감발라 몬디스 메레 아세트레나. 콜라제 주비리아네 테우시. 콜라제 게므리엘.
1: 오. 몸도 매끈매끈합니다. 이거 지금 살아 있어요.
3: 아야 할레비 아마 셰페디 올게 할레비 모디스. 행복한 할레비 모디스.
0: 흑해 연안은 철갑상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와 산란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멸종 위기라서 양식장에서 길러지고 있죠. 이곳에선 생선 손질까지 가능한데요. 어이구, 철갑상어를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1: 와, 한국에서 철갑상어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바툼에서 철갑상어를 먹어본다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How much is it?
0: 여기 이 시장에선 꽤 높은 몸값입니다.
1: 제가 좀 둘러보니까 딱 적당한 생선을 찾았습니다.
0: 바투미에 머물면서 직접 요리를 해보려고요.
1: 깔막기라는 생선이구나.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 생선으로 요리를 할 건데요. 제가 요리할 생선에 딱 깔막기.
0: 까먹지 않을게요. 칼마히. 그 유명한 캐비어도 있는데요. 특별하거나 수입된 어종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돌기로 덮여 있는 깜발라죠.
1: 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바투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던 적이 있었나?
0: 수산시장 바로 옆 식당들이 있는데요.
1: 와, 이거 식당이 있구나. 와, 여기서 요리를 해주나 봅니다.
0: 조리비만 받고 요리를 해주죠.
4: 바베큐.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오케이.
0: 흑해 바다가 보이는 식당 안. 선뜻 자리를 내줍니다. 와, 한국 비자까지 미리 준비했네요.
5: Visa I'm going in Korea.
1: If you come to Korea, yeah. call me, okay?
5: Okay. All which right. city you living?
1: Actually, I'm living in Jeonju.
5: Jeonju?
1: Yes.
5: Koreansky, спасибо как?
1: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
5: 예, 감사합니다.
1: 오, 예스. 익잭트리. 예. 에브리바디.
5: 사랑해요.
0: 제가 산 철갑상어 요리가 한창인데요. 팍팍 뿌려 주는 건 파프리카 가루입니다. 붉은색으로 식욕을 올려 주고 기름진 살에 감칠맛을 더해 주죠. 은은한 훈연향까지 배어든 철갑상어 구이. 친구들과 신나게 얘기하는 동안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와, 두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요.
1: 와, 음식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커요? 다 못 먹겠는데?

0: 이 비늘이 엄청 바삭하게 구워졌습니다. 살이 굉장히 튼실해 보입니다. 제가 철갑상어는 처음 먹어보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1: 자, 흑해의 명물 철갑상어의 맛은요?
0: 굉장히 쫄깃쫄깃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비린내가 나긴 합니다. 이게 있네. 와, 여기 레몬이 있었네. 레몬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1: 철갑상어 사실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0: 확실히 비린 맛이 덜해요. 이 맛으로 철갑상어를 먹는구나. 굳이 비교해보자면 약간 삼치맛? 그런 맛이 좀 나요.
1: 레몬즙의 산미가 기름진 맛을 산뜻하게 잡아줍니다.
0: 철갑상어 맛이구나.
1: 조지아의 바다가 선물한 색다른 경험. 소소한 즐거움이 있네요. 이제는 잠잘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투미는 한 달 살기의 성지로 소문난 곳인데요. 그만큼 숙박시설도 많고 가격도 다양합니다.
2: 가말 줘봐. Do you have a room?
3: Yes. Yes,
2: How much the one night?
3: 50 lari.
2: One day, 50 lari.
3: 50 lari, okay. It is a 50 lari, one week, 100 lari.
0: 공원이 있는데요? 하늘 뻥 뚫려 있어요.
1: 건물 사이에 근사한 중정이 자리에 있습니다. 떨어지는 빗방울이 낭만을 더하는 숙소. 과연 제 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3: 제 방은?
0: 아, 발코니?
3: 발코니도
0: 있구나. 아니, 발코니 무슨 방만 합니다.
1: 방에서 이어진 베란다가 꽤 넓습니다.
0: 저는 일단은 이런 발코니가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발코니가 있으면은 약간 숨이 튼다고 해야 되나?
1: 숙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4: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같이 외로.
0: 네? 지금 사장님께서 어디 데려가실까?
4: 짜짜.
0: 아, 짜짜.
4: 짜짜. 짜짜.
0: 우와. 짜짜 만드는 기계인가 봐요.
4: 어디? 뭐, 레기스타스.
3: 이게 뭐야? 아무도
0: 살짝 좀 조용히 해야 되는 분위기라서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1: 호텔 지하에 자리한 와이너리. 와, 와인 시음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3만 원 호텔 수준이 이거 대박 아닌가요?
0: 와.
5: 올렉시아 스파다스와 이로메니 오레타 트람데티 오르시 스파다스와 텔레비전 메뉴에 비하했으니.
1: 다양한 품종과 방식으로 직접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0: 매우 판타스틱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5: 트랭키데 아크다는 티아나자라시 구아프스키데 코테제비 사우자호 사스톰으로 이 개파테제비 메쉔 오린 디나리시 사카르제 구아프시카 자리에 사인테레소 페이자지야. 아바.
0: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순간의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니까 안 가볼 수가 없네요.
1: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하늘은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아침. 세상 모르고 꿀잠을 잤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죠. 숙박비에 포함된 무료 조식입니다.
2: 가말 줘봐.

0: 지금 아침 드시고 계시네요.
1: 잘 잤어요?
0: 너무 잘 잤어요.
2: 여행을 할 땐 아침을 든든히 챙겨 먹어야 하니까요. 물론 혼자서 여행할 땐 라면으로 때우는 일이 많죠. 오늘은 간만에 호사를 누려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하는 겁니다. 생선은 어제 샀고 채소와 양념이 필요합니다.
3: 제가 지금 사야 될 게 양파, 그리고 마늘, 피망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많이는 필요하지 않고 하면 될까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쪽파가 있습니다. 아, 제가 드디어 찾던 쪽파.
4: 나무를 줘봐. 아유, 나무를 줘봐.
5: 먹어라, 칼.
3: 제가 하려고 한 요리에 쪽파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6: 많이 먹어낼래요?
3: 어디서 재배하시는 거예요?
6: 사도. 아, 칼.
2: 쪽파 한 묶음에 2,200원. 재래시장은 발품을 파는 즐거움이 있죠.
3: 손이 없어가지고요. 비기 맞으러 봐. 여기 조지아 시장에서 제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고춧가루.
2: 한국인은 매운맛이죠.
3: 냄새만 맡아도 아, 먹어도 된다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2: 조지아 고추. 청양고추만큼 맵습니다. 와, 친숙하면서도 화끈한 우와. 매운맛.
3: 아, 이거. 비빔맛으로 봐. 와, 그리고 여러분, 조지아에서 고춧가루 사실 때는 안 매운 고춧가루로 사셔야 됩니다.
2: 고춧가루를 작게 포장해서 파는데요.
3: 이 고춧가루 50페트리, 한국 돈으로 약 300원. 이리 맞으러 봐.
2: 아, 어제 사장님과 약속한 게 있죠. 우와, 벌써 나와 기다리시네요.
4: 정말 좋아.
7: 정말 좋아.
4: 아이고, 아이고.
7: 밀디바, 야, 나 진짜 기다려, 밀디.
2: 운전도 직접 해주신대요.
3: 디디 마들러 봐.
7: 야이사래, 야이사래. 아이고.
2: 해안가라 그런지 바투미는 오늘도 비.
8: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즐겨야 됩니다, 이 순간들을.
2: 바투미 시내를 벗어나니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강이 흐르는 산악지역이 시작되는데요. 숙소로 가기 전 들를 곳이 있답니다.
3: 잠깐 멈춰 세웠습니다.
9: 저도 여기 왜 오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2: 계곡 가까이에 양식장이 자리에 있습니다.
9: 우와, 양식장인가 봐요.
2: 이 물고기들 제가 산 생선과 닮았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이름, 칼마입니다. 아. 칼마이는 차가운 계곡물에 사는 송어였습니다.
3: 지금 생선들이 수만 마리가 있을 정도로 와, 뜰채 가져왔어요.
2: 아니, 양식장도 처음인데, 진짜 이렇게 많은 물고기는 제 30평생 처음 봅니다.
9: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재서 생선을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검정 봉투에 담으면 포장 끝. 간단하네요.
9: 이 생선을 왜 사신 거예요?

0: Так უერთდება ეს ორი მდინარე და აი ესე მიდის უერთდება შავ ზღვას.
1: 두 개의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한 슈아헤비는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선선한 고지대 마을입니다. 평지처럼 포도밭을 일구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이 가파른 경사면에 독창적인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했죠.
0: 이
2: 밭은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죠.
0: 마그람 메레로차 오스말레비 셰모비데 나카 베나히 가체헤스 다 악잘룰이 이고 귀니스 다케네바 ეხლა როცა ჩვენ გამთავისუფლდით, დამოუკიდებელი ქვეყანა გავხდით, უკვე 100 წელზე მეტია, აჭარა განთავისუფლდა, ახლა ჩვენ უკვე ავაღდგინეთ ეს ჯიშები და უკვე თავიდან დავიწყეთ ზემოთ, აი გადაღმა აქ სოფლებში უკვე ყველა უკვე აშენებს ვაზს.
1: 포도와 와인은 조지아인들의 자부심이죠. 역사의 고난을 딛고 다시 살아나는 중입니다. 이제 사장님의 숙소를 구경해 볼까요?
2: 우와, 아니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별장 같아요.
0: 아바, 들어가. 데사리스, 코테지 아칼리아, 코테지. 악, 암 셰노바시 ჩვენ ვინახავდით სიმინც, მოსავალს. 다 에클라이스 가와케텟 샬레.
1: 창고를 어떻게 개조했을까요?
2: 와, 완전 옛날 건물이네요.
3: 와,
2: 아, 지금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으셨구나. 와, 이 나무 냄새가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1: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 뭐 일반 호텔과 다를 게 없는데요.
0: 다이스웨네, 다 무마발시 갤로데비로 메오글레스탄에타 참어술이 가비다 타프로비스트 가게 따레비로 사카.
2: 미래의 와이프랑 제가 생긴다면 꼭 오겠습니다.
0: 아이사리 아이오아니아세.
2: 이야, 여기서 바베큐를 해먹나 봐요.
1: 야외 주방인데요. 조지아에선 벽난로에서 요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인도 빠질 수 없죠.
2: 와인에
1: 가는 곳마다 아주 근사한 와이너리가 있어요.
0: 아쿠아타렉션 위니스 데구스타치에스.
2: 오, 에스. 와, 이건 뭐예요?
0: 오, 아이. 에사리요. 에사리 칸치 다 로차. 코르티리아 마신 춘 아마시 네페 파타르즈리 사드기절로스 왕고프트.
2: 아, 이거 마시진 않죠?
4: 알수 안타고?
0: 요거로 수왕트가서 요거로 안 수왕. 아미도 쉔투 코르티리 사카르톨리시 가다이흐티 메가즐리 피로바스롬 아미트 쉔 사드기절로스 다울리 쉔다 쉔이 파타르즈리 사드기절로스.
1: 휴, 다행히 작은 뿔잔도 있는데요. 세워둘 수가 없어서 원샷이 아주 기본입니다. 이젠 좀 출출해지는 시간. 제가 준비한 게 있죠.
2: 오늘의 요리는 바로 한국식 매운탕.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여기서 매운탕 요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자, 한번 정성껏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한식이 생각날 때가 많죠.
2: 3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1: 마늘과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뭐 얼추 이 한국의 맛이 나던데요. 매운탕에 도전하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0: 물에 생선을 넣어보니 뭔가 좀 이상한데요?
1: 조금 버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2: 어디? 에? 아, 뭐?
1: 아, 아,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와,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0: 이제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장님은 양식장에서 산 생선으로 구이를 하시는데요. 와, 정말 보기만 해도 풍미가 가득 느껴져요.
1: 마지막 재료 넣겠습니다. 와, 아, 안 보여가지고 그냥 다 넣을게요. 으이차, 으이차.
0: 초보 요리사에겐 난이도가 꽤 높은 주방입니다.
1: 부차. 조금만 기다려봐.
0: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하고 긴장되는 순간.
1: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오. 오, 나쁘지 않은데요?
2: 아로마가.
0: 오. 그럼 뭐 모양은 그럴듯한데 맛은 어떨까요?
1: 맛이 좋아야 될 텐데.
0: 친절한 사장님께 한국식 매운탕 맛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1: 아, 그렇게 하는 게, 어, 진짜.
2: 가끔은 그럴 것 같으면 짜래.
3: 원래. 아, 진짜 최고.
2: 최나트가 마이크로리 세짜미야.
1: 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3: 짤리야, 짤리야.
1: 아니, 조금 매울 수 있습니다.
3: 짤리야, 짤리야.
0: 두 분의 반응이 너무 달라서 걱정이 됐는데요.
1: 맛있네.
2: 다른 게 매미 훨씬 잘해.
1: 아, 진짜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3: 위너.
1: 위너. 어디 가시지?
0: 사장님이 준비한 건 뿔잔. 아, 잠깐만요. 저 진짜 술 약하거든요. 아, 저 어떡해요.
2: 라드간 가모마르투와 아우치바 둔다 달리우스.
1: 제가 이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2: 뭐?
1: 러브샷을.
2: 뭐? 아바가구이 맞아.
0: 아, 일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2: 미디. 미디 볼럼데. 볼럼데 미디.
0: 조지아는요, 술을 잘 마시면 여행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자인들에게 와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2: 위노 5% 메디야. 최단 5%에서 리투알로리 프로세스야. 위노. 최단 위노 스미글트맵 들어차 카르트벨리까지 마르토 드위노 사라스토 사르스왕스. 아마 스코벨트위스 მეგობრებთან ერთად სადღეგრძელოსაც ვამბობთ, წასულების სადღეგრძელოს, იმიტომ რომ ჩვენ ძალიან ბევრი გმირები გვყავდა. ამიტომ ღვინო უფრო მაინც ჩვენთვის საკრალურია.
0: 와인을 함께 마시며 손님을 대접하는 조지아의 문화. 사장님을 통해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조지아의 서쪽 마차헬라 협곡으로 향합니다. 튀르키예 국경과 가까운 지역인데요. 19세기 마차헬라라는 이름의 수제총을 제작해 유명해진 곳이죠. 계속 오르막길이라 경사가 심했는데요.
3: 난 50m 떨릴 것 같아. 아!
1: 아, 생각보다 길이 엄청 가버리네요. 우와.
0: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지나 마차헬라 협곡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크베다 추우투네티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1: 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0: 아, 여기는 산골 마을에 자리한 식당인데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우와.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와, 사람들 진짜 많고.
0: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인데요. 아주 격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조지아는 어디에 가나 술이 빠지지 않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건 공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호룸이라 부르는 전통 춤인데요. 아자라 지역에서 유래한 전통 무용이죠.
2: 지금 보시는 것이 아자리아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강인한 전사 느낌이 들어요.
0: 남성들은 초카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허리엔 단검을, 가슴엔 총알을 넣을 수 있죠. 남녀의 장난스러운 구애를 표현하는 경쾌한 춤도 선보입니다. 흥이 점점 무르익고 저도 분위기를 맞춰봅니다.

0: 식당 뒤에도 무대가 있습니다. 북과 백파이프의 연주가 시작되고 한 무리의 여성들이 야외 무대로 나옵니다.
1: 아까 전에 식사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춤을 배워서 지금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십니다.
0: 잠깐 배운 솜씨가 아닌데요. 우아하고 멋집니다.
1: 제가 이 조지아 춤을 처음 봤는데 이게 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 뭐디 뭐디 뭐디 뭐디 뭐디 뭐디 뭐디
3: 남편분이다.
4: 자카르타는 코벨트위스 이세티 쿠트케시미카우토 웰라 쿠트키단 담 프로블럼 카우다다 에스 암켈롬레비 추엔 가다와치네 추엔잉 사쿠타리 칼키다 쿠트케시 시바로레
0: 춤에 사용되는 소품들 역시 전투에 관한 것들이죠.
1: 이거 진짜 종이에요?
5: 남도일 전투야.
6: 아크 드릴드러스 위에 비트와 자리라기 없이.
1: 아 총알 빼서. 아 제가 춤을 좀 배워도 될까요?
4: 나 이까 이까 이까. 시트와 우타리.
0: 네, 뭐 처음엔 좀 따라할 만했습니다. 근데 뭐 바로 꼬이기 시작했죠. 결국은 제 실력이 들통나고 말았네요. 아 이런 멈치가 또 있을까요? 아 부끄럽다. 그래도 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7: 드디어 들어와.
8: 알미.
1: 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른손엔 칼, 왼손엔 방패.
4: 1, 2, 3, 스톱.
1: 오케이.
4: 1, 2, 3, 스톱.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1, 2, 3, 4, 5, 6, 7, 8, 9, 10. 아 어지러워. 아 이거 어지러워요. 아 어지럽네 이거.
9: 후.
10: 머리 틀리나?
11: 마우쇼비죠.
9: 와.

0: 힘을 쓸 때.
1: 야,
0: 내
1: 입술 잘했다.
2: 백스매드스.
1: 16.
0: 오, 16. 와, 경력이 지금 14년이네요. 와.
2: 앞으로는 그래서 게네틱이 하신 거야. 카르토네스, 트렌드, 코레아, 트렌드, 쿨토라가 같이 일하다 트렌드, 이게 트렌드, 코레아, 리비트, 베르비스, 베르스, 베르스, 베르스, 비파리카. 아날로그가 트렌드, 카르토라, 트렌드가 하게 돼서 게네틱이 하죠.
3: 조지아인들은 수백 년 동안 누군가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춤에도 전쟁이 스며들었죠. 조지아의 전통춤에는 싸움의 역사가 아닌 지켜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몸짓에 담아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0: 이제 저는 바투미 인근 조지아 사람들의 여름 휴양지로 손꼽히는 고미스무타로 향합니다. 바투미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구리아의 주도 오주르게티. 고미스무타로 가는 관문입니다.
1: 야말저바. 아이고.
2: 이제 이분이 그 저희 고미스무타까지 안내해 주실 이라클리 아저씨예요.
1: 비디만들로 와. 아이고.
2: 야말저바.
1: 야말저바.
3: 어우, 야말저바.
1: 아이고.
0: 고미스무타는 겨울엔 도로가 완전히 닫힙니다.
2: 제가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고미스무타 마을을 갈 수 있을까요?
4: 토울리 아리스 클라이크다 샤산즈라벨라로 드레산스 이토오스이.
2: 와. 아니 지금 한여름이거든요? 지금 시기가 6월이에요. 근데 6월에 이렇게 눈이 왔다고 합니다. 해발이 많이 높나요?
0: 예년보다 눈이 덜 녹았다는데요. 무사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2: 가마르조바. 아.
0: 오주르게티에서 약 33km. 여기는 이렇게 화창한데 눈이 온다네요?
5: When does it usually open in this year?
6: At the moment it's closed, but we start in May.
5: May.
6: Yeah, May until October.
5: October.
6: November. First part. November.
5: And the finish.
6: This mount. This mount is part of Gomisa Mount. Where is snow?
0: 아, 저기 멀리 설산이 보입니다. 거리는 짧지만 이거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데요. 정상에 다가갈수록 눈이 보입니다. 겨울엔 3m까지 쌓인대요. 이제 막 눈이 녹아 길이 열리고 있는 고미스무타. 서늘한 산공기와 습한 바다 공기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2: 지금 고미스무타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0: 조지아에선 고미스무타를 구름 위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능선 아래 펼쳐진 운해가 아름답기 때문이죠. 근데 마지막 오르막길이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아무래도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2: 와,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차가 박힌 수준이에요.
0: 인근에서 장비를 가져와 물구덩이를 채워봅니다. 눈이 녹아내려 차가 아주 그냥 푹 잠긴 상태. 아니, 이거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우, 간신히 탈출 성공! 차 범퍼도 영광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0: Air is different. Air.
1: 이제야 해발 2,400m 고미스무타에 온 게 실감이 납니다. 하얀 모자를 쓴 높은 봉우리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0: Now it's no people, right?
2: Yeah. At the moment it's empty because
0: of snow.
2: Snow is yes, winter is. Maybe 10 days later.
0: 10 days later. They're coming.
2: Yes.
1: 아직은 한적한 고산 마을. 서늘한 안개가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겨운에 비어있던 집들이 새 단장을 시작하는 시기.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데요. 식사는 어떻게 하죠?
0: 이야...
3: 가짜뿌리.
0: 가짜뿌리, 가짜뿌리.
1: 역시... 먹을 거를 준비해 오셨네요. 이분들 아니었으면 진짜 쫄쫄 굶을 뻔했습니다.
0: 디디마 들러봐.
3: 다마다.
0: 다마다. 아, 미.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하느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지아 여행을 위해서. 가마르죠.
3: 마들러봐.
0: 디디마 들러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일몰이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2: 옷 에스타 고미스타 니슬레비스 모타리스 다 아케다 차스로골 소바 니슬레비 틀리아나트 다 로차 카리아 바타라 카리에스 니슬레비 모즈라오스 다 알헤비스 에펙티약.
1: 발 아래 낮게 깔린 구름이 파도처럼 넘실대고 그 위로 솟은 봉우리들이 섬처럼 떠있는 풍경. 사람들은 그 찰나를 보기 위해 고미스무타를 찾습니다. 얘기만 듣고 있어도 설레는 여행자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외면한 채 또 비가 내립니다.
0: 우와! 우와! 우와, 지금 이제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거 우박이에요, 우박.
1: 기대했던 구름 대신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무척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0: 모든 일에도 그렇듯이 매번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의 자연은 조금 수줍은 느낌입니다.
1: 언젠가 다시 찾았을 땐 활짝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합니다.
0: 지금 이 공원이 61년 됐대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는데?
4: 스탈린의 별장이 여기입니다.
0: 이 집이 하나 뒤로 있어요.
5: 상담할료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5: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5: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5: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15: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5: DB라면 됩니다.
1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5: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5: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5: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15: DB라면 됩니다.
6: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15: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15: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5: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15: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전날부터?
15: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15: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5: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5: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5: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15: 물론 됩니다.
13: 이게 왜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앞부석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1: 상쾌!
10: 통쾌! 변비엔 메이킨!
12: 웜!
1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4: 바삭함의 끝판왕!
15: 바질링 60개 치킨! 크크크!
1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7: 저기요, 저거 누구예요?
18: 아, 데이터 트래커인데요. 인터넷만 하면 귀신같이 따라와요.

0: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X가 0번은...
1: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더 오래 편안하게
2: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전기차도 내연차도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3: 아, 더
4: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5: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6: 오마르드.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세상의 모든.
8: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5: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8: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기 때문에 이은 것 같습니다.

0: 까르기야!
1: 이게 정말 잘 봤습니다.
2: 오늘은 조지아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도시들로 찾아갑니다. 우리 같이 떠나요. 유쾌한 만남이 있고 웅장한 대자연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3: 스탈린의 별장이 여기입니다.
1: 집에 하나 기르지 있어요.
2: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낙원.
4: House for 200.
5: Yes, this is our family house, which is 200 years old.
2: 오랜 역사가 새로운 즐거움이 되는 곳. 석회암 기둥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다? 알수록 신기하고 볼수록 매력적인 조지아.
6: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라.
2: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좁은 길목에 자리한 조지아. 수많은 제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빼앗기고 다시 찾고 버티고 쟁취했던 굴곡진 역사를 가진 나라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의 자유광장입니다. 국기를 든 시민들이 거리에 가득한데요. 이날이 바로 조지아의 독립기념일. 19세기 초 러시아에 합병되었던 조지아는 1918년 5월 독립민족공화국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다시 소련에 편입됐다 독립을 되찾은 조지아.
3: 오늘 조지아 축제 같은 날이네요.
7: 그렇습니다. 자리엔지 그래서 서울이야 인도로 회사를 빼가나 러면서 자리엔지의 히스토리아 없어 람덴 임페리아 잘 보이다 말하니 가사쿠이 인도로 그대의 모래 베스콜라 페리아리 겐시 시스크시 빌다피 타우스 플레비시 과로 그때 가다 했지마 사우쿠네 비스만트세 타오비다 타오바스 타오비다 타오바스다.
3: 한국에도 약간 이런 DNA가 있는데 아 굉장히 이런 조지아만의 자유절함 이런 게 느껴집니다.
7: 라트와운다.
3: 디디마들로 봐.
7: 아라르세 보스 디디다 바타라 카키 콜트 사리 타위수 플레바. 타위수 타위수 플레바.
2: 거리의 인파를 보며 저도 모르게 광복절이 떠올랐습니다.
8: 인디펜던스 데이 조지아 it means a lot for us. Of course, because we were suffering, we was speaking about freedom.
3: We call 대한독립만세.
8: 대한독립만세.
3: 대한독립만세.
8: Yes. And in Georgia we say 가우마르조스 다모우키데블 사카르텔로.
3: 가우마르조스
8: 다모우키데블
3: 다우키네보
8: 사카르텔로.
3: 사카르텔로. Yes. Thank you. Thank you.
2: 아침부터 광장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고 거리 곳곳엔 먹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와인도 당연히 빠지지 않죠.
3: 가오마르조스 대한독립만세.
7: 가오마르조스.
2: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조지아의 독립을 축하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7: 시아보네바.
2: 음악 소리에 홀려 거리 무대로 향합니다.
3: 축제 분위기 아 너무 좋은데요.
2: 젊은이들의 취향 저격 흥겨운 댄스 파티. 저도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조지아의 독립기념일. 아주 그냥 신나게 즐겼습니다. 이날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조지아 사람들. 저녁이 되자 다시 광장에 모입니다.

0: 이렇게 조지아 독립기념일을 한번 경험해봤는데요. 이 엄중한 분위기와 축제 분위기, 그 사이의 공존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 독립을 이뤘을 때 그 기쁨을 제가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했고요.
1: 광장을 가득 메운 자유의 열기는 제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트빌리시를 떠나 코카서스 산맥 남쪽에 위치한 라차로 향합니다. 라차는 산악지역이지만 기후가 온화한 편입니다.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조지아의 숨은 보석 같은 곳이죠.
2: 저는 지금 오니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높게 솟은 코카서스 산들과 푸른 하늘을 보니 왜 이곳이 조지아의 숨은 보석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1: 강을 따라 길게 뻗은 계곡. 그 너머에 저기 설산이 보이시죠? 하얀 봉우리와 초록빛 계곡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 그 아래 쇼비라는 작은 휴양지가 있었는데요.
2: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2023년 여름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던 마을입니다. 평화로운 휴양지로서 사랑받던 이곳은 순식간에 거대한 자연 힘 앞에 놓이게 됐는데요.
1: 빙하에서 흘러내린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쉬어가던 쇼비 리조트. 2023년 8월 무너진 암석이 빙하와 부딪히며 산사태를 일으켰고 거대한 흙더미가 리조트를 덮쳤습니다. 복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황폐한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쇼비. 자연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3: Hello.
4: Hello.
3: How are you?
4: Good man. How are you?
3: Yeah, where are you from?
4: I'm from India. You?
5: India.
3: Yeah, India. We are from South Korea. Where do you live in India?
4: India. I'm in the southern part of India, Chennai.
3: Chennai.
4: Yeah.
3: Chennai.
4: Yeah.
3: Ah, I never been there.
4: Okay. Have you been to India?
3: Yeah.
4: Where?
3: Yes. Actually, so many, like Varanasi, Kolkata,
4: okay.
3: New Delhi.
4: You must visit the Himalayan range.
3: Like Manali. Why do you?

0: come here?
1: Yeah, as I said, so we live in a tropical country, so it's very hot there. Mm-hmm. So there is no snow. Here we have green and white snow, mountains,
0: white snow, yes.
1: Mountains. Peace, no people, no crowd.
0: You love it.
1: Yeah.
0: 자연 풍경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푸른 하늘과 초록빛 나무들 그리고 하얀 설산까지.
2: 조지아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빼어난 풍경. 한때 조지아를 지배했던 소련 역시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3: 아, 이곳이네요. 와, 스탈린의 별장이 여기입니다.
2: 알프스 리조트에서 영감을 받아 1926년 지어진 이곳을 사람들은 스탈린 별장이라 부릅니다.
0: 지금 산사태 때문에 여기 주변 마을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여기 스탈린 별장은 살아남았습니다.
2: 소련 최고의 권력자들이 즐겨쳤던 은둔 휴양지.
0: 킬로이.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4: 보이세요, 저거?
0: 여기는 아마 산사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 이 집이 하나 길어져 있어요.
2: 산사태는 비껴갔지만 그 영향을 받은 듯 아슬아슬한데요. 사실 이곳은 소련 붕괴 후 방치되면서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별장에서 바라보는 풍경만은 여전하죠. 해발 1600m, 시원한 공기와 때묻지 않은 자연. 오늘은 제가 그 호사를 누려봅니다.
0: 그때 당시에는 최고 권력자들이 와서 이 풍경들을 즐겼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자연을 즐기고 있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2: 인간의 역사도 자연이 내어주는 선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저는 이제 라차의 중심지 모니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자리에 있죠. 인구 3,000명이 채 안 되는 오니는 작은 시골 마을 같다고 할까요?
0: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는 풍경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예, 오니가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2: 코카서스의 만년설 봉우리가 동네 뒷산처럼 가깝습니다. 어디 가나 고개만 들면 설산이 보이는 곳. 아, 오늘은 여기에서 묵어가야겠습니다.
0: 패밀리 호텔 갤러리. 제가 예약한 숙소입니다.
5: 아이고, hello.
6: Hello.
0: I'm Song, and you?
6: I'm Nika.
0: Nika.
6: Welcome to our family.
0: 아이고.
6: She's Mombora.
0: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거. 갑자기 나타났네.
2: 낯선 손님도 반갑게 맞아주는 이 녀석. 이 녀석 개인미가 있다는데요.
5: 아오, 이거.
2: 자,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0: 손 안 치는데요.
2: 아니, 이렇게 외면해 버리면 어쩌냐? 연서가.
0: 짬매?
5: 아, 먹는.
0: 아, 짬매. 아, 뭐라고?
2: 어, 됐다.
5: 아이고.
2: 그런데 녀석의 진짜 개인기는 따로 있답니다. 장작을 나르는 거죠. 와. 계단을 오르는 걸 보니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데요.
6: She's helping us with the wood.
0: Oh, yeah, I think so.
6: For the fireplace.
0: Wow, very interesting.
6: She's a clever girl.
7: Here is our main house.
0: Okay.
7: In the garden, we have 200 years old house.
0: There.
5: Okay. This is a house for 200.
7: Yes, this is our family house, which is 200 years old.
0: Wow, 200 years old.
2: 원래는 할머니의 집이었다는데요. 다른 곳에 있던 걸 통째로 옮겨와 다시 세웠답니다.
0: 여기는 이제 오, 가장 오, 나이가 오, 많으시
7: 오 여기는 이제
0: 아 땡큐

0: Like this?
1: No?
0: Like this.
1: Like this. Like this, exactly.
0: 옛날에는 다른 애기들이 막 여기 앉으면은 막 저기 가라고 막 하셨대요. 오, 신기한다. 오. 아,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더 이상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Thank you.
2: 의자 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는 집.
3: Please come here.
0: 와. 와.
3: Should we make a fire?
0: 와, 여기서 지금 불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오. 와.
3: Easy. So here we have a big dining room.
0: Big dining
3: here
0: room.
3: We are organizing the big surprise for our guests, mm-hmm. and also we are organizing the music evenings mm-hmm. for our guests, where they hear the traditional local music. If you'd like, you can try.
0: Oh, can I?
3: Of course.
2: 코카서스 지역 남자들이 썼던 양털 모자랍니다.
0: 괜찮습니까? No. Oh, yeah. Yes. Oh. 어떤가요? 얼굴 안 보입니다. And then dancing, right?
3: And then, like, you are now proper shepherd.
0: Like this? Oh! Oh! Oh! Sorry.
2: 200년 동안 이어온 집안의 온기가 곳곳에 스며듭니다. 가구와 공예품들은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께서 손수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
3: Downstairs we have the winery.
0: Ah, winery. Ooh, ooh, ooh, ooh. Be careful.
4: 저것도 한 300년 된
0: 것 같은데. 이것도 한 200년 된 건데.
2: 직접 빚은 와인이 한가득.
3: Winery. Yes, that's our winery.
0: Feels very cold.
3: Yes, that's good for wine.
2: 조지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크베브리에서 숙성시킨 와인들입니다.
3: Amber wine? And we have a black wine. This is Piala.
0: Piala.
3: Piala.
0: Piala wine.
4: Gamarjus.
3: Gamarjus.
4: Gamarjus.
3: Welcome to our family. Welcome to Georgia.
0: Welcome to Georgia too.
3: Gamarjus Sakartvelo. Gamarjus Korea.
2: 와, 와인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0: How much degree?
3: It's very low, I think. It's, yes, this is a better wine if you'd like to drink more.
0: Oh, it's been high.
3: Yeah, high percentage. Oh. Black wine is also heavier.
0: Oh, too much.
3: You are not driving tonight. So. Great trip all around Georgia. Great memories. Good luck.
0: Good luck.
3: Success.
0: Thank you.
2: 조지아에선 건배와 함께 석잔의 술을 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생각했던 것보다 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3: Would you like one more?
0: Ah, no, it's okay. Do you need one more?
3: He wants more.
2: 저는 남은 촬영을 위해 마지막 잔은 제작진에게 부탁드렸는데요. 야, 이번에도 또 전통 뿔잔이 등장했네요. 이 또한 조지아 특유의 환대 문화인데요. 술잔 바닥이 뾰족해서 무조건 원샷을 해야 합니다. 피디님 덕분에 손님의 예의를 갖췄습니다.
5: 와. 어때요?
3: So one thing you say, 아셈 테리 다게 찰로스.
4: 아셈 메리
3: 다게 찰로스.
4: 다게 찰로.
3: 엔 테리.
4: 아.
3: 아셈 메리 다게 찰로.
2: 피디님 그냥 하나가 되셨는데요. 멋진 환대에 이어 제가 묵을 숙소로 안내해 주십니다. 아늑한 분위기에 감탄도 잠시. 전통방을 굽는다고 해서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아니는 으깬 강낭콩이나 팥을 넣어 만든 건데요. 라차 지역에서 탄생한 향토 음식이랍니다. 콩은 험준한 사닥지대에서도 잘 자라 지역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0: 조심하세요.
2: 둥글 넓적한 파이 모양의 로비아니.
0: 조심히.
2: 문양을 넣은 나무로 눌러준 다음 화덕에 구운 뒤 겉면에 녹인 버터를 바르면 완성됩니다.
0: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요.
2: 배가 고파서일까요? 식탁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0: 느껴지네요.
1: 거의 그냥 피자 한 판이라서 생각보다 너무 곱네요.
2: 빵에 곁들여 먹는 로리입니다. 돼지고기를 훈제한 거죠. 앙금 가득한 로비아니. 아, 이거 순간 단팥빵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3: 고차.
1: 고차. 아, 파자 가늘했군요. 여기 저기 로비안이랑 햄이랑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3: 자, 한번 떠는 숨쉬기 잡자. 달리안 미국스.
1: 안 깊은데? 아, 너무 짭니다. 와.
3: 아드레코 마치와리 아리 꼬다미 또 마마를 냄도로 말을 시에나.
1: 이 햄은 약간 육포 같습니다. 이게 짜고 이거는 고소하니까 이게 잘 어울려진다고 해요.
2: 콩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에 절인 훈제 고기를 함께 먹었는데요. 우리 입맛에는 많이 짰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 쉬어갈 시간. 설산을 바라보며 산골 마을의 낭만을 호사롭게 누려봅니다.
1: 아, 대구입니다, 대구.
3: 자모째 기다라 페리 잘 가네를 보고 있어요.
2: 아저씨의 말씀대로 잠시 여행의 속도를 늦추고 느긋함을 즐겨봅니다. 화창하게 시작된 운이의 아침. 햇살이 밀려들어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4: 여기 오니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세가 기가 막히네요.
2: 다시 봐도 멋진 설산 풍경입니다.
1: 굿모닝. 굿모닝.
2: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 요거는 조지아 전통 요거트인 것 같고.
2: 아직은 달달한 거 좋아하는 30살. 꿀을 듬뿍 넣은 요거트 맛은요? 어떨까요?
1: 굉장히 시지만 아주 달콤합니다. 한국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2: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풀밭에 앉아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한가로운 저와는 다르게 운동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분이 계신데요.
1: 요가. 요가.
5: 요가.
1: 요가. 아, 예, 오케이. 우와. 와. 아니, 저도 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와.
2: 따라해보지만, 당연히 바로 실패. 아니, 제가요, 이거 진짜 예전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되네요.
1: 우와!
2: 와, 이번엔 물구나무서기.
1: 우와!
2: 난이도가 높은 우와. 동작인데요. 이건 오랜 우와. 수행의 결과랍니다. 이번엔 새로운 걸 보여주신다는데요. 저보고 한번 따라해보랍니다. 자, 일단 이 동작은 배를 갈비뼈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호흡법인데요. 아이고, 저는 흉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1: 마사지. 지금 확실히 지금 자극이 되고 있어요.
2: 자, 아저씨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지금 아저씨께서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공방을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6: 아이고 아이고 까물 잊어봐.
1: 아이고 아이고.
2: 오니가 고향인 아저씨는 평생 나무를 깎아온 목수랍니다. 침엽수림이 우거진 산악지대라

0: ზანდაში. ანუ გამოტანილი და უცხო სროვესა სამხატვრო სკოლის ბავშვების გაკეთებული არისო და არ დაიჯერეს. და ჩამოვიდნენ და მე რო ჩამოვიდნენ ნახეს ბავშვები მუშაობდნენ და იწყეს იქიდან სტუდენტების ჩამოყვანა.
1: 목공예는 오니 사람들에게 취미가 아닌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겨울이면 눈에 갇히는 산골 마을에서 손재주 있는 목수는 가구며 도구며 살림살이 대부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이 되어 한수 배워봅니다. 이런 작업은 처음인데요. 뭔가 잘 되고 있는 느낌? 어떤 작품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2: 아들로 바디디 저랑 아저씨와 합작해서 만든 벌꿀 숟가락.
1: 귀한 경험,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숙소를 떠날 시간.
2: 아유, 덕분에 잘 쉬다 갑니다. 안녕. 비스피엔드로스 디디 마들로바. 예, 꼭 놀러 오겠습니다.
3: 나컴디스, 나컴디스. 컴백 순.
2: 나컴디스.
1: 조지아의 숨은 도시 찾기. 이번에 찾아간 곳은 시인이 발견한 광산 도시 시아투라입니다. 조지아 중서부 산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강이 흐르는 깊은 협곡지대에 시아투라가 자리해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과 고원지대에 집들이 층층이 걸쳐 있는 독특한 풍경. 지금은 저물었지만 한때는 광업도시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던 곳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크비릴라강. 다리에서 내려다보니 강물색이 검습니다.
4: 왜 이렇게 검해?
2: 왜 강이 이렇게 검?
5: 기다림이 너무도 샤위로 사르사쿠야 말가네시에려 이래츠케바 말가네티 다임 쉐미코베레 아무쉬와 아세티 삼 샤위 트카이
6: 기다림 이래츠케바 마신
1: 19세기 말 대규모 망간 광산이 개발되며 급성장한 시아투라. 전 세계 망간의 60%를 이곳에서 생산했었죠. 소련 붕괴 후 광산이 폐쇄되며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후 도시의 상징이 된 케이블카.
2: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카들이 쫙 있죠.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는 이 관광지를 위한 케이블카가 아니라 주민분들을 위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1: 가파른 절벽 위 광산까지 광부들을 실어 나르던 케이블카. 한창 때는 20개나 됐다는데요. 지금은 5개가 운영되고 있죠.
2: 지금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저기 절벽 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와.
7: 깨트림 사로는 시도비안이 사가모.
2: 아이고, 들어가도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자주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이게 케이블카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우와.
1: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자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로 운행되는 케이블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2: 아니, 지금 보니까 거의 90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 경사가 장난 아닙니다.
1: 정말 아찔하게 올라가서 90도로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는 경사도가 50도에 이른답니다. 이 또한 세계적으로 가파른 케이블카에 속하는 거죠.
2: 아이고, 아이고, 가마를 줘봐. 아이고. 오! 와, 시원하네. 와, 엄청 시원합니다.
1: 이렇게 높은 곳에 광산이 있었다니 신기한데요.

0: Hello.
1: Hello. You're from here?
0: Yes. Where are you from?
1: South Korea.
0: Oh.
1: Yeah, South Korea. Your first time here or you're living here?
0: We are living here.
1: Oh, really?
0: Yeah, really.
1: Oh.
0: You travel?
1: Yeah, I'm traveler.
0: How many countries?
1: 55.
0: Oh my God. Nobody color here of Seattle.
2: Small.
0: If you like small towns, it's really good. But I don't like small towns.
1: Why?
0: I like it.
1: Thank you so much.
2: No problem. Yeah. It was my pleasure.
1: Yeah, thank you, thank you.
0: 안녕하세요.
3: 언덕 한쪽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요.
4: 이제 이쪽 집,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집인데 여기서 광산분들이랑 주민분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3: 광부들이 머물렀던 기숙사입니다. 그 시절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4: 와,
5: 보이세요? 이게 바퀴입니다, 바퀴. 제 몸만한 바퀴.
4: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와, 아, 소냄새가 좀 나는데?
3: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 여기저기 구석구석 좀 둘러봤습니다.
4: 아, 여기는 샤워실이었나 봐요. 광부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이네.
1: 아니, 나무를 잡아. 나무를 잡아.
6: 아, 무쇼, 나수스 프로시오. 카나리 가비네이치입니다. 미세 초로, 빨리.
7: 여기 관리하시는 거.
1: 아, 언제부터 관리대 시작하셨어요?
6: 아, 그, 오래전이었어. 스타게스트. 챔피언 사이우즈.
1: 와, 지금 체격이 확실히. 옛날에는 여기는 어떤 곳이었나요? 아유, 디디 마들러 봐.
3: 시아트라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명소가 있답니다. 전망대에서 만난 친구들이 적극 추천한 곳인데요.
1: 와, 저기 절벽 위에 수도원이 보이시나요?
3: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기둥. 높이 약 40m의 카츠키 기둥입니다. 바위 꼭대기에는 작은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수세기 동안 수행자들의 기도처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하늘에 가장 가까운 수도원이라 부르죠.
1: 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8: 나 아야클라 바토노 기요르기 바부잔 타바.
1: 아, 기요르기.
8: 기요르기.
1: географи,
8: сакатоло, сакамци по университети, доктори, професори, тоа пчкинувале, а да ми е не работа цицис. Ирони кигет, кој ти има.
9: Кристијано Баширес, каде ги лови историја, мол кави да, кадис.
1: Синче, чингуре манашасемиде. Кога е, овој ончури не е.
10: Тава пиксире, беури, сада тоа учкоени цикором, сакатоло ши ете ти, тавар воне би са утреба, бахло да таси зеглево, сакатоло ши, арис кадис. Ама из геологиури, уникално беше па се беше дека, ај тихи помогиме, ај нахет, ај из да е си по ерти анимаса, да цплиз мокледе беше дека, чамо икца.
3: 오랜 침식 작용으로 주변의 땅이 모두 깎여나가고 단단한 기둥만 남아있다는 카츠키. 하지만 높은 곳에 수도원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8: 1990년대
3: 한 수도사가 수행을 위해 사다리를 만들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카츠키의 수도원. 2000년대 본격적인 학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0: 이어졌는데요. 은둔 수도자의 방과 무덤, 그리고 포도주를 저장한 흔적과 문자가 새겨진 비문이 발굴됐습니다. 기둥 아래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요. 누구나 들어가 기도하고 촛불을 밝힐 수 있도록 개방된 곳입니다.
1: 촛불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제 저희 남은 여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드리고 갈게요.
0: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아도 제 마음은 닿을 수 있겠죠? 남은 여정이 즐겁고 평안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저는 이제 조지아의 서부 흑해 연안과 맞닿아 있는 구리아로 향합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어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가진 구리아. 덕분에 차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었죠.
1: 보통 차 하면은 중국이나 인도를 떠올리는데 사실 여기 조지아에도 오래된 차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0: 19세기에 중국에서 몰래 가져온 씨앗으로 조지아의 최초의 차밭이 조성됐습니다. 번성했던 조지아의 차 산업은 소련 붕괴 후 사라졌다가 전통을 되살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다시 부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가마르조바! 아유, 가마르조바! 아하! 아, 이거 지금 손놀림이 장난 아니신데요? 거침이 없으십니다. 아, 이렇게 따는구나, 차를. 근데 지금 이 넓은 곳을 두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2: 알아, 브리가다시 3이 왔, 호티 위가위다. 가셰우들로블레, 속 사망토포바, 속 시기다, 다우치 3이다.
1: 아이고, 그럼 제가 이거 지금 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거. 이거 제가 다 따겠습니다. 아이고.
0: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1: 햇빛이 너무 뜨거웠는데, 이렇게 모자를 또 주셨네요. 혹시 그 찻잎을 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2: 아이 두 개였어. 살게 포털리에 쉐르바 쉐크
3: 입만 아니고 여기 이것도 따야 돼.
1: 이 줄기까지 조금 다 따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손이 엄청 빠르세요. 제가 속도를 못 알아. 아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뜯어도 되나? 이렇게 뜯으면 안 될 것 같은데.
2: 아파. 네. 아, 저 몸치. 빨리 하라고.
1: 빨리 하겠습니다. 네, 아유.
0: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찻잎 따기. 제 속도로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군을 불렀습니다.
1: 안나 빨리 와요. 안나 빨리 와. 빨리 와. 와서 일손 좀 도우세요. 얼른 오세요.
4: 가요. 왜냐면 제가 안 가면 한시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따냐면 살짝 이런 식으로.
4: 오케이.
1: 이런 식으로 따야 돼요.
4: 아니, 이렇게?
1: 혹시 소련 시절 때 일하시면서 불렀던 노래 같은 거 있으세요?
2: 알아.
1: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0: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나 씨도 도전. 잠시지만 동심으로 돌아가는 설렘이 있더라고요.
1: 저기는 잘 쳤어요.
2: 어때요?
0: 우리 제법 잘 어울리나요? 꼬마에게 인사를 건네보는데요.
1: 나한테 그냥 스치기만 하고.
0: 오, 과연 PD님? 오우.
2: Like a clown, maybe.
0: 보는 사람마다 웃어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던데요.
1: 지금 제 얼굴 어때요?
0: 맞아요. 제겐 호기심 천국이 되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겐 추억의 장소가 됩니다.
1: 와, 이 움직입니다. 우와, 안 움직일 것 같은 대관람차가 움직여요.
0: 하늘로 오르는 대관람차. 그 기분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1: 1차. 우와. 야, 지금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요. 60년 가까이 된 놀이기구니까.
3: 어이구야.
1: 아니, 근데 이거 안 걸어주나? 이거 안 걸어주나? 이거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0: 조금 느리고 많이 오래됐지만 그 속도 덕분에 가장 멋진 전망대가 되어줍니다.
1: 야,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와, 내려간다. 내려가잖아요. 시원하네요. 와.
0: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 어느새 걱정은 감탄으로 바뀝니다. 작지만 정겨움 가득한 놀이공원.
1: 우와, 흔들리는 거 보세요. 와.
0: 이번엔 내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1: 먹고 싶은 걸로. 먹고 싶은 거. 좀 몇 번 땡기거든요, 지금.
2: 네. 불고기요.
1: 불고기? 오케이. 그럼 아침에 불고기 만들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0: 인형 맞추기 게임인데요.
1: 세 마리 얻었습니다.
0: 과연 안나 씨는 몇 발이나 명중할까요?
1: 셋, 다섯.
0: 아침 식사 불고기 요리 준비 내기라. 이야, 이거 엄청 진지합니다.
1: 꼴등.
2: 꼴등이라고 하지 마요.
1: 불고기 맛있게 먹겠습니까?
2: 네, 저지가 사람이 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소소한 즐거움이 가득한 쿠타이시. 조지아에서 가장 큰 실내 시장이 자리에 있습니다.
1: 아, 여기가 그린 바자르구나. 커 보세요.
0: 시장 입구에 있는 조각 작품이 인상적인데요. 조지아와 쿠타이시의 역사를 담은 콜키스 파노라마입니다.
1: 이제 저희가 사야 할 재료가 뭡니까?
4: 소고기.
5: 채소.
1: 채소.
5: 양파.
1: 파.
0: 불고기 재료를 사러 시장에 들었습니다.
1: 이거 파 한 단에 3라리예요. 한국 돈으로는 한 1,600원, 1,700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또 야채 가게인데 우리 마늘 사야 돼, 마늘.
0: 조지아 통마늘 맛은 어떨까요?
1: 마늘은 이 정도 해서 1.5라리 나왔습니다.

0: 이게 네. 이메레티식 전통 하차풀입니다. 아~
1: 네. 보기엔 일반 하차풀이와 비슷한데요. 식감부터 다릅니다.
2: 이게 방금 부어가지고 이게 아삭아삭거리. 들리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먹어본 하차풀이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3: 맛을 살짝
2: 치즈가 많이 달라요.
3: 거기 다리 약한데 라즈키 짬이야. 원래 뭐 페이크야. 그 오리지널 얘기 있고.
1: 아궁이 가마솥의 밥맛이 다르듯 옛방식 그대로 만든 하차풀이는 특별한 경험을 안겨줍니다. 여행지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늘 새롭습니다.
4: 어우, 벌써 아침이네.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되는구만.
1: 10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저만의 습관도 생겼죠. 일단 밖으로 나서는데요.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5: 아니, 200년 된 집이라고 해서 되게 오래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어요.
6: 어쨌든 이렇게 잠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 풍경 보세요.
1: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그곳의 평범한 일상을 눈에 담아보는데요. 오늘의 하늘은 맑음. 어쩐지 좋은 예감이 드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차! 아, 또 까먹고 있었네요. 오늘 아침밥은 저와 안나 씨가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일단 밥 안 칠 준비를 합니다.
0: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1: 내기에서 진 안나 씨가 불고기 담당. 하지만 불고기는 한식이잖아요. 양념은 제가 거들기로 했습니다.
7: 3번, 넷, 다섯.
1: 안나 씨도 한식을 좋아해서 가끔 만들어 먹는데요. 자, 두 사람의 합작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고기에 양념을 넣고 재웠다가 팬에 올려주는데요. 아유, 모습은 그럴듯하죠?
0: 어때요?
8: 괜찮을 것 같아요.
0: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물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1: 과연 어떤 맛이 나올지 걱정 반 기대 반. 시장에서 산 채소들을 아낌없이 넣어주고 맛있어지는 주문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워봅니다. 오랜만에 한식인데 과연...
0: 아, 이겁니다, 이거. 불고기 맛이에요. 정말 불고기. 진나, 먹어볼게.
8: 먹어도 돼요?
0: 뜨겁죠, 뜨겁죠.
8: 너무 뜨거운데요?
0: 어때요?
8: 맛있어요.
1: 일단 우리 둘은 불고기 맛 합격입니다.
0: 저희는 맛을 다 봤는데 이제 여기 일하시는 아주머님들 이제 한번 맛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대접을 해보려고 합니다.
3: 코치.
0: Korean. Korean. Traditional food. 아하. 아, 그렇죠.
9: 손이 잘 가르쳐줄까?
8: 냄새가 엄청 좋다.
3: 오, 에사리 크림 짜르소 오시.
0: 오, 맛있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9: 까불 소스야. 어? 까르기야.
0: 까르기야. 아,
9: 오, 누아르구.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살리안 놈의
10: 친구. 누아르구. 아, 아버 가우시 좋다. 나보다. 불고기, 불고기. 아버 어디? 다 모이 고래달라 보자.
1: 달리 아저씨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10: 저런 괴물이군. 아, 서로 다른 것이 일반에.
8: 다 자기가 먹으면 되는.
0: 다 드셔도 됩니다. 네, 다 드셔도 됩니다. 또 해드릴게요.
1: 다들 칭찬해 주시는 불고기 맛.

0: 어때요?
1: 너무 맛있습니다.
2: 모두가 만족한다니 오늘 요리는 성공!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3: 저는 지금 쿠타이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온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 쿠타이시가 자리한 이메리티 지역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대입니다. 스며든 빗물이 황 성분을 만나 천연 온천이 만들어졌죠.
3: 와, 지금 유황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2: 노천 온천이라 24시간 개방돼 있는데요.
3: 저도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이지 마들로바.
4: 제 루파수가 나 파세로가
3: 이지 마들로바. 이제 여기는 이제 탈의실입니다. 탈의실. 이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짐을 딱 놓고 풍덩.
2: 길 가다가 온천을 할 수 있는 곳. 탁 트인 풍경은 덤입니다.
3: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 우와.
3: 이야. 어떡하나. 우와. 이야. 아, 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6: 코엔드로 모디트 마신 아노 호티츠 호티타 드레
3: 원래 자주 오세요 여기에?
6: 셀스피르벨라 있어 샤르샨 위가 위트키
3: 아마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뜨거워질 겁니다. 우와 지금 온천물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우와 우와 와, 너무 좋다, 지금. 오늘 잠 푹 자겠는데요.
2: 하늘 아래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노천 온천. 여행의 피로가 싹 풀어집니다. 오늘은 지는 해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저는 쿠타이시를 출발해 흑해 연안에 있는 녹색 낙원, 구리아로 향합니다. 구리아에는 조지아 최초의 자연 유적지가 자리해 있습니다. 흑해를 따라 펼쳐진 콜케티 국립공원인데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원시 습지로 조지아의 아마존이라 불립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넓어서 보트를 타고 둘러보려고 합니다.
3: 아이 가만히 좀 봐. 아 가만히 좀 봐. 아 이 흑해를 따라 펼쳐진 이곳은 거대한 습지 콜케티 국립공원입니다.
7: 아 이제 강자 보지.
3: 으이차차차. 와.
2: 보트 다니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야. 보기엔 망망대해. 하지만 이곳은 땅과 물이 만나는 생명의 경계, 바로 습지입니다. 수백만 년 전 유라시아를 뒤덮었던 아열대 습지 생태계. 그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조지아 최초의 국가, 콜케티 왕국이 세워졌던 곳이랍니다. 지금은 생태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오래된 자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조지아의 아마존이라는 말을 실감날 정도로 무성한 숲이 이어지는데요.

0: 오직 자연의 소리만 가득한 곳. 어디선가 신기한 생물이 확 하고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물에 잠긴 나무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면 또 하나의 세상이 나타납니다.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1: 여자봐,
2: 올해 이 텔레비전 시 뭐가 거들었다고?
3: 아, 루미니아 특별히 오기 하는 리스트에
0: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궁금한데요.
4: 그러니까요.
0: 아, 이곳에선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함께 산다고 합니다.
5: 가져가라고.
6: 아, 이거 잘 끌게요.
0: 우와, 선뜻 저희에게 잡은 물고기를 주신답니다.
6: 아이고. 감사합니다. 니즈 만들러봐. 아이고.
0: 방금 잡은 귀한 물고기를 내어주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6: 너무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 아이고, 근데 또 이렇게 파셔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니즈 만들러봐. 아이고. 아, 이렇게 또 조제의 정을 한번 느끼게 되네요.
0: 넉넉한 마음만큼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조지아. 음식 또한 매력적인데요. 같은 메뉴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재료, 색다른 맛이 납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곳.
7: 흰갈리는 사실 한국 만두랑 비슷한데 근데 뭔가 다르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0: 이 식당에선 말린 거위 고기를 넣어 흰갈리를 만든답니다. 보통 흰갈리는 생고기를 넣어 육즙이 배어나오는 형태인데요. 염장에서 건조한 거위 고기를 다져넣고 모양도 사각형으로 독특합니다. 데친 흰칼리 위에 사워크림과 튀긴 양파를 올려줍니다. 또 하나의 메뉴는 가는 곳마다 먹었던 하차푸리. 오우, 이것은 반죽부터 신기합니다.
6: 어떻게 이렇게 안 찢어질 수 있지?
0: 식탁을 덮을 정도로 얇게 늘려주는데요. 와, 묘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겹겹이 접어서 사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공기층이 생기는 거죠.
6: 아, 숙성시킨 치즈로.
0: 다음 순서는 일반 하차푸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고 나니 정말 빵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6: 안쪽에 넣으면 되나요?
8: 슈아시
9: 저도.
8: 오.
0: 빵 하나에도 그 고장의 문화와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네요.
6: 좀더 가. 와, 이 빵 냄새. 제가 원래 안에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공기가 너무 좋고 이 산세가 너무 좋아서 바깥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0: 묘기처럼 반죽을 늘렸던 하차프리. 그럼 이제 맛을 볼까요?
6: 엄청 맛없다, 나.
0: 조지아의 전통주 차차가 등장했습니다.
6: 니즈 마들러봐.
8: 일단
6: 이 차차는 그 포도주를 증류를 시켜가지고 만든 조지아 전통 술입니다. 가오마르조스.
0: 차차의 알코올 도수가 무려 60도. 겁도 없이 마셔버렸습니다.
6: 와, 확실히 독감. 아이고.
10: 이 소스는
6: 뭐예요? 마늘 소스.

0: 마늘 소스를 곁들인 흰칼리. 거위 고기가 들어가 씹히는 맛이 독특했습니다.
1: 오!
2: 짜자.
1: 아, 짜자. 짜자.
0: 같은 포도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와,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술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문화를 따르는 게 여행자의 도리죠.
1: 아! 흰 마늘로 봐. 제가 먹은 흰갈리 중에 가장 맛있어요.
2: 아하, 미션 브라콘스. 이게 좋아하고 메스타메 자월서 없이. 메스타메. 메스타메.
1: 메스타메.
2: 메스타메.
1: 저 아름다운 조스. 자, 마지막 잔.
0: 다음번엔 차차 말고 와인으로 건배를 해야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한 술 맛을 경험했거든요.
1: 와, 눈물 다 나네요. 와.
2: 수요 멀쩡했었어.
0: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유. 여행이 주는 진짜 힐링이죠. 그런데 차차의 여운이 가장 길었어요.
3: 오늘 거절 안
1: 하고. 아, 그래도 이렇게 주셨는데 또 마셔야죠. 이게 조지아 전통 방식 아니겠습니까?
0: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드는 게 뭐 쉽진 않았지만 이젠 재밌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구리아를 여행 중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초원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 말 아닌가요?
1: 지금 저기 마을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 지금 말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4: 야, 월드마! 제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말 부르시는 소리구나.
1: 지금 아저씨께서 이렇게 말을 부르시는데, 말을 정말 오네요?
4: 안녕? 안녕?
1: 아, 지금 당근 먹고 있는데, 당근. 맛있어? 아이고, 너무 맛있게 먹는다. 아이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5: 알아, 웰로리. 마, 그럼. 얼마 치카리 치카네비야?
6: 아니래요.
5: 치카리 치카네비야, 잘리안 질리아리 치카네. 암 치카리 쉐우질리아, 에 치카니, 쉐미 먹어버리 치카니야. 아이, 마그라롬 타모 찬스. 이카리스 바흐마림, 케비스 가다마.
0: 아하, 아저씨만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들. 이곳에 말농장이 있답니다. 저도 한 마리 데리고 가게 해주셨어요.
1: 조금 친해진 것 같지 않나요?
7: 아저씨 쫓아가는 것 같은데.
0: 생각보다 온순하더라고요. 예로부터 구리아를 조지아의 서부라고 불렀습니다. 말과 함께 생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1: 야, 그 독이라는 축제를 즐기시러 가시는 거죠.
5: 독이, 우프로 뭐 마기 타국 올라서면 티칼리시롬, 가르기스카니 카우즈시롬 독시 사르마테바모.
0: 매년 8월 구리아 고산지대 바흐마로에선 독이 대회가 펼쳐집니다. 1930년대부터 이어져 온 말 경주 대회인데요. 강을 가로지르면서 진행되는 매우 거친 경기죠.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 아이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5: 아까 우리 못해 힐러봐, 엄마 씨. 엄마씨.
1: 아이고.
5: 엄마씨.
1: 아이고.
5: 라모테 킬로밤 코너.
1: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지금 대회를 나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5: 네, 마신으로 몸이 있다. 어린 스캔님 가보다 이 기단 삼투시 메레 육심 가보다. 시아모네 봐라. 아, 로걸 아마 올해 라사크리 대비한 배우리 몇 개 해봐 막아 스캔단 가드모어디 다임트월이다. 이대로 스캔님 아그람 아담이 아니로 만카이트 먹대봐 와리아시 다임트월과 다일레즈와 아이 롬 가모장텔과 우프로 까르그만카나스 컴피둘롭스.
0: 아저씨는 올해 있을 독일 대회를 준비 중인데요. 말과 하나가 되기 위해선 훈련이 중요하죠. 농장에서 말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1: 아, 가마르자바, 가마르자바.
8: Thank you.
1: Yeah, hello.
8: So today we have already twice per year we make special medicine from parasites.
1: Oh, okay.
8: They are eating their favorite food with special medicine.
1: Okay.
8: And this medicine helps them to go away all parasites from their stomach, from their digestive system. This
0: is 말도 사람과 다를 게 없나 봅니다. Okay. 약만 주면 안 먹어서 음식과 함께 섞어줘야 한대요.
1: 때리자. 섞어주는구나. 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 엄청 힘이 엄청 세.
0: 약 제조가 끝났습니다.
1: 약 먹자, 약. 자.
0: 먹이를 보자 신나게 먹는데요. 아. 약은 나 몰라라. 아이고, 당근에만 정신이 팔렸네요.
1: 야, 단 거만 먹지 말고. 단 거만 먹지 말고 이거 다 잘 먹어야 돼.
0: 야, 이 말이 제 말을 알아들은 걸까요? 기특하게도 약까지 싹 다 비웠습니다.
1: Horse shampoo.
8: Horse dry shampoo. Yes, that helps to clean.
1: Okay.
8: And usually we clean since the head.
1: 아, okay.
8: We can make like this.
1: 아, okay, okay, okay. Can I try?
8: Yes.
1: Okay. Thank you.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제 한번 쓱. 오, 엄청 부드럽습니다. 오. 오. 아, 이 맛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터는 것 같아요. Right?
8: Yes.
1: 아, 오케이. 아. 오, 엄청 부드러워. 와,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하네요. 오, 엄청 시원한가 봐요.
0: 왠지 말과 친해진 느낌이랄까요?
8: Because he accustomed, it's like a regular training.
1: Ah.
8: The first step to work with horse, it's make horse understand that you are not enemy.
1: Ah.
8: You are not a wolf.
9: How long does it take for them
1: for
9: to
1: training.
9: Understand that? This horse is very smart.
1: Ah.
8: It demands about usually 1 week.
1: Oh, 1 week?
8: Wow. Yes.
1: Oh, enough. That's why I think you are.
8: Yes, it was like a small school, like nurse. And clean.
1: Ah, not painful?
8: Not, of course.
0: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와, 어느새 깨끗해진 말발굽. 기분 좋게 단장한 말. 이제 초원으로 나갈 차례인가요? 말 선생님에 이어 저도 말에 올라탔습니다.
1: 아. 야, 정말 오랜만에 말을 탑니다. 와.
0: 제가 이래봬도 예전에 말 타는 걸 배웠거든요.
1: 여기 보시면 소떼들까지.
0: 말 등에 올라타니 세상을 보는 높이가 달라집니다. 사람과 동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기분이랄까요? 이곳은 특별한 말들을 훈련시키는 곳이랍니다.
1: 저희 앞에 보이시나요?
5: 쉐니.
1: 제? 아, 망아지까지. 야생말들입니다.
0: 고산지대에 이렇게 넓은 초원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5: 아사.
0: 이곳 주민들의 말 사랑이 특별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5: 와, 미샤. 뭐.
0: 100년 가까이 마을 경주대회가 있는 고장.

0: 기수마다 자신이 키우는 말들을 데리고 참가하는 대회. 그런 오랜 전통이 이어져 오기에 말들도 함께 성장하는 거겠죠.
1: No, it's very good for my emotional health, for conditions, and for all other people's. When you come and wherever you have any problems, for instance, when I have problems in my job, sometimes very difficult period, and I come here, and it's like emotional shower. All problems go away. It's you feel absolutely another emotions.
0: 말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 말과 함께 호흡하며 푸른 초원을 내달립니다. 때로는 거친 강바닥을 달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들의 힘찬 질주를 보며 제 마음도 자유롭게 달려갑니다.

전통과 예술이 살아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무지막에 Let's go, let's travel the world. 불구해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Pack up your bags, all set to fly. Wheels up to somewhere. 야, 진짜 멋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0: 냉각을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5: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세계 테마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9: 아, 매미 소리도 들리고 이거. 와, 진짜 여름이다.
10: 한 150에서 한 200명 될 것 같아요.
11: 우리나라 이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의 세계 어디게.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12: 고마워요.
9: 추워, 추워.
13: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주 지금 뭐.
9: 민혁아! 민혁, 민혁, 민혁!
14: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이열치열,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15: 올 여름 이거 한 그릇 먹고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죠.
16: 아, 완전히 여름 더위야. 개섰거라. 여름 마셨습니다.
17: 잼민이라는 말.
18: 어머머머.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19: 저도 저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근데 안경 제니?
20: 제니? 제니? 제니?
19: 제니?
20: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21: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22: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21: 난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23: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20: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24: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25: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26: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25: 그냥 순백으로.
27: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28: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25: 연매출이.
28: 그랬는데

0: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만약을 대비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대피명령 발령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만약 대피가 힘든 경우라면 산과 가장 멀리 떨어진 높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산사태,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3: 그 검사 다 하면
4: 얼마나 좋게.
5: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6: 안 깨도 되네.
5: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7: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8: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9: 먹는 즐거움.
8: 이가탄탄 이가탄.
10: 식단 관리는 해야 하고 자극적인 건 땡기고 라인 나우. 나이트 앤 조이 저당 컵누들. 당분 60%, 다음 저당이면 무조건이지.

0: 이힐 리베디히. 사랑한다는 말도 딱딱하게만 할 것 같은 독일에 대한 편견.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가득한 상상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이 땅의 젖줄, 라인강을 따라 구석구석을 누벼볼까 합니다.
1: 이거 보세요. 정말 탐스럽습니다. 정말 탐스러워요.
0: 풍요로운 풍경과 낭만이 흐르는 라인강물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맥주와 소시지, 자동차와 축구로 유명한 나라 독일. 인천에서 비행기로 11시간 반 정도 걸려 도착합니다. 오늘의 첫 여행지 독일의 최남단 바이에른주는 남쪽으로 알프스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빼어난 산세와 절경을 자랑합니다.

0: 국토가 우리의 3배 이상으로 넓다 보니 뮌헨, 베를린 같은 대도시만 가도 볼거리가 가득하지만 사실 독일은 소도시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알프스 하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생각하시는데요. 저기 보이는 산맥이 독일의 알프스 산맥입니다. 독일스럽지 않아 더 묘한 끌림이 있는 곳.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접경을 이루고 있어 이곳에서도 원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알프스 산맥 동쪽에 자리한 피세는 아름다운 구성으로 유명한 곳. 주민 수는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성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6,000명. 덕분에 남부지방 제일의 휴양도시가 됐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마차.
1: 여기는 빠른지 나 노인이
2: 많다.
1: 오케이.
2: 아인슈타이겐. 아인슈타이겐.
1: 땡큐슌.
2: 아인슈타이겐.
0: 알고 보니 성까지 안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가 만석이 되면 자동으로 출발합니다. 동화 속에서 신데렐라 성으로 묘사되곤 하는 노이 슈바인슈타인 성. 거기에 말과 마부까지 있으니 마치 호박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가는 신데렐라가 된 기분입니다.
3: 따닥따닥 말굽, 발굽 소리가 정말 경쾌하게 들립니다. 애들이 멈춰서 있다가 출발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0: 그때 승객 한 분이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멋진 말 사진을 담고 싶었나 본데요. 체력도 참 좋으시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20분 만에 도착한 목적지.
1: 플랜당. 안녕하세요. 오늘 호피어 홀대 알죠. 알레스토리야.
0: 드디어 한 마리의 우아한 백조를 닮은 노이 슈바인슈타인 성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 성을 가장 멋지게 보는 명당 자리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곳, 마리엔 다리에서 보는 걸 놓쳐선 안 됩니다. 전체를 눈에 담는 백조의 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3: 깊은 계곡 안에 이 다리가 딱 하나 놓여져 있는데 정말 왜 이곳에 다리를 지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0: 성의 주인은 바로 19세기 후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루트비히 2세. 이 성을 짓기 위해 국고를 탕진하며 열정을 바쳤던 그는 결국 신하들의 신망을 잃고 의문의 죽음까지 맞았죠.
3: 루드비히 2세가 바이에른의 왕이었죠. 그 왕은 좀 정치보다는 이렇게 예술과 또 꿈꾸는

0: 사실을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성을 만든 거겠죠?
1: I like the view from here better than inside the castle, so I was taking it all in, enjoying the lake and the hillside. The castle is just wonderful.
2: 몽상과 예술을 사랑했던 뷰네 왕 루투비히 2세. 그 못 말리는 집념 덕에 이렇게 눈부신 걸작이 탄생한 거겠죠. 왕의 마음을 훔쳤던 고귀한 호수. 꿈결 속에서나 만났을 법한 이 천상의 물빛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갔나 봅니다.
0: 여기 물이 정말 맑은데 여기 와
2: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도 유난히 긴 여운으로 남는 곳이 있습니다. 알프제가 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호수 인근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생을 아주 멋지게 즐기며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0: Ich habe gehört, Sie wohnen wie eine Märchengeschichte, ja, so.
3: Ist ja, das ist richtig. Wir wohnen in einer sehr schönen Gegend und wir haben auch dieses Märchenschloss Neuschwanstein hier, dem König Ludwig ja auch kurze Zeit gewohnt hat. Ja. Herzlich willkommen.
0: Ah, danke schön.
3: Auf geht's.
0: Oh, ja.
2: 롤란드 씨는 휘센의 토박입니다. 이곳에서 결혼했고 수십 년 지기 친구들과도 이웃사촌지간 절친인 로버트와 하인츠 그리고 아내 안지까지 늘 붙어 다니는 마을 사촌사입니다.
0: 안지.
3: 야. 안지.
0: Warum tragen Sie heute diese schöne Kleidung?
4: Alte traditionelle bayerische Bekleidung.
5: Zum Alpenblasen.
4: Zum Alpenblasen, zum Weißwurstessen.

0: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고요. 다 각자의 개성으로 모두 다른 치마를 다 입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엔 연주하실 때 이런 옷들을 다 같이 하나씩 입어서 또 같은 모양을 낸다고 하네요.
1: 와. Was ist das? Wie schön ist?
2: Ja, das sind traditionelle Instrumente. Das sind Alphörner.
1: Alphörner, ja.
0: 말로만 듣던 알펜호른을 직접 본 건 이번이 처음. 본래 소를 키우는 목동들의 의사소통 수단이었다고 하는데요.
1: 굉장히 긴데요. 와, 지금 제 키보다도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한번 darf ich mal
2: Ja, ja, selbstverständlich.
1: Wie lange ist das?
2: 3,60m.
1: 3,60m.
0: 마치 거인의 군방대처럼 생긴 이 악기의 소리가 궁금해집니다.
1: Bisschen
2: lernen, es wäre dann dein Mundstück, also ich lasse jetzt mal, okay. wenn du willst.
1: 저거 직접 해보라고 하는데
0: 친절하게 부는 법을 알려주는 롤란드 씨.
2: 야.
1: 와. 오. 와.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아, 자세히 부은다 봐.
2: Lächeln kannst du ja.
1: Also.
2: Lächeln, ansetzen das Mundstück und den Ton anstoßen.
1: Ja.
2: Richtig. Und du bist ein Talent. Du bist ein Talent.
0: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구멍이 없어 공기의 세기로 음을 조절해야 하는 알펜호른. 그 소리는 알프스의 깊은 계곡을 울릴 듯 웅장합니다.
3: 와, 세 분 축하해.
0: 제대로 솜씨 발휘를 위해 출동하는 사청사.
4: Acht und aber acht nur einmal.

0: 최고.
1: 기대 이상의 하모니였습니다.
2: 간슬하게 사운드.
1: 간슬하게 사운드.
2: 알파미트 소프라니스티.
0: 그럼
1: 나코리아
0: 마
1: 공연을 마쳤더니 공복이 밀려옵니다. 때마침 마당 한편에선 바비큐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독일 현지식으로 즐기는 저녁 만찬. 제가 좋아하는 오이 샐러드와 토마토 치즈 샐러드까지 제대로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3: 다스 이토이츠. 이 맛이 정말 그리웠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1: 오케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밝은 에너지가 있어 알프스의 합주는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알프스 산지에서 발원해 북해로 흘러가는 라인강. 그중 강변마을 리데스하임으로 향합니다. 라인강은 독일의 상징이자 독일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곳입니다. 특히나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은 라인 교향곡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베토벤을 잇는 진정한 음악인이 되겠다고도 했었죠. 유학 시절 제게도 큰 힘이 된 곳입니다.
4: 지금 제 옆으로 흐르는 강이 독일의 라인강입니다. 중부 유럽의 최대의 강이라고 알려져 있죠. 길이는 한 130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독일뿐 아니라 스위스, 또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흐르는데요. 독일을 관통하는 부분이 제일 길어서 독일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1: 라인강 중상류에 위치한 리데스하임에 가면 꼭 둘러봐야 할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4: 브루셀이란 새의 이름을 빗대서 지어진 골목이라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새처럼 지정이면서 이렇게 지나간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1: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명 참새골목. 그 안에 들어선 참새들이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쭉 늘어선 예쁜 상점들 때문이죠. 골목 끝에 다다르니 한 매표소가 보이는데요.
4: 리데스하임의 저기 와인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일반 티켓을 샀습니다. 8유로 정도 하네요.
1: 포도밭 전망대로 향하는 케이블카 티켓. 제법 많은 사람들이 풍경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출발하자마자 융단처럼 펼쳐진 싱그러운 포도밭.
4: 저기 이렇게 라인 강변도 같이 보이는데요. 이런 광경은 여기 와야지만 볼 수 있는 광경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1: 그동안 수없이 라인강을 찾으며 감상에 젖어봤지만 리데스하임에서 보는 모습은 작은 마을과 어우러져 정감이 넘칩니다. 리데스하임에서 코블렌츠로 향하는 인기 코스 중 하이라이트 구간인 2시간짜리 코스를 택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찾는 여행 코스답게 넓고 쾌적한 분위기.
4: 와, 배에 들어와 보니까요. 여기 무슨 되게 좋은 호텔에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굉장히 큰 식당도 있고 바도 있습니다.
0: Wo waren Sie?
5: Wohin?
6: Nach Sangoa und dann wieder zurück.
0: Ich auch.
6: Sie auch?
0: Ja, ich auch. Ja.
6: Und wo kommen Sie her?
0: Ah, wir kommen aus Südkorea.
6: Südkorea, ja. Schön.
0: Schön.
6: So, gefällt es Ihnen in Deutschland?
0: Sehr gut. Ja. Und ich bin heute total, also ich erwarte total darauf, diese schöne Einfluss. Ja, ja, sehr schön.
6: Ja, wir wohnen im Norden von Deutschland, also dies ist für uns auch wunderschön.
0: Ja, ja.
6: Weiterfahren um
1: 사시는 지역에선 라인강을 볼 수 없어 자주 이곳에 온다는 분들이었는데요. 탁 트인 라인강에 비추는 눈부신 햇살. 상쾌하게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줄 강변의 멋진 풍경들까지.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 메마른 가슴을 촉촉히 적십니다.

여기 이렇게 사이에 성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성들은 예전에 이 라인강에서 무역을 할 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어진 성들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봐도 참 아름답네요. 출발 전 인사를 나눈 할머니들과도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0: 파도가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1: 않아요.
2: Hilfe für schon angekommen. Können wir anfangen.
1: Okay.
2: Und dann, ja, nehmen wir die Traube. Und hier oben ist ja dann der Stiel. Nehmen wir es einfach. Ist ganz einfach.
1: Ja, es ist schon einfach. 끝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합니다.
0: 저도 오늘은 진짜 농부가 된 것처럼 수확의 기쁨을 맛봅니다.
2: Wenn es dir Spaß macht, wir haben noch 2 bis 3 Wochen Trauben zu lesen, kannst du gerne bleiben.
1: Wow, das ist wunderbar. Ich hätte gerne mitmachen. Also es macht mir Spaß, sehr.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10분도 채 안 돼 푸짐해진 바구니.
1: 여기 제가 수확한 지금 방금 딴 포도들인데요. 와, 이거 보세요. 정말 탐스럽습니다. 한만 에센야? 네, 프로비언? 야. 아, 먹어봐도 된다 그랬는데요.
6: 에센야.
1: 땡큐. 슈맥스.
6: 쑥가.
1: 세아즈. 아, 시큼할 줄 알았는데 정말 달아요. 진짜 맛있어요.
2: Der Riesling ist halt auf den Steillagen, auf dem Schieferboden, den wir hier auch sehen. Wir haben ja hier in den Steillagen ausschließlich Schieferboden. Das ist ein Verwitterungsgestein, was eine sehr schöne Mineralität der von dem Riesling mitbringt. Der Riesling hat dann eine schöne Säurestruktur und das ist einfach der perfekte Boden für den Riesling.
0: 포도의 품질을 높인 건 바로 이 편함 덕분. 암석에서 나온 강물질들이 영양을 공급하고 낮 동안의 쨍 햇볕을 저장해 땅이 그 온도를 흡수하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비밀 하나가 경사진 이 비탈밭에도 숨어 있습니다. 정오가 되면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 풍부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또한 부족한 양만큼 강물에 비치는 반사열까지 보충할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
2: 이 für uns eine der flacheren Lagen. Wir haben andere Weinberge, die wir jetzt auch neu gepflanzt haben. Die gehen hoch bis 85% Steigung. Also das ist dann wirklich sehr, sehr steil. Da macht man einen Schritt nach vorne, nochmal einen halben zurück. Wenn man, also das ist das hier sehr angenehm und sehr bequem.
0: 수확을 마친 포도가 곧장 향한 곳은 와인 제조장. 열매만을 분리하는 압착 과정을 거치고 적어도 8개월가량 반복해 발효를 해야 합니다. 방금 짜낸 포도즙은 마치 신선한 포도 주스 같았는데요.
1: 와, 야, 땡큐 슌. 아, 리킹 리스티 슈. 야, 땡큐. 와, 정말 달아요. 진짜라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아.
0: 그런데 그 순간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미샤엘. 캄캄한 지하창고로 절 안내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눈앞에 나타난 건 언뜻 봐도 상당히 연식이 오래돼 보이는 와인들. 바로 슈투더트 가문의 보물창고였습니다.
2: Der älteste Wein, den wir haben, ist von 1917.
1: 아버 다스카만 니츠 이 와인이 이 와이너리에서 만든 최초의 와인이니까 또 제일 오래된 와인이라고 합니다. 1917년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벌써 100년이 넘은 와인인데요.

0: 인구 9만여 명이 사는 루드비스부르크입니다. 이곳 루드비스부르크는 호박산지로 유명한 곳. 각 농가마다 키우는 품종들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1: 와, 여기 좀 보세요. 와, 여기 호박이 엄청 많습니다.
0: 이곳에 온 걸 환영하는 듯한 예쁜 호박 마스코트. 자세히 들여다보니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모두 제각각인 호박들.
1: 와!
0: 진짜 호박 천국은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난생 처음 본 별난 호박들이 총출동.
1: 굉장히 커다란 호박이 있다고 합니다. 와,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이세.
2: 야,
1: 필라기다.
0: 과연 호박이 얼마나 크다는 건지 호기심이 발동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심상치 않은 자태를 뽐내는 호박들. 이미 한 차례 수확이 끝나고 남은 애기 호박이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1: 와, das ist eine, also fast wie ein Kürbistin. Also das, ich wundere mich. Ja.
3: Der heißt Atlantic Gigant.
1: Atlantic Gigant?
3: Die können noch viel größer werden. Yeah. Das ist der Weltrekord-Kürbis. Da kann, der Weltrekord ist bei 1190 Kilogramm.
1: Wow.
3: Und dieser hat vielleicht 100 Kilogramm. Mm.
1: 미동도 없어요. 진짜 무겁네요. 와, das ist so schwer. Ich kann nicht tragen.
3: Nein, da kann man nicht tragen. Da braucht man einen Radlader, der kommt und dann kann man ihn.
1: Ja. Oh, ja. Kann man diese Kürbis denn essen oder?
3: Ja, den Kürbis kann man essen.
1: Aha.
3: Aber er schmeckt nicht so gut, weil er hat sehr viel Wasser drin. Besser ist kleine Kürbisse, die schmecken besser.
1: Ich habe gehört, es schmeckt nicht so. Aber warum ist das hier gewachsen?
3: Ja, die großen Kürbisse wachsen wir einmal, da kann man ein neues Rekordgewicht machen.
1: Ja.
3: Oder man kann in diesen Kürbissen auch Boot fahren.
1: Bitte, bitte?
3: Ja, man kann die Kürbisse aushöhlen,
1: ja,
3: ausschneiden,
1: ja,
3: reinsitzen
1: und Boot
3: dann
1: fahren?
3: Und dann paddeln, ja.
1: Echt? Also ich kann nicht glauben.
0: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 슈바르츠 발트에선 그 별난 일들이 진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찾아 3355 모여드는 사람들. 매년 루드비스부르크 호박축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호박보트 경주입니다.
1: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0: 그런데 그때 단숨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대형 호박.
3: Hallo
4: Stefan,
3: was
4: machst du? Hallo, hi. Auf die Plätze,
0: fertig. 이 작은 조각 하나도 2에서 3kg은 좋게 나갈 것 같은데요.
1: 호박 맛이 납니다. 살짝 큰

0: 잠시 뒤 경주에서 활약할 호박포트를 만들고 있었던 슈테판 씨. 이렇게 속을 다 비우면 정말로 사람을 태우고 무리를 달릴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다들 흥미진진한 표정입니다. 아무리 속을 파냈어도 100kg은 거뜬히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 위에 둥둥 뜬 호박배. 관중들은 하나같이 경기가 시작되길 기다립니다. 호박배는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올바른 자세법입니다. 마침내 열띤 응원과 함께 순조롭게 달려가는 호박보트. 하지만 행복은 잠시, 방향을 잃고 마는데요. 기회를 잡고 무서운 기세로 따라붙고 있는 상대편 선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승점에 다 와서 가라앉고만 여인. 결국 어부질이 승리입니다.
1: Very good. Lots of fun.
0: 구경만 하고 가기엔 아쉬워 저도 직접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1: 차분하게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0: 떨리는 마음을 안고 드디어 호박배에 탑승. 비좁을 줄 알았던 호박배는 생각보다 안락했는데요. 경기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숨어있던 절대 고수.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의도치 않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마네요. 졌지만 목표했던 완주의 꿈은 이렇습니다.
1: 바로 1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별난 경기였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0: 한번 가보고 싶었던 부포탈로 향합니다. 부포강의 골짜기란 뜻의 부포탈. 라인강의 주류인 부포강을 따라 좌우로 길게 뻗은 이 도시는 과거엔 섬유, 현재는 화학과 기계공업이 발달한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죠.
1: 예전에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부포탈에 대해서 신기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지금 그거 한번 보러 가보려고요.
0: 유학 시절 때부터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들었던 신비의 열차. 그 때문에 일부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명 하늘을 나는 열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케이블카도 아닌 것이 도심 속을 휑휑 날아다니는 별난 광경. 지금 그 궁금증을 풀러갑니다.

0: aus?
1: Das kennen Sie nicht? Das ist unsere Schwebebahn.
0: Schwebebahn?
1: Das ist unser Verkehrsmittel hier in Wuppertal. Das sicherste Verkehrsmittel der Welt.
0: Wow.
1: Und ja, wir fahren jeden Tag mit 80.000 Leuten und bringen die durch Wuppertal.
2: 무려 120년 전부터 전기를 사용해 사람들을 운반해 왔다는 열차 슈베베반. 안쪽엔 좀 더 특별한 열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1900년도에 열차 개통식을 했던 슈베베반 제1호.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박물관에서나 봄직한 고풍스런 분위기에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디자인. 승객 좌석은 물론 운전석까지 초창기 형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Als die Schwebahn eröffnet wurde, ja. Kaiser Wilhelm II. Ist mit der Schwebahn gefahren und hat da vorne auf dem Platz gesessen.
3: Wow, recht.
1: Ja, da vorne.
3: Darf
1: zeig ich Ihnen. Ja, kommen Sie mit.
3: Danke.
1: Na klar. Hier hat er gesessen.
3: Wow.
1: Sie dürfen sich hinsetzen und wie eine Königin fühlen.
3: Ja, darf ich mal. Dankeschön.
1: Ja.
3: Ja. Wow, 여기 예전에 왕이 앉았던 자리라고 하는데요. Wow, ist das ja schon gut aus.
2: 사실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생겨나던 18세기 무렵, 이 도시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슈베베반. 인구가 늘어 교통난이 심각했지만 도시를 가로지르는 부퍼강 때문에 도시의 도로를 더 이상 확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슈베베반이 지금의 도시를 완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죠. 열차 구경을 했으니 이제는 직접 탑승을 해볼 시간.
3: 280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3,000원 조금 넘는 돈인데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방향 표를 끊었습니다.
2: 하늘에 둥둥 매달려 도심을 달리는 기분. 과연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3: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근데요, 되게 안정감 있고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4: Wie oft steigen Sie hier ein?
1: Jeden Tag.
4: Jeden Tag.
1: Fast jeden
4: Tag. Fast jeden Tag. Wow. Zufrieden mit dem dieser Schwebebahn?
1: Ja.
4: Ja.
1: Im Schnitt fahren die alle drei Minuten in der Hauptverkehrszeit.
4: Ah, ja.
1: Ja. Entlastet den Verkehr draußen.
4: Ah, ja, stimmt. Ich sehe
1: auf der Straße.
4: Ja. Ja.
2: 끝없이 상상하면 어느새 현실이 되는 세상. 작은 소도시 안에서 예상치 못한 짜릿한 재미를 느끼고 감사합니다.

0: 제가 유학생활을 한 이곳 드레스덴은 독일의 피렌체라 불릴 만큼 저의 전공인 음악 그리고 미술 등이 발달한 낭만과 예술의 도시. 차로 한 시간을 달려가면 펼쳐지는 동화 같은 세상. 국경을 마주한 체코에선 보헤미안 스위스라 불리는 이곳은 스위스 출신의 한 화가가 자신의 고향과 꼭 닮았다고 해 작센 스위스라 불리게 되었죠. 오늘 이곳에서 만날 특별한 인연. 수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어찌나 하나도 안 변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1: 아,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여기 드레스덴에서 공부할 때요 같이 운동하면서 언니랑 친해졌어요. 예.
2: 제 신랑은 한국 이름으로 우도, 독일 이름도 우도, 그 제주도 옆에 섬 우도.
3: 안녕하세요. 겜님 안녕하세요.
2: 비빔밥.
0: 한국에 오면 설악산에 꼭 오를 만큼 등산을 좋아하는 부부. 오늘 최고의 등반 코스로 절 안내한다고 합니다.
3: In der sächsischen Schweiz hier ist ein sehr traditionelles Klettern. Ja.
0: 눈앞에는 수많은 봉우리들이 마치 판타지 세계로 들어온 듯 신비로운 광경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순탄한 길을 옆에 두고 무시무시한 코스로 절 안내하는 부부.
2: 고수 술대.
0: 다행히 이 앞엔 초보자도 도전해볼 만한 암벽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3: Also früher waren hier Gletscher vor Millionen Jahren und dann ist das zurückgegangen und hat diese Gebilde zurückgelassen. Und der Sandstein ist ein Kalkgebinde, was quasi den Sand innen drinne festhält und zu diesen Steingebilden.
0: 억겁의 시간 동안 풍화와 침식을 거치며 독특한 형태의 걸작을 빚어낸 대자연의 놀라운 힘. 그런데 이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 Wie fühlen Sie sich gefühlt hier oben zu sein? Danke sehr.
4: Vielen Dank.
0: 이곳 암벽 코스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어 암벽 애호가들에게 성지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꼭 지켜야 할 방침이 있었는데요.
3: Die Regeln sind, dass man kein Metall benutzen darf, sondern nur Schlingen.
0: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징을 박는 건 절대 금물. 천으로 된 도구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수천 년 이상 응축된 사암기둥은 오히려 바위가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어 다른 곳보다 안전하다고 하네요.
4: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처음이라서요. 약간 긴장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드디어 젖먹던 힘까지 발휘할 시간. 30m 정도의 높이를 포기하지 않고 10여 분간 올라왔을까? 360도를 빙 둘러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절경. 겹겹이 솟은 봉우리들이 유럽판 장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3: 야. Yeah. Okay, Bergheil.
2: Bergheil?
3: Genau, Bergheil.
2: Bergheil, danke schön.
3: Das ist traditioneller Berggruß in der sächsischen Schweiz. Das ist das Gipfelbuch, wo sich alle Bergsteiger, die hier oben waren, eintragen.
2: Ah.
3: Hier.
2: 한국 이름으로.
3: Das Datum braucht ihr nicht nochmal dazu schreiben.
4: Ja, 제 이름.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
0: 작센 스위스의 모든 봉우리마다 놓여있다는 특별한 방명록.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새기고 갑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아무리 멋진 노래도 자연의 소리만한 게 없다 느낍니다.

0: 거대한 시간의 이 천덕. 지구가 우주에는 어떤 별보다도 어떤 행성보다도 탁월하게 자랐습니다. 어, 세상에.
1: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0: 겁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0: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1: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3: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4: 제작진 분들과 미팅을 할 때 20곡 해도 되냐.

0: 후속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1: 파스타 소스 하나에도 망설여질 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저당 파스타 소스 당분 50% 다운. 이제 파스타 소스도 라이트하게 라이트 앤 조이 오뚜기.
2: 매일 가는 화장실, 누군가에게는 홀로 괴로움과 씨름하는 공간이다.
3: 가장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간 날은 얼마나?
4: 한 10일 정도? 약을 먹고 제가 준비를 안 하면 그냥 열흘은 그냥 지나갑니다.
3: 5일. 그때 제가 이제 배가 너무 부풀고 그러면서 갈비뼈도 부러지고 속옷이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변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5: 변이 굵고 좀 뭐랄까 조금 딱딱한 면이 있다 그러면서 덩어리로 나온다래나?
6: 변이 너무 딱딱해서 아픈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로 항문으로 변을 파내시더라고요.
2: 몸 안에 쌓여가는 불편함, 그 뒤를 잇는 건 복부 팽만과 통증이다.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매일 반복되는 배변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4: 변을 눌리면 안 나오니까 진짜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땀이 쭉 나오고.
7: 남들은 우유 뭐 한껏 먹으면 설사하는데 그 900ml짜리를 한꺼번에 진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도 효과를 먹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서.
8: 배가 이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못 먹죠. 배가 너무 부르니까 터질까 봐 우려가 돼가지고.
9: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 돌덩이 같습니다. 약을 안 먹었으면 항문이 막혀서 죽었겠죠.
2: 나이 탓이라 여겼던 변비. 하지만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10: 장폐색이라 그래서 장이 막히는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드물지만 이제 거대 결장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11: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참을수록 독이 되는 변비. 그 위험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소화기 질환의 권위자 정기욱 최창환 교수. 수많은 변비 환자를 치료해온 두 명의와 함께 노년의 변비, 왜 더 위험한지 알아본다. 오랫동안 화장실을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이 막히기 직전까지 악화된 상태. 68세의 이상남 씨는 군변 제거 수를 받기로 했다.
12: 통화하지 않으면 지금 무슨 검사하러 오셨어요?
2: 진정제 투여 후 조심스럽게 진입한 대장 내시경 카메라. 장 안의 상태가 확인되자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대장 안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분변으로 가득 차 있다. 특수 기구를 이용해 거대한 분변 덩어리를 하나씩 부수고 액체를 주입해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장 폐색이 생기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이 올 수도 있다. 마침내 막혔던 대장의 통로가 다시 열렸다.
13: 이상남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장의 일부가 늘어나 있고 그 대변이 정체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항문 쪽에 단단한 차도 같은 대변이 막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장은 직장 끝에 있는 대변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변을 좀 제거를 하고 있고요. 잘게 부수거나 석신을 통해서 흡입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좀 녹여가지고 이렇게 대변이 잘 나오게 도와드리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시술을 마치고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온 이상남 씨. 60대 중반 이후 없던 변비가 찾아왔다.
14: 이런 증세는 24년도 1월 달부터 한 뭐 2년 6개월 정도?
3: 가장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간 거는 얼마나 못 가셨었어요?
14: 한 10일 정도? 뭐 열흘 만에 응급실 가고 일주일 만에 응급실 가고 뭐.
2: 이상남 씨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만성 변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10: 좀 어떠세요, 환자분? 고생하셨죠? 검사하신다고. 네. 예, CT 봤더니 횡연결장 중간 부분에서 약간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움직임이 떨어지는 부위가 관찰되고 있고요.
2: 네, 네. 2년 전보다 호전됐지만 횡연결장은 여전히 6.8cm 늘어나 있다.
10: 배가 불러지거나 변비가 심해지면은 이것 때문에 폐혈증이 생겨서 이제 생명에 위험한 경우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외래에서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 보다가 증상이 조금 계속 호전이 없으면 그때가 수술까지 한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14: 폐혈증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이거든요.
10: 똥이 안 나가고 쌓이고 쌓이면 나쁜 균이 피를 타고 돌다가 그게 이제 혈압 떨어지고 그런 게 폐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변이 혹시라도 안 나오고 배가 불러지고 하면은 그때는 응급실로 오셔야 될 수도 있으세요. 네.
2: 처음엔 노화의 증상인 줄 알았던 변비. 장을 절제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변비의 또 다른 얼굴을 알게 된다. 대변은 대장과 골반저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배출된다. 하지만 대장의 운동 기능이나 항문, 직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부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치료가 필요한 변비는 무엇일까? 대변 횟수가 주 3회 미만이거나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딱딱하고 잔변감이 남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10: 변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배변 횟수가 작은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배변하거나 잔변감이 있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게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치핵이라든지 분면 매복이라든지 직장 탈출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고 돼 있고 심한 경우는 장 폐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올 수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
2: 여기 변비라는 두 글자 앞에 매일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다. 이러면 화장실을 더 잘 가지 않을까? 30분씩 하루에도 3, 4번 매일 찜질을 한다.
15: 하면은 제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있어요. 어느 날부터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느 날부터 시원하게 못 보는 거예요.
2: 젊은 시절 라이브 가수로 활동하며 무대를 누볐던 이수연 씨.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건강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일상은 온통 배에 집중돼 있다. 좋아했던 밀가루와 자극적인 음식은 일절 끊은 지 오래. 채소 위주의 건강식단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응급실에 실려간 횟수만 무려 7번에 달하기 때문이다.
15: 네, 거의 실시구라 해야 되나 10이라 해야 되나 거의 실신 직전이었으니까 네. 그냥 복통이 너무 심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엄청 부풀어서 정말 만삭처럼 부풀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막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랬으니까.
2: 그날이 있던 작년 9월 이후 매일 먹는 변비약. 그녀에겐 매일의 숙제와 같다.
3: 한 번 그렇게 복통이 시작되면 좀 얼마 동안 지속되시나요?
15: 제일 오래 갈 때 25일 정도? 예, 한 달 내내 거의 아픈 거죠. 매일 볼려리는데 가끔가다 한 번 딱 안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2: 지옥 같았던 그 순간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복통은 평범한 일상마저 흔들고 있다. 이수연 씨는 과연 이 불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13: 좀 어떠세요? 환자분 괜찮으신가요?
15: 네. 배도 부풀고 계속.
13: 일단 요 CT 처음에 9월 달에 가져오신 CT를 보면은 자장이 좀 이렇게 심하게 늘어나 계시고
15: 네.
13: 대변도 좀 차 있었는데
15: 네.
13: 11월 달에 저희가 입원하셔가지고 찍었을 때는 다행히 조금 좀 좋아진 추세였었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대 결장이 있으면서 대변이 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 생각이 됐고요.
2: 환자는 장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대변과 가스가 장기간 정체됐고 대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다. 특히 횡행결장은 최대 약 7cm까지 늘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변비와 복부 팽만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복부는 만삭 산모처럼 팽창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수차례 응급실을 찾았다. 현재는 대변을 무르게 해주는 약물과 장운동을 도와주는 약물 치료 중이다. 이처럼 대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장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 거대 결장증이란 무엇일까? 대장 벽에는 장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절이 분포한다. 하지만 신경절이 부족하면 일부 대장의 장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을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변비가 발생하는데 심하면 변과 가스가 쌓이면서 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거대 결장증이 발생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호전되기도 한다. 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진 부위와 심하게 늘어난 대장 일부를 수술로 절제해야 한다.
10: 거대 결장증은 이제 결장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비나 이런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드시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동반된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대 결장증 때문에 저희가 한 17번 정도 이렇게 분변 제거술 내장이식 했던 분이 기억나고요. 반복적으로 장폐색 같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응급실로 자주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까지도 저희가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5: 이게 아플 때 제가 너무 좀 미련스럽게 참는 편인데 저희 아이가 그 응급실에 가자고 저한테 한 거만 지금 3개월 안에 7번이에요.
13: 차라리 이렇게 분변 제거술 해가지고 대변을 빼주는 것도 도움되긴 하거든요.
15: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13: 코에다 콧줄 꽂아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감압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죠. 예. 일단 이렇게 약 좀 드시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예.
2: 변비가 이렇게 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니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
15: 대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눈앞이 캄캄했고 정말 일반 사람들은 그 변비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변비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2: 참고 넘긴 시간이 병을 키울 수 있다. 변비의 조용한 경고. 평범한 증상 뒤에 큰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병. 81세 우춘자 씨도 변비를 방치한 끝에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6: 밤에 자는데 이상하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니까 피가 보여요. 여보, 저기 병원 좀 갑시다. 그럼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가까운 데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갔더니만은 거기서 다 썩었다고. 내장이 다 썩었대요.
2: 긴급했던 그날, 변비가 출혈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17: 지금은 배 아프진 않으시죠?
16: 네.
17: 네. 요새는 대변은 몇 번 보세요?
16: 하루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17: 하루에 한 번?
16: 예.
17: 네, 좋으시네. 그때 이제 입원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내시경 사진인데,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게 생겨서, 장에 염증이 생기고 혈변도 보고 좀 그랬던 거고요.
2: 검사 당시 우춘자 씨의 대장은 염증으로 인해 궤양이 생기고 헌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허혈성 대장염은 어떤 질환일까? 우리 몸의 대장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고혈압, 심부전 등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심한 변비로 인해 대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다. 그 결과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허혈성 대장염. 특히 혈관 분포가 적은 좌측 대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복통과 혈변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장마비와 함께 장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17: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대장의 상대적인 혈류 부족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대개 한 60세, 65세 이상 고령에서 잘 발생을 하고요. 변비도 그 허혈성 대장염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아무래도 대장 내강 내 압력이 좀 올라가고 장내 혈액순환이 좀 부족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당시 오춘자 씨는 장의 연동 운동이 감소된 장마비 상태였다.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로 소장은 크게 팽창돼 있었다. 항생제 치료와 꾸준한 변비 관리로 염증은 거의 가라앉은 상태다.
16: 저는요, 그짝에서 진짜로 다 썩었다 소리 나중에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잘해주셔갖고요.
17: 허혈성 대장염에 대한 약은 더 안 드셔도 되고 변비약은 좀 일단 당분간은 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비 증상이 계속 또 안 좋아지면 그게 나중에 또 이런 장애,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져서 또 장, 허혈성 대장염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16: 네.
17: 이런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2: 병의 시작이었던 변비는 평생의 숙제다.
16: 자주 못 가서 이제 변이 딱딱.

0: 크지요. 딱딱하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피가 이제 그다음 한 4일간 이렇게 싹 멎어요. 너무 좋은 거 있지요. 날아갈 것 같아요.
1: 시간도 한결 느리게 흘러가는 곳. 그곳에서 유유자적 밭을 일구며 노년만큼은 고향에서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얼마 전 팔순을 맞은 민현숙 씨도 허혈성 대장염으로 큰 고비를 넘었다. 염증은 호전됐지만 만성 변비는 아직 진행형이다.
2: 15년 전 그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약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꼭 가요. 다른 과 가면서 소화기내과도 꼭 들려요.
1: 변비약을 먹은 지도 10년. 약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다. 변비로 응급실을 찾은 것만 3번. 변비약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는 약들. 고령이 되면서 챙겨 먹는 약은 계속 늘고 있다.
3: 약 드시는 거뭐 다른 것도 있으세요?
2: 심혈관 약 하나라고 고지혈 하나라고 당뇨 약 하나 아침 저녁 먹어요.
1: 20년째 앓고 있는 당뇨. 이제는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당뇨에 맞춰 음식은 가려 먹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운동은 쉽지 않다. 자식들에게도 점점 미안한 마음이 커져간다.
2: 변비가 너무 심해지면은 볼일 보기가 어렵잖아요. 화장실이 막힐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걸 다 조기로 해서 뚫어주고 막 그러니까 아, 식구들 다 불편하죠.
1: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난다. 쉽게 끝나지 않는 노년의 변비. 왜 고령의 변비는 이처럼 오래 지속되고 더 위험해지는 걸까?
4: 젊은 층에서 생기는 변비는 주로 스트레스라든지 다이어트 아니면 일시적인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생기는 기능성 장애인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당뇨나 신경계 질환 등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다인성 질환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오늘은 민현숙 씨가 정기 진료를 받는 날. 민현숙 씨는 3개월에 한번 장내 수분을 늘려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변비약을 처방받고 있다.
5: 요새 변비 증상은 좀 괜찮으세요?
2: 한번 먹어갖고
5: 아,
2: 나면 한
5: 나아요?
2: 3일 정도를 먹어야 돼요.
5: 아, 그럼 3일 동안 대변 못 보시는 거예요?
2: 보기는 다 도는데
5: 네.
2: 너무 단단해가지고
5: 아, 그래요?
2: 피가 나고
5: 그래요?
2: 너
5: 아쉽게
2: 저기가
5: 보시는구나.
2: 변기가 막히고 막.
5: 아, 네. 얼마 전에 대장내시경 받으셨을 때
2: 네.
5: 예전에처럼 염증이 심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염증이 좀 있거든요.
1: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했을 당시 심한 염증으로 정상 점막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5: 이런 좌측 대장의 염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는 뭐장 벽이 거의 썩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괴사가 심하게 생겼었고요.
1: 괴사로 인해 장벽은 검게 변해 있었다.
5: 최근에 5월 달에 시행한 대장 내시경 검사 소견은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이 왼쪽 부위 염증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위가 비교적 괜찮은 부위고요. 이제 여기가 염증이 생긴 부위. 아직도 좀 염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1: 2024년과 현재의 엑스레이를 비교해보면 당시 대변과 가스로 장이 심하게 늘어나 있었다. 지금은 장의 팽창이 줄며 호전됐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5: 그때처럼 다시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대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놔두면 안될것 같아요.
2: 아, 그 정도 되기 전에
5: 네, 되기 전에
2: 미리
5: 미리 좀
2: 먹어야 돼.
5: 약을,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
2: 아.
5: 지난번 당화혈색소가 8.1로 좀 올랐네.
2: 그러게요. 그래서.
5: 당 조절이 중요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5: 그 내분비내과 교수님하고 좀 상의해서
2: 네.

0: 식단 조절, 체중 조절 이런 걸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1: 노년의 변비가 쉽게 낫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질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과 여러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비가 만성화되고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진다. 게다가 고령의 변비 환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2: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는 유병률이 20,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노화로 인한 장 근육의 위축이나 신경세포의 감소, 그리고 활동량이 좀 되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 수분이나 식이 섭취도 좀 부족하게 되고, 또한 고혈압약이라든지 진통제 이런 약제를 또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런 뭐 뇌졸중, 당뇨, 파킨슨과 같은 이런 질병들이 또 변비 증상 유발에 또 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특히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변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좀 오랫동안 누워 계시거나 활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변비가 왔을 때는 단순한 변비일 수도 있겠지만은 혈변이라든지 뭐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안 만져지던 배에 뭐 만져진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 같은 거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장 같은 것도 감별하는 게 좋겠고요.
1: 노년 이후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79세 최도연 씨도 없던 변비가 생겼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잔변감이 늘 남아있다.
4: 한 3, 4년 됐습니다. 네. 처음에 보는 게 시작할 때도 어렵고, 조금씩 이래 봐도 갈 것이 조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시원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1: 가족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일. 용기를 내 병원 문을 두드렸다.
2: 대변을 며칠에 한 번 정도 보셨죠? 그때도 매일 보셨나? 매일 보기는 하는데 예.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시원하게 잘 안 나오고 뭐 좀 대변이 남아 있는 것 같고
4: 이렇게 그만
2: 좀 대변을 보려면은 좀 힘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대변이 좀 이제 딱딱하기도 하고요.
4: 많이 걸어야 나오고 안 걸고 이래 앉아 있으면 또 안 나.
2: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만성 변비 증상인데요. 대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이라도 좀 시원한 대변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1: 매일 화장실을 가도 변비일 수 있다.
2: 주요한 변비 증상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 그리고 과도한 힘주기, 단단한 대변, 그리고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듯한 느낌, 잔변감이 되겠고요. 항문이 막힌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 항문 주변을 누르거나 손으로 파내는 등의 어떤 수조작이 필요한 경우, 특히 여섯 가지 증상을 대표적인 변비 증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만성 기능성 변비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원인에 따라 변비의 치료법도 달라진다. 최도연 씨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세 가지 검사를 받기로 했다. 먼저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대장 통과 시간 검사. 3일간 표지자가 들어있는 캡슐을 한 알씩 삼킨 뒤 4일째, 7일째 엑스레이를 촬영해 장 안에 남아있는 표지자의 개수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대장의 운동 기능을 평가한다. 두 번째는 배변 조영술 검사. 감자 전분가루에 조영제를 섞어 인공 대변을 만든다. 인공 대변을 항문으로 주입한 뒤 배출하는 과정을 실시간 엑스레이로 관찰해 배변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낸다. 다음은 항문 직장 내압 검사. 직장과 항문 근육의 힘과 움직임을 평가하는 검사다.
5: 항문에 힘을 한 번만 쫙 줘보세요. 항문을 쥐어보세요. 항문 쬐어보세요.
1: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2: 대장 통과 시간 검사가 되겠는데요. 대장의 이제 연동 운동 기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

0: 그렇다.
1: 어머니야? 네. 며느리입니다.
2: 원래 며느님이랑 사이가 되게 좋으세요?
0: 원래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3: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긴장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한다.
4: 지금 이제 서행성 변비가 좀 있으신 건데 대변이 이렇게 장을 잘 통과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통과 시간 자체가 많이 지연돼 있어요. 그래서
3: 변비는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상적인 경우 소화된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데 약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장의 연동운동이 떨어져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를 서행성 변비라고 한다. 반면 대변 장애형 변비는 변이 직장까지는 도달하지만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항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변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다.
4: 이게 이제 다 원래는 거의 다 상당히 뭐 한 20개, 30개 미만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다 빠졌어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먹은 게. 그러니까 장 통과 시간이 많이 지연돼 있다. 그래서 대장 통과 시간을 약 한 80시간 정도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정상 사람은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대장 통과 시간이.
3: 검사 4일째. 96시간이 지나도 60개의 캡슐이 남아있었고 7일째에도 6개의 캡슐이 배출되지 못했다. 하지만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4: 대변 조영술 검사를 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제 대변이 이쪽으로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0: 예.
4: 여기는 뭐가 좀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직장류라고 하거든요.
3: 잔변감의 이유는 대변이 3cm 크기의 직장류 주머니에 고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직장은 벽면이 매끄러워 대변이 자연스럽게 항문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만성 변비와 노화, 출산 등으로 직장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배변 시 직장 벽 일부가 바깥으로 밀려나 돌출될 수 있는데 이를 직장류라고 한다. 대변이 주머니 안에 고이면서 아무리 힘을 줘도 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변감이 지속될 수 있다.
4: 직장류는 특히 직장하고 질 쪽에 그런 벽이 중격이 좀 약해지면서 질 쪽으로 직장 벽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성들에서 굉장히 흔하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에서 수술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로 증상이 완화된다면은 굳이 꼭 수술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3: 참는다고 해결되는 변비는 없다.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예전엔 몰랐다. 매일 화장실 가는 평범한 일상이 삶을 지탱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변비에 좋다는 키위와 푸른 주스를 챙겨 먹는다는 61세 안상호 씨. 퇴직 전까지 33년간 경찰로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아온 그에게 가장 힘든 상대는 변비였다.
5: 변비약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도 변을 못 봅니다. 변을 한 3, 4일 정도 못 보면 그때부터 복부 팽만감이 있고 배가 통증이 또 시작이 됩니다.
3: 현직에 있는 동안은 마음 놓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퇴직 무렵 극심한 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로 살아온 시간은 여전히 그의 자부심이다.
5: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입었던 정복 하나 남겨놨습니다. 기념으로. 이건 이제 큰아들, 원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아들, 큰아들 교도관이고 이거는 현직 경찰관의 둘째 아들 거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3: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장 폐색이 반복되는 상태. 그가 짊어진 마음의 무게도 컸다.
5: 약 한 2년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관내에 배터리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그 많은 공장의 그 사원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제가 근무하는 데에서 그런 일이

0: 발생이 돼서 자책도 들고 그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을 잘 못 봐가지고 그 병원을 이곳저곳 가봤는데 해결 방법을 못 찾고.
1: 그의 병명은 장이 비대해진 거대 결장증. 반복되는 장폐색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0: 진단을 처음에 받고 그거 좀 당황스럽고 한번 장이 늘어난 거는 복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1: 그저 심한 변비라고 생각했던 병. 예상치 못한 진단 앞에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라면 꿋꿋이 마주하려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술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 장 절제 수술을 앞둔 안상우 씨를 다시 만났다.
2: 마지막에 대변 보신 건 언제였어요, 그러면요?
0: 이틀 됐습니다.
2: 이틀 전에. 그 앞에는 언제 보셨어요?
0: 그 전에도, 3일 전에, 변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지난번에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이번에 CT 찍었을 때보다 지금 배가 많이 불러져 가지고요, 환자분. 저희가 1년 사이에 또 이게 좀 장이 좀 많이 좀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아 가지고요.
1: 2년 전부터 배변이 어려웠던 안상호 씨. 대장의 한 부분에서 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부족해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변을 밀어내는 기능도 저하됐다. 이로 인해 대변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대장 안에 분변이 쌓였다. 변비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변과 가스가 계속 쌓이면서 대장은 최대 13cm까지 늘어나는 거대 결장 상태가 됐다. 대변이 오래 머물면서 대장은 더욱 늘어나고 장 운동 기능도 점차 저하됐다. 대변과 가스가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해 장 폐색이 반복됐다. 결국 안상호 씨는 대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3: 정상적인 대장이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생각이 되고요. 거의 뭐 13cm, 14cm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던 거 보면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좀 직경이 좀 좁아지는 부분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그 신경절이 좀 분포가 적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경절. 신경절은 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구조로 대변을 아래로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신경절은 아무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장 운동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근육하고 협동해서 우리가 대변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국소신경절이 분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대장 운동이라든지 근육 운동이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대변을 보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술은 피할 수 없지만 안상호 씨에겐 다시 찾고 싶은 일상이 있다. 화장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나는 것. 변비가 심해진 뒤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제는 변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
0: 변비약을 먹으면은 갑자기 설사가 나오면 대처할 수 없고 낯선 음식을 먹기가 조심스럽고 해외여행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수술 잘 돼서 음식 잘 먹고 변을 잘 보고.
1: 마침내 안상호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수술은 대장학문외과 김찬욱 교수가 집도한다.
4: 변비 환자 중에서 이행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 장 운동이 안 좋은 부분을 넘어가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대장을 한 40cm 정도 남기고 다 절제를 하고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해주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1: 수술 예정.

0: 시간은 2시간. 기능을 잃은 대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수술이다. 먼저 복강경을 이용해 신경절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대장 부위를 확인한다. 이어 장운동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포함해 문제가 된 대장을 절제하고 이후 남아있는 정상 대장과 소장을 연결해 새로운 배변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는 정상적인 배변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수술 직후에는 잦은 배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안정된다.
1: 사진만 보여주세요.
2: 네.
0: 작은 절개창을 통해 복강경 수술이 시작됐다. 문제가 된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수술의 첫 단계. 신경절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대장을 주변 조직과 혈관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오랜 시간 변이 머물면서 탄력을 잃은 대장. 마침내 몸 밖으로 나온 대장은 예상대로 크게 늘어난 상태였다. 출혈을 최소화하며 대장을 안전하게 절제한다. 늘어난 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안상호 씨를 괴롭혀온 변비의 원인이 드러났다. 거대 결장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한 봉합이 이어질 차례. 남아있는 소장과 대장을 연결해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3: 일반적으로는 대장을 한 150cm 정도를 보는데 저희가 보통 절제를 하는 거는 직장을 한 15cm로 봅니다. 그래서 직장 위로 해서 한 30에서 40cm 정도 남기고 절제를 하는 거니까 한 1m 좀 넘게 그 정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대장이 그렇게 큰 대장이 들어있으면 배가 항상 불러있고 불편한데 그런 것들이 일단 사라지게 됩니다.
0: 원인에 따른 변비 치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변비 환자 3명 중 1명은 장의 기능엔 이상이 없지만 배변할 때 힘을 잘못 써서 변비에 시달린다. 변을 밀어내려는 순간 엇박자처럼 오히려 항문에 힘이 들어가 배변을 스스로 방해하는 것이다. 배변 장애형 환자에게 필요한 건 배변 습관을 바로잡는 재활치료, 바이오 피드백이다. 73세 조돈수 씨도 변비를 앓는 내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문제는 그의 장이 아니라 배변 방법에 있었다.
4: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 먹고 뭐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원인을 못 밝혀가지고 가서 자니까 배도 아프고 많이 먹으면 더 안 좋으니까 조금씩 먹어요.
5: 변 참듯이 꽉 조여보세요. 다시 한번 조여보세요. 꽉, 그렇죠. 힘 빼고 힘 빼세요. 자, 다시 한번 꽉 오므리세요. 오므리고 힘 빼고. 좋아요.
0: 조돈수 씨는 지금까지 세 번의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았다.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는 배변을 다시 배우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복부엔 패치, 항문엔 센서를 부착해 근전도를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잘못된 힘주기를 교정한다.
6: 바이오 피드백은 우리가 이제 배변 습관이 잘못된 분들을 교정하는 거라고 재활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변비 환자의 많게는 3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면서 우리가 동시에 항문하고 이렇게 골반적 근육은 이완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문이 오히려 수축이 되고 항문이 이렇게 이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문 직장 내압 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통하면 우리가 배변 습관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조돈수 씨처럼 오랜 변비가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많다. 병원까지 오는 길은 멀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다.
7: 조돈수 님이시죠?
2: 좀 어떠세요? 요즘에 좀 어떠신가요, 안자분? 예.
4: 요즘에 살만 납니다.
2: 아, 다행이다, 그죠? 예. 장 통과 시간 했을 때 환자분은 장 통과 시간 캡슐이 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장 운동은 굉장히 잘 되고 계신데 반해서.
0: 장은 잘 움직였지만 변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했다.
2: 항문에 이렇게 압력이 좀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오히려 반대로 힘을 주시는 게 좀 보셨던 것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감각도 조금 떨어져 계시는 것도 연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0: 재활치료를 거듭하면서 배변을 방해하던 잘못된 항문 근육의 움직임이 조금씩 정상에 가까워졌다.
2: 아마 바이오피드백 같은 재활치료가 환자분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하세요. 예, 환자분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대변 모양이 이제 우리가 1번 같이 약간 염통 같이 나오고 좀 불편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4번 같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죠. 예, 다행이네. 정상적으로 대변을 잘 보고 계시고. 예.
0: 심한 변비를 의미하는 땅콩 모양의 변 1형에서 소시지처럼 길고 부드러운 4형으로 배변의 질도 달라졌다.
4: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집에서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저기 생활하니까 더 자꾸 좋아져요. 첫째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0: 노년이라고 변비를 참을 필요는 없다. 치료하면 달라질 수 있다.
7: 지금은 저기 하면 하루에 한 번 많이는 안 놓으니까요. 조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요.
8: 아주 편하죠. 오히려 편한 편이에요. 자주 봐도.
9: 5분, 10분 앉았어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힘만 들어가고 아프기만 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변 부는 것만으로도 약을 먹어서 받은 뭐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죠.
0: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산뜻한가요? 변비는 원인에 맞는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좋은 배변 습관은 하루하루의 실천으로 만들어진다.
6: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채소나 뭐 과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푸른이나 키위 같은 게 논문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또한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 같은 것도 생활 습관 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잘 안 나온다 싶으면 5분이나 10분 정도 이상 오래 앉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나오시는 게 오히려 대변 습관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굳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평소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 경우에도 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무시고 수면과 함께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많은 이들이 겪고 있지만 부끄러움 속에 묻혀온 병. 참고 견딘 변비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말 못할 불편을 겪고 있는 변비 환자들에게 소화기내과의 두 명의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6: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병원에 오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셀프 자가치료하시다가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대장암의 경고 증상의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0: 이제는 치료와 함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비우는 건강이다.
10: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질환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변비는 올바른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고요. 오늘부터 물 한 잔 걷기 한 걸음, 규칙적인 배변 습관 실천으로 건강한 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걸 두 개 박는
12: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11: 뇌에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다.
13: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0: 아, 엄마! 아,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9: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0: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에
1: 불고기가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2: 야, 진짜 멋있다.
3: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4: 새하얀 건물 여기인데요.
3: 그냥 순백으로.
5: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6: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3: 연매출이.
6: 그랬는데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0: 비만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난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듀얼코어는 바라지도 않는다. 펜티엄 4만 있어도 인기 짱인데. 재수 없는 경수. 맨날 엄마 자랑해, PSP 자랑해. 아우, 재수 없어. 내가 주부 수준이 말이 되냐고. 아,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0: 말 닮아 생긴 건 얼짱인데 대가리는 꼭 제비 닮았어. 돼지 대가리야.
1: 이것도 밥 줘.
0: 밥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이 꼴 좀 봐. 어이구 참. 아 어떻게 그런 면허시험 하나 제대로 못 보고서는 삼수 사수를 지나서 완전히 이거는 장수 무대야 장수 무대. 예? 장수 무대 할래 이놈아? 응?
2: 한번 볼게.
0: 봐봐. 뭐야?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짤짓 경우가 질렀잖아.
2: 재수야, 야, 너 좋겠다. 어? 이 아빠가 새 여자 꿰차고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좋아? 야, 이분 엄마는 왜 이렇게 빨리 후자다 도망갔냐? 근데 너는 어떤 여자가 엄마로 왔으면 좋겠어?
3: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에 진짜 괜찮은 엄마가 어디도 없고.
2: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썸팍한 여자가 온다면?
3: 쌈박한 여자는 저를 쌈박한 아파트에 가지 이런데 왜 와요?
2: 아니 안 오는 거 알았나? 그래도 만약에
3: 난 딱 하나야. 어디 안 가고 완전 끝까지 붙어 있는.

0: 오늘 약 새로 들여왔는데 좋은 걸로. 좋으나 마나 운이 아깝이 그렇게 올랐어. 아이고 매사 안 오르는 게 없고. 나 이렇게 머리 해주다간 진짜 나 밥 못 먹어. 약값도 안 나와.
1: 언니 언니 나 찌개 올려놓고 왔는데요. 빨리 해주세요.
0: 그래 알았어. 찌개 올려놓고 왔다고. 빨리 중화해줄게. 야 백중화.
1: 아 백중화 백중화.
2: 아 왜 또?
1: 제 쌍음식. 아 빨리 안 나와.
0: 진짜. 나와서 밥값 좀 해. 밥값 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놈아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놈아. 아이고 아까나마 들어간 놈의 회사는 그냥 덜그덕만 해서 나가 자빠지고. 아이고 참 내 팔자야.
2: 장갑 어디 갔어?
1: 아 장갑은 무슨 장갑. 바빠 죽겠는데.
2: 아 마음 잡고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진짜.
3: 뭔 공부를 하는데?
2: 있어요. 나라에서 치는 시험.
1: 나라에서 치는 시험 좋아하네. 운전면허 시험. 아이고 학과 시험만 벌써 8번째 떨어졌어. 아리에 돌덩이만 들어앉았는지 왜네.

0: 뭐야?
1: 만화.
0: 만화 좋아하는 애새끼가 있구나. 하람 공부 안 하고, 씨. 좋아.

0: 야. 너뭔병 있냐? 너 똥값에 넘긴 거 보면 너무 병 있지?
1: 병은 무슨. 내가 술 때문에 간이 좀.
0: 아, 씻어. 따뜻해졌네. 밥 먹자. 야, 임마, 밥 먹자고.

0: 실버 끈이니까 영 딴판이네. 쌍판은 그 똥색이냐? 그 머리 꼬라지 그게 뭐? 아, 밥맛 떨어져.
1: 드세요, 엄마.

0: 시켰어?
1: 적하면 적이지. 네가 내 마누라며. 자동적으로 내 새끼 엄마지 뭐냐?
0: 엄마 소리 들으면 다 올라올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
1: 누룽지가 됐건 밥이 됐건 집안에 꼭 여자가 있어야 돼. 응? 엠마, 엄마가 또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2: 응.
1: 쌍판에 풍 왔냐? 어떻게 얼굴 거지게 표정이 없냐, 넌?

0: 아닌가요?
1: 안 들까?
0: 화장까지 했잖아요.
1: 할 짓이 없어서 했다.
0: 아줌마 밥안 해요?
1: 여미집구석은 뭐가 이렇게 추워? 이게 보일러를 올려도 이 모양이니?
0: 남의 꼴다 먹어요.
1: 꼴랑 김밥 하나 갖고 지랄이야, 진짜.
0: 식권으로 겨우 산 거예요. 알지?

0: 야, 야, 됐어, 됐어. 여보, 엄마 어떠냐?
1: 왜 맨날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어쩌면 뭔 상관인데요?
0: 뭔 상관이 아니라, 씨. 뭐, 상관이 있지. 같은 동네 살면, 막 그, 상관이 있는 건 같은 이웃인데.
1: 이번엔 상관 안 하는 게 좋을걸요?
0: 야, 어, 일로 와. 어때? 어? 되게 괜찮다며?
1: 완전 식충이에요. 뭐든 싹 다 먹어치우고, 안 먹을 땐 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수 새엄마? 예? 아, 나 여기야 살아요, 여기 앞에. 에? 머리 한번 하러 와요. 예? 리스 해줄게, 내가. 리스. 아이고, 겨울이라 그런가. 저도 요즘 이상하게 배가 잘 꺼지더라고.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 어떻게 된 게. 어? 원래 먹는 거 앞에서 깨닫대지 않고 막 잘 먹는 여자가 성격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냥. 아유, 재수 새끼, 참, 팔자가 복잡하네. 시즌 때마다 새엄마 착착 오고. 저런 집에 오는 거 보면은, 파토 인생이 빤한데. 얼굴은 또 영 빠방하게 생기셔서. 그러네. 나 좀 뒤질게.

나야.

0: 몇 살인데 여태 젓가락질을 못해.
1: 누나, 아줌마 왜 잠만 자요?
0: 납니다.

여보세요. 어. 사진 봤냐? 아, 탱탱한 게 죽여지잖아. 어. 아, 뭐 지금 다리 다쳐갖고 쉬고 있는데. 야, 임마, 그만하네, 없어, 이 새끼야. 얼굴 반반하지. 매상 팍팍 올려주지. 어? 눈치 빠르지. 아, 너 확실한 투자하는 거라니까. 어. 어, 아, 씨. 어. 그래, 알았어. 어.

회사에 시간이 없다고! 이야!

0: 거야. 시끄러.
1: 그게 더 시끄러워요. 아, 왜 그래요? 아, 나, 아, 너라고. 아, 주세요. 아, 빨리 달라고요. 아. 아줌마 술집 땡겼죠?
0: 그래서?
1: 술집으로 다시 가요. 아줌마 같은 사람 필요 없네요.
0: 야, 나는 뭐 너 같은 애 필요한 줄 아니?

0: 누가 꺼냈어요? 왜 남의 거면서요?
1: 아이, 깜짝이야. 아, 왜 꼴랑 책 하나 갖고 지랄이니?

0: 어디다 꼽으셨어? 어?
1: 몰라, 없어.
0: 없어? 없어? 나오기만 해, 너. 없어? 뭐야, 이거? 없어? 뭐야? 이 새끼, 살살 거짓말이라 시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 새끼야? 응? 야, 동사무소에 돈 나오면 다 네 돈이야?
1: 안 돼!
0: 아이씨.
1: 아, 그거 갖고 얼마까지 살아야 돼?
0: 안 나와?
1: 빨리 줘!
0: 징징대지 마, 이 새끼야. 응? 몇 배로 따다 줄 테니까. 독한 새끼. 지혜미 닮아가지고 애 새끼가 눈물 한 방울 없어, 씨. 징그러운 새끼야, 씨.
2: 저 호랑이 새끼 진짜. 아이, 가만히 있는 빨래를 왜? 아이, 이거 빠느라고 손실을 뒤지는 줄 알았는데. 에이, 아, 저 쌈새끼 진짜 확.

0: 저기 있잖아요. 그 하여튼 씨 두 년놈들이 다 똑같아 진짜.
1: 서라 김경아 김대수 뭐냐? 봉투다 봉투.
2: 야, 이제 빨리 내놔.
1: 그래.
2: 빨리 내놔. 야.
1: 식권? 야, 김지수도 식권맨인가 봐. 식권. 식권 빨리 주소. 안 그럼 우리가 다 가진다.

0: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1: 빨리 내.
0: 진짜 신고해야 될 거야.
1: 뭐? 그런 거 아니야.
0: 아니가 뭐가 아니야. 아줌마는 이제까지 중에서 제일 나빠. 마약까지 하잖아.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그거 내가 다 버렸어요. 나가! 나가! 나가요! 꺼져! 빨리 꺼져!

0: 지게 안 됐다. 니네 엄마 아직 젊은 것 같은데. 너도 엄마가 아프니까.
1: 엄마 아니에요.
2: 많이 차입니다.
3: 김정동 씨.
2: 예. 얼마죠?
3: 초창입니다.
4: 좀 미안하네. 하나도 안 미안해. 네가 내약 다 갖다 버렸잖아.
1: 그래서 책임지잖아.

0: 아줌마 돈 있죠? 술집 땡기면서 돈 버는 거 있으면 딴 데로 가요. 여기 있어봤자 아줌마한테 좋을 거 없어요.
1: 내가 모아둔 돈 있으면 이딴 집구석에 들어왔겠냐?
0: 돈도 안 모아놓고 뭐 했어요? 그래도 나 같으면 무조건 이딴 집은 안 있어요. 딴 데로 가지. 엄마한테 가든지.
1: 나는 원래 엄마 같은 거 없거든.
0: 엄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태어났죠.
1: 낳았으면 뭐하냐. 바로 고아원에 갖다 버렸는데.

0: 그래. 사람이 남의 살 먹을 때, 어? 인정사정 보면 안 돼. 야, 더 먹어. 더 먹어. 막 먹어, 씨. 야, 나도 오늘 애비 노릇 지대로 한번 해보자. 야, 김재수. 이번 업무는 어떠냐? 응? 아직도 밥 많이 먹어서 싫으냐? 어? 야, 애 밥 좀 그만 좀 뺏어 먹어, 이씨. 너는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자랐잖아. 재수야, 당장 나가 볼까? 응? 어때? 응? 어? 아, 새끼, 싫다는 말은 안 하면 돼, 응? 어? 야, 넌 어떠냐? 응? 어? 이 자식, 애미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야! 어떠냐고, 이씨!
1: 이제, 엄마는 무슨.

0: 알긴 안 해, 씨. 그래, 씨. 대갈박에 순대가 들었으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응? 괜히 엄한 데다가 정신을 놓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 사람들은, 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안 그냐? 어? 고기라도 처먹어, 이 새끼야. 미쳤다고 밥을 먹냐? 야, 너 간만에 한잔해라. 응? 네 전공하냐? 그래.
1: 아프죠.
0: 아, 잘 마신다. 줘봐. 잘 마셔. 응?

0: 야, 너 내가 밥 많이 먹어서 삐졌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먹는 거. 내가 사줄게. 제일 맛대가리 없는 거는 뭔데?
1: 구리요.
0: 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애들은 왜 굴을 싫어하는지 몰라. 없어서 못 먹지. 야. 몇살 때부터 밥해 먹었냐, 혼자서?

0: 나의 그할 짓이냐?
1: 괜찮아요. 동에서 돈 꼬박꼬박 나오고 식권도 타고. 전엔 냉동 도시락을 여러 차 한꺼번에 줘서 좀 그랬어요. 집에 냉장고도 작고 전자레인지도 없고. 그래도 난 다른 애들처럼 식권 한 번에 팍팍 쓰면서 과자 안 바꿔 먹었어요. 정 배고프면 할인점에 가서 시식코너 몇 바퀴 돌면 배불러요.
0: 니네 엄마 몇살때 나왔냐?
1: 4살 때요.
0: 생각이 나.
1: 생각이 나든 안 나든 아줌마하고 상관없잖아.
0: 상관없지. 세상에서 너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땡전 한푼 없고 몸뚱이는 써가지게 아프고 천지가 내 혼자고 아야 나. 나너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응? 진짜 아니야. 나는 2등이고, 제일 불쌍한 거 넘버.

0: 애들 때리는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야.
1: 왜요?
0: 나도 에이 힘들잖아.
1: 불쌍한 걸로는 아줌마가 1등이고 내가 2등 같은데.
2: 왜?
1: 엄마가 없잖아요.
3: 확장 바꿔버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론지 먼지가 이게 성장해서 얼어 죽으면 안 된다 이거지. 응? 근데 안 죽고 나중에 커서
1: 인명아 화가가 된다고요?
3: 아이씨, 너무 생쿨하고. 안 죽고 커서 코딱지만한 시골 학교 미술 선생?
1: 선생?
3: 좀 좋아? 응? 꼬박꼬박 월급 나온 최바통인데 좀 좋냐 이거지? 안 그래?

0: 아줌마! 아줌마! 언니! 에이, 왜 창창한 나이에 이런 시궁창 같은 데 기어들어가지고 뭐해요, 이게? 응?
1: 난 창창해. 너나 창창해라, 아저씨.
0: 아저씨. 아저씨 아니라니까, 진짜.
1: 아저씨나 좋아?
0: 원래 사람들은 밥을 함께 먹어야 친해진다니까.
1: 나랑 자고 싶어? 여기 들어온 아줌마들 몇이나 잡아뜨려봤는데. 나도 그 아줌마들이랑 똑같아 보여? 아저씨 지금 어디가 근질근질하신가 본데. 난 아니거든. 나는 지금 누구한테 정 주기도 싫고 받는 건 더 싫거든. 담배 하나 줘봐.
2: 어, 나야, 왜? 어, 뭐 썼을 때?

0: 나와 이 새끼야. 나와.
1: 아이 개새끼야.
0: 아 오늘 처음이라니까 그거 참. 아저씨. 아저씨. 더러운 새끼라고 씨. 아 재수없어 씨.

0: 야, 김재수. 너 같은 새끼나 나 같은 새끼나 아예 태어나질 말았어야 돼, 씨. 너도 새끼야. 이렇게 살다가 나처럼 되는 거야. 어? 마누라 도망가고! 애매한 새끼 함께 죽는 거 아니야?
1: 안돼!
0: 새끼야. 죽은 지가 언젠데 이걸 끼고 살아. 어? 그럼 나 그놈이 다시 살아와? 다시 살아오냐고 새끼야.
1: 그래, 올 것 같아. 지금 당장 나 찾아올 것 같다고. 엄마 죽은 거 같지 않아?
0: 죽였다고 그래. 죽였다고! 빨리 말 안 해, 죽였다고 새끼야.
2: 늦었어.
0: 바꾸게!
1: 엄마, 늦었다고!
0: 이 새끼가 애미를 닮아서 아주 독종이야, 씨. 네 진짜 엄마는 뒤졌고, 저런 걸레 같은 년이 네 엄마야. 응? 엄마 불러봐. 불러봐, 네 엄마, 임마. 야, 안 불러? 안 불러? 널로 와. 아, 아. 이 새끼야. 안 불러? 야, 안 불러? 형한테도 불렀잖아, 불러. 야, 이 새끼야, 목 좀 터지게 불러. 불러! 안 불러?
1: 그만 둬, 이 새끼야!
0: 야, 아니 이씨, 엄청나니까 야, 야, 야, 야, 이씨, 아, 나 이씨.

0: 죽었네. 죽...
1: 뭐야? 나와.
0: 나와! 이씨! 저 개싸가지 새끼. 너 씨. 너 다음에 나한테 걸리면 아작날 줄 알아, 진짜 너.
2: 맨 밑서랍에 파스 있어요. 아줌마 나 붙여요.
3: 됐다니까 그래.
2: 아줌마 나 붙여요.

0: 괜찮아요? 예? 네? 뭐 어디 금간대라도 없어? 아이씨, 가라 마실 새끼고. 하여튼 한 걸리기만 해봐 내가 확. 으이씨.
1: 담배 좀.
0: 담배요?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잠시만요. 이거를 한 번 더 요렇게 살짝 구워주면은 끝마치 찌른 데도 안 나고 뽀송뽀송해지거든요.

0: 뭐가 그렇게 좋지?
1: 그냥 걔가 심심해서 듣는 거지 뭐. 옛날에는 진짜로 푹 빠져서 살았지만 중학교 때는 이승철이 제 노래 들으면서 질질 짜고 그랬었는데 얄미워. 지는 잘 살면서 슬픈 노래는 왜 저렇게 잘하고 지랄이야.
2: 아니 울어요? 아줌마가?
1: 옛날에

0: 뭐야?
1: 에버랜드? 체험학습 보고서요. 오늘은 울트라 체험학습 날. 그냥 가짜로 쓰면 돼요. 맨날 그런다 뭐.
0: 여기 사진도 붙여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떡해?
1: 안 붙여도 되죠. 거짓말인데.
0: 그냥 에버랜드 하면 진짜로 가면 되지 뭐.
1: 에이, 눈탱이가 반탱인데 어딜 가요? 쪽팔리게 있어.

0: 그 명동 마샬 미용실 있잖아. 거기 알아? 뭐랄까. 그 건너편에 선샤인 미용실이라고 아주 큰데 있어.
1: 사랑이 아니 사랑이.

0: 이소필리지야?
1: 이소필리지가 뭐야?
0: 이소필리지는 동화에서 나오는 거.
1: 아, 그 이소? 이소 알지?
0: 이소필리지.
1: 가볼까? 보고서인가 뭔가 사진도 붙여야 된다며.
2: 꼬마 어린이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어머니는 요 옆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정스럽게 앉아주세요. 어머니, 조금 더 밝게 웃어보시겠어요? 아, 그래도 좀 어색하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수 어린이가 살짝 일어나주세요. 자, 일어나시고요. 어머니는 제수 어린이 허리를 꼭 한번 안아주세요. 자, 어서요. 자, 이렇게. 아, 다정스럽게 좋습니다. 아, 엄마 볼에 뽀뽀를 살짝 해봅니다. 자, 어서요. 다정하게. 어머니, 카메라 쪽으로 얼굴 돌려주시고요.
3: 네, 이쪽으로요. 이쪽으로요.
2: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뽀뽀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살짝 다정스럽게.
3: 네, 좀만 더, 좀만 더.
2: 조금 더.
3: 발사스럽게. 예, 좋습니다.
2: 아주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떠세요, 기자님?
3: 예, 괜찮습니다.
2: 자,
3: 하나, 둘, 셋.
2: 스마일.
1: 이빨 안 닦으자니?
0: 아, 닦아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긴 건지 분명치 않아서요. 아무래도 전에 있던 병원에서 자료를 받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암세포 전이보다 저혈당으로 쇼크가 오지 않게 주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절대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0: 분리수거는 뭐 분리수거야. 그냥 쳐 버리면 되지.
1: 야, 잡지마!
0: 왜?
1: 야, 야. 아이고, 참. 이거 이렇게 또 널널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야, 야. 쓰레기 다 돈이야, 돈. 아이고, 엄마. 엄마. 야, 왜? 왜? 그래, 내가 착 보고 알았어. 남의 새끼 키우면서 살 여자가 아니더라고.
2: 잔돈, 잔돈 이따 줘요! 저기, 저기요.

0: 깜짝이야.
1: 그 여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저 새끼가 돌았나, 이씨. 내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2: 내 거야!
3: 담태이가 이번 학예 발표 때 엄마들 쫓겨나면 안 된다고 난리다. 토요일이니까 일하는 엄마들도 다 나와야 하는데. 니들은 다 온다 그랬지?
4: 어.
3: 넌?
4: 우리 엄마도 나온다 그랬어.
3: 잘 됐네, 뭐. 왕짓은 뭐야?
5: 절도 없어요.
3: 왕짓이 같아.
6: 가정 형편도 그렇고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딱 30분 정도도 안 되실까? 1년에 딱 한 번인데.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저 재수 어머니시죠? 저는 반장 이혜선 엄마예요. 이번 학예 발표 날꼭 나오시라고 전화드렸거든요. 시간 괜찮으시면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공문 보셨을 테니까 날짜하고 시간은 알고 계시죠?
0: 잘못하셨네요.
1: 여보세요?

0: 왜 왔어? 나 혼자 버리고 또 도망갈 거면서 왜 왔냐고!
1: 미안해. 나도 진짜

엄마는 울어? 진짜로 좋을 때는

0: 아저씨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해먹을 수 있어야지. 요즘에 내가 자식 떡볶이 많이 뺏어 먹었잖아. 미안해.
1: 이제 와서?
0: 떡볶이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1: 양념.
0: 그렇지. 고추장 너무 많이 넣었다 싶을 때는?
1: 설탕을 좀 더 넣는다.
0: 그렇지.
1: 근데 왜?
0: 고추장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맵고 짜잖아. 그럴 때 설탕을 확 버버리면 단맛 때문에 또 맛이 좀 쌤쌤이가 된다 이런 거지.
1: 쌤쌤이?
0: 그렇지.
1: 근데 엄마는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0: 아유, 너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떡볶이면은 떡볶이, 라볶이면은 라볶이, 줄볶이면은 줄볶이. 다 할 줄 알아. 제자 네가 해봐.
1: 내가 해본다.
0: 먹다가 남으면은 그냥 차게 먹지 말고 물만 조금 더 넣어서 데펴 먹으면 돼. 알았지?
1: 오, 맛있겠다. 군침 들어.
0: 이제 거의 다 됐네. 잘하네.
1: 우와.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없으면 안 되는 애가 있거든요. 조금만, 1년인, 반년만이라도, 선생님, 뭐든지 다 할게요.

0: 엄마 안 추워?
1: 안 추워.
0: 근데 엄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1: 아, 어제 답답해서 옆에 바람 쐬러 갔지.
0: 바람 쐬러? 엄마 또 아픈 거 아니야? 어? 엄마 또 화장했네. 엄마 화장하면 다른 사람 되는 거야. 괜찮아? 저기까지만 가자.
2: 야, 쌍판도 반반한 게 니네 봉 잡는 거라니까. 씨, 다리 다 아물었어. 인증기 준비 다 됐으니까 빨리 날짜나 잡아, 이 새끼야. 알았어.

0: 혈기가 난다. 아이 진짜.
1: 아빠 왔었어요?
0: 이씨, 니네 아버지 여기서 왜 찾아? 야야 제수야, 제수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야, 니네 엄마 뭐 좋아하냐? 어? 삼겹살 꼼장어? 어? 뭐? 이씨? 아 요즘 애 새끼들은 짝퉁머리가 없어. 저 통할 만한 게 있어.

0: 추운데 문을 열어놓고 이러고 있어.
1: 어디 갔었어? 또 간주라 했잖아.
0: 저건 뭐야?
1: 아, 복제관에 갔더니 후원품을 줬어.

0: 당뇨병에도 좋고 모든 병이 다 좋대. 진짜 건강 체질로 바꿔준대. 아니 태도 찾아봤어.
1: 아직 안 뜯었으니까 말 잘해서 불러.
0: 안 돼. 엄마 이거 먹어야 돼.
1: 아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소용없다니까. 아 왜?
0: 엄마가 이거 안 먹으면 나 오늘부터 밥안 먹어.

0: gosh.
1: 내일 모레 데려오셔. 잔금 돌려받으면 줄 텐께.
0: 내가 안 잡아도 되지?
1: 아니, 뭔 놈인가? 통장 하나 없어.
2: 예, 그게 전화라도 주문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단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주소요.

0: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숟가락으로 퍽퍽 퍼먹지 말고 꼭 젓가락으로 먹어. 사람들이 흉 봐. 응?
1: 이제 혼자 먹을 일 없잖아.
0: 여보세요?
2: 안 돼. 야,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니들? 어? 집에 안 붙어있고. 그냥 도망간 거 아니지? 너 목소리 왜 그래? 밥 먹고 다니는 거야? 그냥 짐좀 챙겨놔. 내일 갈 테니까.
0: 왜?
2: 왜는 무슨 왜야, 임마. 그럼 그 년이 평생 같이 살줄 알았냐? 굶게, 임마.

0: 내일은 꼭 도망가야 돼. 알았지?
1: 자세히 엄마도 같이 태워줄래? 재수 옆에.
0: 알았어.
2: 한잔 먹어. 아이고, 이거 없네. 자식, 니가 다 먹었잖아. 이마. 이 진배 주둥이 같은 놈. 에이, 그저 웬 주둥이. 어쩌면 좋아, 그래. 아이고.
3: 그만해, 아이고. 좀. 에? 듣는다고 기분 나빠. 누군 뭐, 놀고 노는 건 뭐, 쉬운 줄 알아?
2: 그래. 쉬운 건 아니지, 그래. 어려운 줄 알아. 근데 아이고 좋다. 야, 야, 그러니까 야, 이 자식.

0: 챙겨놓고 가네.
1: 6층, 7층, 8층, 9층, 10, 11, 12, 13, 14, 15. 아이씨. 차 다 넘네.
2: 약 받아올게.
3: 이 시간에 거기까지 뭘 꼭 간다 그래.
2: 괜찮아. 아,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아줌마. 아, 미안, 미안. 언니. 남자 나이 35 복잡한 나이인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어디 가서 편하게 소주 한잔 찍을까?

대신 부탁 하나 들어줘. 혹시 내가 어디로 가면 우리 재수 나중에 그놈이 재수 또 때리면 말려줘. 불쌍한 우리 재수 다시는 그 놈이 못 때리게. 아저씨, 부탁이야.

0: 들어.
1: 들어가서 뭐 하려고? 또 펠라고? 네가 사람이냐 이 새끼야? 어? 뼈밖에 안 남은 여자 불쌍하지도 않아?
2: 아이고 여기 여기 사람 병질났어요. 아이고 저 사람도 안 죽네. 얼른 좀 와요. 빨리 좀 와요.
3: 언제 그 녀석 붙어 먹었어? 어? 야, 아이씨.
1: 제 차만으로 살지 말고 사람을 좀 살아.

0: 못 먹어서 맥상아리도 하나도 없는데 설렁탕이라도 좀 먹이고 어디가 아프면 병원이라도 데려가든가.
1: 네가 뭔데 나서 지랄이야 이 새끼야. 어? 네 거야? 네 마누라 이 새끼야? 좋아하니까 그런다 왜? 좋아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2: 아이 이놈아 세상 전혀 어디 여자가 없어서 안 돼 이놈아.
0: 만들 게 뭐가 있어? 이런 시공장 같은 데 살면 당국이 성공이지. 내가 그냥 좋아하고 내가 그 마음 알면은.
1: 알긴 뭘 알아 이 꼴통 새끼야. 네가 그 미친년 꼴통석을 알아?
0: 나는 알아. 너는 모르겠지만 말도 했어 나한테. 그런 어려운 부탁까지 한 걸 보면은.
1: 뭘 부탁했는데?
0: 안 가르쳐줘.
2: 아들아 한 동네에서 개같이 큰 놈들이 그래 싸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3: 빨리 자, 빨리 출발해!
1: 엄마.
2: 어?
1: 나 배고파.
2: 아이, 진짜. 가자, 밥 먹으러.

0: 아이씨야. 엄마 일어나. 엄마, 아빠 오기 전에 빨리 먹고 가자.
1: 우리 한동안 따뜻한 밥 못 먹어.
0: 아, 맞아. 내가 밥 고봉으로 팠다? 많이 먹어야 돼, 응? 엄마! 엄마 안 일어나면 내가 노래 부른다?
1: 좋았어.

엄마? 에이, 엄마 장난치지 마.

생일 축하해, 아들. 맨 아랫사람에 넣어둔 옷 잘 맞을까 모르겠다. 평생 처음 해보는 선물이라 쑥스럽네. 엄마 노릇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말로 하긴 뭐해서 글로 썼어. 제수야, 고마워. 엄마라고 불러줘서.

0: 학교는 잘 다니냐?
1: 응. 엄마 때문에.
0: 넌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냐? 엄마 같아?
1: 진짜 엄마야. 영원히.
0: 오늘 생일 아니냐?
1: 응, 맞아.
0: 그 여자가 엄마가 생일 챙겨줄 때?

0: 은행은 안 망해. 왜냐? 돈 받기 쉬운 놈들한테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 은행에서 돈 받게 도와주는 게 내 쪽이야. 이게 중요하대. 도와줘.
1: 일명 작업대출 신종 사기대출 수법입니다.
2: 우리 마지막으로 작업 하나만 합시다.
3: 실장 오늘 제대로 감겼어.
4: 인간이 자제할 줄 모르면 인간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
0: 돈은 어차피 다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1: 재직 증명서, 국민연금 납부 서류, 등기 부등본 거 몇 건 사준 신분증 조작. 우후!
5: 아침 저녁으로 새가 빠지게 우체통 들고 은행 뒷골목 가서 물로 빼돌려야지. 너같이 사이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3: 오랜만이에요, 장관장님.
6: 조 형사님, 밖에 나와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아, 매미 소리도 들리고 이거. 와, 진짜 여름이다.
2: 한 150에서 200명은 될 것 같아요.
3: 우리나라 이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의 세계 5대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4: 고마워요.
1: 추워, 추워.
5: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저씨가 뭐.
1: 밀어줘! 밀어, 밀어, 밀어!
6: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이열치열.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야.
5: 올 여름 이거 한 그릇 먹고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죠.
7: 아, 완전히 여름 더위야. 계속 거라. 여름 마셨습니다.
8: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0: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0: 새끼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탕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하나, 둘.
3: 네, 안녕하세요.
4: 제가 부리는 지독하게 좋은 루키다.
3: 삼보라고 하는 친구고요.

0: 하나, 둘, 셋.
1: 파이팅!
2: 나르디스는 우선 좀 재즈와 포크를 주로 다루고 있는 팀이고요.
3: 일단은 실감이 안 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2: 그냥 계속 실감 안 난다 하고 걸으면서 실감 안 난다 하고 머리 이렇게 하면서 실감 안 난다.
3: 유지하 경연 대회에서 처음 이제 대상을 받고 우리 둘이서 이게 되네. 약간 뭔가를 해봐도 되겠다. 그 곡은 이제 저희를 태어나게 해준 곡이기도 한데 기타와 피아노로서 이제 들려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밴드셋으로 오늘 편곡을 해서 좀 새로운 버전으로 들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저희 나르디스가 이런 다이나믹을 낼 수 있는 밴드였구나.
4: 아,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2: 만났으니까.
4: 그래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무려 대상 받으셨죠? 약간 승부욕 있으세요, 두 분? 어, 좋습니다.
5: 이 자리에 오는 게 쉽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희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아요, 오늘.
3: 로컬 밴드로서의 자부심도 있고요. 저희랑 같은 장르를 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네.
4: 기타 보컬이 아닌 그냥 단독 보컬인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5: 팀명은 B0입니다. 지하 0층이죠?
2: 맞습니다.
5: 음악 들어주실 분들께 한마디.
6: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오직 음악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7: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5: 저도요.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0입니다.

0: 먼저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이제 적어왔는데 괜찮나요?
2: 이거 이 질문이니까.
3: 아, 질문. 아.
1: 저희는 명란 계란찜 같은 따뜻한 정과 담백함이 담긴 고소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2: 보이시나요?
4: 거기
2: 네. 영양도 좋고, 네.
1: 담백하고.
2: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네. 레슨을 하던 그 어떤 할아버지 분이 계셨는데, 소싯적에 밴드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틀즈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 비틀즈의 뜻을 모르시고, 그냥 비틀즈는 비튼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도 비트는데,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 우리도 몸부림을 좀 쳐보자.
5: 이름이 좀 재밌잖아요. 네. 어떤 뜻일까요?
1: 네 명 모두 소극적이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좀 몸부림치고 싶어서.
5: 아, 소극적인데 몸부림은 좀 치고 싶은.
1: 네, 몸부림 좀 쳐보려고요. 그 영어로 읽으면 또 이제 맘이 돼가지고. 네. 맘부림조 하면은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몸부림 좀 투박하잖아요.
5: 그 이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1: 네.
5: 그 이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불리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1: 아,
5: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면 막 네.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해요. 근데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1: 네.
5: 그러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몸부림주도 어떻게 불리는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2: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는 EBS 교양 프로그램. 진짜 부자들을 찾아가 듣는 그들만의 의미있고 비범한 이야기.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직접 카메라 앞으로 뛰어든 PD가 만난 사람과 세상. PD로그. 국내 최고 전문의가 함께하는 고품격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 상상조차 힘든 극한의 환경, 그 속에서 흘리는 치열한 땀방울의 기록, 극한 직업,

0: 이슈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주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수일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한 주 영어로 또 시작을 해봐야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가정 영어인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네.
0: 바로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2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 좀 모으고 있냐 이렇게
1: 네.
0: 했더니 아, 나 거의 용돈을 거의 뭐 게임이나 뭐 하고 싶은 걸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남 그쵸? 얘기면 참 답답했어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면 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1: 오.
0: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1: 네.
0: 너 받는 거다 모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아이도
1: 맞아요.
0: 뭔가 뭐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1: 개인 지출 비용이 또 있으니까.
0: That's right. 근데
1: 예.
0: 얼만큼을 좀 할당을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좀
1: 저축을
0: 넣어라.
1: 할수
0: 이런
1: 있냐?
0: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근데 10% 정도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0: 작지만 또 쌓이면 이게 그죠?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네, 가서 저축 계좌 10개요.
1: 오!
0: 이것까지 영어로 해볼 겁니다.
1: 야, 지금 뭐,
0: 아하.
1: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0: 뭔가 살아있어요.
1: 좋아요,
0: 자, 영어로
1: 좋아요.
0: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들의 용돈 저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Ta-da! You need a plan.
1: 응?
0: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0: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Set aside?
0: Like save it.
1: Save.
0: Take out 10% of your
1: Ah, save
0: allowance. You need a
1: 10%.
0: plan.
1: 아, 10%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Speak English to
1: Yeah,
0: daddy.
1: I know. 10%? Sorry, it's so hard for me.
0: Ah,
1: Okay, bye.
0: Trust me,
1: 응?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10년 후?
0: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0: What?
1: Okay. I'll do it.
0: Oh.
1: Yes. Bank account open.
0: Are you going to
1: I
0: open a bank
1: yes,
0: account?
1: yes, yes.
0: Good idea, son.
1: Okay, thank you.
0: You can do it, just 10%.
1: 10%? Thank you.
0: 뭐 done. 아이고, 이또 아이가 잘 모아가지고 저축 왕이 됐다는
1: 네.
0: 소문이
1: 아우,
0: 있어요.
1: 정말 뭐든지 왕이 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0: 오케이.
1: 예.
0: 자, 이 뭔가 경제 관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0: 그거에다 플러스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1: 그럼요.
0: Alright. 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자, 계획이 필요해. 이러면서 용돈의 10%를 따로 모아둬.
1: 네.
0: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아, you need a plan.
0: 이게 뭘까요?
1: 너는 계획이 필요해. 자, 땡땡. 10% of your allowance. Allowance는 지난번에 용돈. 맞아요.
0: 나왔었죠.
1: 용돈. 너의 용돈의 10%를 모아.
0: 모아둬라.
1: 모아. 명령이니까 동사가 왠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save.
0: 오케이.
1: 예.
0: 구조적으로 일단 맞아요. 그쵸.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1: 네.
0: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ave를 썼네요.
1: 네.
0: save 하는 게 뭐라고요?
1: save는 모으는 거.
0: 모으는 거. 오케이.
1: 예.
0: 저축하는 거. So
1: 저축하다.
0: save 10% of your allowance. Ooh, I like that.
1: 응?
0: 일단은 save 쓰는 거 맞습니다.
1: 오.
0: 맞는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다, 저축하다 말고
1: 네.
0: 새로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1: 따로 모으는 건 또,
0: 덩어리 표현이 따로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o you need a plan. 그다음에 정답은요. Set aside.
1: 아, asid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0: 네.
1: 뭔가 진짜 따로 모으는 느낌이 확 오네요.
0: as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1: 뭔가 측면.
0: 맞아요. 옆쪽으로라는
1: 그쵸?
0: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예.
0: aside 자체가. 그러니까 이 set aside 뭐냐면 옆으로 세팅을 해둬라. 돈이
1: 오!
0: 딱 있으면 이
1: 예.
0: 중에서 그래 한 10%가 여기 있구나. 근데 걔는 너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1: 따로?
0: 느낌 오죠?
1: 네.
0: 그거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1: 아.
0: set aside라고 하는 거는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1: 오.
0: 따로 모아두다, 따로 빼두다, 뭔가 챙겨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1: 네네.
0: 그래서 이 set aside는 사실 시간을 set aside 해놓는다고도 하고요.
1: 네.
0: 시간 좀 이렇게 할애를 해둔다.
1: 아, 나한테 시간.

0: 1시간만 빼줘.
1: 뭔가를 하기 위해서 set aside를 내가 해놨어. 이렇게도 하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set aside. 네. 자, 그리고 우리 용돈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었죠.
0: 네.
1: So 뭔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ow 한다는 느낌.
0: 네.
1: So allowance. 그리고 그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0: 하나 더 있었어요?
1: 조금 더 긴 거,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뭐뭐 money.
0: 그래요?
1: 무슨 money?
0: 어?
1: 대부분은 그걸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0: 용돈?
1: 자, 어디 보자. 아, 내가 쓸 돈이 여기.
0: 아, 포켓머니. 아, 그거군요.
1: Right.
0: 포켓. 아이고. money.
1: 포켓 money.
0: Yes.
1: 맞습니다. 아. 이것도 용돈입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이제 보통 학생분들은 이걸 더 먼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북미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얘를 사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0: 네.
1: So pocket money allowance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ance 저는 개인적으로 allowance만 쓰는 케이스긴 합니다.
0: 네.
1: Alright, so 10% 너의 allowance의 10%를 어떻게 해둬라?
0: 따로 빼둬라.
1: Set aside, 옆으로 네. 이렇게 빼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0% of 무엇이라고 했는데 of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of.
0: 뭐뭐의.
1: 뭐뭐의. 네. Right? So 당신의 allowance의 10%를 set aside. So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심지어 네. 숫자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o 10%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 명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10%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percent는 응용이 가능해요.
0: 오.
1: 꼭 10%를 옆으로 이렇게 챙겨도 이게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너가 용돈을 뭐 예를 들어 $30를 받으니까 그중에서 $10를 옆으로 해놔라.
0: 아~
1: 그러면 얘를 그냥 $10로 쓰면 되는 거고
0: 아~
1: 심지어 10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5%
0: 그렇죠.
1: 3%
0: 20%
1: you know, That's right. $20
0: yeah.
1: 완전 다양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슬기 씨가 그 동사 잘 말해줬어요. 아까 저축한다 할 때 뭘 썼죠?
0: Save.
1: Save 썼죠. 그러면 너의 용돈에 10%를 저축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0: Save 10% of your allowance.
1: Yes. Mm-hmm. So save 10% of what? Oh, of your allowance.
0: Yes. 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도 save를 한번 써볼게요.
0: 네.
1: 자, 그리고 연봉 같은 걸 얘기할 때 혹시 sala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0: 오.
1: Salary?
0: 맞아요.
1: 급여 그런 거. Salary?
0: 네.
1: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salary에 okay, 30%를 저축한다.
0: 아,
1: 30%면
0: 꽤 많은데요?
1: 많은 거죠.
0: 왜냐하면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1: 그러니까요.
0: 30%는.
1: So, 그녀는 30%를 저축한다.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어때요?
0: She saved 30%.
1: 자, 여기서 그녀의 salary에 그러면?
0: Of her salary.
1: 그렇죠. Of를 쓰는 거. 자연스럽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Just like this.
0: Of를 아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이게 네. 어렵지가 않네요.
1: Of가 네.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이해는 갑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0: 네.
1: 오케이, 저 여기서는 30으로 숫자 또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Save 10% of your allowance.
0: Save 10% of your allowance.
1: She saves 30% of her salary.
0: She saves 30% of her salary. 어머머, 제가 아까 she 다음에 save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1: Saves, alright. 삼진 단수니까요.
0: 맞습니다.
1: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0: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오케이, 옆으로 챙겨두는 것.
0: Mm-hmm.
1: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0: 오.
1: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아유, 게임하느라 어렵지, 게임하느라.
1: 그거만 하지 말아봐라.
0: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예, 뒤 이어지는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1: 네.
0: 10% that sounds 어렵다.
1: 네.
0: That sounds, 어려울 것 같은데요니까, that sounds like hard.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같은데요.
0: 네.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hard. Check this out.
0: 오.
1: 자, 일단은 hard를 써도 돼.

0: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Difficult, hard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ike를 넣었었죠.
1: Like를 왜 안 들어가요?
0: 넣으면 안 돼요.
1: 왜요?
0: Like는 like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ound like 명사 이렇게 아~ 하면은 명사 같이 들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런데 형용사가 올 거면 그냥 sound 형용사
1: uh-huh.
0: 바로 나와야 됩니다. So difficult, hard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1: 예,
0: Do you
1: 예,
0: understand?
1: 예.
0: Alright, so 여기서는 that sounds difficult 어렵게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difficult 대신에
1: 네.
0: 어렵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는 거 없을까요?
1: 하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0: 짜증을 내세요. 네.
1: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right. 썼는데 또 right.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0: right. tough, difficult, hard 이런 것도 있지만
1: 네.
0: 요거 드릴게요. tough라는 아. 게 있습니다.
1: 아.
0: 이게 oh tough guy 이런 뜻도 돼요.
1: 네.
0: 하지만은 원어민들은 뭔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oh that's tough.
1: 아.
0: Right, 굉장히 많이 쓰는 케이스.
1: 뭔가 험난하고 mm-hmm. 어려울 때.
0: Right, 그래서 뭐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할 때도 심지어 tough year이라고도 쓸 정도예요. 오케이. Okay? 자, 우리 sound 뒤에 형용사 오는 걸로 패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1: 네.
0: 그거 들린다. Difficult 하게 어렵게 들린다. 근데
1: 네.
0: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Basically,
1: 네.
0: right? So. 사운드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기. 뭐 넣으면 안 된다고요?
1: 명사 안 돼요.
0: Like 넣으면 안 돼요.
1: 아, like
0: like는
1: 돼요.
0: 명사 들어갈 때만.
1: 네.
0: Okay? So 형용사하게 들린다. 뭐 혹은 형용사할 것 같다. 들어보니 형용사한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Okay? 뭔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들었는데 아니 이건 아무리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t으로 해서.
1: That.
0: Uh-huh.
1: That sounds impossible.
0: 그렇죠.
1: Ooh.
0: Like 아니라 그냥 impossible. 형용사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s로 출발해 볼게요. 그건 쉽게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한국어는 좀 어색하지만 그거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보세요.
1: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0: Right.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0: 뭔가 들어가야 되죠.
1: It's not sound easy.
0: 오케이. 자,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1: 왜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It doesn't sound easy.
1: 아, doesn't.
0: 왜 isn't가 아니라 doesn't일까요?
1: 왜냐하면 사운드가 동사기 때문이에요.
0: That's correct.
1: 와.
0: 네, 이런 실수가 사실 많아요.
1: 네.
0: 왜냐하면 형용사 여기 있으니까
1: 예.
0: 예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it isn't. 이렇게 되죠.
1: 그쵸.
0: 그렇게 되면 그거는 it isn't easy. 이건 되죠.
1: 아하.
0: 하지만 it doesn't
1: 사운드가
0: 있으니까.
1: 있어요.
0: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죠.
1: 네네네.
0: 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 넣기.
1: 네.
0: That sounds impossible.
1: That sounds impossible.
0: It doesn't sound easy.
1: It doesn't sound easy.
0: 본문 갈게요. 10%? That sounds difficult.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0: 아, 이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아빠를 믿어.
1: 네.
0: 10년 후에 행복할 거다.
1: 아하. 자, 아빠를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0: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You will be부터.
1: You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거야.
0: 어디서 끊어요?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언제요, 근데?
1: 10 years later.
0: 오케이.
1: 10년 후에.
0: 오케이.
1: 그쵸? 그럼 믿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believe 그냥 거침없이 가요.
0: 오케이. Okay. 뭔가 스펠링 애매했었죠, 지금?
1: 예.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lieve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1: 아.
0: Believe도 괜찮습니다.
1: 스펠링 맞았나요?
0: 네, 맞아요.
1: 오.
0: Okay, very nice. So believe or trust 같은 거 하는 건 신뢰하다, 믿다. 근데 trust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더 강한 느낌의 강조가 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rust me.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trust me라는 게 너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날 믿어 이런 느낌보다는 습관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말할 때 약간 진짜로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1: 네.
0: trust me. You'll be

0: happy 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형용사를 쓰죠.
1: 네.
0: 그래서 you are 어쩌고, she i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거다예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will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Alright, so will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하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 할 거야. 이렇게
1: 오.
0: 막연히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예.
0: 너는 형용사는 잠깐만요. 뭘 나타내죠? 어떤 뭔가의
1: 상태.
0: 상태.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she'll be 형용사, 뭐 you will be 형용사, 뭐 I will be 형용사. So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될 거래요?
1: 행복한 상태가 될 거예요.
0: 그렇죠. You'll be
1: 네.
0: happy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 years
1: Later.
0: later. So for example, 언젠가가 영어로 뭐예요? 언젠가.
1: Someday.
0: Someday.
1: Yeah.
0: 넌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부유해질 거야.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근데 듣기만 해도
0: 그럼요,
1: 행복해지는데요.
0: 그럼요. 그래서 너는 rich해. 그러면 you
1: 네.
0: are rich 이거예요.
1: 예.
0: 근데 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은 you will be rich.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1: They will be happy.
0: 그렇죠. They'll be happ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ill 하고 나서 동사원형 쓰는 건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비동사 원형을 쓴 것뿐입니다. 뒤에 형용사 같이 오니까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be rich someday.
1: You will be rich someday.
0: They will be happy.
1: They will be happy.
0: Happy는 행복한 것도 되고요. 만족한다는 뜻도 또 돼요.
1: 아.
0: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 믿어라. 진짜다. 이런 느낌으로 Trust me.
1: Yeah.
0: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Trust me. You will be happy 10 years later.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 벌어져야 되는 만족을 미루는 트레이닝을 좀 해주는 느낌? 이게 정말
1: 그쵸.
0: 중요하잖아요,
1: 하지만
0: 사실은.
1: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나중을 위해서.
0: 맞아요.
1: 10%의 돈을 쓸수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뭐 지금 사탕 하나 먹을래, 나중에 세개 먹을래 이런 느낌인
1: 그쵸,
0: 건데,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자, 이랬을 때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그럼요.
0: 네, 가서 그러면은 저축 계좌를 열겠다.
1: 오, 그래도.
0: 근데 저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1: 왜요?
0: 그러니까 그 계좌를 열 때
1: 예.
0: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꼭 같이 가서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1: 요즘에는요,
0: 건지.
1: 요즘에는 상관이 없는 게 온라인 계좌도 다
0: 아,
1: 열리니까. 그러니까
0: 맞네요.
1: 온라인으로 물론 절차가 있죠. 예.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게다 절차 확인이 되어야지만
0: Okay.
1: 계좌가 열리긴
0: Of
1: 할
0: course, of
1: 텐데,
0: course.
1: 그럼에도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0: 아,
1: 직접
0: 맞아요.
1: 가지 않아도.
0: 근데 사실
1: 예.
0: 오늘은 프로세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려면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이거가 아니고
1: 그쵸.
0: 지금 마음인 거예요.
1: 근데
0: 나
1: 나는
0: 내가 하겠다.
1: 이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는 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네,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0: 아, 지금 당장 오는 만족감을 나 미룰 자신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1: 피토가 잘 키웠네요. 애를 잘
0: 오케이,
1: 키웠어요.
0: 오케이.
1: 예. Okay, I'll go and open a 계좌. 계좌는 제가 알거든요.
0: 오케이.
1: account인데.
0: Alright, go ahead.
1: account인데 얘가 on이어야 돼요.
0: 근데 거기 보세요. 아무 계좌나 여나요? 이메일 계정 여는 것도 아니고 뭐
1: 저축
0: 저축
1: 계좌니까.
0: 계좌.
1: 아닌데. 뱅크 어카운트 넣었네. 뱅크.
0: Alright.
1: saving 어카운트 하려고 했는데 은행 거니까. 예, 은행
0: 그냥
1: 거니까.
0: 설명을 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1: 예.
0: 게 지금 점점 네.
1: 미국으로 가요.
0: Alright.
1: 예,
0: 자,
1: 어카운트 이게
0: bank
1: 아니네.
0: account 일단은 맞아요.
1: 어?
0: 맞는데 그 은행 계좌 중에서도
1: 예.
0: 종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거랑 흡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1: 어?
0: Okay, I'll go and open a bank account is okay, but a savings account.
1: 여기 어인데 S가 들어가요?
0: 네, 들어갑니다.
1: 왜요?
0: 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헷갈린다.
0: 자, 일단은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는 bank account입니다.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1: 저축인지 적금인지 예금인지.
0: 맞아요. 뭐 당좌인지. 그러니까 그날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뭐 이런 이자가 없다든가.
1: 그쵸.
0: 아니면 얼마 동안 돈을 못 꺼낸다든가. 네. 다양해요. 그렇죠? 예. 자, 그중에서도 이 saving

0: account라고 하는 건 저축 계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이자가 있지만
1: 네.
0: 뭐 얼마 동안에는 못 쓴다든가 한 달에 쓸수 있는 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saving이라고 써야 될것 같지만 얘는
1: 네.
0: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1: 아.
0: savings account S가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참고로요. 당좌 계좌. 이게 좀 우리말로 어렵긴 한데 이거는 보통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특별히 없고
1: 예.
0: 그냥 저장 장소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1: 그쵸.
0: 현금 카드 그냥 갖고 다니면서
1: 에에에에.
0: 그런 것들을 이자가 특별히 없는 것은 보통 checking
1: checking
0: account라고
1: account.
0: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뭘 상품을 사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savings account냐, checking account냐 라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쓸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1: 네.
0: 지금 이 친구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해봤고요. 우리가 저축 계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동사 뭐 썼어요? 그냥
1: 오픈.
0: 정말 말 그대로 op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 아.
0: open a savings account, 뭐 당좌 계좌면 open a checking account 이렇게 쓰면
1: 우후.
0: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하고 싶다 할때 뭐라고 쓰죠, 패턴?
1: I want
0: I
1: to.
0: want to. 그러면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 account.
0: saving?
1: Savings account.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할 필요가 있다는 want to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
1: Need to.
0: need to. Alright, 그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너는 열 필요가 있어.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1: 네.
0: 그냥 무슨 계좌는 이거래요. 뭔 계좌는 이거래요. 명사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open이란 동사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1: Yeah.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오케이,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오케이,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10%, that sounds difficult.
0: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2: Ten percent? That sounds difficult. 10%? That sounds difficult.
0: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2: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네,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린다. Something sounds 어쩌구.
1: 네.
0: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들은 거예요.
1: 그쵸?
0: 그거 어렵게 들리는데요. 대수로 출발하세요.
1: That sounds difficult.
0: That sounds difficult. 자, 이번에 그건 불가능하게 들려.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1: That sounds impossible.
0: That sounds impossible.
1: Yes.
0: 자,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주의하셔야죠. 그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수로 가볼게요. 그거는 들어보니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1: It doesn't sound easy.
0: 오, 나이스.
1: Yeah.
0: 읽어볼게요.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impossible. It doesn't sound easy. 다음은요. Open a savings account. 가보겠습니다.
1: 예.
0: 저 저축 계좌 열고 싶은데요.
1: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0: Very nice. 자,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제가 갈게요. 일단 I'll
1: go
0: and
1: open a savings account.
0: There you go. 자, 하나 더요. 너 저축 계좌 열어야 돼. 이거는 너는 열 필요가 있어. 저축 계좌를.
1: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0: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Mm-hmm. 이것도 계속하면 S가 자동으로 익혀집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want to open a savings account.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You need to open a savings accoun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You need a plan. Mm-hmm.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Oh, this sounds difficult.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2: Well done, son. Yeah. You can do it.
1: Okay, thank you, Daddy.
0: Yes.
1: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나 마요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Mm-hmm.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lled Mayo like 100 times.
0: There you go. Like가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4: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und 뒤에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자. 오, 그거 흥미롭게 들리네요. 뭔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을 네. 때, 아, 그게 들었을 때 흥미롭다. 혹은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이걸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를 이야기했고요. 귀향 후에 벌이는 구혼자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타협도 통할 수가 없고 다만 죽음으로 갚아야 될 이 구혼자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이 물리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훼손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가치의 파괴, 이것이 바로 이들의 악행의 본질이고 오디세이아는 시작부터 이 악행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혼자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폴리페모스와의 비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결과는 오디세우스의 사륙과 복수의 의미로 이어지게 되겠죠. 폴리페모스와 구혼자들 사이의 비교의 실마리는 바로 테미스라는 히라버 단어예요. 이 단어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관습, 관행 또는 법도, 도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바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단어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서 발견이 돼요. 이 오디세이아에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손님 접대, 격식과 절차를 제대로 갖춘 제사, 신들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테미스가 잘 작동하는 좋은 예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테미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가족, 타인 그리고 신들과 맺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 전반의 윤리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이라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 의미도 있겠죠. 그 반대 의미를 담은 형용사 아테미스토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히라버에서는요, 어떤 말의 의미를 부정할 때 접두어, 알파, 그 아가 많이 쓰입니다. 아톰 아시죠? 쪼개질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됩니다. 아타락스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아토포스, 토픽을 매길 수 없는 것, 즉 자리매김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토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는요, 도리를 저버린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할 수 없는 정도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시에서 이 단어는 모두 6번이 쓰이는데 그중 3번이 폴리페모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 폴리페모스는 가족도 없고 타인과 신들을 무시하는 존재니까 도저히 테미스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폴리페모스를 인간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그가 바로 이렇게 테미스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혼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의 나머지 세 번의 용례는 모두 구혼자들과 직결이 됩니다. 이제 폴리페모스와 구혼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는지 비교하면서 살펴볼 차례예요. 오디세우스는 퀵클롭스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회의장과 테미스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냅니다. 퀵클롭스들은 공동이라고 할 만한 어떤 조직이나 구성체도 알질 못합니다.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근간이 테미스인데 이걸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족 이상의 사회 단위를 알지 못하고 각각의 가족들은 그마저도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퀵클롭스들의 이 반사회적인 면모는 혼자서 지내는 폴리페모스에게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 다른 퀵클롭스들과 접촉을 하죠. 오디세우스에게 눈을 찔린 그가 괴성을 지르고 이에 다른 퀵클롭스들이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이 방문의 동기는 도움 따위가 아닙니다. 그의 비명이 그들의 단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거든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의 아비 포세이돈에게 고하라고 말하면서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폴리페모스는 그들을

그러니까 이타카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회의 없이 살아온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그려지는 인간은 회의가 없이는 다른 동료들과 다른 인간들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삶과 회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그래서 맺는 겁니다. 따라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퀵클롭스들처럼 파편화된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디세이아 2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아테네 조언에 따라서 20년 만에 민회를 소집하죠. 그러나 이 민회의 진행은 구원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로막힙니다. 먼저 텔레마코스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이름을 걸고 구원자들에게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하시오라고 간청하지만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적반하장으로 잘못을 페넬로페에게 돌리면서 텔레마코스를 모욕합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집안 관리를 위임받은 멘토르가 구원자들의 악행을 성토하자 다른 구원자 레오크리토스는 멘토르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그를 저주하며 민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회의의 해산도 원래는 테미스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강제로 이 회의를 해산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이 테미스를 대체하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자들의 전횡 아래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퀵클롭스들과 같이 상호 연대 없이 개체화되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이 민회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비록 텔레마코스의 연설에 일시적으로 동정심을 갖긴 하지만 결국은 방관자들로 남게 됩니다. 서로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이타카인들의 모습은 눈먼 폴리페모스에게 아무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던 퀵클롭스들과 닮아 있어요. 테미스를 모르는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나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낯선 녀석들아,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이 질문을 받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트로이아를 함락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히라빈들이라고 밝히죠. 이름만 제외한다면 이 장면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업적과 영웅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폴리페모스는 그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매료되어서 경청했을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도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폴리페모스에게 손님에 대한 합당한 대접, 즉 크세니아가 철저히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낯선 이를 친구로 바꾸어주는 이 크세니아는요, 타인과의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폴리페모스에게는 크세니아보다 더 낯선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공 일행과 마주치자 그토록 견고한 호메로스 사회의 예법인 크세니아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묻는 장면으로 우리 한번 되돌아가 보죠.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라고 난데없이 묻죠. 물론 모든 손님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는 모든 크세니아 장면에서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던져진 시점이에요. 주인은 반드시 먹고 마실 것을 먼저 충분히 대접한 후에야 손님의 정체를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튿날 오디세우스의 포도주를 받은 폴리페모스는 그의 이름을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잊지도 않은 자라고 밝히죠. 어느 누구도 이름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오디세우스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죠. 오디세우스는 부모도 친구도 모두 자기를 잊지도 않은 자라고 부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폴리페모스 말고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폴리페모스가 던진 그 질문의 의도죠.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그를 다른 이들보다 나중에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접대 선물입니다. 보통의 경우 접대 선물은 주인의 아량을 기리는 상징이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탈출하자 폴리페모스는 그에게 온갖 저주를 담은 또 다른 접대 선물을 건네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부탁하면서요. 이 반어적인 접대 선물은 그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손님 접대의 모든 절차를 전복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손님들을 잡아먹고 손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조장하는 손님과 나그네의 신성한 권리는 그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자, 그럼 이제는 구원자들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자들 역시 타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오디세우스와의 첫 대면에서 그를 경멸적인 어조로 인칭대명사로만 지칭합니다. 오디세우스를 데려온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악명 높은 돼지치기 녀석, 너는 대체 어쩌자고 저자를 시내로 데려왔느냐? 다른 떠돌이들과 잔치나 망쳐놓는 성가신 비렁뱅이들로는 우리에게 아직 충분치가 않다는 거냐? 니놈은 그 녀석들만 여기로 모여들어 네 주인의 살림을 먹어치우는 게 마땅치 않아 저놈까지 이리로 불러들인 게냐? 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그의 눈에는 그저 저자, 저놈 따위일 뿐 존중받아야 될 동료 인간이 아닙니다. 안티노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자들에게도 주인공은 시종일관 익명의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구원자들을 향한 화살을 겨누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구원자들은 그를 반복해서 뜨내기, 도둑놈, 흉악한 짓에 능통한 떠돌이, 돼지의 짐짝 등으로만 부릅니다. 구원자들은 예언자 테오클리메노스의 정체 역시 알려들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나그네, 그리고 또 다른 녀석으로 지칭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자가 구원자들의 임박한 파멸을 예언하는 순간에서조차 그들은 이 테오클리메노스가 예언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테오, 신, 그리고 클리메노스, 듣는 사람이라는 두 뜻이 합쳐져서 신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폴리페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사악한 크세니아, 사악한 손님 접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에서 이타카의 모습은 이들이 크세니아의 관습을 기괴하게 전복시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권입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가 이타카의 궁전을 찾아와서 떠나기까지 약 200행 정도가 넘게 흐르는 동안 구원자들은 자기들만의 향락에 몰두한 채 이 손님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텔레마코스는 그를 대접하기 위해 애쓰지만 구원자들이 벌이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구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크세니아의 격식에서 손님을 문간에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장한 아테네가 떠나가자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그 나그네가 자신들을 오히려 기다려줬어야 했다면서 궤변을 펼칩니다. 주인은 지체 없이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앉을 자리를 제공한 다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자들은 자기들이 앉을 자리와 먹고 마실 것들, 그리고 여흥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세니아는 낯선 이를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옛 친구 멘테스를 완전히 낯선 이로 만들고 만 셈입니다. 호메로스는 시의 후반부에서 구원자들의 이 나쁜 크세니아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켜버립니다. 손님이 자기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주인의 치욕입니다. 만일 주인이 손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신이 없을 경우 주인은 남에게 부탁해서라도 그 손님의 안전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세니아는 때로는 아군과 적군의 선명한 구분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일리아스가 좋은 예죠. 집안 대대로 내려온 크세니아 관계를 확인을 하자 디오메데스와 글라우코스는 서로를 겨누던 창을 내려놓고 우위를 다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들은 이 존중받아야 될 관습을 고의로 파괴하죠.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언어는 이들에 의해서 학대와 모욕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급기야 이 폭력의 언어들은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18권에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대결 장면에서 구원자들은 손님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유쾌한 오락으로 즐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은 오디세우스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요. 여기서 무기로 사용된 도구들은 원래는 손님에게 만족과 안락함을 줘야 하는 가구와 음식물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자들과 폴리페모스는 크세니아의 세부 하나하나를 모욕적으로 전복시킨다는 점에서 서로 매우 가까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면서 이들과 폴리페모스가 보이는 반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잼민이라는 말이야.
2: 어머머머.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3: 네,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누구인지 안경이?
4: 제니?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5: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6: 왜요, 쟤? 제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5: 난 신명수모인데 이거 한정판이야.
7: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4: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8: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마음껏 자유롭고 싶을 땐 섬으로 떠나라.
1: 계단이 만만치 않은데요? 300개가 넘는 계단을. 야호! 와!
0: 울릉도 부속 섬 중 가장 크다는 죽도에 왔습니다. 이 드넓은 섬을 지키는 이는 오직 한 사람. 섬 주민 김유곤 씨와 함께 죽도 구석구석을 탐험합니다.
2: 왔어.
1: 아빠가 한대요?
2: 소고기랑 생긴.
0: 여기에 죽도의 맛도 빠질 수 없겠죠?
2: 이 갈비에는 이거 와인이 빠질 수 없거든요.
0: 더덕주 한 잔을 나누며 알싸한 낭만을 채우는 꽃중년 두 남자.
2: 이렇게 드세요?
0: 그들의 특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동쪽 바다 끝,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 울릉도. 해안선 대부분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입니다. 아득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원시의 풍경을 만나고 싶었다는 김진곤 교수.
3: 여기가 바로 울릉도의 진면목이에요. 이게 고동해안길인데요. 바위에서 바로 그냥 수직으로 100m 정도.
1: 100m는 안 될까요?
3: 예. 엄청나게 높은 바위가 솟아있는데 울릉도 이름이 울창할 울자에다가 언덕 능자거든요.
0: 울창한 구릉이라는 이름 그대로 맑고 투명한 바다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숲의 섬.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1: 이거 보세요. 얼마나 바닷물이 깨끗하고 물살기 좋으면 이 물고기 떼 좀 보세요.
0: 물고기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면서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울릉도에서 김진곤 씨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답니다.
3: 지금 배를 타고 저희가 죽도에 갑니다. 이 죽도가 원래는 한 20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 오직 한 가구가 있대요. 거기에 김요군 씨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혼자 생활하신대요.
0: 울릉도에서 100길로 20분을 달리면 푸른 바다 위 우뚝 솟은 죽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깎아지른 기암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곳.
3: 저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와.
0: 아찔한 절벽 위에 세워진 집을 찾아가기 위해선 하늘로 뻗은 달팽이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야 한답니다.
1: 계단이 만만치 않은데요? 300개가 넘는 계단을.
3: 아이고. 제가 모르게 안 힘드세요?
4: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3: 저 세계 테마여행에
4: 저는.
3: 예.
5: 관절 시선 지가 4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만들 보다.
3: 아이고.
5: 그래서 지금 4사 올라가는 거.
3: 그리고 이렇게 용기 내서 오셨어요.
4: 네, 감사합니다.
3: 잘하셨습니다.
0: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 홀로 살아보고 싶다는 꿈 한 번쯤은 품어보셨죠?
3: 여기. 죽도섬 주인장의 집이 보입니다. 일단, 저기 보세요. 저 보라색 한복을 입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계행에서 왔습니다. 저 김진곤입니다.
6: 저 김유곤입니다.
3: 예, 아이고, 예. 김유곤님이라고요?
6: 예, 권자돌림입니다.
3: 저도 권자돌림입니다. 혹시 김혜김씨?
6: 예, 김혜김씨, 삼연파.
3: 삼연파?
6: 예, 예.
3: 와! 저 김혜김씨 3연파 78대 손입니다.
6: 사운드 넣었다가 전망대 갔다가
3: 전망대가 가고요.
6: 가고 사운드 그 길이 나였어요.
3: 예.
6: 야자미에서 쫙 가른다는 것도 쫙 도시면 돼요.
0: 해발 116m, 둘레 약 4km의 화산섬. 그 위로 평온하고 넓은 공간이 마법처럼 펼쳐진 곳이 바로 죽도입니다.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3: 야, 여기 좀 보세요. 저 울릉도 본섬, 저 다리 건너면 관음도, 제가 서 있는 곳은 죽도. 여기가 바로 죽도 전망대입니다.
0: 이곳의 선이 어떠신가요?
7: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보는 거지. 그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알겠잖아. 이런 거 가꾸고 집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오면서도 그랬어. 아까 그래서 나 더더욱 주스 먹으면서 그 남자를 내가 이렇게 봤어.
0: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8: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가슴. 저 처음으로 여행 나왔거든요, 혼자. 늘 껌딱지 달고 다녔는데, 껌딱지 없이 좀 결혼 생활을 일찍 했는데, 36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 왔어요.

0: 뻗으면 닿을 듯 울릉도가 마주 서 있는 곳, 죽도의 풍경은 매 순간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느덧 배가 떠날 시간.
1: 자, 잘 들어가십시오. 저는 내일 이 배를 탈 겁니다.
2: 어?
1: 한 분도 지났네.
3: 저 타세요.
1: 와, 이런 또 돌발 상황이.
0: 죽도의 아름다움에 깊이 취하셨나 봐요.
1: 자, 어서 가십시오. 큰일 날 뻔했네. 생활 필수품들, 예. 물 같은 거.
4: 예, 차키 한 잔, 물 이런 게. 죽도는 물이 없으니까.
1: 예.
4: 예전에는 이제 지게지고.
1: 지게지고.
4: 예, 했는데, 이제 예. 지금은 이거 이제 하물도 삭주가 예. 설치되는 바람에.
1: 예.
4: 편안하게.
0: 처음 생활이 많이 편안해졌다지만, 홀로 생활하는 죽도에선 뭐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죠. 누군가는 로망이라 부르지만, 살아가는 이에겐 거칠고 척박한 시간. 그 시간을 오롯이 견뎌낸 단 한 사람, 김유곤 씨의 비밀 정원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5: 우리가 1950년대부터 새 가구가 살았었는데.
1: 새 가구요?
5: 예. 네. 여기에 새 가구가 사던 이 집터입니다.
1: 아, 이렇게. 여기에 새 가구가 사셨다고요?
5: 예. 여기는 전씨.
1: 전씨.
5: 이쪽에는 이씨.
1: 이씨.
5: 이쪽에는 김씨. 우리 집. 아,
0: 죽도에서 나고 자란 유곤 씨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도 낳았답니다.
1: 이게 바로.
4: 예, 요거, 저거, 문패.
1: 아, 예.
4: 우리 아들.
1: 아들. 그러면 예. 이 사모님하고 아드님은 지금 같이 예. 안 계시고요.
4: 아니, 또 저 애기 저 교육 때문에.
1: 아.
4: 예, 포항으로 유학 가 있습니다.
1: 아, 포항으로. 야, 원래는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라.
0: 자연에서 구김살 없이 해맑게 자란 아이였지만 발달 속도가 문제였다네요.
4: 모든 게 늦어요.
1: 아,
4: 예. 뭐 말이라든지 행동상 그래서 안 되겠다.
1: 아.
4: 어린이집을 보내야가 애를 그 나별에 맞게 해서 초등학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 그래가 나갔어요. 저도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안 나가져요. 이게 이거를 틀고 막상 나간다는 거 나가는 게 힘들어요.
0: 부모님의 뒤를 이어 30년을 일군 땅. 그 땅엔 대나무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름도 죽도라죠.
4: 이거 다 들벼입니다, 들벼.
1: 어, 그러네요.
4: 예, 여기 대나무.
1: 파도 소리 들리고 바로.
4: 예, 대나무가 가려가지고 나무가 지금 들벼입니다.
0: 푸른 대숲 장막 아래로 아찔하면서도 신비로운 동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 근데 이 대나무가 굉장히 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아, 예.
4: 방풍 작용도 하고.
1: 예. 바람 막아주고.
4: 바람도 막아주고, 풍화 작용도 막아주고.
1: 풍화 작용 막아주고.
4: 숨 깎이는 거.
1: 아. 예.
0: 죽도에서 대나무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네요.
4: 이거 다 물탱크, 물탱크. 이 밑에가 물탱크예요. 이봐요, 물이 없잖아.
1: 아.
4: 물이 없잖아. 이거.
1: 아.
4: 지금 내부에 한 거의 바닥이네, 바닥. 이거라도 어딥니까? 이거라도 있는 게 다예요. 그게 지금 보이기에는 한 20% 정도밖에 없네.
1: 물 이렇게 적어서
4: 물을 아껴야지
1: 아껴 쓰고
4: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강원 손님들 오면은
1: 예.
4: 화장실에 송 씻는 것부터 단들 시킵니다.
1: 아
4: 그거 호수돗물 하루에 200명 300명씩 만나고 오실 건구에
1: 예
4: 뜻밖고 손 다시면 이게 물 없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 비물 사용할 때부터
1: 아.
4: 그 뭡니까 몸에 비해서 우리 어머님은
1: 예.
4: 물 한 대야 가지고 세 번을 이용합니다, 세 번.
1: 그 어떻게 세 번으로?
4: 세 번을 하냐고. 쌀 씻지.
1: 쌀 씻고.
4: 그걸 다시 서거짐으로 옮기지.
1: 서거짐을 옮기고.
4: 예, 그물을 다시 또 뭐 빨래.
1: 행주 같은 거. 하고.
4: 씻고요. 예. 예. 그 살뜬 물로 씻으면 좋다가.
1: 맞아요.
4: 세 번을 했어요.
1: 예.
4: 그랬습니다. 그게 몸에 배겠어요, 우리 나무.

0: 이렇게 섬에서는 아끼고 부지런해야만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답니다. 유곤 씨는 더덕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텃밭도 부지런히 가꾸는 중이래요.
1: 여기 지금 마늘하고
2: 마늘, 양파
1: 또 뭐 심으셨어요?
2: 쪽파도 심고 대파도 심으셨고
1: 쪽파, 대파.
2: 저기 저 뭐고 오이도 심으셨고
1: 오이
2: 상추
0: 육지에 나가는 게 쉽지 않으니 웬만한 건 자급자족. 그래도 가장 공들이는 건 더덕입니다.
2: 이거 잘못 찔러보면 더덕을 찔러보거든.
1: 네. 자, 또 여기 있어.
2: 그게 작품입니다.
0: 아무리 힘들어도 실하게 자란 더덕을 보면 절로 기운이 난다는 유곤 씨.
2: 아, 형님 좋다.
1: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죽도에 이렇게 더덕이 좋아요?
2: 이게 네. 이 기후하고 토일 때문에 그래요. 일명 이거 하산재라고 하죠.
1: 하산재. 네.
2: 여기에 저 해풍이 불어가지고.
1: 해풍이 불어서.
2: 예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더덕 성분은 더 우수하죠.
0: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맛부터 보랍니다.
2: 와서
1: 아삭아삭한데요?
2: 좀 단맛이 약간 강해요. 네. 신맛은 보다는 단맛이 좀.
1: 하나도 안 쉬고 쓰지도 네. 않고. 네,
2: 단맛이 강해요. 단맛이.
1: 달고.
2: 예.
3: 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서 태운.
2: 예, 더덕이에요.
3: 더덕.
2: 예, 더덕이랑 이게 네. 수옥이랑 굉장히.
0: 막 캐온 더덕에 LA 갈비까지 숯불에 잘 구워냅니다.
1: 이렇게 와가지고 LA 갈비 산의 진미를 먹게 해주시고.
2: 맛있어.
0: 외딴 섬에서 이렇게 갈비까지 뜯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 매일 이렇게 드세요?
2: 이름 보면 살림 거들 나쁘라. 큰일 나니.
1: 그럼 제가 제접받는 거잖아요, 그, 지금.
2: 오늘 저 뭐 교수님
1: 한국 대형 촬영 왔다고 해서 그냥 네, 특별히
2: 왔다고 특별히 그럼 아마스마 또 하나 드릴 게 있는데.
0: 뭘까요?
2: 아, 근데 야, 이거 저 LA 갈비에는 이거 와인이 반주적이죠.
0: 10년 이상 된 더덕으로 유곤 씨가 직접 담근 더덕주 5년 만에 처음 개봉하는 거랍니다.
1: 와, 전혀 싸한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네.
0: 더덕주 한 잔에 마음을 나누는 두 남자.
2: 보통 여기 죽도에 오면은 이 하련 거 봅니다.
1: 하련.
2: 그러면 이 하련의 꿈이 제가 꾸며칠 때게 네.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 맞아요.
2: 그걸 있는 걸 알겠다는 거냐?
1: 그걸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2: 예, 좋지. 아. 예, 제일 기분 좋습니다.
1: 여기서 이렇게 쭉 생활하시면서 예. 제일 힘드셨던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2: 제가 거의 한 20, 30년 동안 같이 지냈던 할아버님이 있어서 예. 일 도와주시고.
1: 아, 예.
2: 그분이 요 앞전에도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못 나갔어요.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1: 저희는 전혀 네. 생각을 못했네요.
2: 그 다른 거는 뭐 물이 없다든가 전기가 없다 이렇게 참으면 돼.
1: 아.
2: 일이 내가 가야 되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네. 이게 막았을 때 네. 그때 뭔가 막아가는 데가 못 나갔을 때 굉장히 괴롭고 마음 아프죠.
0: 섬이 허락하지 않아 겪어야 했던 세월. 유곤 씨에겐 숙명과도 같은 죽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쉬운 작별을 알리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4: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유곤 씨가 없었다면 무인도가 됐을 섬.
1: 이제 또 혼자 남으셨네요. 저렇게 올라가는 길이 혼자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또 외로움 속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부인하고 아들 포항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혼자 사는 모습이 정말 짠하고 대견합니다. 아, 건강하세요.
0: 이제 죽도 하면 거친 바다 위 가장 뜨겁게 살아가는 유곤 씨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0: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빗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홋카이도의 봄은 짧습니다.
2: 아, 맛있겠다.
1: 붉은 털기의 진한 맛을 떠올리는 순간 노란 유채밭이 펼쳐집니다.
0: 바람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1: 온몸으로 느꼈던 홋카이도의 봄.
2: 이야, 이거 진짜 뒤로 안 넘어가요.
1: 그 짧았던 봄을 지금 추억합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3시간. 일본은 참 쉽고 가까운 여행지죠. 제게는 사진작가라는 인생의 출발점이 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홋카이도는 조금 다른 속도의 여백으로 다가옵니다. 그 대지를 마주하기 위해 삿포로로 향합니다. 홋카이도는 눈 덮인 겨울 풍경이 유명하지만 저는 일부러 겨울이 막 물러난 뒤에 홋카이도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순간을 비켜갈 때 카메라 너머의 풍경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드러냅니다. 5월 삿포로를 찾으면 인생의 봄을 한 번 더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0: 한국은 지금 되게 덥죠. 더운데 이제 여기는 이제 겨우 이제 봄이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봄을 한번 보고 또 봄을 두 번째 또 봄을 보고 싶다. 그럼 홋카이도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해에 두 번의 봄을 보는 거죠. 코코링도 두 번 할 수 있고.
1: 홋카이도의 봄다운 표정은 당연히 라일락입니다. 보라색과 분홍색, 흰색 꽃송이가 길가에 공원을 채웁니다. 라일락은 가까이 다가가야 색과 결이 보이고 향기를 맡아야 비로소 존재감이 선명해집니다. 벚꽃처럼 한꺼번에 피고 지는 풍경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중 잠깐 짬을 내서 향기를 따라 천천히 걷거나 벤치에 앉아 사진으로 남깁니다. 삿포로의 라일락은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도시의 틈, 사람들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0: 라일락 꽃잎은 보통 4장입니다. 그런데 드물게 5장으로 핀 꽃을 만나면 럭키 라일락이라고 부릅니다.
1: 네이크로바 있잖아요. 네이크로바가 행운을 상징하죠. 라일락은요, 꽃잎이 이렇게 4장이에요. 4장인데 5장을 보면 네이크로바 넉장처럼 행운을 불러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찾았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증명사진 찍어놔야지.

0: 없어서 교정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릇이 다시 올까나.
1: 라일락 향기에 잊었던 청춘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기억을 품고 있는 듯한 오래

내리는 삿포로 TV 타워로 향합니다. 저와 한 살 차이라서일까요? 화려한 요즘 전망대들 사이에서 오래된 이곳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이 엘리베이터에도 그 시절의 공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대단히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사람이 올려다 볼 수 있는 눈높이로 도시를 바라봐주고 있으니까요.

0: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늘 눈길이 가던 것들은 새로 만들어진 화려한 것들보다 시간이 조금 묻어나는 풍경들이었습니다.
1: 타워를 관광한 걸 보면 여기 보세요. 삿포로 타워가 서로의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삿포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친밀한 동네 할아버지 그런 느낌의 상징물인 것 같네요. 그죠?
0: 이게 이제 삿포로 타워. 아마도 저는 타워가 아니라 타워 아래 오랫동안 흘러온 이 도시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선로 위를 오가는 저 전차들처럼 조용히 흐르는 도시의 리듬 말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색들을 다 드러내고 싶을 때 저는 흑백 프레임을 켭니다.
1: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차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그날 저녁 몇 시인가부터 아마 전차가 끊어진다는 그런 라디오 뉴스를 버스 안에서 들으면서 온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차가 참 이게 로망도 있고 낭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라졌잖아요. 옛날 생각하느라고.
0: 빠르게 흘러가던 도시가 잠깐 멈추고 전차가 지나간 자리에 여백이 생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여백을 좋아했었나 봅니다. 낮에 삿포로가 라일락과 노면 전차의 도시였다면 삿포로의 밤을 세우는 건 골목마다 풍기는 징기스칸의 냄새입니다.
1: この店で一番おすすめのメニューはやっぱ食べ放題か。
2: そうです。はい。他は焼肉みたいな感じなんですけど、こちらは鍋でやるので、煮込む感じで、この店だと焼肉なんですけど、こっちは鍋みたいな感じです。불판이
0: 두부를 담지 않았나요?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1: 오, 고려와나니?
3: 토쿠쇼라무.
1: 토쿠쇼라무. 이거 1년이 났다나이? ラムのこと? 野菜先にやるの?
3: 野菜入れて、ソース入れて。
0: 두부 모양 불판의 가운데 높은 곳에 고기를 올려야 하는데요. 그 전에 가장자리에 채소를 깔아주고 고기 소스를 붓습니다.
1: 그래와?
3: 오니쿠.
1: 少しだけ。はい、少しだけ。うん、わかりました。いや、うまそうだな、俺。
0: 징기스칸은 원래 고기를 구워 소스를 찍어 먹는 찍먹이 정석이지만 오늘은 국물에 자작하게 익혀 먹는 두묵으로 색다르게 맛을 봅니다.

0: 이게 1년째 안 된 양고기잖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맛도 있고. 일본 사람들 사실 육식 별로 안 하거든요. 오랜 전통이죠. 한 1000년 가까이 육식 안 하고 생선만 먹었는데, 1918년인가? 그때 이제 군용 양모를 얻기 위해서 홋카이도에다가 면양을 자그만치 100만 마리를 뿌려놨대요. 100만 마리 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100만 마리의 양에서부터 이제 양모는 얻었는데, 왕들이 고기를 이제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던 홋카이도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가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장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에서 양고기를 먹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숙주를 올려 먹는 거는 일본식이고, 우리는 역시 김치로 올려야죠.
1: 일본식에 한국식을 얹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홋카이도에서의 첫날,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삿포로에서 차로 4시간 남짓 홋카이도의 동쪽 아바시리로 향합니다. 오호츠크 해를 마주한 아바시리는 삿포로와는 색감부터 다릅니다. 아바시리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매년 1월이면 러시아에서 밀려온 유빙이 해안을 가득 메웁니다. 그 얼음바다를 가르는 쇠빙선은 아바시리 겨울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유빙이 사라지고 차가운 바닷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털개가

0: 이곳 사람들에게 봄은 달력 속 날짜가 아니라 바다에서 무엇이 잡히는가로 먼저 느껴집니다.
1: 이야, 지금 털개 축제하고 있어요. 털개 살라고 딱 줄 서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한 줄, 저기도 한 줄인가 봐요. 털개 살라고. 와, 털개가 유명해서 털개 축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 공동체들이 모여서 즐거움도 나누고 또 매출도 올리고 이제 일석이조 이제 그런 장소죠. 이제 올해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생기가 돈다 그럴까요? 그런 게 느껴져요.
0: 겨울바다를 지나온 털개는 봄의 소식이 되고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축제로 맞이합니다. 털개 축제는 아바시리의 봄의 상징인 셈이죠.
1: 배를 찢자마자 시키네요, 그죠? 시켜서 맛있게.
0: 이렇게 얼음을 부으면 급격히 온도를 낮춰 껍질 속 살을 응집시키고 단단한 식감이 완성됩니다.

0: 개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들이 축제 곳곳을 채웁니다.
1: 재빠른 일 떨어지는 훌. 야, 이제 크랩 야키소바. 야, 아바시리와 강남아시다. 아바시리 이즈 크랩.
2: 여셔.
1: 여셔.
0: 야키소바는 아바시리가 자랑하는 맛이라고 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얼어붙었던 바다가 열리고 야외에 모여앉아 햇살과 음식을 즐기는 풍경. 마을은 완전한 활기를 찾았습니다.
1: 다 이제 쪄서 먹는 거예요.
2: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됐을까? 아, 어이씨 소다네. 카리스키다네.
0: 털기의 진짜 백미는 이 개딱지 속에 든 내장이지요. 제대로 즐기네요.
3: 나가이 후유가 오와리 류효모 나그라리 요약 하루가 訪れまして 카니오 楽しんでおります. 카니 우마이 아오시 사고.
0: 광장 안쪽에서는 그 봄을 환영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0: 바다를 다스리고 풍우를 기원하는 어촌마을 특유의 몸짓. 역동적인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는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축제장 한편에 유독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미생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건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추첨된 번호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럼 나니까 뭐라 하노? 많이 그랬노?
2: 간이 막히니 상가되기를.
1: 아, 간이 막히니 상가되기른다. 아, 이 자기 번호, 고유번호 있거든요. 고유번호가 당첨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何人が 상가 쓰는데스까? 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 아, 큐메?
3: 5人だけです.
1: 아, 5人だけ. 근데 これ 갔다노? 이빨 갔다노? すごいな。あのね、これを買って、これ、当選されると、どうなるの？中に入って、カニをもらうの？カニが空から降ってくる。あ、空から降ってくるの？それをキャッチする。そっか。それなんかバケツみたいなもので手で。へえ、そう。そうか。
4: 白い籠に、こうやって上から誰が来る投げる、なんかお祭りのおじさんが、あ、
1: 축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뿌려주면 이제 바켓스 같은 거 이제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머리 인천을 받아야 된대요. 아, 근데 한번 해봐야 알겠죠. 오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너무
4: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겨우 이빨 돋대요.
0: 드디어 당첨 번호가 발표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5: 私たちは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おめでとう。わかった。これで。ええ。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럭키 라일락도 찾았는데 당첨의 행운은 과연?
6: 우리가 1127, 1128, 1129잖아요. 1127. 아, 떨어졌다.
0: 털개 가시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과 바구니들. 비록 당첨의 행운은 저를 비켜갔지만 어쩐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7: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예, 가무리마스.

0: 비장한 각오를 다진 당첨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웁니다.
1: 아, 이거 경쟁에 저걸 가지고 다 받아야 되잖아요. 어? 그 헬멧 쓴 건, 걔가 만약에 머리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헬멧을 다 쓰고 그렇게 시작하네요.
0: 시원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흙개들이 허공을 날아다닙니다. 오늘 반드시 털개를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집니다. 공중을 가르는 털개를 쫓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대로 조준해 잡아내는 손맛이 쏠쏠합니다. 한 마리라도 더 챙기려는 욕심에 잡은 개를 얼른 옷 속에 쑤셔 넣는 노하우도 엿보입니다. 드디어 짧고 강렬했던 공중전이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축제를 즐긴 기분만큼은 최고입니다. 설계와 바꾼 영광의 상체에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온몸을 던져 얻어낸 귀한 봄의 전리품들입니다.
2: 아니, 이 팀은 유발 널씬이 많이 받았어요. 한 달어. 가니? 가니. 와. 생생한 개가. 아, 맛있겠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떻게 해서 한번 되시다. 온돈이. 이야, 쓰고.
3: 맛있어가 요깟다.
2: 맞다네. 오마인데, 토르노. 예. 이게 요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주는 강주리로 받으면 안 되고, 강주리는 옆에 끼고, 손으로 받은 강주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진하게 강주리로 막 이러니까, 들어가다 튀고, 들어가다 튀고, 아마 안 되지. 그러니까 몇 번 와본 사람들이나, 이거 저기 센스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받네요. 네. 뒤에 있는 사람 하나도 못 받았어. 아줌마들은 못 받았어. 아유.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
0: 이벤트는 놓쳤어도 봄의 성찬한 맛볼 진짜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붉게 익은 털개들 거칠이 없이 신문지에 툭툭 싸서 건네주는 초박한마저 축제의 기분을 더해줍니다.
2: 자, 이거를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바닷가에 왔으니까 바닷가에서 맛있게 오래 햇살을 맞으면서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0: 어디 자리가 없나 둘러보는데

0: 개는 맛있어요. 개는 맛있어요. 보통 개는 이제 여름, 아, 겨울 음식이잖아요. 겨울에 좋은 게 많이 나거든요. 살이 탁탁 쪄가지고. 이제 빙하가 녹아내린다든지 하는, 이제 봄이 되면, 그게 이제 프랑크스도 맞고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고 이제 얘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거예요.
1: 촉촉한 속살을 한입 가득 채우는 호사를 누려봅니다.
0: 맛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맛은 생생해야 되네요. 싱싱한 게 최고예요. 첫째는 싱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동 음식을 먹어서 큰 사람은 이 진미를 먹잖아. 이게 진미예요. 이게, 어? 야, 두 번째 간다고. 와, 해보세요. 맛있겠다. 이거를 이제 손으로 팍.
1: 오직 이 계절. 아바시리에서만 허락된 사치 없는 진미입니다.
0: 걔는 점잖게 먹을 수가 없어요. 걔는 개그스럽게 먹는다고. 걔를 먹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맛있고. 아유, 이거 알바.
1: 왜 이 도시가 봄을 기다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0: 이 올해 향기로운 때를 저는 마시고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야, 죽인다.
1: 차가운 유빙을 녹이고 찾아온 아바시리의 봄. 배는 바다로 나아가고 저의 홋카이도 여행도 새로운 봄의 얼굴을 찾아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바다를 떠나 도착한 곳은 홋카이도 유채꽃의 고향 다키카와입니다. 넓은 구릉지대를 가득 메우는 노란 꽃밭을 상상했지만 유채꽃밭은 언덕 사이여서 드문드문 흩어져 있습니다. 관광용이 아닌 실제 경작을 위한 꽃밭이어서 농지 상태에 따라 매년 다른 지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유채꽃밭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제 기름 자른 것들이잖아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자랐네요. 와, 깃발 달아놨네요. 깃발, 유채하네. 유치하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지아의 손수건. 그 손수건이 노란색이었군요. 몰랐네. 그죠? 이야. 사진작가로서 이 압도적인 풍경을 찍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 유채꽃밭 안에 숨은 작은 생명들로 그리고 그 풍경을 완성하는 사람들로 향합니다.
0: これじゃないの? 이게 소리가 크게 잘 나면 사랑의 깊이가 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사랑의 깊이가 없다 뭐 그래 놓으면 얼마나 치려고 노력하겠어요. 제가 이거 치면은 우리 집에서 시끄러워요

0: 거대한 노란 풍경 앞에서 사람들은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합니다.
1: 아, 소가 이네. 어, 이다. 모토 돼. 모토 치까지 있더라. 봐도 아, 카메라고. 야, 너 그런 나간 이랬더니 있더라. 이랬더니 있대. 이랬더니 있더라. 고래 고고님 미에르노 뭐 미에르노 또 우시로 난까지 드셔. 근데 진강호모노가 지금 도래된대요.
2: 알았어요.
1: 프로의 원팁을 해줬어요. 지금 밖에서만 찍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꽃 안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어 넣어봐라. 그럼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게 보일 것이다. 원팁 가르쳤었어요.
0: 사진은 거리를 두는 기술이 아닙니다. 얼마나

0: 가까이 다가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풍경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보는 것 자체로 기분이 좋아져요.
0: 기분이 아주 유쾌해집니다.
2: 손오까오.
3: 나래 나래.
2: 손오까오요.
1: 응. 좋아 좋아. 봐봐 봐봐 고도모.
0: 길이에서 만난 낯선 이들의 순간에 불쑥 참견하는 게 때로 주책맞아 보인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다가가는 이유는 잠깐이나마 그 행복 안에 함께 머무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1: 오, 기레이 데스. 이치니 노 상. 모이치마이 이키마스 요. 오라이. 굿, 굿, 굿. 기레이 데스 되죠? 아,
3: 와,
1: 와, 소라는 이런 거 이네.
3: 이 단지.
1: 야,
3: 감사합니다.
1: 기념 됐네. 그럼 기념 사신다요, 나.
4: 기념, 本当に本当に一生の宝物になりました.
1: 아, 아리가토고자이마스. 하나오미 미마스토, 도유 간지?
4: 에, 뭔가 해피한
1: 기분. 아, 소소요, 나. 뭔가 해피요네. 와케가 나이. 이유가 나인다. 다다, 어, 소, 해피になるよね.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해진대요.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이유 없이 막 그냥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와서 조금 전에 그분들은 이제 모델도 하셨지만, 그죠? 집 냄새 맡으면서 숲속에 앉아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어? 이런 기회는 세상 살면서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좀 놀았던 기억은 있죠. 할머니 집에 가서. 그 기억, 생판, 뭐 도시 살면서 까맣게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집단 냄새를 맡고 있잖아.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십 년 전으로. 그러니까 노래, 향기, 냄새,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시계를 반대 방향으로 팍 돌려놓는 뭐 위대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 집단 냄새 끝내주네요. 이선이야, 나 이제 또 후다리. 갖고, 아, 이거 올까? 이선이 올까?
4: 무자, 이거 올까?
0: 자, 이번에는 젊은 청춘들의 로맨틱한 프레임 속에 슬그머니 한 자리를 차지해 봅니다.
1: 아, 로맨틱 포즈. 포즈 오다세.
0: 68과 28.
1: 오토상 이쿠스 연주 연주 하지가 김민호 오토상 연주 미술사 그래요.
5: 에 미술사 뭐?
1: 록주 하지다.
3: 에?
1: 와카구 미나이다로 와카구 미를 드셔.
0: 사진 속에서는 나이도 처음 만난 어색함도 금세 사라집니다. 눈으로 쫓던 노란 들판을 벗어나자 구수한 시골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4: 私のところだけじゃなくて一緒にヨキさんっていう薪割りとか焚き火のいろいろな体験ですとかあと原木椎茸を焼いて食べる体験とっていうのを一緒にやってるいや椎茸まだ今もナムロも만들고하는거이런거보세요こういうものを作るんだね。
1: そうでしょ?これは今ちょっと試作品でこれポップコーンを作ろう。原木の椎茸はこんな色。あ、そうかそうか。はい、お持ち帰りもいただけますし、あちらですぐ。こんにちは。椎茸焼いて食べられます?あ、食べられます。はい、これ。買った年
0: 버섯의 묵직한 촉감이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두툼한 표고버섯을 꼬치에 깨어 장작불 앞으로 향합니다.
1: 오래일까? これでしょ? ゆっくりやりましょう。こういうのもできます。ああ、そうか。はい。で、自分でこう焼きながら。あ、焼きながら。じゃあこれをつけるんですね。うん、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先にこれやっていいの?そう、やってください。これ、これぐらい?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ユチェコパ半
0: 가운데서 표고버섯을 굽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잘 어울립니다. 하얀 버섯 살리로 간장에 스며들며 자작하게

0: 끓어오릅니다. 갓이 오그라들고 진한 갈색이 되면 맛있게 익은 겁니다.
1: 이게 즐거워요. 참. 뭔가 애기들이 불장난하는 기분. 간장 다 사라지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노란색이 되면 익었대요. 어, 근데 뜨끈뜨끈해. 어휴.
0: 뜨거운 걸 알면서도 못 기다립니다. 어. 체면도 계산도 없이 오직 맛 앞에 솔직해집니다.
1: 우와, 이거. 어떡해, 어떡해.

0: 응, 버섯의 맛이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의 맛이야. 자연의 맛, 자연의 맛. 오, 뜨거워. 뜨거워.
1: 장작불에 천천히 구운 덕분에 향은 지나고 안쪽에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두툼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0: 이야, 향은 자연의 향 그대로. 이걸 버섯의 향이라 말하기는 좀 아까워. 자연의 향 그대로야. 쫄깃쫄깃하네요. 또 갖게 되고 있어요. 그래네, 오이시ですよ. 와, 오이시 오이시.
1: 혼자 즐기기 아까운 맛과 시간을 젊은 청춘들과 나눕니다.
0: 아, 또 뭐 좀 또 였더라. 또 있더라. 고추가네 키가 이노.
1: 처음 만난 사이지만 장작불 하나가 그 거리를 좁힙니다.
2: 오이시 됐어.
1: 유쾌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으로 채웠던 시간이 조용해지면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채우고 기억으로 건너왔던 시선이 마침내 조용히 가라앉으며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선한 바람이 유채꽃 가득한 지평선 위로 지나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노란 들판에 여운을 남고 이제 홋카이도의 거센 바람이 지배하는 곳 가무이 곳으로 향합니다. 가무이 곳에서는 바람이 풍경을 먼저 움직입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바람의 언덕을 향합니다.
0: 바람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그냥 이렇게 피부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대습 때문에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1: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바람은 더욱 거세집니다.
0: 이제 가무이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야, 이거 봐라. 저 멀리는 설산도 보이고. 오호, 만만치 않네.
1: 저 멀리 이야. 푸른 수비로 솟은 5월의 설산이 낯선 풍경을 자아냅니다.
0: 여기 보시면 여인 금제의 지. 가무이 곳이어서 있잖아요. 이전에는 여기에 여성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1: 여인이 들어서면 신이 출토한다 했던 그 금단의 길을 걸어봅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저라는 인간은 그저 흔들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0: 이야, 이게 진짜 뒤로 안 넘어가요.
2: 뒤로 안 넘어가요?
0: 뒤로 안 넘어가.
1: 투명한 바람의 벽에 기대어서서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0: 이야,
2: 스카이다이빙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분지 안에 있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쏟아내.

0: 거친 바람이 빚어낸 감의 곳에 진짜 얼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와, 이거 에메랄드, 뭐 사파이어, 뭐 멋지 않네요. 그래서 이 지역 특유의 샤코탄 블루라고 불린답니다. 저 물 보세요. 우체제는 하.
0: 오직 이 거친 절벽 아래에서만 볼 수 있다는 차가운 푸른빛. 투명한 바다가 햇살을 받아 거대한 보석처럼 빛을 뿜어냅니다.

0: 송곳으로 바람의 질감을 느낍니다. 저 멀리 홀로 바다 위에 우뚝 솟은 감의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점점 섬이 이어져요.
0: 먼 옛날 한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이 바위에서 한없이 기다렸다 합니다.
2: 이 감의 바위가 보이는 여기 올라와 보니까 떠난 사람을 보기에는 멀리 가는 사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려갈 길이 없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게 너무나 절절히 전해줍니다. 참 애절한 얘기다, 그죠?
0: 기다리다 끝내 돌이 되었다는 여인. 그 그리움이 파도가 되어 지금도 바위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여기 들려오는 그 바람 소리가 일반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태풍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면 마치 신이 사람을 부르는 아이누를 부르는 아이누를 인간이란 뜻이니까 아이누를 부르는 듯한 그런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정령들의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아이누에게는 이게 신의 장소이고 여기 와보면 지금 5월인데도 저기 멀리 설산이 펼쳐져 있고 이래서 그들은 신비로운 장소였을 것이다. 그리고 물빛이 그런 물빛도 있고 에메랄드 사파이어 물빛도 있고 해서 그들에게는 여기가 대단히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다시 카메라를 들어 찰나의 풍경을 기록합니다. 모든 화려한 색을 다 드러낸 흑백의 프레임 속에는 오늘 함께 나는 바람과 꽃향기 그리고 낯선 이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 햇살 보세요. 햇살 맞은 기분들.
3: 이야, 정말 볼만합니다.
2: 우와, 우리 와이드 만나.
3: 이야.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0: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손님 고비 이야기.
1: 여기는 호비 임금님이 다스리는 뽀롱뽀롱 왕국이에요.
0: 임금님, 일어나세요. 안 되겠다. 온 세상이 환해지고 해는 두 방금.
2: 그만해!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0: 이제 모두 이럴 시간이에요.
3: 임금님이 더 자고 싶어 하잖아.
0: 뭐? 좋은 임금님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임금님, 더 주무세요. 안 된다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2: 그만.
0: 비켜.
3: 해리가 맨날 일찍 깨우는 거 싫으시죠? 감옥에 가두는 건 어때요?
2: 감옥?
0: 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몰라도 돼?
3: 왕이라면 늦잠도 잘 수 있어야죠.
2: 그래, 알았어.
0: 뭘 알았다는 거예요?
3: 뭐 하는 짓이야?
0: 당장 끌고 가.
3: 이제 다시 주무세요.
2: 그럴까?
0: 잠깐만, 언니는 늦잠 자지 않아요.
4: 맛있게 드세요.
2: 맛있는 게 없잖아. 초콜릿도 없고 쿠키도 없고.
4: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죠.
0: 임금님이 당겨 먹고 싶으시다잖아.
4: 그래도 안 돼.
0: 비켜봐. 임금님 매일매일 초코 쿠키 먹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2: 좋아.
4: 뽀로로,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0: 루피를 가두고 쿠키를 가져와라. 잔뜩.
4: 이거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5: 조용해.
2: 맛있다.
0: 그렇죠?
6: 임금님, 공부 시작해 볼까요?
2: 하기 싫은데.
6: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임금님이죠.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2: 3!
6: 네? 어제 배운 거잖아요.
0: 모를 수도 있지.
6: 뭐? 뽀로로 나?
3: 임금님, 에디도 가두면 공부 안 해도 돼요.
2: 그럼 그러자.
6: 뭐? 날 가둬? 뭐야?
0: 데려가.
6: 이거 나! 공부 좀 하라고요! 좀!
3: 저랑 놀이터 가서 놀아요.
2: 좋아.
6: 이거 놀아니까.
5: 들어가.
4: 에디,
0: 너도 잡혀왔어.
6: 이게 다 뽀로로 때문이야. 임금님한테 나쁜 말만 하고.
0: 맞아.
4: 임금님은 잘 있을까?
1: 호비 임금님은 뽀로로와 매일매일 놀기만 했어요.
2: 더 높이! 한 번 더 탈래.
0: 네네! 저 초콜릿도 드세요.
2: 맛있다. 뽀로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3: 놀이터에 갈까요?
2: 다른 건 없어?
3: 그럼 무도회는 어때요?
2: 무도회?
3: 네! 숨하면 또 임금님이시잖아요.
2: 좋아.
1: 무도회 날이 됐어요.

0: 뭐지? 임금님, 너는 뭐야?
1: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어요. 저희도 같이 춤춰도 될까요?
2: 같이 춰요.
3: 어쩌지?
0: 임금님, 내쫓으세요. 저런 애들은 우리랑 안 어울려요.
3: 그래, 내쫓아.
0: 다들 드라

0: 그럼 맞춰줄까요?
1: 좋아. 너희들은?
2: 우리는 요정 삼총사야.
0: 응? 그럼 그럼.
1: 요정 삼총사?
0: 아까 우릴 내쫓았지?
3: 그럼 그럼.
2: 너무해.
1: 그게
0: 벌을 줘야겠어.
3: 그럼.
1: 무슨 벌?
0: 뿌렁뿌렁 뿌르렁 변해라.
4: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1: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게 뭐야?
0: 임금님. 괴물.
1: 뽀로로 나야. 임금님이라고.
0: 뭐? 거짓말.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5: 네.
1: 열어줘. 얘들아, 나
0: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1: 날 괴물로 보겠지?
6: 누구지? 모르겠어.
0: 잘 지냈어?
7: 와, 뽀로로.
0: 뽀로로라니, 임금님이라고 해야지.
6: 와,
0: 고비가 없어졌으니 이젠 내가 임금님이야.
3: 누구 맘대로?
0: 고비 임금님은 어디 있어? 나도 몰라. 그럼 잘들 있어.
6: 어? 그건 뭐야?
8: 죄인들 점심입니다.
0: 어? 너무 많잖아. 내가 먹을 거야. 빵 한 개만 주도록.
8: 네. 자.
3: 너무하잖아.
6: 어쩔 수 없지. 나눠 먹자. 자. 너도 먹어.
1: 고마워.
6: 뭘? 응? 그런데 너 임금님하고 닮았다.
0: 정말?
3: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임금님은 잘 계실까?
6: 걱정이야.
1: 얘들아.
6: 응? 왜? 빵이 모자라?
1: 사실 내가 임금님이야.
7: 뭐?
1: 정말이야. 믿어줘.
6: 그럴 리가.
3: 아, 너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1: 3.
3: 어? 임금님! 진짜 임금님이 맞아!
6: 정말?
3: 틀림없어!
7: 임금님!
1: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6: 그랬구나.
3: 어이구, 우리 말 좀 잘 듣지.
6: 에디.
1: 내 잘못 맞아. 대신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7: 우와!
3: 어떡해요?
1: 그건 잘 모르겠는데.
6: 아, 방법이 있어.
3: 뭔데?
6: 들어봐. 살려주세요.
9: 무슨 일이야?
6: 그 괴물이.
7: 잡아먹지 마.
3: 어디가 이 괴물.
9: 괴물이 어디 있는데?
3: 저기.
9: 어? 어디?
1: 여기 있지.
3: 잡아라.
10: 임금님!
0: 어?
10: 괴물과 죄인들이 도망쳤습니다!
0: 뭐라고? 어디 있는 거야?
3: 저쪽이에요! 괜히 막혔잖아!
6: 어떡해!
0: 이러다 잡히겠어!
1: 얘들아!
7: 어?
1: 너희들은 도망가! 내가 따돌릴게!
7: 임금님!
0: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1: 뽀로로. 메로 나 잡아봐라.
0: 저 괴물이 당장 잡아. 거기 안 서. 어디 도망가려고.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느냐?
1: 몰라.
0: 너 어서 말해.
1: 모른다니까.
0: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
7: 잠깐.

0: 임금님?
1: 어? 너희들?
0: 이 괴물이 임금님이라고?
2: 진짜야.
0: 어서 풀어줘.
1: 도망가라고 했잖아.
0: 임금님만 두고 갈 순 없죠.
2: 맞아요.
1: 다들 고마워.
3: 응? 안녕.
0: 뭐야? 나 이제 좋은 임금님이 됐구나.
1: 정말?
0: 응, 이제 마법을 풀어줄게. 뿌렁뿌렁 뿌르렁 돌아와라. 얍!
1: 어? 우와.
0: 아, 진짜 임금님이잖아.
2: 우와. 임금님.
0: 정말 다행.

절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기갑일도 출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갑일도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눈보라를 조심해!
2: 그래서 공중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제트를 완성했단다.

0: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1: 당연하죠.
2: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3: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4: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2: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0: 태호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5: 전혀요.

0: 테디 형이 파이어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역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5: 잘 자요.
6: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3: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6: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3: 아, 이번엔 진짜야. 어,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6: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차인데 누구지?
3: 에? 태호?
7: 태호 오빠!
1: 어쩐지 이 차도 너무 잘생겼더라.
7: 우유빛깔린 태호! 우유빛깔린 태호!
0: 어떻게 된 거야?
2: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4: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이? 눈부셔.
3: 그놈의 그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1: 그 찔찔이?
3: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4: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7: 네, 왕자님.
4: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3: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8: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9: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2: 알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을...

0: 너무 흔들려서 절벽이 부딪히겠어. 어서 끌어올려.
1: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0: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부스터 최대 출력!
2: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1: 여보.
0: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2: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0: 없어서 벌써 연료가 바닥났어요. 무슨?
3: 뭐 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젯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0: 저것도 뭐야? 조심해! 안 돼! 어느 쪽을 후회하지? 그래!
1: 오늘의 안전교육!
2: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3: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1: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4: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5: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6: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2: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성기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친구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네오미.
2: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1: 최고의 배달아.

0: 골든큐브 인공지능 작동!
1: 안녕하세요, 골든보이 주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0: 그동안 슈퍼윙스를 방해하느라 바빴거든.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매번 슈퍼윙스한테 당하기만 하셨네요.
0: 난 왜 맨날 슈퍼윙스한테 당하는 거지? 이길 방법을 알려줘!
1: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한 결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0: 그걸 말이라고 해! 슈퍼윙스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당장 실행해!

0: 저기다!
1: 난 구경이나 해.
0: 미칠 수 없지. 호기 일렉트릭 스윗. 넌 나 못 이겨. 만두 배너스.
1: 여기 주문한 만두야.
2: 고마워.
1: 만두 배달 임무 완료.
3: 말도 안 돼.
4: 고기. 내가 졌다고? 배달 대결에서?
3: 이럴 리가 없어.
0: 고기, 넌 괜찮아?
1: 유후! 이제 배달왕은 나야.
5: 이번 배달 대결의 승자는 골든보이입니다.
1: 봤지, 호기? 최고의 배달왕 자리는 이제 이 골든보이 거라고.
5: 아직 그렇게 기뻐하긴 일러. 진짜 대결이라면 세 판 중에 두 판은 이겨야지.
1: 진심이야? 한 번 이긴 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대결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텐데.
0: 그건 모르지.
5: 대결하기 싫어? 설마 질까봐 무서운 거야?
1: 무서워? 내가? 그럴 리가. 좋아, 원한다면 또 대결해줄게.
5: 잘됐다, 대결할 거지? 준비됐어?
0: 그럼. 이젠 절대 지지 않아.

0: 제가 왜 여기 있죠?
1: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3: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4: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5: 영혼 좀 담아줄래? 와,
6: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7: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8: 아닐 수도 있어.
9: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1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11: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2: 의자가 동글동글해.
13: 신기한데?
14: 뭐지? 여기 앉으면.
15: 신기하다.
16: 여기 앉은 것 같은데?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 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역시 바나나 맛있어. 그치?
1: 맞아 맞아. 역시 요정들 입맛엔 이 바나나가 딱이지.
2: 요정들 안녕.
1: 지아야 안녕.
0: 지아야 아침 먹었어?
2: 아니 안 먹었어.
1: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바나나 먹자. 이 바나나 먹고 힘내서 씩씩하게 유치원 가야지.
2: 나 힘내지 않아도 되는데? 나 오늘 유치원 안 갈 거거든.
0: 너 왜 또 유치원 안 가려고 하는가?

0: 예!
1: 자자! 마라카스를 찾은 기념으로 이 동동이가 재미있는 퀴즈 쏜다 쏜다 쏜다! 다 같이 풀어보자! 숲속 동물 퀴즈! 신나게 춤추는 곰! 무엇이 다를까?
0: 오호!
1: 뒤뚱뒤뚱 소풍 가는 오리들! 무엇이 다를까?
2: 오호!
1: 잘했어, 친구들!

0: 그나저나 동물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바쁜 줄은 몰랐나?
1: 그러게, 누구는 아침에 귀찮다고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아침밥도 안 먹는데 동물 친구들은 참 부지런하다, 그치?
2: 뭐야? 지아, 너 오늘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했어?
3: 아우, 아니야, 했어.
1: 우와, 누가 들으면 진짜 쫄겠다. 너 다 귀찮다며, 그래서 유치원도 가기 싫다며?
3: 아니야, 귀찮긴 한데 이 닦고 세수는 했어. 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닦고 세수는 해.

0: 나 아침에 이렇게 바쁜 사람이라고.
1: 오, 역시 지아 맞죠? 숲속 동물들보다 지아가 훨씬 더 바쁜 것 같은데?
2: 그러게.
3: 자자, 그렇다면 홍동이와 탱탱이에게 문제
4: 꼭 풀고 말 거야. 가자.
3: 지아가 부른 노래 잘 들었지? 그렇다면 지아가 아침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아는 아침마다 이를 닦는다. 2번, 지아는 아침마다 머리를 빗는다. 3번, 지아는 아침마다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는다. 이 중에서 지아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아닌 건 뭘까?
2: 이를 닦고 머리 빗고 아침밥 먹는 거 다 지아가 하는 건데.
1: 하지만 우리 지아는 아침에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지 않아. 그냥 밥만 잘 먹지. 그치 지아야?
0: 응.
1: 그래서 정답은 3번.
3: 오, 맞습니다. 딩동댕.
0: 우와. 아침에 얼른 밥 먹고 유치원 가야 하는데 멍하니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되지. 그럼 지각한다.

0: 근데 지아야, 이 닦고 세수는 다 했는데 아직 옷을 안 갈아입었냐?
1: 하! 얼른 옷 갈아입고 아침 먹어야겠다. 그래야 유치원 안 늦지.
2: 그래, 얼른 가, 얼른.
3: 걱정 마, 갈 거야. 나도 동물들처럼 아침에 엄청 바쁘다고. 요정들, 나 갈게. 안녕.
4: 안녕.
1: 유치원 잘 다녀.
2: 유치원 잘 가.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5: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6: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5: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1: 기가빌더 변신!
5: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0: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0: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0: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그림자 도둑 찾기.
1: 최근 곳곳에 도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놀고 있던 딱지나 제기가 사라진다는데요. 그림자 도둑을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2: 그림자 도둑이라니.
3: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4: 아, 참.
5: 이게 다 웬 딱지랑 제기? 잠깐, 뉴스에 나온 그림자 도둑이 너였어?
4: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얘요, 얘. 얘요, 얘. 제 그림자요.
5: 내 그림자?
4: 예, 그게요. 천지 대장님이 만든 그림자 카드는 무슨 마법 카드지? 그림자! 그림자가 움직여! 어디가? 그러더니 막 제기며 딱지며 빡 가져가는 거예요. 그림자 너, 내가 그러지 말랬지?
5: 그림자 도둑이라. 재밌군. 그림자 도둑, 내 힘을 더 키워주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기역, 으, 드, 릴, 이, 미음, 릴, 지읒, 아, 자. 그림자.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세져라. 그림자 도둑.
7: 이런,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한글 용사 아이야, 지금 출동하세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어? 저게 뭐지? 뭐?
1: 저머 모머 무슨 일이야?
0: 방금 그 그림자 도둑이
2: 그림자 도둑?
3: 도둑이야!
1: 어서 가보자. 그래.
4: 도둑이야!
3: 저거 그림자 도둑? 잡아라!

0: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1: 어, 저기. 어, 이런, 사라졌어.
2: 그림자 도둑이 진짜 있었다니.
3: 어,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0: 천지가 오늘 파괴한 글자, 디귿과 디귿이 들어가는 글자야.
2: 디귿과 디귿이면 도둑?
4: 맞아. 도둑 글자에 그림자 마법을 걸어서 저런 그림자 도둑이 생긴 것 같아.
0: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도둑 글자를 찾아야 해. 그럼 그림자 도둑도 사라질 거야.
5: 그림자 도둑, 우리가 꼭 없애주마. 좋아! 자음, 모음, 변신!
6: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에서 내 그림자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7: 그림자를 찾으시나요?
6: 네.
7: 동굴에서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그림자도 찾고 도둑 글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6: 정말요? 어떻게 들어가?
7: 들어가려면 그림자 문제를 마치세요.
6: 어? 어? 지긋, 지긋이면 다다? 도도? 두두? 아, 아닌데. 그림을 보면 스프레이 같은데?
8: 새벽, 여기서 뭐 하는 거야?
6: 그림자 찾고 있었죠. 제 그림자 가지고 대장님 진짜 너무해.
8: 그깟 그림자 뭐 필요하다고?
6: 아니, 그나저나 대장님, 이거 뭐 같아요?
8: 글쎄, 스프레이?
6: 지긋, 지긋이 들어가잖아요!
9: 천지, 개벽?
8: 아이야.
2: 응?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응?
3: 개벽님만 그림자가 없어!
1: 어? 설마, 그림자 도둑이 개벽, 네 그림자였어?
6: 맞아! 그렇지? 아야! 이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글자도 찾고 내 그림자도 찾을 수 있대! 제발 내 그림자를 찾아줘!
8: 너 뭐 하는 거야?
6: 제발 찾아줘!
8: 개병, 너 정말! 이리 와!
1: 그림자 도둑이 이 동굴 안에 있다고?
2: 이 그림자 그림은 디귿, 디귿이니까 등대 아니야?
9: 우와! 맞았어!

0: 이건 중! 북친 소리 같아.
1: 오, 동굴 문이 열렸어. 어서 들어가 보자.
2: 모두 조심해.
0: 네. 그런데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3: 어두워서 그림자 도둑을 찾을 수가 없어.
1: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나타나. 빛이 약해지면 그림자도 흐려지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
0: 그럼 그림자를 나타내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2: 그렇지. 자모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만들자.
4: 좋아요.
0: 자음 마법진,
5: 모음 마법진.
2: 비읍 이 치읍 빛, 빛을 비추다.
4: 그림자 도둑이다!
3: 도망가지 못하게 빛 속에 가둬야 해. 가두다! 빛에 가두다! 빗속에 꼼짝없이 갇혔군.
1: 어서 글자를 찾자.
2: 이번엔 내 차례.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뿅망치로 오.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0: 지그시 오를 만나 도.
5: 지그시 우와 기억을 만나 죽.
4: 도 죽.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내 그림자. 그림자? 내 그림자가 돌아왔어.
0: 그림자 도둑이 훔쳐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왔다. 와!
8: 도둑! 도둑이 들어왔다고? 꼼짝 마라 도둑. 이 할아버지가 다 잡아주마.
5: 예, 도둑은 저희가 벌써 잡았자.
8: 자음이랑 모음이가? 어떻게?
5: 그건 비밀이에요.
8: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지갑일도 출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갑일도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표정으로 말해요.
2: 먼저 웃으면 지는 거다.
1: 좋아, 준비됐지?
3: 하나, 둘, 셋!
2: 하나도 안 웃기거든.
1: 이래도? 웃었다!
2: 아, 아니거든.
1: 웃기다가 표정이 말해주거든.
2: 너무 웃겨.
4: 어? 지난번에 아이한테 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나? 천지대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5: 아니, 나 지금 되게 신나는데.
4: 네?
5: 이 한글을 파괴할까 저 한글을 파괴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4: 난 그것도 모르고. 아우, 천지대장님은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5: 그게 내 매력이지. 표정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리가 없지. 어, 한글 파괴를 할 좋은 생각이 나는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시옷, 이, 시, 미음, 우, 무, 릴, 우, 기어, 룩, 시무룩하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7: 대왕님!
8: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9: 천지, 이번엔 또 어떤 글자의 마법을 건 거지?
8: 지금 알 수 있는 건 시읍과 지읒이 들어간다는 것.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1: 아야.
9: 자마 모마, 무슨 일 있어?
1: 아니요, 아야 와서 좋은데요.
10: 좋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11: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피읍과 지읒이 들어가잖아.
10: 아, 그럼 혹시 표정 아닐까?
9: 잠이 몸의 표정이 안 바뀌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인해 볼게.

0: 어? 저렇게 재밌는 펭수를 보고도 웃질 않다니. 역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해졌어.
1: 천지가 표정 글자에 시무룩 마법을 건 거야.
2: 시무룩?
3: 아,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 걸 시무룩하다고 해.
2: 그래서 우리도 시무룩한 표정이 된 거구나.
1: 우리 어서 가서 표정 글자를 찾자.

0: 다음 모음 변신.
1: 어서 표정 글자를 찾아야 해.
0: 어? 저기 피읍지읒이 있어요. 아, 저건 편지였어. 그런데 저건 뭐지? 표정이 우리처럼 시무룩해.
2: 내 이름은 표정이. 표정을 잃어버렸어.
3: 표정을 잃어버렸다고?
2: 응. 이 사진기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야. 다섯 개의 마음을 찍으면 난 표정을 되찾고 너희들은 표정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4: 아...
0: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니. 그런데 어떻게 찍는 거지?
5: 글쎄.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아까 긴긴 얼굴 생각난다. 너무 웃겨.
0: 웃겨? 한번 찍어볼까?
2: 웃긴 마음 팩트!
1: 우와, 진짜 마음이 찍히네. 이제 네 개만 더 찍으면 돼.
6: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걸로 천지 대장님을 찍으면 천지 대장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네.
7: 개벽 화가 난다.
6: 화가 나? 그럼 지금 이용사를 찍으면
2: 화난 마음 획득.
3: 두 번째 마음도 획득했어.
6: 어쩌지?
8: 개벽, 한글용사 아이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6: 죄송해요.
1: 천지, 어서 사진기를 내놓으시지.

0: 부메랑 야! 하! 하!
1: 우와! 우와! 잡았다!
2: 천지곤! 파! 이런, 이제 사진 못 찍겠군.
1: 천지 너! 천지! 굿!
3: 어떻게 다 부서졌어?
4: 아, 대장님 마음 찍고 싶었는데.
3: 아, 우리가 마법진을 열어서 고쳐볼게요.
4: 오이? 정말?
3: 자음아, 준비됐지?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억, 오, 고, 치읓, 이, 치. 이긋, 아, 다. 고치다. 사진기를 고치다.
4: 됐겠지? 사진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3: 찍어볼게요.
5: 슬픈 마음 획득.
3: 와, 된다, 돼. 와.
4: 와!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0: 구롱구공아 어서 춤추자.
1: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 로라 박사님께 말씀드려보자.
2: 다이노어스에서 호체가시에 찔린 다음부터 그랬단 말이지. 베네넘 스파이나 같구나. 감정의 꽃으로 알려진 고대 식물이지. 이 꽃의 가시에는 강력한 독이 있는데 살짝 찔리기만 해도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경험하게 돼.
0: 이제야 좀 설명이 되네.
2: 어? 오 이런, 지금 도심에서 퀀텀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메카다이노가 분명해.
1: 박사님, 메카다이노와 싸우면서 오즈를 돌볼 순 없어요. 여기 놔두고 가도 될까요?
2: 합체하려면 오즈가 필요하잖니? 협조를 하게 만들어보렴. 그동안 난 해독제를 만들게. 행운을 빈다.
0: 와, 괜찮아 조약돌들아. 너희를 발로 차지 못하게 해줄게. 이제 안전해.
3: 오늘처럼 임무 수행이 자신 없긴 처음인데.
4: 메카다이노 물리치기와 오즈 얌전히 통제하기라 뭐가 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5: 모습을 드러내시지 다이너스타. 빨리 우리 뼈저기를 만나야 할 텐데.
1: 장난은 이제 끝났어. 메카다이노를 당장 철수해.
6: 기다렸다 다이너스타. 저 녀석들 없애버려.
0: 그대로 있어.
1: 다이노모빌 출동!
0: 다이노모빌은 필요 없어. 아우,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해.

0: 뭐 하는 거야?
1: 지금 무슨 무기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루시오. 하지만 따뜻하게 안아줄게.
0: 나 먹지마, 나 맛없어.
2: 지금이야, 공기야.
3: 다이노모빌에 올라타. 우즈, 합체 작전이 필요해.
1: 아니, 아니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둥글게 우정의 원을 그리면서 함께 춤추는 거야. 여기 내 손을 잡아봐.
3: 빨리 올라타.
4: 레터톤 합체 준비 완료.
5: 스테고 블래스트윙 합체 준비.
0: 오지?
1: 준비 완료.
4: 레터톤 액션 준비 완료.
1: 스테고 블래스트윙
5: 비행 준비 완료.
2: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너무 쉬울까봐 걱정했잖아. 그럼 시작해볼게.
1: 레터 점프!
0: 아, 오지 뭐해? 지금 바로 피해야 해!
1: 오즈, 쟤는 대체 왜 피하지 않은 거야?
6: 난 스테고 블래스트 윙을 조종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우리를 돕게 만들고 싶다고.
3: 오즈,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린 메타트론이 필요해. 사단 합체를 시작하자.
4: 메타트론 사단 합체!
0: 뭐지? 새로운 기술인가?
3: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합체를 해야 해!
0: 오즈가 합체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해. 보통은 내가 메카다이노랑 싸우기 싫어하지만 이건...
6: 메카다이노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착한 공룡일 수도 있잖아.
0: 야, 누가 나랑 자리 좀 바꿔줄래? 어? 너한테 말한 거 아니거든?
4: 파워 스윙!